0: 커피 한 잔을 방송 시작 전에 미리 보내놓는 화요일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3676번님이에요.
1: 와이프랑 4살 딸이랑 안방에서 함께 잡니다. 저상형 패밀리 침대까지 맞췄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딸이
2: 아빠는 밑에 내려가서 자
1: 라고 해서 혼자 바닥에서 잡니다. 엉덩이가 너무 베기고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아요. 아이고, 이분께 일단 위로의 선물 시원한 아이스커피 한 잔 보내드리고요. 땅바닥에서 저만치 위에서 자고 있는 아내와 딸을 볼 때의 심정 제가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짠내가 나네요. 주말에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영화 I am Sam이라도 함께 보시면 어떨까요? 8월 25일 화요일 오늘 아침 저는 페퍼톤스 이장훈입니다.

0: IMCM OST였죠. Two of Us 듣고 왔습니다. 참고로 이 노래 부른 두 분은 에이미 맨 그리고 마이클 펜 두 분은 부부라고 해요.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마이클 펜은 배우 숀 펜 있죠. 숀 펜 형이래요. 네, TMI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잠시 자리를 비운 상디를 대신해서 어제부터 스페셜 DJ로 함께하고 있는 활디예요. 제가 활디. 활력이 넘치는 네, 활기찬 DJ 네, 페퍼톤스 이장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둘째 날이에요. 둘째 날인데 어제 제가 굉장히 그 네, 게시판과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피드백을 받았는데 그냥 활기 없는 편이 더 듣기가 좋다. 이렇게 그 평가를 많이 받고 오늘은 그냥 편하게 결국에 또 라디오의 매력은 또 편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편안하게 하다가 또 실시간 피드백을 받으면서 네, 활기를 네, 들었다 놨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서윤님께서 하하하 오늘도 자아가 여러 개 아 재밌다 오늘은 대략 몇 개의 자아가 나올까요? 제가 네, 그 오프닝을 읽으면서 그 이제 딸과 아버지의 연기를 좀 했는데 뭐 어떻게 그 재밌으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연기가 되나? 대략 몇 개의 자아가 나올지 오늘 같이 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메가보이가 주연한 영화 23 아이덴티티라는 게 있는데 뭐 한 23개 정도의 자아가 나올 수 있으면 연기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쓸데없는 소리 죄송하고요. 2451님께서 오프닝 사연 들으니까 저희 6살 딸 생각나요. 오랜만에 아빠랑 둘이 자라고 하고 혼자 편히 자라였는데 아빠 곤히 재워놓고 나와서 아빠 자? 하더니 저에게 오네요. 아빠 자! 하더니 저에게 오네요. 혼자 자고 싶은데. 아, 이게 그 따님이 엄마 아빠를 재워주는군요. 네, 굉장한 현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 4부는요. 이 노래 어디 갔어?로 함께 할 건데요. 제시카의 굿바이, 스위트박스의 Don't Push Me 같은 추억의 팝송부터 투투의 그대 눈물까지도 주얼리의 One More Time 같은 추억의 가요까지 한때 진짜 많이 들었는데 요즘 텅 안 나오는 노래들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노래와 함께 얽힌 추억도 함께 남겨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1, 2부는 이카운트, 3일제약, IS 동서, 롯데렌탈, 백조 싱크,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베스트 슬립, 현대해상 화재보험,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두드림 SNC,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5: 딱 한 번만
6: 티어실 원스야
5: 싹 한 번에
6: 티어실 원스야
5: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7: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8: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9: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10: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2: 백조 싱크볼.

윤마치의 초록 들으셨습니다. 4824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1955님께서 안녕하세요. 이름이 모라꼬예. 잘 안 들려요. 그리고 8898님께서는 DJ분 누구시라고요? 목소리 차분하고 좋아서 궁금한데 이름 얘기할 때 너무 빨리 말씀하셔서 성밖에 못 들었어요. 네, 보내주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페퍼톤스 이상원이라고 하고요. 페퍼톤스는 제가 하고 있는 밴드 악단의 이름이고요. 네, 제 본명은 이장원, 장원급제 할 때 장원입니다. 어제부터 내일까지 3일간 상디를 대신해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네, 본인 소개를 좀 해달라는 네, 그런 요청이 좀 있어서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페퍼톤스 하고 있고요. 히트곡은 행운을 빌어줘요. 이거랑 네, 하나 둘 셋 넷 씩씩하게 아침 활기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TV도 좀 하고 있는데 부부 예능도 하고 있고 옛날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TV에서 어려운 문제를 푸는 일을 했었습니다. 네. 제 목소리 톤 피드백이 좀 와 있는데 되게 재밌네요, 이거. 아니, 제가 3일 동안 하는데 이렇게 피드백 열심히 주셔가지고 내일 되면 좀 아쉬울 것 같아. 네, 3558님께서 어제보다 훨씬 안정감이 있어요. 지금 톤이 훨씬 나은 듯. 네, 박순정님, 활디. 어제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박옥희님, 전 어제가 활기차서 좋았는데 세상엔 다양한 사람들이

하네요. 네. 아, 의견이 분분하군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 여러 가지 모습 보여드리면서, 네. 많은 분들의 귀를 즐겁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83님. 드디어 딸이 개학하고 학교를 갔어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방학 동안 덩달아 늦잠 자고 지각하고 오랜만에 오늘 아침 들으며 출근하는 길입니다. 아, 설명 들으니까 누군지 알겠어요. 안경 쓴분 맞죠? 네. 굉장한 통찰력이십니다. 네네, 맞습니다. 제가 안경 쓴 그분 맞습니다. 네. 네, 이장원이라고 하고요. 네, 아까 뭐, 문자들 보니까 뭐, 이상원, 이정원 있는데, 상원급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에게 어울리는 노래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정숙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화사의 So Cute!

화사의 So Cute 그리고 처치스의 Clearest Blue 이동환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네, 두 곡 들었습니다. 이동환님께서 기쁘셨나 봐요. 완전 애정하는 곡입니다 라고 메시지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김명곤님께서 활디, 네, 활디가 저예요. 저 이장원이고요. 활기찬 DJ에서 활디예요. 네, 활기 한번 넣어볼까? 활디! 이번 주 생일이시네요. 미리 축하드립니다. 학창 시절엔 방학의 생일이라 영 재미를 못 봤겠어요. 네, 맞습니다. 재미를 영 못 봤습니다. 뭐 영 못 봤었는데 뭐 제가 그 형제도 많고 뭐 그래가지고 생일 늘 재밌었어요. 근데 대학생 돼서는 주로 9월 1일이 개강이었는데 기숙사 학교다 보니까 8월 30일이면 다들 돌아와 있거든요, 학교에. 그리고 수업은 없고. 그러니까 광란이었죠. 네, 재밌게 놀았습니다. 윤정경님, 페퍼톤스의 음악을 들으며 고민이 많았던 20대와 30대의 시절을 지나 40대가 되었어요. 여전히 너무 잘 듣고 있고 코로나 전에 안테나 패밀리 콘서트에서 장원님 만났던 것도 추억으로 잘 간직하고 있어요. 대구 공연에서 울었던 재형 오빠도 생각나요. 아, 이거 진짜 옛날인 것 같은데 아닌가? 코로나 직전이었나요 이게? 재형 오빠는

같이 공연하면 늘 울어요. 그래서 어느 공연 보셨는지 잘 모르겠네. 네. 이렇게 엄청 울어요. 네, 귀엽습니다. 안테나 패밀리 콘서트, 안테나 콘서트에서 만나셨군요.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네, 페퍼톤스의 음악을 듣는 것도 좋지만 페퍼톤스의 콘서트에 와보시면 정말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네. 와서 같이 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깨알 홍보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부 마칠 시간이네요. 네, 아리아나 그란데 Hate That I Made You Love Me 듣고 오겠습니다. 7530님 신청곡입니다.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여보, 맛 어때?
2: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2: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1: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3: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4: 인쇄는 와우 플러스
5: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6: 9월 태백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산골 음악회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7: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 저칼로리 시사 MNNG. 직장인 아침 가족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내년부터는 5월 1일 노동절에 출근하더라도 다른 날 쉴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기는데요. 지금까지는 노동절에 출근하면 임금의 최대 2.5배를 받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 노동절에 출근하는 대신 이틀치 임금을 받고 다른 날 하루를 유급휴일로 지정해 쉴 수 있게 됩니다. 돈으로 좀 더 보상받을지 다른 날 하루 푹 쉴지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되겠습니다. 해외 직구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집중해주세요. 28일부터 개인 통관 고유 부호 많이 입력하던 방식이 달라집니다. 새로 발급받거나 주소를 수정한 경우에는 해외 직구를 할 때마다 문자나 이메일로 받은 일회용 인증번호도 추가로 입력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기존에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사용하고 있다면 갱신하기 전까지는 지금처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관세청이 인정한 본인 확인 절차를 갖춘 쇼핑몰에서는 인증번호를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도용해서 세금을 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거니까 갑자기 인증번호 입력창이 떠도 놀라지 않기로 해요.

0: 오빠야 나 기신공 코또.
1: 이런 한국인의 애교가 실제로 목소리를 더 귀엽게 들리게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팀이 한국인 남녀 12명에게 같은 문장을 평소 말투와
0: 애교 말투로
1: 각각 읽게 했는데요. 그 결과
0: 애교를 부릴 때는
1: 단순히 목소리 톤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울림까지 어린아이처럼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교 섞인 목소리를 들으면 상대방이 더 귀엽게 느껴질 뿐 아니라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까지 들 수 있다고 해요. 애교 한마디에 괜히 마음 약해지는 게 아니었네요. 자, 여기서 저칼로리 퀴즈 나갑니다. 애교하면 지붕 뚫고 하이킥의 황정음 씨 명대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0: 오빠 나 이거 먹고 싶어요. 이거 사주대요.
1: 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햄버거죠. 네, 슬라이스 뭐뭐를 넣어서 만드는데요. 미국을 대표하는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정답 보내주십시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한 분에게는 유산균 세트, 다섯 분에게는 스킨케어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힌트송 나가야죠. 치즈에 마들렌 러브 준비했습니다.

0: 힌트송으로 들은 노래는 치즈의 마들렌 러브였습니다. 네, 오늘 저칼로리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붕 뚫고 하이킥에서 황정음 씨가 애교를 부리며 패스트푸드점에서 사달라고 조른 메뉴였죠. 정답은 치즈버거였습니다. 네, 저희가 굉장히 좀 엄격하게 채점을 했습니다. 치즈버거가 정답인데, 근데 이게 그 지붕 뚫고 하이킥에 그 참고해서 띠드버거도 네, 정답으로 처리하기로 네, 깊은 회의를 거쳐서 네, 결론 지었습니다. 유산균 세트 받으실 한 분입니다. 3781님 정답 치즈 활디 장원 삼촌 네. 15년 팬인데 치즈버거 애교는 조금 힘드네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힘들게 했다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노래가 나가는 동안에 저희 치즈버거가 아니라 띠드버거 사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 네, 다시 한번 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띠드버거 사주세요. 네. 네, 유산균 세트 378님 축하드리고요. 스킨케어 세트 받으실 다섯 분 네, 불러드리겠습니다. 8576님 아부다비에서 보냅니다. 정답 띠드버거. 네. 2522님 활디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안 힘듭니다. 안 힘들어요. 평소에 애교가 전혀 없으신 편? 아니요. 애교 덩어리입니다. 네.
1: 애교 덩어리.
0: 네. 그리고 세 분 더 발표도 해드리겠습니다. 네. 김봉미님, 김성무님, 0612님 네. 스킨케어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네. 갑자기 기신궁꽃도 이거랑 네. 뭐 이미 다 잊어버렸다.
1: 티드버거 사주세요.
0: 네, 평소에 이렇게 혀 짧은 소리를 좀 내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는 친구들은 아는데 제가 조금 혀 짧은 소리가 조금씩 나요 원래. 그래서 굳이 일부러 혀 짧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평소에 애교가 있다는 뜻이죠. 네, 전소정님께서 어허 이런 남수정님 하지마. 네, 네 응원 메시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노래 듣고 오는 편이 좋겠어요. 혁오 선생 롤러코스터의 영맨 장영홍님 신청곡입니다.

0: 혁오 선셋 롤러코스터의 영맨 그리고 이승환의 꽃 네, 두 곡 들으셨습니다. 황윤진님 김현수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아 너무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네요. 이렇게 그 활기에 굉장히 좀 꽂혀 있다가 또 네, 이승환 형님의 꽃을 듣고 오니까 마음이 몽글몽글해졌어요. 김인경님께서 아 너무 좋아하는 노래네요. 꽃. 네, 김나랑님께서 우와 꽃이라니. 네, 그러니까요. 네, 오, 참 좋습니다. 아침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아 이거 큰일이다. 오늘 평소보다 30분 일찍 나왔어야 됐을 것 같다. 큰일이다.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준비를 해서 또 이제 그 단돌이라고 하죠. 네, 그 집에서 나올 때 이제 폭우에 대비하는 그 단돌이로 너무 바빠 막 이렇게 하면서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비가 그치고 네 몽글몽글해졌습니다 날씨가. 광고를 들을 시간이군요.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통업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2: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직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락관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아침 대용으로 좋은 소문떡에서 든든한 떡세트, 백년가게 수양농장가든에서 흑염소 진액, 제과 전문 브랜드 엠케이크에서 떡케이크와 꽃다발을 드립니다.
3: 오늘 아침 이장원입니다. 저는 잠시 자리를 비운 상디 대신에 DJ를 맡은 페퍼톤스 이장원이고요. 네, 내일까지 아침 가족 여러분과 함께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1332님께서 질문을 굉장히 여러 개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라디오계 생리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윤상님이랑 친해서 대리 띄워주시는 거예요? 네, 진짜 몰라서요. 어떻게 오게 됐는지 궁금해요. 제가 어떻게 여기 오게 됐는지 궁금해요. 선정 기준은 뭔가요? 네, 일단 조목조목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윤상님이랑 친해서, 네, 친한가? 친하다기보다는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형이고, 형이 저를 이뻐합니다. 네, 저를 보면 장원아 하고 너무너무 반가워하고요. 특히 옛날부터 저를 보면 반가워해 주셨었는데, 근데 특히 제가 그 아드님의 네 히트곡 붐붐 베이스를 그 베이스 기타 커버를 했을 때 장원아 너무 고맙다요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네 굉장히 좀 뿌듯했었고요. 그 제 또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네, 윤상님께 칭찬을 받으면 무조건 기분이 무조건 좋습니다. 네, 윤상은 최고니까요. 네, 그리고 대리 뛰어드리는 거네. 대리를 네, 저 뛰어 있진 않고요, 앉아 있습니다. 네, 친해서 대리 뛰어드리는 거 아니고요. 제가 굉장히 활기참으로 방송국에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활기찬 아침을 위해서 네 저에게 부탁이 왔죠. 그 소속사를 통해서 연락이 왔고요. 제가 수락했습니다. 네. 네. 선정 기준. 네, 활기입니다. 활기. 네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 더 읽어볼까요? 박주희님께서 초보 영양사입니다. 네. 검수 끝나고 사무실에서 혼자 라디오 듣고 있어요. 장원님 성대모사에 괜히 주변을 살피게 되는데 아무도 없어서 휴, 다행입니다. 혼자 일하는 게 외롭지만 이런 게

0: 좋군요. 네. 제가 성대모사를 하고 있는데 주변을 왜 살피게 되는 거죠? 아, 알겠다. 제가 성대모사 한 분이 등 뒤에 계신 것만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네. 네. 이정훈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뒤에 혹시, 네, 배우가 와 있나? 이런 생각이 막들 수가 있죠. 네. 9629님. 하나도 안 똑같아서 웃겨요. 네. 하나도 안 똑같다. 이건 또, 네, 뒤에, 또 이제 어떤 분이 계신 것 같아서 깜짝 놀랄 수가 있죠. 누군지 모르겠죠? 네, 4265님. 여러분 왜 하시는 거야? 안 똑같은데. 네네. 어쨌든 이렇게, 아침까지 여러분과, 네, 즐거운 타임, 엔조이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한 아침입니다. 네, 오수진님께서, 저 운동 갔다 이제 왔는데, 오늘도 활기 집착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하고 있네요. 네. 갑자기 하고 있네요. 네. 오늘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박연주님께서 역시 성대모사는 기세 대 기세. 네, 이렇게. 네, 기세죠.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유난히 길고 진하게 찾아오는 8월의 무더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멀리 떠나는 휴가도 좋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도심 속 미술관과 박물관인데요. 8월 한 달간 실내 문화시설을 찾는 방문객은 평소보다 약4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야간 개장을 확대하거나 해설이 있는 무료 음악회를 여는 등 문턱을 낮춘 복합 문화 공간들이 많아졌는데요. 가족의 손을 잡고 동네 미술관으로 가벼운 문화 산책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친 마음에 시원한 예술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 8월을 가장 풍요롭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3: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4: 물놀이 전 안내 표지판과 물놀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고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혹시 모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근 응급구조함 위치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계곡물은 바닥이 보일 정도로 깨끗하더라도 수심이 깊을 수 있으니 수심과 유속을 먼저 확인하세요. 폭포처럼 물거품이 보이는 곳은 유속이 빠른 곳이니 안전을 위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계곡은 바닥에 날카로운 돌과 바위가 불규칙하게 산재해 있어 다이빙 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 바뀌는 장소나 폭포 아래 형성되는 물속 소용돌이는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3: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 꼭 기억하세요.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제가 골라온 노래는요, 배다해의 봄의 사람인데요. 배다해 씨가 옛날에 예능에서부터 넬라 판타지아로 출발해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아름다운 목소리와 아름다운 마음, 그리고 또 아름다운 얼굴, 또 아름다운 남편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제 마누라입니다. 그 작년에 나태주 시인님과 함께 작곡 공모전을 했었어요. 그래서 몇 곡이 이렇게 앨범으로 발매가 됐죠. 타이틀곡은 달밤이라는 곡인데, 그 이 아침의 활기에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그 제 개인적인 판단. 달밤이잖아요. 제가 활기에 굉장히 꽂혀 있었나 봐. 그래서 좀 더 산뜻한 노래를 한번 골라와 봤어요. 네. 봄의 사람이라는 나태주 시인님의 시를 바탕으로 한 곡입니다. 네, 일단 듣고 와보시죠. 네, 8월 25일 화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배다해의 봄의 사람 듣겠습니다.

제다의 봄의 사람 듣고 왔습니다. 아, 좋네요. 이혜정님께서 사심방송 아니죠? 사랑방송. 네,

0: 아 사심 방송도 사랑 방송도 아닙니다. 제가 이 노래를 선곡해 온 데는 다른 이유가 있죠. 네, 나태주 시인님과 배다혜 씨가 올해도 작곡 공모전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몇 곡을 놓고 공모전을 또 하고 콘서트도 하고 할 건데 올해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생기게 있다면 듀엣으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듀엣을 이제 배다혜 씨랑 누구더라? 페퍼톤스 이장원 씨랑 같이 하기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페퍼톤스 이장원 씨가 이제 배다혜 씨의 노래를 지도 편달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같이 무대에 올리는 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굉장히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김덕선님께서 이 목소리를 매일 듣는 그분은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배우자가 노래를 잘하는 그런 로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좋은 소리를 많이 들으면 저도 가수긴 하니까 여러분 저 잊지 마세요. 저 가수예요. 가수긴 하니까 좋은 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까 약간 좋은 영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음반을 많이 듣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실제로 목소리를 실제로 듣고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약간 참고해서 좀 좋아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장현옥님께서 배달해를 배달 앱으로 들은 나란 여자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배달해 이렇게 듣는 분도 많아요. 네 뭘 배달해? 막 이렇게 네, 할 수 있습니다. 안내 하나 해드릴게요. 조금 이따 11시부터 경북 청송, 충남 부여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은 가장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삼가하시고요.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과 양산 꼭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3, 4부는요.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키움증권,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오뚜기 카레, 에어비앤비,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에,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서울우유 협동조합, 브람스 안마의자와 함께합니다.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 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7: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8: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7: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774님, 허인님, 2666님께서 신청해 주신 미스 미스터의 널 위한 거야. 널 위한 거야 함께 들으셨어요. 이 노래 어디 갔어? 네, 오랜만에 듣는 곡들로 함께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5774님께서 이제는 낯설어지기까지 한 단어 캠퍼스. 캠퍼스에서 듣던 노래인데 그 시절로 가고 싶네요. 네, 캠퍼스. 요즘 그 말을 잘 안 쓰나요? 캠퍼스라는 말을 나 지금 캠퍼스에 있어 이렇게 안 하나? 뭐라 학교요 이렇게 하나? 네, 널 위한 거야. 저도 굉장히 지금 반가웠어요. 네, 좀 약간 언젠지 모르는 그 추억들이 막 생각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 아저씨가 7888님께서 헉, 이 노래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가사 다 기억나서 따라 불러요. 가사가 다 기억나다니. 그러니까요. 그런 노래들이 있다. 신기하죠. 전보현님. 턱 꿰고 정면 주시하는 무표정의 흑백 재킷 컨셉. 앨범 재킷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헤어스타일이 다시 유행에 돌아올 것 같은데요. 네, 궁금하신 분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05님. 진짜 매일매일 2시간 통으로 듣는데 오늘은 치과 예약이라 오늘 1시간밖에 못 들어 아쉬워요. 화요일 3, 4부 이 노래 어디 갔어 하는 날인데 꼭 들어야 하는데. 네, 보내주셨어요. 지금 치과 치료하고 계신가 봐요. 네, 화이팅. 치과 치료가 제일 무서워. 네.

문자를 남기고 사라지셨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자, 이 노래 어디 갔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라디오에서 길거리에서 주구장창 나와서 들었는데 통 안 들리는 노래를 소환해서 듣는 시간입니다. 지금이라도 생각나는 곡이 있다 하시면 문자와 미니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노래 또 들어볼게요. 반가운 곡이에요. 네, 8613님, 5525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리치의 준비됐어요? 사랑의 이말밖엔. 네, 부자가 될 것만 같은 리치 노래 정말 좋아했었는데 듣고 싶네요 라고 8613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듣고 올게요.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이게 이 코너가 강력하네요. 네. 그러니까 추억이 막 떠오르는데 정확히 무슨 추억인지 막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뇌리에 박혀있는 곡들인가 봐요. 신기하네.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습니다. 네. 8331. 외근 나온 차 안에서 듣는 중이에요. 오늘 선곡 왜 이래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이게 갑자기 막 이런저런 생각이 난다니까. 오. 0352님. 가사가 이렇게 다 들리니 얼마나 좋아요. 요즘 노래 뭐예요? 대체 뭐라는 거예요? 아 이거 제가 네 0352님 마음 너무너무 이해합니다. 네 대체 뭐라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그 신조어와 외래어와 그리고 또 그 시간에 따른 그 언어의 사회성에 따른 그 발음의 미세한 변화들 때문에 제 또래신가 봐요. 가사표를 보면서 가사지를 보면서 들으면 다 들려요. 요즘은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그 한글 자막을 띄워놓고 같이 좀 보기도 합니다. 네. 유재희님께서 이 노래 다 따라 부르고 있네요. 저는 반백살이에요. 막내딸이 우리 엄마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런 표정으로 쳐다봐요. 아, 노래를 따라 부르시는 모습이 새로웠나 보다. 전혀 모르겠는 노래를 들으면서 그걸 따라 부르는 게 신기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저도 이렇게 틀어놓고 노래 틀어놓고 이렇게 대본 이렇게 넘기면서 저도 모르게 어느 부분을 따라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 어딘지조차 잘 모르겠어요. 위험한 코너입니다, 이거. 네, 그러면 이 노래도 혹시 따라 부르실 수 있는지 네 같이 들으면서 한번 해보시죠. 유옥준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9번승 너 하나만을 위해.

0: 고본생 너 하나만을 위해. 아, 예,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네, 아까 메시지 보니까 네? 점심 똑바로 차리라고요? 네, 아, 점심 차려 드셔야 되는 분들은 똑바로 차리시면 좋고요. 네, 아, 아침 가족 여러분 재밌네요. 네, 아, 이 노래 어디 갔어? 코너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너무 재밌네요. 한민아님께서 아 짜증 나셨어. 아 반주부터 아는 나 옛날 사람. 양수정님 가사 한 톨 안 놓치고 따라해요. 3014님 맙소사 부정하고 싶지만 너무 신나게 따라 불러 제끼고 있어요. 1622님 가사뿐만 아니라 중간에 효과음 빰빰빰빰빰도 다 따라했는데요. 네, 박시아님께서는 이현도님 작사 작곡이라 완전 노래가 듀스풍. 네, 듀스풍이라고 하시는 게 이미 저 이장원의 또래이신 거를 네 조금 누나일 수도 있어요. 네, 듀스 이 노래 약간 듀스풍 아니야? 이렇게 네, 이거 양념이 약간 중화풍인데. 이런 말 잘 안 쓰죠. 예, 약간 요즘에 뭐 약간 듀 스타일 아니야? 뭐 중국 스타일 아니야? 약간 중국 쪽인데 막 이렇게 하죠. 그 중화풍, 뭐 듀스풍, 네, 잘 안 하죠. 최정남님께서 네, 댄스곡이었었는데 이렇게 느릴 수가? 이 노래 춤이 가능한가요? 네, 네, 뭐 약간 느리게 느려질 수 있어요. 바쁘다 현대사회.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MBC FM for you.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6: 와우
5: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6: yeah.
4: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5: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7: 인쇄는 와우 플러스.
8: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9: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10: 잠깐만.
8: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10: 아 답답해.
9: 안 돼.
8: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9: 다이빙 해볼까? 토끼야 안 돼.
8: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9: 여기 재밌겠는데?
8: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10: 토끼야, 추워?
8: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1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2: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박지원 느낌만으로 이보미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이 노래 어디 갔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보미님께서 신청해 주시면서 접대 사준 오빠 노래 들으니까 갑자기 한때 진짜 많이 들었던 노래가 생각나서요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어요. 아 너무 오랜만에 들었어요. 야야 네 너무 좋다. 야야 너무 좋다. 네 최선영님께서 야야 갑순이 싫어. 네, 감추기 싫은데 야야 갑순이 싫어. 갑순이가 싫다 이렇게 개사해서 불렀었는데 라고 보내주셨는데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727님께서도 야야 갑순이 싫어. 네 보내주셨고요. 연진이님 야야 이 노래 알아요. 네 95년도 노래군요. 31년 전 노래. 대단합니다. 아 그리고 또 특별한 얘기가 있어요. 김은경님께서 이거 음원 스트리밍이 안 되는 곡이라고 알려주셨어요. 네 방송국이라서 듣네요. 귀하다 귀해. 네 오 이런 또 기능이 있군요. 아 네 좋습니다. 아까 듀스풍 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박시아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또래거나 약간 누나 아닐까요? 라고 했더니 답을 주셨어요. 활디보다 한 살 누나 맞아요. 네. 그렇다니까. 네. 중화풍 소스가 좋은데. 뭐, 이 말투는 확실합니다. 근데 0628님께서 장원님 중화 스타일 이란 말도 안 한대요, 이제. 요즘엔 중화 갬성?

뉴스 갬성 이렇게 한다고. 네, 갬성 아니고, 네, 갬성, 감성이라고 하면 안 된대요 또. 네, 작가님께서 갬성이라고 해. 저 알아요 이거, 갬성 알거든요. 중화 스타일, 이 무슨 스타일 한 다음에 이것도 있어. 잠깐, 중화 스트, ST, 중화 ST 아니야 이거? 이거 듀스 ST 아니야 조금?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었는데, 요즘은 갬성, 갬성 알죠? 완 갬성 숙소란 말도, 갬성 카페 이런 말도 알거든요. 예, 아, 아 근데 또 코멘트를 주셨어요. 갬성 알아요 하면서 성내면 긁힌 거래요. 그래요, 긁혔다. 어쩔겨, 어쩔 건데. 어, 긁혔어. 아, 또 노래를 들을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죠? 아닙니까? 어, 네, 하이디의 지니. 네, 박태준님께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루머스의 스톰과 함께 90년대 나이트에서 정말 많이 나왔던, 제가 90년대 나이트를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하이디의 지니 들으셨습니다. 이 노래 어디 갔어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도 아까 노래 듣기 전에 좀 생소한데 지금 잘 들어보겠습니다 했는데 들어봤어요. 아는 노래예요. 네, 따라할 정도는 못했었는데 조목조목 알겠더라고요. 근데 김은실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이거 하이디의 지니 이거 이 노래 어디 갔어 아니에요. 김신영 씨가 진행하는 정오의 희망곡에서는 2, 3일에 한 번꼴로 나옵니다. 네, 6441님께서 이 노래는 굳이 따지자면 정희풍입니다. 네, 정오의 희망곡 풍이라는 거죠. 정의의 희망곡 정의의 희망곡 갬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정의에서 들었나 봐요. 네. 6351님께서 또

0: 추억을 공유해 주셨어요. 이 노래 진짜 좋아하던 누나랑 사귀었었대요. 네, 이 누나가 목소리가 늘 이렇게 걸걸했어요. 성격은 진짜 화통했고요. 네, 기억나네요.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때는 이렇게 약간 화통한 그 또 그런 게 또 유행이 좀 있었던 것 같아. 예, 그 이렇게 뭐야 막 이렇게 하는 게 좀 유행이 그때 했던 것 같아요. 네, 재밌었던 시절입니다. 다음 곡 굉장한 곡이 또 준비가 되어 있네요. 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인데요. 2064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참고로 저는 2064가 아닙니다. 네, 천안강의 정말 사랑해요.
1: 여보세요? 어?

이 노래 어디 갔어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초난강의 정말 사랑해요. 네, 들으셨어요. 오늘 정말 반가운 곡들 많이 나오는데 이 곡은 정말 제 마음을 정말 튼튼

들었어요. 네,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랬구나. 무서운 꿈을 꾸었구나. 네, 너무 좋았어요. 7574님, 금천도로 정차 중인데 옆차 분들 아침 가족이신가 봐요. 창문이 열렸는데 이 노래 나오고요. 춤추시며 즐기고 계시네요. 네, 이 춤이 또 이렇게 그 손으로 I love you 표시를 만들어가지고 양손을 이렇게 머리 양쪽에서 이렇게 확 흔드는 그 춤이 있어요. 네, 아,

1님, 저는 이 노래 똑같이 성대모사하는 오빠랑 만났어요. 그 오빠가 Y2K 유이치 성대모사도 똑같이 함. 그 오빠 백도 안주 좋아했어요. 백도 안주 좋아했구나. 네. 이영경님께서, 어머, 초난강 74 호랭이 친구네요. 아유, 반가워라. 네. 초난강, 네. 이 초난강이 그 사실 한자로 초난강을 일본어식으로 읽은 쿠사나기 치유씨. 네. 사실, 일본의 스맵이라는 굉장한 밴드의, 네, 굉장한 아이돌 그룹의, 네, 그, 기무라 타쿠야. 바로 옆에서 이렇게 노래하시는 초난강 씨인데, 심지어 뭐, 당시에 일본에서 가장 결혼하고 싶은 남자 연예인 1위 막 이런 거 뽑히시던 분이에요. 훈남의 정석. 근데 한국을 너무 사랑해서 이 정말 사랑해요, 를 만드는 과정을 예능으로 만들어가지고 탑 프로듀서 모닝금 무슴에 이런 분들 프로듀싱 하신 층크님과 함께 이렇게 예능을 해가지고 한국에 넘어오는 스토리였는데 넘어와서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웃은 거예요. 큰일 난 거야. 네, 아 진짜 너무 재밌었죠. 네, 아 초난강이 나왔으니까 이분도 나와야죠. 아, 이동환님께서 광고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떠들다가 이렇게 하셨는데 빨리 할게. 네, 여명 한번 가야죠. 여명 한번 가야죠. 여명 사랑한 후에 7756님께서 외국 스타가 최초로 한국말로 앨범을 냈던 여명 사랑한 후에 신청합니다. 발음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감성은 최고였어요. 네, 들어볼게요.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냉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지친날을 안아봐.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3: 이 노래 어디 갔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여명의 사랑한 후에. 아주 좋네요. 네, 아주 촉촉했습니다. 촉촉하긴 했는데 저는 초난강의 영혼이 아직 남아가지고 네, 옛날에 노래방 다니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신기한 코너입니다. 7888님 저 울어요. 여명 얼마만이야. 이 노래 정말 좋아했는데 잊고 살았네요. 그러니까요. 0446님 이 갬성 뭐야. 저 울어요. 네, 갬성 알죠. 감성이란 뜻이죠. 아, 1237님 홍콩 4대천왕. 와, 홍콩 4대천왕 너무 오랜만이에요. 네, 장하구, 유덕화, 곽부성, 여명 중에 여명 제일 좋아했다고요. 네, 네, 4대천왕 재밌네요. 아니 그 홍콩 영화가 엄청난 그 황금기 같은 때가 있었거든요. 아, 지금 사진 보여주고 계신데 네, 아, 그 난방을 다 풀고 다닐 거면 뭐하러 난방을 입고 나오셨는지, 네, 그러니까 단추를 다 풀 거면 뭐하러 단추를 달았는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살이 많이 보이는 그런 사진들이네요. 네, 너무 멋있다. 네, 너무 멋있어요. 유덕화. 네. 6735님 이 코너 너무 희한해요. 노래 신나게 다 따라 부르고 나면 서글퍼져요. 오늘도 나 서글프네. 네, 아, 그러니까요. 저도 그러니까 초난강 신나게 따라 부르다가 사실 아까 마이크도 잠깐 열렸었어요. 아무도 몰랐겠지. 너무 똑같이 다 불러가지고 아무도 모르셨겠지만 마이크가 살짝 열렸었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노래방의 추억이 막 떠올라가지고 좀 네, 근데 서글퍼지더라고. 지금 노래방 갈 생각하면 힘들어. 앉아서 부를 수 있는데 서서 막 이렇게 막 놀면서 부르고 이런 기억이었는데 그 생각 딱 하니까 힘들어. 네. 네, 오늘 아침 이장원입니다. 휴가를 떠난 상디를 대신해서 스페셜 DJ로 저 페퍼톤스 이장원이 함께했는데요. 벌써 마칠 시간이 됐어요. 네,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요. 내일 이제 마지막 날이네. 네, 내일 아침도 페퍼톤스 이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곽정은입니다. 혼자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혼자 사는 삶은 낯선 도시를 혼자 여행하는

일과 참 많이 닮아 있다는 건데요. 길을 잃을까 두려울 때도 있지만 지도를 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묻기도 하고 그렇게 다시 길을 찾아내면서 나는 나를 안전하게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쌓아가게 되죠. 내가 나의 가장 믿음직한 보호자가 되어주는 삶이라면 그 자체로 괜찮은 인생이지 않을까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8월은 기온이 크게 오르며 말벌의 활동이 가장 왕성해지고 독성도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휴가철 산행이나 야외 활동 중 벌소임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벌을 자극할 수 있는 짙은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피하고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 계열의 옷을 입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야외에서 벌집을 건드렸다면 무리하게 팔을 휘저 쫓으려 하지 말고 머리를 감싼 채 신속하게 20m 이상 대피해야 합니다. 혹시 벌에 쏘인 뒤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죠. 작은 벌 한 마리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8월. 낯선 야외에서는 항상 주변을 살피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4: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 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6: 당신의 건물에는 내진 안전의 기준이 있나요? 디자인 기린이 흔들림에도 변형 없는 내진성, 불연성, 시공성, 친환경성 설계로 건축외장재 내진 패널과 내진 지붕재의 안전을 디자인합니다. 정부조달 우수 제품, 안전의 기준이 되다. 디자인 기린.
7: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8: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9: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8: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릴 때 휴대전화가 없던 시절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친구네 집 전화번호를 따로 적어놓은 수첩이 있었잖아요. 수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네 집 전화번호를 외우냐 아니냐, 이게 친분의 척도이기도 했습니다.

더 자주 볼수록 관계는 깊어지고 애정을 쏟을수록 보이는 게 더 많아지는 법인 것 같아요. 오늘 11시에 주파수 외우고 찾아오셨다면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신 이곳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입니다.

안녕하세요. 8월 25일 화요일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오픈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REF의 가을의 기억 함께하고 왔습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11시에 주파수 혹시 외우고 찾아오셨다면 너무 감사하다, 환영하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11시가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 주파수를 기억하고 또 문자 번호도 기억해 주시고 연락을 먼저 주신 분들이 계시네요. 9820님, 날은 덥지만 왠지 분위기는 좀 가을 같긴 하다면서 가을 냄새 물씬 나는 가을을 기다리는 듯한 그런 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9820님의 신청곡 REF의 가을의 기억으로 오늘 브런치 카페 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 하루 잘 보내고 계실까요? 지금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는 채널로도 함께하실 수 있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는 매일 1시간씩 보는 채널로도 실시간 생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튜브 댓글창에 권희님께서 눈치가 굉장히 빠르신데요. 오늘은 가수 없이 하나 봅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오늘 화요일

0: 이잖아요. 원래는 매주 초대 가수 초청해서 라이브 들어보는 라이브 카페 코너 하는 화요일인데요. 오늘은 라이브 카페가 한 주 여름 휴가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사실은요, 제가 이번 주에 여름 휴가를 가볼까 하고 이번 주 초대 가수를 섭외를 안 해뒀었어요. 근데 제 여름 휴가가 취소되는 바람에 이렇게 초대 가수 없이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한번 한 시간 동안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0817님, 브런치 카페 11시에 만나자고 헤어졌다고 하시면서 오늘도 반갑다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계속해서 오늘 한 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가득 채워볼 예정이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샵 1233, 샵 1133번 열려있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문자가 벌써부터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우선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6: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7: 유동 골뱅이.
6: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8: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9: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2: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1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14: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5: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14: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6: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7: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18: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19: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0: 경복.
19: 잠재력을 전문가로
20: 경복.
19: 4호선 캠퍼스
21: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9: 경복대학교.
0: 네,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청곡 하나씩 만나볼게요. 2379님, 오늘 일하러 와서 땀 흘리시면서 귀팅하고 계신다고. 귀팅이란 단어 제가 처음 들어봤네요. 눈팅은 들어봤는데 귀팅 감사합니다. 시원한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유재하의 지난 날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지금 땀 흘리면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 강원도에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4도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더위가 물러설 그 눈치를 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34도니까 시원한 곳에서 일하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 소나기가 내리는 일부 지역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있는 원주도 아까 잠깐 비가 내려서 제가 차에 우산을 안 두고 있었어가지고 비를 조금 맞았거든요. 여러분께서는 작은 우산이라도 혹시 손가방에 항상 챙기고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재하의 지난 날 2379님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시아의 지난 날 듣고 왔습니다. 2379님의 신청곡이었고요. 5707님 아침에 출근해서 계란이랑 토마토랑 이것저것 먹었더니 속에서 탈난 것 같다고 다들 건강 조심하라고 보내주셨네요. 이거 어떡해요. 이것저것 너무 급하게 드셔서 잠깐 잔체를 하신 건지 아니면은 조금 상한 음식을 드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점심시간에는 아예 드시지 말거나 아니면 속 편한 그런 음식을 드셔야 될 것 같네요. 5707님 얼른 괜찮아지시길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노래 들려드릴게요. 브라운 아이즈의 돌아가죠. 듣고 오겠습니다.

네, 브라운 아이즈의 돌아가죠 듣고 왔습니다. 오늘 신청곡 너무 좋은데요. 이 브라운 아이즈 돌아가죠 듣다가 너무 좋은데 갑자기 문득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운 아이즈랑 브라운 아이드 소울은 뭐가 다른 거지 하고 찾아봤는데 두 그룹 다 나얼 씨가 속한 그룹이네요. 브라운 아이즈는 윤건과 나얼의 2인조 듀오 그룹이고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은 나얼 씨를 포함해서 한 4명 정도 속한 남성 보컬 그룹이라고 하네요. 저는 브라운 아이즈도 좋아하고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벌써 1년 뭐 정말 사랑했을까 이런 노래도 굉장히 좋아해서 갑자기 헷갈려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알려주네요. 돌아가죠 브라운 아이즈의 노래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신청곡 만나보겠습니다. 샵 1133, 샵 1133번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신청곡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오늘 1시간 동안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신청곡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럼 선곡 만나볼게요. 고정선님의 신청곡입니다. 너튜브 댓글로 신청해 주셨는데 시아의 사랑의 인사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너튜브에서 고정선님이 신청해 주신 시아의 사랑의 인사 함께 듣고 왔습니다.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신청곡 이렇게 딱 쫙 들어보고 나니까 뭔가 이 1990년대, 뭐 2000년대 초반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기분이네요. 너무 향수도 없고 좋은데요. 계속해서 샵 1133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남은 2부도 채워보겠습니다. 문자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신데 0948님께서 8월 28일이면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양구 배꼽축제에 가시는데 양구 맛집 좀 알려주세요라고 0948님께서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부탁을 해주셨네요. 양구에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국토정중앙 청춘양구 배꼽축제가 진행되네요. 재밌을 것 같은데 혹시 아직 주말 일정 없으신 분들께서는 양구에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양구가 국토의 정중앙에 위치한 이 지역이래요. 그래서 배꼽축제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은데 이 지역이 지리적인 상징성을 바탕으로 기획된 그런 문화예술축제라고 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거리 퍼레이드, 불꽃쇼, 뭐 요일별로 콘서트도 다양하게 진행되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뭔가 볼거리, 즐길거리 많은 것 같으니까요. 아직 주말에 뭐 할지 고민 중이신 분들은 8월 28일 금요일부터 30일 일요일까지 양구군에서 청춘 양구 배꼽축제 하니까 한 번쯤 생각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0948님을 위해서 또 우리 양구군을 혹시 방문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양구 맛집 아시는 분들 있으시면 문자로 알려주시면 제가 청취자분들한테
1: MBC FM for you.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2: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4: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5: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상 트렌드.
4: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5: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4: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네요.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시기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마늘빵 명인이 만들어 특허받은 훈인의 마늘빵에서 마늘빵 모듬 세트를, 특별한 날 특별한 곳 목수의 진달래에서 화덕피자 교환권,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BMS 넘버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미용의 꿈을 키우고 아름다움까지 더해주는 강릉 뷰티아카데미 미용학원에서 두피케어권을, 원주 참치하면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앤스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구수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냉면에서 식사교환권을, 영어 히트를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상품권,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도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를 드립니다. 네, 브런치 카페 놀러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까지 소개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신청곡 만나보겠습니다. 오, 폐차를 하신 분이 계시네요. 그동안 함께 발이 되어준 빠방이랑 헤어졌다고 너무 고마웠고 사랑했다 하시면서 0129님이 신청곡도 보내주셨는데, 지금 타고 있는 차는 제가 새 차로 처음 산 차고, 그전에는 친척이 타던 차를 물려받아가지고 한 1년 정도 그 차로 연습을 했었거든요. 네, 그 차를 제가 물려받을 당시에도 한 13년 정도 고모가 운행을 하던 차였고, 고모가 거의 막 35만, 막 40만 가까이 탄 차였어요. 그래서 엄청 낡은 차였는데, 제가 타다가 수리를 하러 갔는데 이 차 수리하는 비용보다 똑같은 중고차를 새로 사는 비용이 더 저렴할 거다, 그냥 폐차해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도 폐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0129님의 신청곡 한번 만나볼게요. 폐차하시고 더 잘 맞는 좋은 차 마련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0129님의 신청곡 더원의 사랑아 띄워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더원의 사랑아 함께 하실게요.

네, 0129님의 신청곡 더원의 사랑 함께하고 왔습니다. 2521님, 남편과 1년 산 날입니다 하셨네요. 그럼 뭐 이제 오늘이 결혼 기념일 1주년이신 거네요. 축하드립니다. 뭔가 기억에 남을 추억 하나 만들고 싶다고 문자 보내주셔서 제가 바로 읽어드리러 왔어요. 2521님 축하드리고요. 지금 홍천휴게소에서 전기차 충전하면서 사연 보내고 계시다고 같이 라디오 듣고 계시는데 채택되면 더 행복할 것 같다고 해주셨네요. 결혼 기념일 1주년이어서 뭐 결혼 기념일은 이제 매년 함께 보내시겠지만 1주년은 조금 더 특별하잖아요. 근데 오늘 라디오 이제 사연도 선정되고 더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2521님의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남편분이 많이 불러주던 노래래요. DK의 심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네, 2521님과 남편분 결혼 1주년 축하드리고요. 남편은 정작 차 충전하러 잠깐 나가서 사연을 못 들었다고 해주셨어요.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너튜브 채널 있으니까요. 실시간 보는 채널이 방송 종료되고 나서도 다시 재생하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 함께하고 싶으시면 2521님께서 너튜브로 다시 청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결혼 1주년 축하드립니다. 아까 우리 양구 청춘 양구 배꼽 축제 가신다고 0948님께서 양구 맛집 있으면 알려달라고 해주셨는데 이 너튜브에서 고정선님께서 김순례 할매 순두땡 두부 전골이랑 두부구이 맛있다고 순두부여서 정말 맛있고 밑반찬도 엄마가 해주시는 이 손맛이라고 이렇게 강추를 해주셨네요. 0948님 혹시 양구 가시면은 두부 좋아하신다면 순두부 좋아하신다면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순례 할매 손두땡입니다. 저희가 상호명은 풀로 알려드릴 수 없어서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아마 나오실 것 같아요. 7975님의 신청곡 만나볼게요. 학창 시절에 앤 머레이의 달달한 목소리에 취해서 자주 듣던 노래라고 오랜만에 들으면서 옛날 회상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앤 머레이의 You Needed Me 띄워드립니다.

0: You Needed Me and Murray의 노래 함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신청곡으로 한 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는데 7975님께서 너무 감사하다고 눈물이 난다고 해주셨네요. 정말 좋아하시는 노래였나 봅니다. 신청곡으로 오늘 한 시간 동안 함께했는데 사실 신청을 정말 많이 보내주셔서 너튜브 댓글이랑 문자로 반의 반 정도밖에 못 들려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코너를 종종 이렇게 번개로 한 번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4: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6: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7: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8: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4705님 문자 처음 보내신데요. 여름 막바지 물놀이 즐기러 가고 계신가 봐요. 시추별이를 두고 지금 가고 계신가 봐요. 시추별이야 얼른 갔다 올게. 그리고 딸 태희랑 신랑 명재 씨 사랑해라고 전해달라고 해주셨네요. 네, 전해드렸습니다. 물놀이 진짜 이제 이번 주 정도가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뭔가 마지막 시즌이지 않을까 싶은데 가족분들이랑 4705님 시원하게 여름나기 마무리 잘하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뭔가 강원도 살면서 강원도 바다를 한 번도 못 들어가 본 게 한이었는데 올해는 꼭 들어가야겠다 하고 벌써 두 번 바닷가에 놀러 갔다 왔거든요. 한 번, 두 번 정도 더 다녀오고 싶네요. 여름을 마음껏 한껏 즐겨야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직 여름휴가 안 다녀온 분들 계시거나 혹시 한 번 더 놀아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 강원도에 산다는 거가 사실 특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예쁜 동해안 바다를 갖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런치 카페와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고요. 끝곡으로도 신청곡 한 곡 띄워드리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9269님의 신청곡입니다. 생소한 노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신청한다고 하시면서 노래 진짜 좋다고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어요. 저는

번도 안 들어본 노래인데 왠지 오늘 한 시간 동안 뭔가 2000년대 초반의 그 추억을 뭔가 회상할 수 있는 그런 노래 많이 들려드렸잖아요. 그런 노래들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은데 비슷한 분위기가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노블레스의 후회는 없어 9269님의 신청곡이고요.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점심시간인데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기분 좋은 힘찬 오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9269님의 신청곡 후회는 없어 노블레스의 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떠나가네. 그 많은 추억들만 남기고 떠나네. 멀어져가네. 이제야 사랑을 좀 알 것 같은데. 이제부터가 사랑의 시작 같은데. 사랑을 가르쳐준 너란 사람이 이별도 배우라며 멀어져만 가네. 알잖아 난 네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바보라는 걸. 사랑이

하지마 제발 사랑이 변하는 게 아니라 네가 변한 거야 사람이 변하는 거야 원래 사람은 이기적인 동물이거든 아름답던 추억마저 더럽히지는 말자 앞으로 힘들다며 전화하거나 보내지도 못할 편지 매일 쓰거나 잠 못 자거나 혼자만의 기념일을 챙긴다거나 그러지는 말자 그럴 일 없다면서 그럴 거잖아 후회는 없다면서 후회할 거잖아 내가 널 몰라 그럴 거잖아

사랑했기에 이토록 죽을 만큼 아픈 거겠지.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줘. 너란 사람은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았어. 죽을 만큼 사랑했기에 이토록 죽을 만큼 아픈 거겠지. 하지만 이것만은

0: 개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 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9월 시원한 태백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태백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7: MBC FM 4U.
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춘천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곡 김지훈입니다. 학창시절 수업 끝나자마자 PC방으로 달려가거나 집 컴퓨터 앞에 앉아서 친구들과 물풍선 터뜨리며 놀던 기억 다들 하나쯤 있으시죠? 무려 25년 동안 우리 곁을 지키며 국민 게임으로 사랑받았던 크레이지 아케이드가 최근 서비스를 완전히 종료했다는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2000년대 초반 동시 접속자 35만 명을 돌파하며 학창시절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게임이었기에 많은 분이 내 어린 시절 추억의 한 조각이 사라진 것 같다며 서비스 종료 소식이 열흘도 넘게 지났음에도 아쉬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게임 화면 속에 물풍선은 터져서 사라졌지만 그 시절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나눴던 서툴고 순수했던 추억만큼은 영원히 우리 마음에 남아있겠죠. 화요일인 오늘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잊고 지냈던 내 청춘의 소중한 기억 하나를 꺼내서 미소로 한번 지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8월 25일 정오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0: 지금 무조맨
1: 티어실원스
0: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
0: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삼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8: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0: 렌터카 비스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4: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4: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5: 현대 오피스.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5: 워킷 워킷 안전화.
7: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8: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9: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10: 정오의 희망곡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크레이지 아케이드 무려 25년 동안 곁을 지키며 국민 게임으로 사랑받았던 이 게임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까요? 예, 학창 시절에 정말 수업이 끝나자마자 집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 친구들과 물풍선을 좀 터뜨렸던 기억 저도 물론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생 때 처음으로 접했던 컴퓨터 게임이 이 크레이지 아케이드였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혁명이었던 게 한 컴퓨터로 친구 둘이서 이 EP, 투 플레이어가 되는 게임이었기 때문에 컴퓨터 하나로도 둘이서 막 즐기기도 했었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25년 동안 곁을 지켰지만 예, 최근에 또 막을 내렸죠. 열흘도 조금 넘게 지났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이 어린 시절에 이 조각을 뭔가 잃어버린 것 같다며 말씀해 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오늘 오프닝 때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준비를 했고요. 이 크레이지 아케이드가 약간 상징적인 그런 게임이라고 한다면 이거 외에도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날로그하고 디지털하고 좀 접해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뭐 딱지치기 그리고 카드놀이도 하고 학종이 이렇게 두껍게 두고 손바람으로 넘겨서 넘긴 만큼 가져가는 예, 그런 것도 했었고요. 공기도 했었고 이런 아날로그적인 놀이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또 이런 아날로그 게임들이 휴대폰 이 디지털 게임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 최근에 봤던 이 토이스토리 영화처럼 도저히 그 태블릿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이길 수는 없지만 공존해가는 그런 느낌의 그 미래를 제시하긴 했습니다만 현실에서는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공기, 뭐 딱지 이런 거를 들고 다니면서 하는 동생들 뭐 이렇게 아이들은 못 본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그 시절 내가 사랑했던 추억의 게임 혹은 학창시절의 최애 놀이가 있으신지 또 보내주시면 또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1533으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자, 1419번님께서도 식후 시원하게 아아 마시면서 출첵녀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또 0948번님도 밤사이 시원하게 잘 주무셨나요? 오늘도 맑고 푸르른 아침 날씨지만 한낮에는 너무나 더워서 힘드네요. 시원하게 또 미소 가득한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또 신청곡도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예, 여전히 덥습니다. 너무 덥고요. 또 그리고 1189번님도 출석 체크와 함께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자, 문자창도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노래 두 곡을 또 준비했습니다. 몽니의 로맨틱한 바람 첫 번째로 들려드리겠고요. 두 번째 곡으로는 카더가든의 그대 작은 나의 세상이 되어 이 노래도 띄워드릴게요. 또 그리고 오늘 방송은요. 2부 역시 런치 퀴즈가 준비가 돼 있고요. 3부 4부에서는 또 화요일 코너 또 트렌드를 알아보는 시간 아트 또 김도일 리포터와 함께 할 예정이거든요. 최신 유행 벼락치기 족보 어디서 아는 척하기 좋은 트렌드도 3부 4부 시간을 이용해서 만나보시죠. 자 그러면 노래 두 곡을 지금 들려드릴게요. 먼저 몽니입니다. 로맨틱한 바람.

파도 가든의 그대 작은 나의 세상이 되어 듣고 오셨습니다. 정오 희망곡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오프닝 주제였던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추억의 게임, 또 학창시절 최애 놀이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3521번님, 후디도 공책게임 해보셨나요? 저는 초등학생 때 공책게임 RPG 했는데 수동으로 하는 게임이었는데 진짜 재밌게 했네요. 킥킥킥 보내주셨는데, 공책게임이 뭐죠? 예, 저는 요거는 또 초면이네요. RPG 뭐 키우는 건가 봐요. 그렇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 그 한컴 타자 연습, 그거 자체가 그 컴퓨터실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또 이제 그냥 뭐 메밀꽃 필 무렵, 요게 사실 그 장문으로 게임하는 거는 그걸 많이 했던 것 같기도 한데, 뭐 애국가나. 근데 그 중에 또 게임 같은 게 있었어요. 뭐 하늘에서 비처럼 글자들이 내려오면 빠르게 그거를 타입을 해서 쳐서 삭제를 해야 하는, 예, 그것마저도 즐거웠던 게임이었는데.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그거 말씀해 주셨네요. 보글보글 6358번님께서는 보글보글 컴퓨터 게임 너무 좋아했어요 보내주셨는데, 저도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그 보글보글을 친구 집에 다운받았어서 같이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게 그 고전 오락실 게임이 좋은 점이 집에서도 이 크레이지 아케이드처럼 두 명이서 할 수 있다는 점, 그게 가장 좋고 재밌었잖아요. 저도 보글보글 너무 좋아했고, 그 비슷한 느낌으로 스노우브라더스 아시나요? 그것도 이제 오락실 완전 고전 게임인데 그거 했던 기억도 납니다. 저도 초등학생 때 그 슈퍼마켓 앞에 항상 그런 100원을 넣고 해야 하는 오락실 게임, 그게 있었거든요. 한 3개에서 4개. 근데 한 1년 주기로 인기 게임 한두 개 제외하고 게임들이 좀 리셋되는, 뭐 다른 걸로 바뀌기도 하고요. 업데이트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때 또 기억납니다. 그래서 슈퍼마켓에서 한 100원짜리 껌을 사서 이 1,000원 지폐를 동전으로 만들고, 예, 900원을 들고 가서 거기서 몇 개씩 해서 했던 기억이 나네요. 어렸을 때 또 PC방이 지금처럼 금연구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어른들과 뭐 아이들 함께 이렇게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담배 냄새도 막 나고 막 코를 막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또 부모님들께서는 또 초등학생 아이를 그런데 보내긴 좀 그러니까 차라리 그 오락실 100원 놓고 하는 데에서 할 거면 해라, 뭐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 기억나네요. 또 그리고 2903호님도 출석 체크해 주시면서 노래가 이 허남준처럼 좋다. 또 배우 말씀하신 거죠? 요즘에 많이 빠져 계신 것 같은데. 이중 열돔에서 살아남고 있나요, 후디? 컴퓨터 게임은 이 크레이지 아케이드 전에 이 소니가 학교 컴퓨터에 또 깔려 있어서요. 보내주셨는데. 와, 소니도 기억나네요. 아, 그 파란색, 예, 그 친구. 그리고 그것도 하신 분 계신가요? 비디오 팩, 예, TV 같은 거에 연결해서 옛날 그 지금으로 치면은 뭐 플레이스테이 땡, 예, 그런 느낌으로. 근데 그 1세대로 비디오 팩, 그래서 꽃고아는, 아, 그것도 했었는데요. 기억납니다. 몸으로 하는 것도 되는 거죠? 저는 피구, 학교 후에 매일매일 운동장에서 피구했어요. 보내주시기도 했고, 1189번님은 어린 시절에 축구 제일 많이 했어요. 친구들과 정말 재밌었습니다. 보내주셨는데, 기억납니다. 저도 정말 하루에 4시간씩, 정말 과장하지 않고 4시간씩 축구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사진 보면은 새까맣습니다. 아주 까맣게 타서 땀 범벅에다가 축구를 참 좋아했었는데. 예, 또 피구도 많이 하셨죠. 예, 피구가 근데 제가 또 기억하기로는 축구는 그냥 공 들고 나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골대 뭐 하고 그냥 차면 되는데 피구는 어느 정도 이렇게 돌 같은 거 주워서 라인도 긋고 해야 돼서 좀 품이 많이 든다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축구를 그냥 했던 기억도 있고 또 한때는 야구에 빠져서 동네 아이들끼리 우리 야구부 만들자 해서 뭐 야구도 했었고 그런 기억도 납니다. 예, 인라인 스케이트 뭐 그리고 S보드 뭐 보드 같은 것도 유행하기도 했고 그러니까요. 이런 추억의 게임 또 최놀이 오늘 또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시간이 벌써 1부 마지막 곡을 들려드려야 되는 시간이네요. 이 노래 또 준비했습니다. 김광석 씨의 기다려줘 라는 곡이고요. 1부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띄워드리고요. 저는 또 잠시 후 2부 런치 퀴즈와 함께 돌아옵니다.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1: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 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6: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0: 밥 먹고 나른한 이 시간 잠 깨는 비타민 같은 시간이죠. 정우의 희망곡 계속됩니다.
1: 최근 더위가 심해지고 있어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삼가시고요. 불가피한 야외 작업 또는 활동 시 모자 및 양산을 이용하세요.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시고요.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가족, 이웃의 안전도 살펴주시죠.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더부룩한 속을 내려주는 퀴즈, 런치 퀴즈. 오늘의 런치 퀴즈입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택시 부르기 어려우셨던 어르신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복잡하게 터치할 필요 없이 이 번호로 전화해서 출발지와 목적지만 말하면 택시를 대신 불러주는 서비스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데요. 세 자리 전화번호 과연 몇 번일까요? 1번 112, 2번 114, 3번 119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죠.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오늘 보기가 그래도 조금은 쉽게, 예, 제가 오답 보기들을 넣어놨는데 그래도 힌트를 준비했거든요. 예전부터 이 궁금한 전화번호를

배울 때나 안내를 받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렸던 추억의 세자리 전화번호, 그 번호입니다. 정답을 보내주시죠. 당첨자 두 분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첫 번째 인트송은요, 배치기 피처링 구인회 궁금해 가끔이고요. 옛날에 예 궁금한 것들이 생기면은 이 번호로 물어보기도 했었습니다. 예 안내를 받기도 했었고요. 1번 112, 2번 114, 3번 119 정답을 보내주시죠.

런치 퀴즈 첫 번째 힌트송 배치기 피처링 구인회 궁금해 가끔 듣고 오셨습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 앱으로 택시 부르기 어려우셨던 어르신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복잡하게 터치할 필요 없이 이 번호로 전화해서 출발지와 목적지만 말하면 택시를 대신 불러주는 서비스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데요. 예전부터 궁금한 전화번호를 물어볼 때나 또 안내를 받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던 추억의 세 자리 전화번호 과연 몇 번일까요? 1번 112, 2번 114, 3번 119입니다. 정답 아시

되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죠. 5023번님께서 이 번호 앞에 정답인 이 번호 앞에 지역 번호를 눌러야 하지 않나요? 안 누르면 그냥 다른데 고객센터로 가지 않나요? 라고 또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요것도 정답 공개하면서 미리 말씀 그때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운전하시다가 못 듣고 내리실 수도 있으니까 지금 알려드리면은 앞에 02를 붙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02하고 정답인 이 번호를 누르시면은 예, 또 택시를 호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답 느낌 오시죠? 자, 보내주시고요. 두 번째 힌트송도 준비했는데요. 역시나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정말 궁금한 전화번호를 물어볼 때는 이 번호를 찾았었는데 요즘에는 와, 요 서비스를 이용한 지가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예, 기억도 안 납니다. 마지막에 언제 이 번호를 눌러봤는지. 자, 그래서 또 힌트송은요. 이승환 씨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물어본다 띄워드리고요. 노래 나가는 동안 정답을 보내주시죠.

이승환의 물어본다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런치 퀴즈 정답은 몇 번이었을까요? 정답은 2번 114였습니다. 이 스마트폰 앱으로 택시를 요즘에 다들 부르실 텐데 어르신들에게는 사실 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들어가서 뭐 목적지를 설정하고 요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가뭄의 단비 같은 또 반가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폰 화면을 복잡하게 이렇게 어르신들께서 터치할 필요 없이 이 번호로 전화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02114, 예, 앞에 02를 붙이셔야 됩니다. 02114로 전화를 하셔서 출발지와 목적지를 알려주시면 상담사가 이 카카땡 T택시를 대신 호출한다고 하고요. 배차 차량과 예상 도착 시간을 안내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카땡 모빌리티와 KT땡 2024년 9월에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뒤에 지난해 3월에 업무 협약을 맺었고요. 또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또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만약에 지나가시다가 실제로 이런 문자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0968번님께서 처음 보내주셨는데 편의점 알바하고 있을 때 어르신께서 택시 좀 불러달라고 부탁하시는 분이 계셔서 앱으로 불러드렸는데 전화로 이제 택시를 부를 수 있다니 알려드려야겠어요. 보내주셨는데요. 그죠? 예, 이렇게 또 번호를 또 알려주시면은 항상 이렇게 어르신들께서 누군가에게 부탁을 요청하시는 것도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02114 전화하면은 또 금방 상담사가 이렇게 연결을 해준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또 4783번님께서도 세상이 변해서 안 쓰는 번호를 어르신들께 익숙한 번호를 이용해서 편의를 주니까 좋은 아이디어네요. 또 보내주셨고 2692번님 114 옛날에는 안내전화였는데 보내주셨거든요. 그죠? 와 정말 2000년대 한 2000년대 정도였던 것 같아요. 2008-9년까지는 그래도 나름 114로 전화해봐 이런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예, 하고 몇 번이었지 하면 114로 전화해봐 이런 대화가 그래도 이렇게 간간이 오고 가곤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확 끊겼죠. 또 그렇고 또 3855번님도 후디 정이 늦은 출석합니다 보내주시면서 출첵. 또 1088번님도 요즘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 되니까 114로 전화를 하지 않은 듯하네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보내주셨고 4783번님께서는 이 K땡 114 근무도 했었다고 20년 전쯤에 그러시군요. 실제로 또 일도 하셨었군요. 또 그리고 9724번님 와 114 진짜 늘 사용하던 번호였는데 또 보내주시면서 그쵸 정말 114가 굉장히 익숙했고 또 그리고 이 공중전화도 지금은 뭔가 그냥 레트로한 뭐 하나의 뭐랄까요 그 시절만의 감성이 느껴지는 것이라고 해야 된다면 공중전화를 정말 썼었잖아요. 예, 4815번님도 공중전화가 요즘은 많이 안 보이는데 정겨운 번호죠. 114 사랑합니다 고객님 듣는 추억의 번호 보내주셨는데 이 공중전화를 저도 썼었어요. 굉장히 어렸을 때 그때만 해도 이렇게 어린 아이들한테 휴대폰을 사주는 게 뭔가 어색했던 시기였거든요. 제가 초등학생 때는. 그래서 그 디지털 기기를 뭔가 8살, 9살 친구에게 사주는 게 어색했던 때라 그냥 없이 다녔고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부모님하고 이렇게 전화를 해야 될 때는 집전화로 하거나 혹은 만약에 밖에 나와서 있다면

은 공중전화를 가서 그때 기억났던 게 콜렉트콜. 콜렉트콜로 잠깐 한 5초 정도 말은 전할 수 있었거든요. 5초에서 몇 초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0: 길게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와, 공중전화. 그러네요. 요즘에 보기도 힘드네요. 보면 이제 사진 찍어야겠어요. 예, 약간 레트로 물건이라고 해서. 또 그리고 6646번님도 요즘은 114 걸 일이 없죠. 보내주셨고. 9402번님. 전화번호 물어볼 때만 눌러보던 서비스 번호인데 어르신들 택시 호출 서비스까지 되는지는 지금 알았네요. 저희 부모님께도 알려드려야겠어요 하셨고. 2140번님. 차 안에서 라디오 듣고 있는 지금이 피서죠? 날씨가 너무 덥네요 하시면서 114. 그럼요. 예, 차 안 라디오. 베스트. 예,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또 그리고 1043번님, 8062번님도 와, 추억의 숫자네요. 언제 마지막으로 써봤는지도 모르겠어요. 전화번호부 책 찾던 생각도 나네요. 세월이 참 빠르게 변합니다. 하셨고요. 3640번님도 어릴 적에 중국집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전화했던 기억이 나네요. 2000년생입니다. 라디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더운 날 더위 조심하세요. 보내주셨는데 2000년생이신데 114를 그래도 쓰셨군요. 중국집 전화번호. 그렇죠. 그때만 해도 중국집이나 이런 배달은 무조건 그냥 전화를 했어야 되니까. 근데 이게 그 약간은 조금 요즘 말로 MBTI I이신 분들은 전화로 그렇게 주문하는 게 좀 쑥스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은 정말 이 휴대폰으로 주문하는 거는 너무나 편하실 것 같아요. 예, 전화로 해서 몇 동 몇 호고요. 뭐 이런 게 다 생략되니까 편해지긴 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정답도 보내주셨는데요. 당첨자 두 분 선정했거든요. 잠시 후 광고 듣고 와서 발표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 골뱅이,
2: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4: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 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 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 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 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 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커피빵 안목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커피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떡 춘천의 명물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꿈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꿈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정우의 희망곡 2부 런치 퀴즈와 함께 하셨습니다. 당첨자 두 분 선정했는데요. 당첨자는 3640번님 그리고 0968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죠. 2부 끝곡으로는요. 로이킴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예 신청곡으로 또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2부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고요. 저는 또 잠시 후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코너 또 트렌드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어 아트 잠시 후 김두희 리포터와 돌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유난히 길고 진하게 찾아오는 8월의 무더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멀리 떠나는 휴가도 좋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도심 속 미술관과 박물관인데요. 8월 한 달간 실내 문화시설을 찾는 방문객은 평소보다 약 4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야간

0: 개장을 확대하거나 해설이 있는 무료 음악회를 여는 등 문턱을 낮춘 복합 문화 공간들이 많아졌는데요. 가족의 손을 잡고 동네 미술관으로 가벼운 문화 산책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친 마음에 시원한 예술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 8월을 가장 풍요롭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 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1: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3: 물놀이 전 안내 표지판과 물놀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고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혹시 모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근 응급구조함 위치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계곡물은 바닥이 보일 정도로 깨끗하더라도 수심이 깊을 수 있으니 수심과 유속을 먼저 확인하세요. 폭포처럼 물거품이 보이는 곳은 유속이 빠른 곳이니 안전을 위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계곡은 바닥에 날카로운 돌과 바위가 불규칙하게 산재해 있어 다이빙 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 바뀌는 장소나 폭포 아래 형성되는 물속 소용돌이는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2: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 꼭 기억하세요.
0: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0: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정오의 희망곡 3부 첫 곡입니다. 싸이 피처링 이성경 마지막 장면. 점과 끝에 함께한 우리의
1: 마지막 장면. 안녕. 우리 처음 만났던 그날의 모습은 내 인생 가장 설레는 장면. 한편 영화 같은 삶을 살았고 다시 안녕 이란 말로 우린 이별을 반겨. 참 재밌었어 모든 순간들이. 많이 그리울 것 같아 지난 날들이. 마지막 모습 두 눈 속에

슬픔 희망 절망 그리움 아쉬움 고독 평화 이 모든 감정 그 안에 그대가 존재했기에 버틸 수 있었어 난 기쁨 슬픔 희망 절망 그리움 아쉬움 고독 평화 이 모든

0: 사람 만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포털뉴스 뒤적거릴 시간 없는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최신 유행 벼락치기 족보. 어디서 아는 척하기 좋은 트렌드. 어아트. 정우의 희망곡 화요일 코너 어아트 시간입니다. 어아트를 이끌어갈 트렌드세터. 트렌드의 내해기자 중심입니다. 김도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또 8월 25일 화요일에 오셨는데요.
1: 네.
0: 오늘 저희가 1부 오프닝 때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추억의 게임 혹은 학창시절 최애 놀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은 그 들으셨을 겁니다. 크레이지 아케이드가
1: 루즈.
0: 그게 종료가 되면서 야 이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훔쳤다.
1: 저도 눈물을 훔쳤죠.
0: 열흘이 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슬퍼하고 계시더라고요.
1: 아 저는 뭐 그거를 막 열심히 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끔. 저의 가끔씩 꼭꼭 하고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했어요.
0: 그래요?
1: 네.
0: 왜요?
1: 왜냐요? 이게 가끔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0: 아 있긴 있죠.
1: 그렇죠.
0: 한번 그냥 들어가서 잘 있나 애들
1: 네,
0: 이런 느낌.

0: 그때 가서 하고 그러면 거기서도 이제 또 오랜만에 게임하고 나의 실력 체크 한번 하고
1: 네, 아, 잘하셨나 보다.
0: 저요? 아니요,
1: 네.
0: 잘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몬스터들을 많이 잡았죠.
1: 그러셨는데
0: 네.
1: 이게 또 서버가 종료가 되면서
0: 맞아요.
1: 예, 아, 정말 슬프셨겠네. 한달 전까지만 해도 했었던 유저니까.
0: 그쵸. 그리고 또 어렸을 때는 진짜 많이 했어요. 그 키보드 하나를 가지고 친구랑 1P, 2P
1: 맞아,
0: 나눠가지고
1: 예.
0: 이렇게 하기도 했고, 아이디도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1: 맞아요.
0: 아이디 짓기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1: 크레이지 아케이드가 장점 중에 하나가 아이디를 그냥 무한 생성할 수 있잖아요.
0: 맞아요. 전 정말
1: 네.
0: 되게 다양하게 많았어요.
1: 그 장점이 있어서 그런가 사람들이 본인의 계정을 기억을 잘안 해요.
0: 아, 맞아요.
1: 그냥 하고 일회용처럼
0: 그때 다시 만들고.
1: 다시 만들고.
0: 맞아요.
1: 왜냐면 순수 거의 실력이다 보니까
0: 네.
1: 아이템이 좋다고 해서
0: 네.
1: 물풍선에서 더 빨리 빠져나오고 뭐 그런 건 없잖아요.
0: 오히려 회원가입을 하면요. 또 선물을 주잖아요.
1: 무료 바늘 같은 것도 있고.
0: 맞아요. 알고
1: 예.
0: 계시는군요.
1: 그러다 보니까 아유, 추억들이 참 많았고.
0: 네.
1: 아, 그래서 이게 또 다들 하고 있고 다들 했었던 게임이다 보니까 뭐 저도 기억나는 게 대학교 때
0: 네.
1: 뭐 MT 같은 데를 가기 전에 뭐팀 조장이 나와서 뭐
0: 오.
1: 게임 같은 걸 해서 뭘 순서를 정할 때
0: 네네.
1: 요걸로 하기도 하고
0: 오.
1: 그랬던, 다할 줄은 아니까
0: 아, 그쵸,
1: 기억이
0: 그쵸.
1: 있어요.
0: 아, 근데 이런 게다 이제 종료가 하나씩 하나씩 되면 어떡하죠? 저는 사실 그때 얘기를 아직까지도 한단 말이에요. 이 아이디 언제 어떻게 만들었고, 크레이지 아케이드 하면서. 근데 이제 이 추억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게좀 슬퍼요.
1: 네. 그래서 이 크레이지 아케이드 말고도 또 김도희 리포터가 뭐 좋아했던 추억의 뭐 오락실 게임이라든가 혹은 뭐 최애 놀이 이런 게 있나요?
0: 아, 근데 요즘 애들은 저는 놀이터에서 좀 오프라인 현장에서 좀 많이 놀았었는데, 오락실 게임보다는. 근데 그 지옥 탈출이라고 혹시 아세요?
1: 아, 지옥 탈출 알죠? 그 놀이 중에 하나고 그게 이름이잖아요.
0: 네, 그리고 줄여서 지탈할래? 이렇게도 하긴
1: 아,
0: 했거든요.
1: 그래요?
0: 네, 근데 요즘 애들은 이걸 안 하더라고요.
1: 지옥 탈출이 그게 대물림이 안 됐어요.
0: 네, 그니까요.
1: 네.
0: 딱 저한테서 끝났나 봐요.
1: 끊겼어요. 그래도 00년생까지는 했던 건데,
0: 네.
1: 지옥 탈출의 그 룰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놀이터에서 하는 거고,
0: 맞아요.
1: 놀이터에서 그 기구에서 내려오면은
0: 네.
1: 그한 발로,
0: 한 발로
1: 네,
0: 총총총 맞아
1: 소위
0: 뛰면서.
1: 그거를 이제
0: 깽깽이라고
1: 깽깽이라고
0: 하죠.
1: 했었죠.
0: 아, 너무
1: 깽깽이.
0: 추억이네요.
1: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도망을 다녀야 되고,
0: 네.
1: 그 술래인 사람이 땅에서는 눈을 뜰수 있고,
0: 네.
1: 놀이터 기구 위로 올라가면 눈을 감아야 하는.
0: 룰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저는 살짝
1: 네.
0: 흐릿흐릿했거든요.
1: 아, 굉장히 저도 열심히 했고,
0: 네.
1: 근데 나름 이게 그러면 위험한 게임이기도 해요.
0: 사실 그렇죠.
1: 눈을 감고 놀이터 위에 기구를 막 헤집고 다녀야 되니까.
0: 네, 그쵸, 그쵸.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지옥 탈출했을 때 술래가 눈을 감고 이렇게 기구에서 이렇게 절 찾고
1: 맞아,
0: 있는데
1: 맞아요.
0: 제가 매달려 있었어요. 어딘가에 막
1: 와.
0: 봉에.
1: 예.
0: 그러다가 뒤로 넘어졌어요. 그래서 코가 세게 부딪혔던 기억이 있어요.
1: 골절은 없었고.
0: 그래서 울면서 이제 집을 갔는데 제 기억상으로는 뭔가 병원을 갔던 기억은 없는데 뭔가 제가 약간 매부리코거든요.
1: 네.
0: 그거를 늘 변명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아, 넘어져서 매부리가 됐다.
0: 네.
1: 넘어져서 돌출이 됐다.
0: 네, 맞아요. 기억이 좀잘
1: 네.
0: 가물가물한데 그런 것 같다.
1: 좋은 핑곗거리인데?
0: 그렇죠. 아니, 왜냐면 저희
1: 네.
0: 어머니가 코가 정말 예쁘거든요. 근데
1: 예.
0: 저만 이렇게 뭐가 이상할 리가 없거든요.
1: 지옥 탈출 때문일 것이다.
0: 네.
1: 매부리의 근원은 그럴
0: 네.
1: 것이다. 또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래서 뭐 이런 놀이 말고도 사실 수만 가지가 있긴 하지만,
0: 네.
1: 또 우리 청취자분들과도 일부 때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지옥 탈출 오랜만이네요.
0: 저도
1: 예.
0: 깽깽이 오랜만입니다.
1: 깽깽이도 이 단어를 뱉는 것도 오랜만이고.
0: 네.
1: 네. 또 화요일 코너는요, 이렇게 또 어디서 아는 척하기 좋은 트렌드, 김도희 리포터가 트렌디한 퀴즈들 세 문제를 들고 왔는데요.
0: 네.
1: 첫 번째 퀴즈는 또 문화.
0: 그렇죠.
1: 문화 좋아요. 라이프 스타일 같은 거.
0: 좋습니다.
1: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만나보시죠.
0: 혼밥, 혼술, 혼여. 이제는 혼자 즐기는 것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혼자 하기엔 양도 많고 조금 부담스러웠던 것도 요즘에는 1인용으로 즐길 수 있게 되면서 새로운 혼땡이라는 말이 생겼는데요. 새로 생겨난 혼땡, 과연 이 빈칸에 들어갈 행동은 무엇일까요?
1: 혼땡. 새로운 또 단어가 등장을 했군요.
0: 맞아요.
1: 자, 보기 주시죠. 1번
0: 빙수 먹기.
1: 빙수 먹기 2번
0: 세차하기
1: 세차하기 3번

0: 김장하기.
1: 김장하기.
0: 네.
1: 자, 혼자서 요즘에는 뭘 할지.
0: 네, 그렇죠. 그럼 이 빈칸 안에 들어가는 말이겠죠. 이 보기가 어떻게 보면 줄임말이니까요. 예?
1: 힌트 있을까요?
0: 힌트는요, 사실 문제 좀 있긴 해요. 혼자 하긴 양이 많고.
1: 양이 많고.
0: 조금 부담스러워요.
1: 조금 부담스럽고 좀 양도 많다.
0: 그렇죠. 어때요? 어렵나요?
1: 보기가 그래도 두 개 정도가 조금 헷갈려요.
0: 헷갈려요.
1: 힌트 좀 더 주시든가 아니면은 뭐 힌트 송?
0: 힌트송. 힌트송으로 넘어갈까요? 사실 제가 준비하는 힌트는 늘 약간 애매해가지고.
1: 애매하죠.
0: 제가 사실 준비한 힌트는 이걸 하면 좀 기분까지 시원해진다.
1: 이걸 하면 기분까지 시원해진다?
0: 네. 제 기준에서는요.
1: 기분까지 시원해진다?
0: 네. 그렇죠.
1: 빙수를 먹어도 시원하고.
0: 그쵸?
1: 김장을 해도 다 끝났으면 또 시원할 것 같은데.
0: 세차를 해도 시원.
1: 세차라도 시원하고. 예.
0: 힌트송. 힌트송은요. 이제 보통 이 행동을 여름에 많이 합니다.
1: 그래서 여름에 많이 한다.
0: FX의 summer 준비했습니다.
1: 핫 서머.
0: 네. 핫 서머.
1: 예, FX의 핫 서머고요. 힌트를 제가 좀 더 보충을 해 드리면은
0: 네.
1: 요즘에는 종류가 너무 많아졌어요. 종류가 너무 많아져서 예전에는 그냥 그 정통 딱 하나였거든요.
0: 네.
1: 이것.
0: 네, 네.
1: 근데 요즘에는 막 과일 같은 것도 막 같이 뭐 하고
0: 네.
1: 뭐 여러 가지 특색에다가 막 모양 자체도
0: 네.
1: 이게 그거라고 싶은 것들도 많아졌더라고요. 기교 부리는 것들. 그래서 여름에 특히나 이제 외국 관광객분들 오시면은 야 정말 뭐 여기부터 들른다 하시는 분들도 많기도 하고
0: 네.
1: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거 단어를 보면은 윤종신 씨 노래 생각이 바로 납니다.
0: 드디어 힌트를 좀 제대로 주셨네요. 네,
1: 바로 나요. 바로 나기 때문에.
0: 그렇죠. 그렇죠.
1: 청취자분들께서 지금 정답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당첨자 한 분께 또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희 리포터가 준비한 힌트송 핫 FX
0: 핫
1: 소머 먼저 띄워드립니다.

0: 힌트송 FX의 핫 서머 듣고 오셨습니다. 어아트 첫 번째 문제 정답은 몇 번이었을까요? 정답은요?
1: 정답은 1번 빙수 먹기였습니다.
0: 빙수 먹기. 아, 요즘에는 혼빙이라는 말이 네. 또 생겼군요. 혼빙. 혼밥, 뭐 혼술, 혼녀.
1: 네.
0: 혼자 영화 보기를 혼영이라고.
1: 맞아요. 혼영까지도.
0: 혼영까지는 있는데 혼빙은
1: 그렇죠. 사실 빙수 생각하면 저희는 늘 숟가락 같이 맞아요. 넣고 넣어 먹는 같이 먹는 거잖아요.
0: 빙수는 보통은 그래도 2인 이상
1: 그쵸.
0: 으로 좀 알고 있긴 한데 왜냐하면 이렇게 대접에 나오니까
1: 맞아요.
0: 그래서 좀 크고 네, 그래서 혼자 먹는 음식은 아닌 것 같은 느낌. 혼자 먹고 싶으면은 뭐 슈퍼나 편의점 가서 그 조그만 거 파는 거 있잖아요.
1: 그 우유 넣어 먹으면 네, 맛있는 거요?
0: 그렇게 먹고 했었는데 아, 요즘에는 1인용으로 좀 많이 나오는구나.
1: 네, 프랜차이즈 카페 같은 데에서 이제 저희 우리 카페컵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거기 예. 그 일회용 컵에다가 이제 빙수를 넣어서 주는데도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고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0: 작년부터인가? 그래서 여름에 줄을 서더라고요.
1: 오.
0: 이 그 빙수를 먹기 위해서 빙수가 이렇게 딱 아메리카노 그 컵에 나오니까
1: 그렇죠.
0: 1인용이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혼빙이라는 단어까지 쓰는군요.
1: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처음에 무슨 말이지? 혼빙? 이러면서 했는데 아, 이제 빙수까지. 저는 늘 같이 먹었던 기억밖에 없거든요.
0: 예.
1: 아, 이제 모든 게 혼자 하는 시대로.
0: 맞아요. 거의 이제 1인용으로 많이 나오고
1: 네.
0: 빙수 좋아하시나요? 김대리 리포터?
1: 아, 저는 사실 차가운 거를 그렇게까지는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1: 아니, 그러니까 빙수 막상 주면 너무 잘 먹는데
0: 네.
1: 막 찾아 먹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0: 그러면 여름에 사실 디저트 하면은 빙수를 거의 1순위로 많이 꼽으시는데 뭐 드세요?
1: 전
0: 그러면?
1: 디저트 대신 냉면 먹죠.
0: 냉면?
1: 네, 시원하게.
0: 아, 냉면 식사로 냉면 많이 드시는구나.
1: 냉면 너무 좋아해요.
0: 여름에?
1: 네, 여름에.
0: 콩국수는요?
1: 콩국수가 사실 저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0: 지금까지도요? 오!
1: 근데 요즘에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0: 예예. 예.
1: 왜냐하면 제가 콩을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좀 콩국수도 뭔가 맛없지 않을까 했는데 주변에서 아, 나도 콩 안 좋아하는데 콩국수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0: 네.
1: 특히 저의 오빠가, 친오빠가. 네. 그래서 좀 도전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0: 콩국수 먹어야 돼요. 이거 여름에 냉면 좋아하신다면, 면을 네. 좋아하신다면 콩국수도 엄청난 친구거든요.
1: 진짜 맛있죠.
0: 드셔보시길 바라겠고.
1: 아, 네네.
0: 예. 많은 분들께서 또 이제 빙수 맞춰주셨거든요. 아, 9425번님, 1419번님, 1995번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 1995번님께서는 김밥이라고 보내주셨어요.
1: 보기에도 없는데.
0: 보기에도 없는 김밥을 보내주셨고.
1: 네.
0: 그리고요.
1: 지금 또 3225님이 교통사고로 퇴원해보니 다시 더위가 시작되어 있다고 가족이 배달 음식만 먹고 지낸듯 싶어 시장 봐서 들어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정답 빙수도 마치 맞춰주셨어요.
0: 이 교통사고로 퇴원을 오늘 또 하신 모양인데
1: 네.
0: 퇴원하자마자 이렇게 가족 생각하시는 게 아, 너무나
1: 또 집밥을
0: 사랑이 느껴집니다.
1: 그러니까요.
0: 가족이 배달 음식만 먹고 지내지 않았을까 하는 그 마음.
1: 바로 또 장을 봐서 네. 집밥 해주려고 또 아.
0: 이게 참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음 아닐까요?
1: 맞아요. 아들과 네. 신랑 만난 집밥 먹어요. 정말 이렇게 감동을 제가 받고 있네요.
0: 지금
1: 제가.
0: 1인 가구시죠?
1: 네, 맞아요.
0: 집밥을 해서 드시나요? 아니면 배달 음식만 드시나요? 고집해서?
1: 저는
0: 네.
1: 근데 요즘에는 배달이 워낙

0: 잘 되긴 하잖아요. 그래서 네. 배달로 반찬을 좀 시켜 먹는 것 같아요.
1: 아, 반찬을 시켜서 이렇게 밥하고.
0: 네.
1: 어, 그 정도면 저는 해먹는 거라고 봅니다. 그 정도는 저는 해먹는 거다.
0: 약간 조리에 네. 좀 가깝긴 한데 다 돌려 먹을 수 있는 요즘엔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1: 잘해서 드시네.
0: 아, 그렇죠, 그렇죠.
1: 살림 잘하시네요. 또 그리고 7269번님도 퀴즈 풀면서 출첵합니다. 빙수요, 빙수 보내주셨고 2980번님께서는 처음에는 김장인 줄 알았다고 양이 많다고 해서.
0: 아, 네.
1: 근데 빙수가 또 정답이네요. 저는 딸기 빙수가 가장 맛있더라고요 보내주셨는데. 아, 딸기 빙수. 딸빙 맛있죠. 예, 줄임말로.
0: 최애 빙수가 있나요? 좋아하는 빙수?
1: 저는 뭐 팥빙수가 1등이고요. 정통. 저는 모든 음식을 거의 오리지널 좋아합니다. 뭐 기교 부린 거 말고. 오리지널 좋아하는데 네. 이제 2순위로 간다.
0: 네.
1: 그러면은 저는 수빙.
0: 수빙이 뭐죠?
1: 수박빙수.
0: 아,
1: 네, 수박빙수나 이제 메론 쪽으로 가죠. 메론빙수.
0: 조금 근데 좀 호불호가 예. 좀 갈리는 쪽 아닌가요?
1: 그래요?
0: 수박?
1: 수빙이요?
0: 네.
1: 왜요?
0: 전 수빙이라는 일단 이 말도 네. 처음 들어보고요.
1: 말부터 호불호 갈리나요?
0: 네. 그러고요. 네. 좀 딸기빙수 보통. 그리고 또 망고빙수.
1: 망빙.
0: 네. 예. 이렇게 줄임말을 하니까 뭔가 좀
1: 빙수는 줄여야 돼요. 요즘에
0: 망빙?
1: 예, 많은 분들이 또 지세대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네. 무슨 빙수 좋아하시는데요?
0: 저도 뭐 팥빙수가 단연코 1인 것 같기도 해요.
1: 아, 정통?
0: 네. 저는 초코빙수 막 이런 건 좀 달고요.
1: 네.
0: 딸기 과일을 또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네. 블루베리 빙수도 근데 먹어봤더니 좀 맛있긴 하더라고요.
1: 블빙은 저는 아직 안 먹어봤네요.
0: 블빙은 안 드셔보셨구나.
1: 네. 김도일 리포터가 확실히 대화하면 할수록 네. 레트로한 걸 좋아한다라는 느낌이 계속 들어가지고
0: 저도 지금 약간 오리지널파인 네, 것 같아요.
1: LP 좋아하시고 뭐 그런 느낌 뭐 예전에 뭐 숭늉도 다려 드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0: 이거는 좀 조작이 네. 된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아니,
0: 근데 그런 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플 때마다 이제 어머니가 죽을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또 이렇게 하셨는데
1: 정성입니다.
0: 그게 네. 너무 맛있었어요.
1: 오.
0: 사실 아무 맛 안 나잖아요. 근데 그게 거기다 간장 뿌려 먹고 이런 그런 밍밍한 맛을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1: 그런 또 이제 그 밍밍한 데서 오는
0: 네.
1: 그 향이나 그래도 네. 그런 게 있잖아요 또.
0: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숭늉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런 것도 좋아했고 한약 이런 것도 너무 좋아해요.
1: 아, 한약도 좋아하세요?
0: 약간 맛있어요.
1: 한약이요?
0: 네, 약간 맛으로 먹는 스타일이라서.
1: 와.
0: 어머니 맨날 홍삼즙 뺏어 먹거든.
1: 아, 그래요?
0: 네, 그랬었어요 어렸을 때.
1: 집에서 이렇게 뭐 근처에 한의원 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아니면
0: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다들 건강 챙기라고 이렇게 줄 때마다 이게 뭐지? 하는데 전 맛으로 좀 먹었던 기억이.
1: 와, 맛으로 한약 먹는 사람은 처음 봅니다.
0: 좋아해요 그런 거. 향도 좋고요.
1: 역시 레트로함의 대명사. 예, 첫 번째 문제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 당첨자 한 분 선정했습니다. 당첨자는요 3081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보내주시죠. 3부 마지막 곡입니다. 유키스의 만만하니 띄워드리고요. 저희는 4부로 돌아옵니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4: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거점.
5: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4: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5: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4: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MBC 강훈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7: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8: 정오의 희망곡 화요일 코너 어디서 아닌 척하기 좋은 트렌드 어아트 4부 문을 열었습니다. 김도희 리포터와 함께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또 패션.
9: 발음 패션. 좋으신데요?
8: 나이스. 예, 네. 나이스 패션. 네. 패션으로 갑니다.
9: 그렇죠. 패션 빠질 수 없죠.
8: 빠질 수 없어요. 따라가야 됩니다.
9: 따라가야 됩니다. 이제 예. 트렌드를 따라가야죠.
8: 맞습니다. 저희가 빙수까지 혼빙까지 만나봤고요. 자, 두 번째 트렌드. 자, 패션 장르 두 번째 문제도 만나보시죠.
9: 최근 패션 아이템으로 떠오른 오픈토 삭스. 일반적인 양말과 달리 발의 특정 부분이 드러나는 것이 특징인데요. 팔기도 하고요. 기존 양말을 직접 리폼해서 신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픈토 삭스에서 드러나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8: 드러나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1번
9: 발가락.
8: 발가락. 2번
9: 발목.
8: 발목. 3번
9: 발뒤꿈치.
8: 발뒤꿈치. 자, 최근에 이 오픈 토 삭스.
9: 네, 오픈 토 삭스.
8: 패션 아이템으로 떠올랐군요.
9: 네, 영어예요.
8: 일단은 근데 이 오픈 토 삭스에서 힌트가 있어요.
9: 그쵸, 그 영어 사실 좀, 영어예요. 네.
8: 예, 해부하면은 정답을 얻을 수도 있는데, 문제만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9: 네, 최근 패션 아이템으로 떠오른 오픈토 삭스. 팔기도 하고요. 기존 양말을 직접 리폼해서 신기도 하는데요. 이 양말은 일반적인 양말과 달리 발의 특정 부분이 드러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과연 어느 부분이 드러날까요?
8: 어느 부분이 드러날까요? 1번
9: 발가락.
8: 발가락. 2번
9: 발목.
8: 3번
9: 발뒤꿈치.
8: 자,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죠.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길게 쓰시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자, 요즘에는 이 오픈토 삭스를 많이들 신으시는데
9: 네.
8: 힌트 있을까요? 어디가 좀 뚫려 있을지.
9: 그렇죠. 이 양말을요. 이 신발.

0: 딱 쪼리 네. 아시죠? 슬리퍼.
1: 아, 쪼리라고 많이들 부르죠?
0: 네, 쪼리라고도 네. 부르는 그 신 슬리퍼랑 자주 신습니다.
1: 아, 그러면은
0: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희가 일명 쪼리라고 부르는 그 신발이 네. 발끝 아이고 네. 네, 어떤 부분을 아주 조여매고 있어요.
1: 어.
0: 그쵸?
1: 그죠?
0: 상상을 해보세요. 네,
1: 그 슬리퍼죠. 쪼리라고 네. 부르는 슬리퍼를 네. 생각하면은 확실히 어? 양말을 신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그쵸. 드는데 아 요거를 아예 그냥 드러내 버렸구나.
0: 네 맞아요.
1: 아 그렇군요. 자 2980번님께서 정답 유출된 거 아닙니까? 그러셨는데 못 들으신 걸로.
0: 아니에요. 네. 발까지만 얘기했어요.
1: 맞아요. 발까지만 얘기했기
0: 발까지
1: 때문에
0: 얘기...
1: 보기가 다 발이 들어가 있거든요. 1번 네. 발가락, 2번 발목, 3번 발 뒤꿈치, 이 오픈 토 삭스. 예, 요 정답을 보내주시죠. 어디가 과연 드러나 있을까요? 보내주시고요. 또 역시 당첨자 한 분께 또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힌트송도 있을까요?
0: 아 지금 정답이 너무 쉽지 않나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오픈토 삭스 말 그대로기도 하고
1: 맞아요.
0: 또 힌트를 너무 제가 잘 줬어요 이번엔.
1: 쪼리, 쪼리 생각하면 바로 그냥
0: 그쵸?
1: 아 여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겠다.
0: 네 맞아요.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힌트송은 없고요.
1: 그냥 없어요?
0: 아 힌트송 제가 원하는
1: 아 그냥 사심송
0: 네 사심송으로 준비했어요.
1: 알겠습니다. 사심송
0: 네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My Style.
1: My Style
0: 네 준비했습니다.
1: 요즘에 진짜 스타일 좀 스타일리시하신 분들이 요 양말을 많이 신는다고
0: 네 맞아요.
1: 합니다. 네 이 노래 나가는 동안 정답을 보내주시죠. 브라운 아이드 걸스가 부릅니다. My Style.

0: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마이 스타일 듣고 오셨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정답은 몇 번이었을까요? 정답은요?
1: 1번 발가락이었습니다.
0: 야, 이 오픈 토 삭스. 사실 이름에서도 발가락이 좀 열려있는 양말이다.
1: 맞아요.
0: 드러나 있긴 한데 요거를 이제 뭐 슬리퍼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쪼리, 예, 쪼리라고 많이 부르는 거기에다가 요 양말을 많이 신어요.
1: 네, 맞아요. 지금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보니까 정답 0423님이 발가락 맞춰주시면서 공항 패션으로 많이 매치한다.
0: 아, 그래요?
1: 네.
0: 공항 패션으로 많이 신고 다니세요?
1: 네, 또 연예인분들이 또 신고 다니기도 하나 봐요. 그래서 좀 이게 화제가 되기도 했고 저도 주변에서도 진짜 이렇게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보고 처음에는 이게 뭐지? 그렇죠. 왜냐하면 양말을 생각하면 보통 발가락을 감싸잖아요.
0: 그렇죠. 발가락을 무조건 거의 감싼다고 보니까.
1: 그렇죠. 근데 이 오픈토 삭스를 신으면서 발가락을 드러내고 또 그 발가락이 네일까지
0: 아 네일을 해서
1: 그렇죠. 페디큐어가 또 예쁘게 되어 있으니까 여름에는 또 그런 걸 또 드러내는
0: 아 그러면은 이해가 또 가네요.
1: 그렇죠. 네. 또 패션이 역시
0: 그리고 또 저도 슬리퍼를 신을 때 네. 그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그 발에 그대로 먼지나 그런 뭐 흙이나 그런 것들이 묻으니까 확실히 뭔가 그런 면에서는 좀 위생적이지 않은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슬리퍼 신을 때도 양말을 좀 신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그때 이런 오픈토 삭스 정도를 신어주면은 네. 그래도 좀 그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1: 그러면은 이게 사실 판매를 하기도 하지만 직접 리폼해서 신기도 네. 한다고 하니까
0: 그냥 자르면 되나요?
1: 네, 그렇죠. 그렇죠. 또 그러시는 분들도 네.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좀 한번
0: 실타래 같은 것들 많이 튀어나올까 봐. 괜히 저는 손대기가 좀 무섭긴 한데
1: 아 그래도 또 유행하는 패션인데 도전하셔야죠. 후디님은
0: 도전을 저도 한번 해볼게요.
1: 정말로 좋습니다.
0: 잘라서 뭐 실타래 같은 것들은 네. 뭐 어떻게 자르든 뭐 보통 어렸을 때 아빠들이 그런 거 네. 자녀들 옷 실타래 나오면은 네. 그 이렇게 갖고 있는 뭐 라이터 같은 걸로 해주곤 하셨어요. 그게 또 사랑이긴데.
1: 아, 네, 그렇죠, 그렇죠.
0: 예, 그때 뭐 저 혼자 살아 셀프라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그럼 인증샷 예. 남겨주시는 건가요?
0: 네, 뭐 원하신다면 예 남겨드리겠고.
1: 네, 원하신다면.
0: 예,
1: 네.
0: 많은 분들께서 또 정답을 맞춰 주셨습니다. 발가락 1995번님 또 그리고 2980번님께서도 토우가 발가락이잖아요. 발가락 하셨고 3855번님께서도 정답을 맞춰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1: 네, 그리고 9724님께서 발가락 잘 몰라서 힌트로 찍었다고. 힌트가 너무 결정적이긴 했어요.
0: 네.
1: 그리고 1995님께서 발바닥.
0: 발바닥. 1995번님은 오늘 제 생각에 아차상 노리시는 것 같고.
1: 아, 네.
0: 또 그리고 3024번님, 1419번님 등등등 네. 많은 분들께서 발가락 맞춰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또 당첨자 한 분 선정했는데요. 당첨자는 04. 23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죠. 자, 어디서 아는 척하기 좋은 트렌드, 어아트. 이제 마지막 문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문제는 유행어네요.
1: 네, 이번에는 신조어가 아닌 유행어.
0: 유행어.
1: 네.
0: 아... 유행 요즘에 또 다시 유행되고 있는
1: 네 그렇죠. 아 근데 사실 아 문제를 아직 말씀드리기 전이지만 신조라고 하기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일단 문제를 한번 들어볼까요?
0: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1: 요즘은 이미 사전에 있는 단어를 전혀 다른 의미로 재미있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중한 사람의 지금 모습을 보며 이 모습 그대로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다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누군가 계속 잔소리를 할 때는요. 그냥 그 상태로 멈춰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 상태

0: 그대로 오래 간직하고 싶다는 의미로 새롭게 사용되는 말은 무엇일까요?
1: 무엇일까요? 보기 주시죠. 1번
0: 박제,
1: 박제, 2번
0: 급속 냉동,
1: 급속 냉동, 3번
0: 동결 건조.
1: 동결 건조. 자, 이그 상태 그대로 오래 간직하고 싶다는 의미로 새롭게 사용되는 말은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되겠는데요.
0: 네.
1: 보기 두 개가 좀 헷갈리거든요, 저는.
0: 사실 이게 다 있는 말들이잖아요, 보면은.
1: 그렇죠.
0: 그 말들이 좀 우리 일상생활에서 전혀 다른 느낌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건데, 어떤 게 헷갈리시죠?
1: 뭔가 그냥 그 상태 멈춰야 될것
0: 아,
1: 같다라고
0: 네.
1: 한다면은 보통 하는 생각들이 이제 좀 얼려야 되나 뭐 이렇게 그런
0: 그쵸.
1: 왜냐하면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영웅들이 정말 몇백 년 전에 있던 영웅이
0: 네.
1: 얼어 있다가 그게
0: 역시.
1: 또 해동이 되면서 다시 활동을 하는 그런 또 연출이 많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약간 두 개가 그래서 헷갈리거든요, 저는.
0: 네네.
1: 네.
0: 좀 힌트를 드리자면요.
1: 힌트 좀 주세요.
0: 식품을 보관할 때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예요.
1: 보관할 때 사용하는 방법.
0: 네, 저는 되게 자주
1: 네.
0: 이걸 사요.
1: 이걸
0: 이렇게
1: 산다고.
0: 된 파를 많이 삽니다. 음식, 식품 중에서도 파.
1: 그래요?
0: 네. 파. 또 과일칩도 있어요.
1: 과일칩도 있다.
0: 네. 어제 좀 힌트가 됐나요? 어렵나요?
1: 어려운데요?
0: 어려워요?
1: 네. 보기 두 개가 참 헷갈리는데.
0: 어,
1: 예.
0: 어렵군요.
1: 네. 너 힌트송도 뭐 준비하셨겠죠? 힌트송.
0: 힌트송이 없는데,
1: 힌트송이
0: 그러면요.
1: 없다.
0: 그럼 이 방법을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1: 네, 좋아요.
0: 얘 같은 경우는요, 이 보관 방법은 수분을 빼는 공법이에요.
1: 수분을 빼는 공법이다.
0: 네, 그래서 수분을 빼고 말리는.
1: 알겠습니다.
0: 요 정도는 됐나요?
1: 예, 그게 딱그 키포인트네요.
0: 네, 수분을 빼고
1: 빼고
0: 말리는.
1: 말린다.
0: 맞아요.
1: 예, 그게 이제 딱그 다른 것까지 하나 소거할 수 있는
0: 그쵸.
1: 좋은 힌트네요. 예,
0: 네.
1: 알겠습니다. 1번 박제, 2번 급속냉동, 3번 동결건조, 수분을 빼고 말리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0: 주부분들은
1: 네.
0: 아실 거예요.
1: 예, 지금 정답이 올라오고 있고요.
0: 네.
1: 예, 힌트송이 없다고 하니까 또 이번에도 좀 어울리는 노래를 준비하신 건가요?
0: 네, 어울리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이럴 거면 좀 어려웠으면 힌트송을 준비할 걸 그랬어요. 죄송해요.
1: 힌트송.
0: 슈퍼주니어의 요리왕 준비했습니다.
1: 요리왕. 이 노래도 오랜만에 듣는 것 같은데요?
0: 저 너무 좋아요.
1: 요리왕. 좀 오래됐나요?
0: 네, 오래된
1: 그죠?
0: 노래죠.
1: 로쿠꺼 약간 그 시대 노래죠.
0: 네.
1: 슈퍼주니어 해피가 부릅니다. 요리왕.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정부의 희망곡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아, 어아트 힌트송이 전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데 슈퍼주니어 해피의 요리왕.
2: 노래 좋지 않나요?
1: 2008년도에 발매된 노래인데 네. 요런 노래는 요즘에 없잖아요.
2: 그쵸.
1: 야, 요것도 그 시대가 느껴지는.
2: 정말 네. 오디오가 멈추지 네. 않는 그 중간중간에 들었나요?
1: 그러니까요. 2904번님도 슈퍼주니어 노래 너무 킹받아. 성인을 위한 건지 아이들을 위한 노래인지 감이 안 와요. 하셨는데 네. 2007년도 8년도에 네. 그 슈퍼주니어의 노래 중에 이 록국어 이거를 필두로 해서 네. 이 요리왕 이런 걸로 재미를 좀 봤던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 왜냐면 록국어까지는 네. 대박이었어요. 다 알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2: 그다음에 이거 저만 아는 거예요.
1: 근데 요리왕은 저는 일단 뭐 초면이긴 한데 네. 근데 귀엽네요. 노래가.
2: 그렇죠. 노래 귀엽지 않나요? 저는 이걸 듣고 좀 가사 보면은 요리를 잘해야 될 것 같다. 네. 좋은 남자친구를 만나려면 네. 요리를 잘해야 되네? 나 나중에 요리학원 다녀야지 생각까지 했던.
1: 어렸을 때?
2: 네. 어렸을 때.
1: 참 요리왕의 노래 영향력이 크네요. 네, 그렇죠. 커.
2: 공사이사님이 잘 아신대요. 저는 잘 아는데요. 다행입니다.
1: 어떤 거요?
2: 이 요리왕 노래.
1: 나이든 사람들은 다 아는 요리왕 이런 거 하면서. 그래도 이 노래도 히트를 치긴 쳤나 봐요. 그 시절에.
2: 그래도 나름 좀 인기가 있었나 보네요. 다행이에요.
1: 록국어는 진짜 저희 반 친구들 다 불렀어요. 록국어 하면서.
2: 네. 네. 뭔가 상상이 기억나. 가요. 그림이 그려집니다.
1: 아 그래요?
2: 네.
1: 뒤에 뭘 보시나. 자, 6128번님 동결건조 저도 급속냉동이랑 헷갈렸는데 감사합니다. 저의 10대를 동결건조 해뒀다가 가끔 꺼내보고 싶네요. 지금은 50대에 접어들었지만 저는 지금이 인생 중에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보내주셨는데
2: 네. 와. 너무 정말 적절하게 이 말을 사용하셨어요. 10대를 동결건조 해두고 싶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1: 맞아요.
2: 요즘 이렇게 쓰고 있다고
1: 이렇게.
2: 합니다.
1: 이렇게.
2: 그렇죠.
1: 이런 맥락에서
2: 요게 예시예요. 완전한.
1: 동결건조.
2: 맞아요.
1: 이렇게 좀 또 쓰는군요.
2: 네.
1: 신조어까지는 아니지만 유행어.
2: 네.
1: 뜻을 완전히 바꿔서.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이 인생 중에 가장 좋은 것 같다라는 말씀이 너무 듣기 좋네요.
2: 그러니까요. 네.
1: 삶을 대하는 태도를 좀 저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2: 저도 배워야 될 것 같은데요.
1: 네. 2980번님께서도 이 과일칩 얘기 듣고 동결건조 골랐다라고 하셨고 또 9724번님 1011번님도 지난번에 좋은 꿈 꿔서 이 복권 된다고 또 선물을 거부했었는데 5등도 안 됐습니다. 보내주셨거든요. 역시 꿈은 꿈일 뿐.
2: 저도 이거 되게 잘 믿거든요.
1: 어떤 거요?
2: 이거 뭔가 꿈 해몽 같은 거 있잖아요.
1: 네네네.
2: 저도 그거 하면은 뭔가 이렇게 뭐 지금 101처럼

0: 복권을 산다던가 아니면 뭔가 좀 기대를 좀 하는 편이에요.
1: 이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저도 올해
0: 네.
1: 올해 심상치 않은 꿈들을 꿨는데 뭐 별일 없던데요.
0: 아 그리고 네. 이게 꿈을 꾸고 나서 발소를 또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좀 있잖아요.
1: 그 그런 것도
0: 날라간다.
1: 네.
0: 저는 그걸 또 믿고 있거든요.
1: 발소를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안 해야 되나요?
0: 아 저도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아무한테도 안 했어요.
1: AI 친구한테 물어봐야겠네요.
0: 근데 그것도 발설인가요?
1: 아 이것도 발설이니까.
0: 아 그래서 안 됐나?
1: 아, 그래서 안 되나?
0: 아 네.
1: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 자 당첨자 한 분 또 선정했는데요. 당첨자는 1011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0: 어, 축하드립니다.
1: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죠. 또 오늘 화요일에 함께했는데요. 김도희 리포터 오늘은 어떠셨나요?
0: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1: 그래요?
0: 힌트를 또 중간중간 네. 주시니까 좋네요.
1: 네. 조금 제 스타일대로.
0: 네.
1: 예, 요리왕 잘 들었고요.
0: 네. 네.
1: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추노 OST 임재범의 낙인 흐르고 있습니다. 또 행복한 화요일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김지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가족 친구들과 떠난 즐거운 여름 휴가. 기분 좋게 술을 마신 뒤 숙소까지 코앞인데 뭐 하는 안일한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들뜬 분위기에 취해 낯선 휴가지에서 운전대를 잡는 건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끔찍한 범죄이기 때문이죠. 특히 늦은 밤까지 과음을 했다면 다음 날 아침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는 숙취 운전 역시 만취 상태만큼이나 반응 속도를 떨어뜨려 매우 위험한데요.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 날 오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중교통이나 일행의 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운전석에는 술잔 대신 안전운전의 책임감만 꽉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깡통.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9월 시원한 태백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태백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에 데이트 누구게요? 여러분 반가워요. 오겠다는 말도 없이 이렇게 깜짝으로 드디어 왔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저는 영미 언니의 귀염둥이고요. 별명이 많기는 한데 먹장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유행어도 조금 많지만 아직 부끄러워서 자중하고 있거든요. 스페셜 DJ 연락받고 달려온 지금 제 기분은 난리도 아니에요. 제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8월 25일 화요일 2시에 데이트, 저는 누구일까요?

네, 첫 곡으로 패시의 노래 피스카풍가 들었습니다. 박동철 님이 느기야 크크크크크 이러셨고 김소리 님은 황우술에 그리고 박가연 님은 혹시 김부선 씨? 2904 님은 성우정원 님. 0710 님은 누구지 누구지? 넌 궁금. 아, 뭔가 느낌 있는데 진짜 궁금하다. 매력 쩐다. 9684 님은 와 너무 무서워요. 분위기가 흡사 남양 특집.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유미 언니 반가워요. 정슬기님은 보라를 보게 하는 이 능력 보소. 아 보고 계신가요? 저는 안녕하세요 지혜은입니다. 출산휴가를 떠난 영미 선배님의 빈자리를 채우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0230님이 난리가 아니야. 혹시 지혜은님? 주정은님. 예은씨 자중해? 다 들켰어요. 6698님. 런닝맨 팬인 초3 딸이 바로 알아차렸어요. 지혜은 스페셜 DJ 환영합니다. 초3 딸. 역시 진짜 귀가 맑다. 여기 처음 오게 됐는데 진짜 잘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이 목소리를 어떻게 알아채셨지? 김강순님이 여기는 머리 안 감고 와야 하는데 예은 씨 머리 감았나요? 아, 저 감았어요. 아, 머리 감았네. 아, 죄송해요. 다음에 머리 안 감을게요. 아, 머리 감아버렸어. 황수진님이 SNL 식구들이 다 도와주시는 게 영미 DJ가 잘 살았나 봅니다. 진짜 이렇게 다 도와주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좋은 분이세요. 영미 선배님 정말 마음 따뜻한 분이세요. 제가 오늘 사연 주시면은 제가 다 볼게요. 하고 싶은 얘기 그리고 듣고 싶은 노래 다 보내주세요. 참여하실 곳은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미니 게시판, 스마트폰, 미니 어플 무료로 글 남길 수 있어요. 추첨을 통해 시원한 커피 드립니다. 2시에 데이트 도와주시는 분들 광고주님 만나고 올게요.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 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스티커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5: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7: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8: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10: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11: 도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지혜은입니다. 임채영님이 춘주지씨 밀실 신청합니다. 지금

네, 2시 데이트 스페셜 데이트 지은이었습니다. 지은입니다. 충준이 씨의 밀크쉐이크 들었습니다. 김정원 님이 아니 그냥 예

씨가 오셨을 뿐인데 방송이 진짜 영해진 느낌? 감사해요. 좀 영해졌죠? 영해졌죠? 아, 영미 선배님이 지금 출산휴가 가셨는데 진짜 이쁜 아기 낳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해요 정말. 자, 청취자분들의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0710님 대박 진짜 난리도 아니야. 와 진짜 미쳤다. 너무 좋아. 진짜 어디서나 빛난당. 어, 감사합니다. 어제 너무 좋으세요. 저도. 6698님이 언니 제가 바로 알아맞힌 초삼 정예원이에요. 언니처럼 상큼한 노래 들으면서 학원 가요. 언니 목소리 들으니까 학원 가는데도 신나는 기분이 들어요. 어, 귀여워. 초삼 귀여워. 초삼이 언니라 해주니까 너무 좋다. 앞으로 많이 들어주세요 예원 학생. 어, 최유숙님이 와우 방송에서 보는 것과 다르게 라디오 하시면서 차분한 목소리로 앉아 계시는 예은 DJ 새롭네요. 아 제가 사실 되게 차분한 성격인데 어, 이렇게 저도 라디오 재밌는데요. 차분한 성격이긴 해요. 0779님이 집에 올라가고 싶은데 앱에 점검 중이래요. 계단으로 걸어갈 엄두가 안 나서 차 안에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우리 재밌게 놀아요. 아 이때 진짜 너무 착잡해요 진짜. 아, 나는 저도 계단으로 걸어갈 엄두가 안 날 것 같아요. 고치면 올라갈 것 같아요. 3124님이 지혜님 목소리가 들려 일하다가 깜짝 놀라서 보라 켜고 보고 있어요. 일하던 장갑까지 벗어던지고 문자 보냅니다. 예은님 화이팅이에요. 그리고 저한테도 화이팅 외쳐주세요. 3124님 화이팅. 6841님이 우리 과장님도 곧 출산휴가 떠나서 섭섭해하고 있었는데 예은 DJ님 오신 김에 출산휴가 건강히 다녀오라고 읽어주세요. 하늘과장님 사랑합니다. 출산휴가 잘 다녀오세요. 기다릴게요. 어, 출산휴가 진짜 건강히 잘 다녀오세요. 아기용품 세트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5464님이 와 예은님을 라디오 DJ로 만난다니 반가워요. 원래도 귀여우셔서 호감이었는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방탄소년단 석재님과 기안장에서 환장의 케미를 보여주셔서 더 좋아하게 되었답니다. 오늘 라디오도 잘 들을게요. 화이팅! 진의 러닝와일드 신청하고 갑니다. 아, 쟤 어떻게 아셨지? 제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 오빠의 러닝와일드 딱 신청했거든요. 오늘 저도. 뭘 통했다. 노래 준비해둘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어, 지금 뭐 하면서 다들 듣고 계신가요? 어, 신청곡도 알려주세요. 샵 8000번으로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몇 분 뽑아서 아메리카노 드립니다.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진의 러닝 와일드.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지은입니다. 진의 러닝와일드 이클리스 런런 이어들었어요. 아, 너무 이런 날씨에 너무 둘 다 딱인 노래 아닌가요? 안희영님이 질 수 없지. 유재석 캠프에서 변우석님과도 같이 했으니 이클립스도 가자 해서 이클립스 노래도 들어봤어요. 박가연님이 문자가 긴 건 100억이요? 제가 100억이라고 했나요? 제가 그럴 리가 없는데. 100원입니다. 100원. 6437님이 이사해야 돼서 집 보러 다니는데 자꾸 구경도 못하고 제 앞에서 먼저들 계약하셔요. 저 이러다가 민달팽이 될 것 같아요. 카페인 긴급 수혈이 필요합니다. 힝 하셔가지고

시원한 커피 보내드릴게요. 5531님이 예은님 안녕하세요. 저희 동네에 충주지씨 회관이 있어서 사진 보내드려요. DJ 하시는 거 반갑습니다. 일하는 중인데 괜시리 반갑네요. 아, 이 충주지씨 회관 정말 많이 봤어요. 이거 다들 보내주셔가지고 진짜 저도 여기 한번 직접 보고 싶네요. 어떻게 딱 이름이 충주지씨 회관일까요? 8019님이 우리 딸이 자중해? 이거 잘 따라해요. 초등학생 4학년인데 이제 안아주려고 하면 저에게 자중해? 합니다. 딸아, 엄마는 자중하지 않을 거야. 어떡하죠? 엄마는 자중하지 마세요. 1025님이 예은님, 3260번 부산에 사는 초등학생 제 딸이에요. 예은님 팬인데 제발 읽어주면 좋겠다고 라디오 앞을 떠나지 않아요. 어, 귀여워. 진짜 귀여워. 난 진짜 너무 애기들 너무 귀여워요. 어, 3260님, 아, 안녕. 아, 안녕. 부산에 사는 초등학생 안녕. 어, 그 팬이, 3260님, 저는 부산에 사는 초등학생이에요. 너무 팬이에요.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늘 응원할게요. 어, 진짜 귀여워. 진짜 너무, 건강하고,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줄게요. 너무 고마워요. 끝날 때까지 들어주세요. 장영호님이, 예은님 알고 싶어서 초록창에 검색했어요. 키가 171.6. 앉아있는 모습 보면 아담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은데 171.6. 이거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171.6 맞아요. 진짜 제가 그 건강검진할 때 재가지고 사실 사람들이 실제로 더 커 보인다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그 화면상에서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나 봐요. 작아 보이나요? 봐봐요, 키가. 4395님이 예은언니 저 라디오에 사연 처음 보내봐요. 오늘도 아침부터 회사 부장님이 별것도 아닌 걸로 이트집 저트집 다 잡으셔가지고 기분이 너무 별로였는데 예은언니 목소리 들으니까 예쁜 목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네요. 두대 듣는 모든 청취자분들 오늘도 힘냅시다. 아, 이런 진짜 이 회사 생활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직장인들을 요새 찍으면서 대리 경험을 하고 있는데, 아, 저는 그래도 연기니까 그렇다 쳐도 이 진짜 직장인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진짜 화이팅! 진짜 화이팅! 4498님이 평소 런닝맨을 즐겨보는데 지혜은님 나와서 너무 좋아요. 아일릿의 It's Me 신청합니다. 그래서 아일릿의 It's Me 준비했어요. 노래 듣고 2부에 올게요.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헌.

0: 호텔에 가면 바이바우 멤버십 인증을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바이바우. 바이바우.
1: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부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 들었습니다. 제가 연말 그 시상식에 탁재현 선배님이랑 같이 아파트를 했었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 그래서 그때가 떠오르네요. 2시데이트 스페셜 DJ 지혜은입니다. 배지은님이 진행하는 게 너무 귀여워서 미소 지으며 듣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325님이 예은씨 보고 있으니 온 힘 다해서 방송하는 것 같아 응원하게 됩니다. 오늘 목소리 들어서 너무 반가워요. 아 진짜 저 온 힘 다해서 하고 있어요. 느껴지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진다는데 그래도 이렇게 방송사고 나면 안 되니까 떨리네요. 방송사고 나면 안 되니까. 9546님이 예은님 지난주 미우새에서 갸루 분장 너무 잘 봤어요. 갸루 예은님 보자마자 그때 그 거제 야호가 생각났어요. 오늘 대타 DJ 기념으로 한 번만 제대로 외쳐주시면 안 될까요? 예은 야호. 갸루 분장 저도 그때 처음 해봤거든요. 근데 너무 저도 제 비주얼이 너무 좀 충격 먹어가지고 그랬는데 5972님이 저 어제 남친이랑 크게 싸웠어요. 아 결혼 준비가 쉽지 않네요. 결혼 무사히 할 수 있게 기운 주세요. 5927님 화이팅! 5572님이 예은님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예은님 팬입니다. 순수한 모습 너무 보기 좋아요. 오늘 아점 뭐 먹고 왔나요? 메뉴 뭐였는지 궁금해요. 저는 아직 아점을 못 먹어서 배가 고프네요. 전매추 가능할까요? 오 진짜 늦은 점심인데요? 저는 오늘 양배추 전을 먹었어요. 양배추 전에다 요거트. 오늘 좀 이렇게 그래도 점심은 조금 라이트하게 먹는 편이라가지고. 지금 문자 게시판이 전매추 가능하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너무 저녁을 좀 맛있게 먹기 위해서 저녁 점심은 좀 라이트하게 요거트나 샌드위치 어떨까요? 지금 문자 게시판이 초등생들로 와글와글 하다고 하네요. 초등학생분들 고마워. 애들아 고마워. 6941님이 진주에 사는 초오 김지우 학생이에요. 다음 주 되면 개학인데 너무 슬퍼요. 그래도 좋아하는 예은 언니 보면서 버티고 있어요. 지금 방학이구나. 방학이라서 이렇게 라디오를 들을 수 있구나. 진짜 다음 주 개강인데 진짜 화이팅! 김지우 학생 화이팅! 7077님이 저는 초6인데요. 엄마랑 여름휴가 왔어요. 드라이브하면서 듣고 있어요. 엄마 생신인데 축하해주세요. 지은 언니. 귀여워. 너무 효녀다 효녀. 진짜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여름휴가 즐겁게 잘 보내고 오세요. 6709님이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이승원이에요. 평소에 라디오를 즐겨 듣고 있어요. 곧 방학이 끝나서 저는 너무 슬프지만 엄마는 너무 좋아하네요. 이무진 노래 신청합니다. 지금 초등학생 너무 이렇게 사연을 보낼 수 있는 나 너무 지금 놀랍다. 진짜 놀라워. 진짜 우리 초등학생분들 문자 고마워요. 남은 방학 재밌게 잘 보내고요. 이무진의 청춘 만화 듣고 올게요.

2시의 네트 스페셜 DJ 지은입니다. 이무진의 청춘만화 들었어요. 1251님이 제 초등딸도 좋아해요. 초등령 지혜은. 진짜 초등학생분들 이렇게 많이 좋아해 주시니까 고마워 얘들아. 계속 좋아해 줘야 돼. 이혜정님이 제 나이 49, 49살. 마음 많은 초등학생인 저도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아직 마음 많은 초등학생인 것 같아요. 동심. 5455님이 누님 안녕하세요. 전 초등학교 5학년 여원준이라고 해요. 저 누님 정말 팬이에요. 누님 오나전 따봉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진짜 맞나요? 오나전 따봉? 멘트가 좀 구수한 것 같네. 이 여원준 친구 진짜 초등학교 5학년 맞죠? 감사요. 1407님이 예은님 덕분에 두 대 평균 연령이 확 어려졌네요. 진행도 잘하고 라디오 통해 들리는 목소리도 너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지님이 예은님의 밝은 목소리 너무 좋습니다. 오래 듣고 싶은데 언제까지 하시는 걸까요? 저는 오늘 하루를 맡았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올게요. 5822님이 보라로 보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할 때마다 고개 숙여 인사하시는 게 너무 재밌네요. 귀여우십니다. 감사합니다. 8472님이

지금 라디오 틀었는데 지혜님이 스페셜 라디오 DJ이시네요. 너무 좋아요. 지혜님 진짜 좋아하는 팬이거든요. 더운데 신청곡 충주지 씨의 아쿠아 듣고 싶어요. 어, 이분 뭘 아신다. 이 노래를 진짜 잘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진짜 더울 때는 충주지 씨의 아쿠아거든요. 작년 밀크쉐이크에 이어서 이번엔 올해는 아쿠아라는 여름곡을 냈는데요. 진짜 들으면 너무 시원하고 진짜 좋거든요. 노래가 진짜 좋아요. 좀 더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충주지 씨의 아쿠아 듣고 올게요.

너무 시원하다. 오늘 다시 이렇게 더워졌는데 아쿠아 들으니까 확실히 좀 시원해지는 것 같지 않나요? 저는 조금 시원해진 것 같은데 진짜 좋은 여름 노래거든요. 진짜 아주 좋은 여름 노래인데 진짜 좀 더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충주지 씨 아쿠아 듣고 왔고요. 송효주 님이 요즘 등산하면서 아쿠아 맨날 들어요. 노래가 상큼해서 푸른 산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아 진짜 이렇게 들으시는 분이 계시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제 노래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자주 듣거든요. 저는 이렇게 집에 있을 때 자주 틀어놔요. 제 목소리 좀 감상하는 편? 그리고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들어도 제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주 틀어놓긴 합니다. 1482님이 노래도 잘하시네요. 목소리 좋은데요? 말할 때는 귀엽더니 노래할 때는 조금 섹시함이.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기계를 타고 오는 목소리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석진 선배님도 좀 놀라셨어요. 제가 좀 기계를 좀 타면은 목소리가 좀 변한다?

녹음 되게 빨리 걸렸거든요. 녹음 진짜 몇 시간 만에 다 해가지고 오, 우리 진짜 빨리 끝났다. 오, 진짜 빨리 끝났다. 너무 좋고 좋다 이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김나래님이 가사에 충실한 안무도 재미있어요. 맞아, 저희가 이렇게 율동 위주의 안무다 보니까 모든 분이 좀 따라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 분들도 따라할 수 있답니다.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슈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캔트비 블루의 사랑이라 했던 말 속에서 들었어요. 위향란 님이 캔트비 블루 너무 좋아요. 자주 틀어주세요 했는데 진짜 노래 좋네요. 느낌 좋아요. 2시의 데이트 듣고 계십니다. 저는 스페셜 DJ 지혜은입니다. 8070 님이 크크크크 예은씨 진짜 재밌네요. 제가 2시의 데이트 안영리님 팬이라 계속 기다리면서 스페셜 DJ분들 방송도 다 들어봤거든요. 근데 진짜 제일 재밌어요. 계속 웃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 고마운 마음에 문자까지 보내봅니다. 지금 AI한테 MBC 라디오에 문자 어떻게 보내는지 검색해서 보내는 거예요. 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이렇게 웃고 계신다면 저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7656님이

식곤증이 밀려와서 눈을 반쯤 감고 머리 가리고 몰래 듣다가 예은님 목소리 듣고 헉 소리 질렀어요. 옆 동료가 왜? 하길래 MBC 두댕이 들어보라 했네요. 와우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소리 지를 만큼 너무 좋으셨던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7376님이 저는 속초 사는데요. 저희 아이들은 저번 주에 방학해서 저는 룰루랄라 신납니다. 재현아 유리야 사랑해. 날은 덥지만 하늘은 가을가을하네요. 이 드라이브 하기 좋은 날 에이티즈의 Bad 신청해보아요. 진짜 너무 신나실 것 같아요. 엄마 마음은 아직 모르지만 재현아 유리야 잘 놀고 있지? 같이 들어볼까요? Bad.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고온 다습한 8월은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즐거운 휴가지에서 식사가 고통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인데요. 식재료는 반드시 아이스박스에 보관하고 펄펄 끓는 자동차 트렁크에 음식을 방치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야외에서 굽는 고기나 해산물은 겉만 타기 쉬우므로 속까지 완전히 익혀 드시고 조리 전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죠. 만약 구토나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임의로 지사제를 먹지 말고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휴가지에서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철저한 식중독 예방과 개인 위생 관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복정역 세권 개발

0: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0: 2시의 데이트.
1: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지혜지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안영미 선배님 DJ는 지금 출산휴가를 떠나 있습니다. 0021님이 지금 라디오 켰는데 지혜씨인가요? 너무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2시의 데이트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9507님이 지혜씨 목은 많이 괜찮아졌나요? 유재석 캠프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더 이뻐지는 것 같은데 미모 자중해? 이수연님의 푸른 산호초 신청합니다. 아, 저는 그래도 그때는 얼마 안 됐을 때고 지금은 그래도 많이 회복돼가지고 괜찮습니다. 노래는 광고 뒤에 바로 들려드릴게요. 3912님이 친구가 연애를 시작했는데요. 맨날 휴대폰만 보면 실실 웃어요. 나 앞에 두고 그러고 싶냐? 좋냐? 좋아? 3912님도 이제 이런 웃는 일 더 많이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이제 이런 설레는 문자 받으니까 덩달아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계속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생각만 해도 설레는 것. 뭐 연애 얘기에만 설레는 거 아니잖아요. 여행 가려고 비행기 티켓 잡는 순간 막 두근두근 설레고, 또 군내 식당 메뉴가 대박일 때, 또 꿀꿀한 출근길에도 막 살짝 설레잖아요. 또 월급날이나 기다리는 택배가 오는 순간 막 등등 엄청 설레는 순간도 많은데요. 생각만 해도 설레는 것들 보내주세요. 이 와중에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설렘이라곤 1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들으면 설레는 노래라도 알려주세요. 보내주실 곳은 문자 샵 8000번입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볼게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5: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6: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시 데이트 스페셜 DJ 지혜은입니다. 이수연의 푸른 산호초 듣고 오셨고요. 생각만 해도 설레는 일, 저부터 하나 얘기해보자면은 진짜 기다리는 이제 주문을 하고 이제 택배가 올 때, 좀 오래 기다렸을 때, 드디어 온다 했을 때 그 문자 보고 엄청 설레고요. 또 여행을 갈 때가 너무 여행 갈 때 진짜 그 여행 하나 보면서 버티잖아요. 그것도 너무 설레고 또 저는 먹을

걸 좋아하니까 친구랑 뭐 저녁에 오늘 이거 먹자 이거 먹자 했을 때 그 전부터 막 설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먹는 게 최고인 것 같아. 먹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7030님이 저 이따가 저녁에 순대곱창 전골 먹을 거예요. 설레겠죠? 어 진짜 아 너무 설레겠다. 아 진짜 너무 설레겠다. 진짜 제가 진짜 곱창 너무 좋아하는데 아 난 7030님 거 보니까 진짜 곱창 먹고 싶은데요. 전 곱창 구이를 진짜 너무 좋아해요. 아 그거 먹고 싶다. 7181님이 설레일 때 내가 좋아하는 맛에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예요.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의 가격이 사악한데 아 먹을 땐 너무 맛있어요. 어떤 아이스크림이실까? 너무 궁금한데? 아 저는 밀크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기본? 옛날에는 되게 이것저것 많이 넣은 아이스크림을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기본에 충실한 게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많이 먹을 수 있어요. 5054님이 다가오는 아들 개학에 너무 설레네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처음 보내는 방학 너무 길었어요. 다음 주에 드디어 개학입니다. 38일 동안 고생 많았다 내 자신. 진짜 학부모님들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아들 개학하면 너무 설레실 것 같아요. 38일 좀 길긴 기네요. 조성은님이 애들이 아빠랑 1박 2일 여행가서 자유부인 될 때요. 뭐 시켜 먹을지 어떤 컨텐츠 볼지 생각하는 게 아주 설레요. 아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뭐 시켜 먹을 때 오늘은 뭐 시켜 먹을까 이럴 때 진짜 설레거든요. 아 진짜 그리고 신재훈님이 농구화 매니아인데 핸드폰으로 신발 구경하고 있는데 사고 싶음 사 라는 와이프 한마디에 완전 설레입니다. 여보 사랑해. 아 진짜 사고 싶은 거 사고 그게 배송 올 때 진짜 너무 설레죠. 공구구사님이 저 다음 주에 사랑 찾아 2박 3일 템플스테이를 떠납니다. 용기 내어 가보겠습니다. 내 사랑 거기 있지? 나 여기 있어. 아 템플스테이에 사랑을 찾아 떠나시는 분도 있군요. 거기서 꼭 사랑 찾기를 응원하겠습니다. 0022님이 저는 라디오에서 내가 듣고 싶었던 노래가 신청 안 해도 나왔을 때 그때 설레어요. 뭔가 나랑 마음이 통했다는 느낌? 기분 좋아서 노래가 귀에 더 착 감깁니다. 마음 통했을지 한번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두근두근 설레는 일들 계속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0994님, 템플스테이에서 연애 꼭 성공하시라고. 홍대왕님의 잘 됐으면 좋겠다 듣고 오겠습니다.

이장의 잘 됐으면 좋겠다에 이어서 성시경의 안녕 나의 사랑 두 곡 들었습니다. 템플 스테이 가시는 분 잘 됐으면 좋겠다. 8295님, 성발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을 위해 9월에 하는 콘서트를 예매해뒀는데요. 친구도 저도 매일매일 설레는 중입니다. 성시경 노래 들려주세요 라고 사연 주셔서 들려드렸습니다. 아, 진짜 성시경 선배님 노래 진짜 너무 좋아요. 아, 진짜 설렐 것 같아요. 진짜 다 명곡이라가지고. 아, 진짜 너무 좋겠다.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이 와중에 아까 아이스크림 사연 보내신 분이 어떤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는지 보내주셨어요. 7181님. 하땡땡즈 있잖아요. 저 그거 좋아해요. 궁금해하셔서 보내요. 그거 너무 맛있죠. 그거 진짜 맛있어요. 아, 그거 진짜 치즈 안에 떡 있는 거 있거든요. 아, 모찌 그거 있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생각만 해도 설레는 일 계속 볼게요. 8951님, 저 치앙마이 항공권 결제했어요. 무려 11월에. 치앙마이 너무 가고 싶었는데 벌써 이렇게 설레다가 11월에 심장 터지는 거 아닌가 몰라요. 여행 준비는 언제나 설레요. 아, 진짜 여행 그걸 잡고 숙소 잡고 또 거기서 막 뭐 먹을까 뭐 할까 막 무슨 옷 입을까 이것도 너무 설레잖아요. 아,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여름 휴가를 못 다녀왔는데 가고 싶다. 가고 싶다. 아, 진짜. 아, 종국 선배님이 항상 너무 LA를 좋아하셔가지고 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LA도 너무 가보고 싶고 가보고 싶은 곳이 너무 많아요. 아, 너무 부러워요. 여행 준비 중이신 분이 또 계시네요. 고유일님, 제 휴가는 9월 4일부터 10일까지예요. 그래서 가족들과 경주 여행 계획하고 있어요. 맛집 코스 짜고 있는데 마음만큼은 벌써 경주 도착했어요. 예은 씨는 경주 가본 적 있나요? 저는 런닝맨 촬영으로 가봤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수학여행으로 가봤는데 또 좋죠. 그렇게 여행으로 생각하고 가면은 진짜 다 좋죠. 너무 좋죠. 2212님이 와이프가 여름에 친구들과 1박 2일 여행 가도 되냐고 물을 때 너무 설레요. 그러세요? 4588님 50대 중반, 저는 남편이 낚시 간다 할 때 너무 설렙니다. 두근두근. 남편아, 며칠 푹 쉬면서 낚시 많이 하고 와라, 제발 좀. 낚시 많이 하고 오시길. 6519님이 남편이 출장 간다 해도 설레고 올 때도 설렙니다. 다 설레시네요. 너무 좋은데요? 갈 때도 설레고 올 때도 설렌다. 이상숙님, 남편이 주말에 쓱 오더니 오늘 손에 물 묻히지 마. 내가 설거지 다 할게. 할 때 오그라들지만 광대는 주체 없이 승천합니다. 고무장갑 끼는 남편 뒷모습이 오늘따라 왜 이리 멋져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멋있다. 너무 멋있는데요? 진짜 설레네요. 장윤서님, 남편이 주말이면 요리를 해주는데 오늘은 무슨 요리를 해주려나 생각하면 설레요. 이번 주는 토마토 해물 파스타 해준다는데 벌써부터 맛있는 파스타 먹을 생각에 설레네요. 너무 좋으시겠다. 너무 설레는데요? 진짜 너무 설레요. 또 야구 때문에 설레는 분도 많이 있네요. 5258님, 저 이번 주 토요일 야구 직관 가는데 시구로 데이식스님 원필님 오세요. 아, 벌써 설레. 데이식스 원필님의 행운을 빌어줘 신청합니다. 노래 바로 들려드릴게요. 데이식스 원필의 행운을 빌어줘.

주시에데이트 스페셜 DJ 지은입니다. 데이식스 원필의 행운을 빌어줘 듣고 왔고요. 야구 사연 많이 오고 있어요. 김범수님이 프로야구 타이거즈 팀 45년 골수 팬입니다. 이번 주말 인생 첫 광주에 직관 가요. 그동안 서울 경기권 경기는 수도 없이 매번 갔지만 많이 갔지만 홈 경기는 처음이라 너무 설레어요. 아, 또 그 자리에 가면은 또 막 그 환호성이 설레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마음껏 응원하고 오세요. 화이팅! 저는 하나 팀 시구하러 갔었는데 저도 그때 응원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모든 야구 화이팅! 홈 경기 시간 잘하고 오시고 또 이렇게 두근두근 설레는 일들 계속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9월 태백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산골 음악회

0: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1: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2: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3: 잠깐만.
1: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2: 아, 답답해.
3: 안 돼!
1: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2: 다이빙 해볼까?
3: 토끼야, 안 돼!
1: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2: 여기 재밌겠는데?
1: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3: 토끼야, 추워?
1: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4: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5: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깔깔깔이다. 2시에 데이트입니다. 안영미 자리 비워도 좀 들어와라.

2시데이트 스페셜 DJ 지은입니다. 4부 시작됐고요. 이번에는 제가 들으면 설레는 노래 별의 I Think I 듣고 왔습니다. 저는 이 I Think I 노래만 들으면 그 프라우스 드라마 장면이랑 그때 그걸 보고 있는 저 그게 생각나가지고 설레거든요. 왜 I Think I 이 노래만 나오면 설레는지 모르겠어요. I Think I 막 이것만 뜬 막 간주만 들어도 설레요. 이 도입부만 들어도 설레는 그 느낌? 뭐 노래가 막 그러잖아요. 막 그 노래만 들어도 그때가 생각나고 그래서 그게 노래의 힘인 것 같은데 저는 이 I Think I를 들으면 그 과거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설렙니다. 생각만 해도 웃음나는 설레는 일 많이 다시 사연 계속 볼게요. 985005님 홈쇼핑에서 이 구성 오늘 마지막 더 이상 방송 없습니다 외칠 때 심장박동수 두 배로 뛰면서 사은품 목록 확인합니다. 남편 눈치 보며 마감 5초 전에 결제 성공할 때 그 쫄깃한 스릴이란 너무 설레요. 진짜 홈쇼핑. 그렇죠. 이제 마지막 없다. 더 이상 없다 할 때 진짜 빨리 할 때 너무 설렐 것 같아요. 5681님. 3년 동안 정기급 적금 넣은 거 만기됐다고 은행에서 문자 왔어요. 원금 재예치하고 이자로 샤랄라한 원피스 사입을 생각에 생각만 해도 설레요. 축하드려요. 만기 축하드립니다. 8613님 예은언니 저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학교에서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하는데 처음 공연을 한대요. 너무 두근두근하고 떨리고 설레어요. 저 잘할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언니 너무 좋아해요. 화이팅! 저도 초등학생 때 바이올린 했거든요. 교회에서 오케스트라 주니어 앙상블 했어요. 그래서 너무 떨리는 거 너무 이해하고 진짜 또 잘할 수 있게 응원하겠습니다. 3710님 설렘이라면 뭐니 해도 복근이죠. 저는 남편 복근에 반해서 결혼했어가지고 지금도 매일 남편이 덥다고 웃통 깔 때마다 설레어요. 여름아 가지마. 약간 신혼으로 추정되는데 여름 저는 너무 싫은데 여름 너무 싫은데 3531님 저 10월에 새 아파트로 이사갑니다. 바다도 살짝 보이는 아파트랍니다. 지금부터 너무 설레네요. 너무 설렐 것 같아요. 이렇게 이사갔는데 바다도 살짝 뷰도 너무 좋고 진짜 너무 설렐 것 같아요. 0105님 10월이면 처음 자가로 이사해요. 그리고 12월이면 첫 아기가 태어날 것 같아요. 너무 설레어요. 너무 축하드려요. 진짜 축복해요. 출산 선물 아기용품 세트 보내드릴게요. 좋은 집으로 이사가세요. 2PM의 우리 집 듣고 올게요.

2PM 우리집 듣고 오셨고요.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지은입니다. 2904님이 흥! 웃통은 너무 TMI야! 이러시는데 TMI이긴 한 것 같아요. 김승아님이 우리 애기가 요새 옹알옹알옹알이를 하는데 곧 엄마라고 말할 것 같아서 혹시 오늘인가? 하며 매일매일 설레고 있어요. 아 너무 귀엽겠다. 엄마라고 하면 되게 진짜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김승아님께 애기용품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되게 생각만 해도 설레는 일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이동욱님이 저희 아파트에 수요일마다 순대 트럭이 오는데요. 여름 내내 못 오시다가 다음 주부터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포장 용기 뚜껑이 제대로 안 닫힐 만큼 넉넉한 인심의 사장님과 맛난 순대 먹을 생각에 벌써 설레입니다. 아 진짜 너무 완전 이해돼요. 아 진짜 너무 설렐 것 같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꼭 순대 트럭 오는 그 날이 있는데요. 아 너무 설레죠. 두 대의 먹장들 많은 것 같은데 7424님이 전 요즘 급식 시간이 가장 설레어요. 오늘은 무슨 반찬과 국이 나올까 디저트가 나올까 하고요. 그럼 행복해져요. 이거 완전 공감하는 게 저도 옛날에 급식표가 학교에서 이렇게 나눠주면은 맛있는 거 나올 때 이렇게 형광펜을 쳤어요. 치고 이렇게 붙여놓고 오늘 맛있는 거 나온다 하고 진짜 설레었거든요. 애들이랑 같이 그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 공감 가요. 또 황정학님이 주식이 오를 때 설레입니다. 예은 DJ 첫 투자에서 수익률 마이너스 47% 기록했다고 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도 현재 마이너스니까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고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플러스로 마감했으니 안심하세요. 전 아직 마이너스이긴 한데 뭐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주식창이 좋아지길 바라면서. 9272님의 신청곡 살짝 설렜어 오마이걸 듣고 올게요.

0: 오마이걸 살짝 설렜어 들었고요. 김희진님이 누구야 누가 설레는 얘기 얘기하랬더니 초식 얘기를 우리 예은이 올리고 그래 그랬는데 아, 괜찮아요. 그냥 경험이라고 인생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살게요. 생각만 해도 설레는 일 보고 있는데요. 8258님이 주식 받고 복권 갑니다. 복권 사고 발표일 기다릴 때 날짜가 다가올수록 가슴이 설레고 두근거려요. 아마도 토요일 오후쯤 심장이 이러셨는데 아 그렇죠. 그런데 그 설레는 감정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쁘고 좋지 않을까요? 또 9874님 매일 3명의 아이와 어린이집 4시 아이 하원 후 7시까지 놀이터 가는데 오늘 또 얼마나 힘들지 벌써 설레네요. 아 정말 화이팅! 정말 힘내시라고 하고 싶어요. 화이팅입니다. 안정수님이 고딩딸이 5년 만에 아빠랑 영화 보고 싶다고 합니다. 이번 주 주말이 너무 설레입니다. 너무 스윗하시다. 너무 스윗하다. 요즘 재밌는 영화 많다고 들었는데 또 주말 데이트 잘 하시고요. 0980님이 딸한테 오늘 지혜은 언니가 스페셜 DJ라고 말해줬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보이는 라디오 켜네요. 저희 딸 아이는 월요일마다 두 대 스페셜 게스트 누가 나오는지 제일 설레어요. 영미 언니 기다리면서도 스페셜 DJ 궁금해하고 기대하더라고요. 그중 오늘이 제일 좋대요. 하루는 아쉬운데 다음에 또 오세요. 고마워요. 친구 고마워요. 진짜로 다음에 또 올게요. 5367님이 저는 지금 한창 일하는 중인데요. 세상 제일 설레는 말은 퇴근하세요인 것 같아요. 집에 가도 딱히 할 일 있는 건 아닌데 왜 퇴근하세요라는 말에 가슴이 두근두근 설렐까요? 아 완전 공감. 저도 이제 촬영하고 나서 집에 갈 때 진짜 너무 설레거든요. 저도 집에서 뭐 딱히 할 일 있는 건 아닌데 집에 갈 때 진짜 집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너무 설레어요. DJ는 이 말을 들으면 근데 제일 설렌다고 하더라고요. 광고.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5: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4: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5: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4: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5: 제조원
6: 현대 오피스
7: IS 동사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곳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8: 2시 데이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9: 핸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유젠 헬스케어에서 비치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동화 가든에서 효자 두유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 차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0: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8: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지혜은입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렇게 빨리 시간이 지나갈 줄 몰랐어요. 박민주님이 예은님 캐릭터나 예능 말고 DJ는 처음 듣는데 너무 듣기 편하네요. 그냥 말할 때 이런 목소리인가 보다 하고 있어요. 스페셜로 자주 나와주세요. 저도 그냥 평상시 이렇게 말할 때는 사실 막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방송에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하는데 저도 그냥 말할 때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말합니다. 저도 스페셜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00003님이 누군데 이렇게 떨며 멘트 하나 했더니 예은씨였군요. 왜 떨고 그래? 오늘 잘 들었어요. 아 혹시나 이게 생방이고 그러니까 말실수할까봐 되게 조마조마했어요. 그래서 조심하면서 했습니다. 삼성구룡님이 여기 충주예요. 충주지씨 예은씨. 예은씨 내가 많이 좋아하는 연예인인데 오늘 너무라는 단어 진짜 많이 쓴 거 아셔요? 기쁜 마음 많이 표현하는 예은씨 고마워요. 아 저도 이제 처음 알았는데 너무 이런 단어 진짜 많이 쓰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진짜 너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진짜 표현하고 싶은데 그게 너무라는 단어밖에 표현이 안 돼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스페셜 DJ 해봤는데 제가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왔는데 또 막상 이렇게 하니까 재밌네요. 또 제가 또 뮤직도 좋아하기도 하고 뮤직 좋아하기도 해가지고 이렇게 노래 들으면서 하니까 시간이 훅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소통하고 또 너무 이 또 이렇게 진짜 이렇게 좋은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응원도 너무 많이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끝곡으로 IOI의 너무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내일도 진짜 스페셜한 분이 오신대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8월은 기온이 크게 오르며 말벌의 활동이 가장 왕성해지고 독성도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휴가철 산행이나 야외 활동 중 벌소임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벌을 자극할 수 있는 짙은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피하고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 계열의 옷을 입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야외에서 벌집을 건드렸다면 무리하게 팔을 휘저 쫓으려 하지 말고 머리를 감싼 채 신속하게 20m 이상 대피해야 합니다. 혹시 벌에 쏘인 뒤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죠. 작은 벌 한 마리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8월. 낯선 야외에서는 항상 주변을 살피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 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 순대.
5: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착해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과 함께 로컬 브랜드를 키워가는 땀방울이 지역 소멸을 막는 해법이 되는데요.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6: FM 94.

89.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양치질을 하려고 칫솔 위에 치약을 예쁘게 짜 올립니다. 칫솔모 위에 딱 맞게 짜올리고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입에 가져가는 찰나 손끝이 살짝 미끄러지면서 치약 덩어리가 톡 하고 세면대 바닥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써보지도 못하고 덩그러니 세면대 구멍으로 쓸려 들어가는 치약을 보면 너무 아깝죠. 다시 치약을 짜내며 칫솔질을 시작하지만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세면대에 떨어진 치약처럼 어이없이 어긋났던 일상의 조각들 오늘 이 시간에 싹 다 털어버리자고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맨하탄 트랜스퍼 자바 자이브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분위기 좋은데요? 네. 화요일 오후입니다. 즐겁게 행복하게 힘차게 보내고 계신가요? 노곤노곤 정신 번쩍 날 게 필요하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6412번님. 냉커피. 아, 이게 약간 믹스 느낌 좀 나죠. 아이스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좀 느낌이 다른 냉커피. 좋다. 네.

0: 정겹습니다. 요 이제 음료 한 잔이 좀 필요한 시간이긴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이제 양치하시다가, 뭐 굳이 아침이 아니더라도 양치를 하다가 치약이 칫솔에 올려져 있던 치약이 똑 떨어지는 경험, 인생에 단 한 번쯤은 꼭 있다. 조금 잦아요. 근데 이게 지금 별의별 얘기들을 다 주시거든요. 치약 그거 칫솔만큼 짜면 너무 많다. 개구쟁이 악마님께서는 그거 이제 치약, 떨어진 치약으로 세면대를 닦으면 된다. 반짝이는 게 좋다. 또 이제 양이 많다는 분들도 계시고, 한국호님은 치약 떨어진 거 그것까지 신경 쓰면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아요. 그냥 아이 덜렁이 하고 넘어가야 된다. 노마드님, 세면대에 떨어지면 너무 땡큐죠. 까만 옷에 떨어지면 하루 종일 의기소침하게 다녀야 한다. 내 자신 너무 싫다 진짜. 탱크님께서는 치약을 정말 조금만 묻히는 분들 계시던데 양치에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하셨습니다. 이게 되게 나오더라고요. 진짜 조금만 써도 양이 충분하대요. 그래서 가득할 필요가 없다. 0423번님 쌀알만큼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뭐 이것도 취향이니까 일단은 근데 되게 많이 헹궈주는 게 좋대요. 한 최소 7번? 저도 되게 많이 헹구는 편이거든요. 어쨌든 우리 참 이렇게 살다 보면 진짜 어이없는 순간들 왜 이래? 이런 순간들이 꼭 하나씩은 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모이면 이제 저녁 때 오늘 진짜 다채로웠다. 이불킥도 한번 하고 다채롭게 참 살았구나 성슬이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이제 마음을 다잡는 게 필요하다. 우리 아까 한국호님 말씀처럼 그러려니 해야 되는 거죠. 아이 덜렁이 하면서 그걸 가지고 계속 가면 나만 힘들다. 오늘 오후의 발견 2시간 동안 다 털어버리시고 오늘의 미련은 다 털어버리시고 이제 수요일을 준비하는 저녁으로 또 달려가 보자고요. 이것도 괜찮은데요. 까망님 치약 클린 김에 뭐라도 더 먹고 양치질 하자. 요것도 괜찮다. 좋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2시간 함께 할 텐데요. 참여하시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창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죠. 그리고 유튜브 창 오시면 생방송 중에는 항상 스트리밍으로 같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검색창에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찾아주시면 마음껏 제한 없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참여하실 수 있고 또 영상도 보실 수 있고 영상은 참여는 어렵지만 보실 수 있고 또 오늘 3, 4부는 우리 다음씨 두용씨와 함께 하잖아요. 재미난 연주 영상을 또 보면서 오늘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미련을 두지 마오 치약 따위에 트롯 제목 같다. 괜찮겠는데요? 미련을 두지 마오. 사랑이든 치약이든 미련은 아주 하등에 쓸데가 없다. 이 정도로 오늘 마무리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문자창 열어두고요. 여러분 광고 듣고 와서 우리 가족분들 사용한 신청곡 만나보겠습니다.
1: 티어실원스야
2: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야
2: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야
2: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무종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6: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7: 유동 골뱅이!
6: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8: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나나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볼.

아츠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리아의 눈물. 벨루너님께서 창법이 약간 그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만날 수 있는 상담 선생님들이랑 좀 비슷한 것 같다고. 이수진 씨 채널 좋아하시나요? 아, 예, 선생님. 고객님께서는 요 정도 이렇게 시술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약간 이런 느낌인가? 어떻게 채내셨어요? 리아의 눈물이었습니다. 아채님 요즘 치과 진료 받으시는데 좀 장기간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병원에서 치약을 처방을 받으셨나 봐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치약 문자가 안 보이지 아까부터 희한하네. 예. 기억에 의존하여 소개해드리면 개운함이 좀 적다고 아까 하시더라고요. 아마 좀 그런 거겠죠. 계면활성제가 좀 많이 들어있으니까 일반 시판 치약들은 없다고 이제 하는 제품들도 물론 있지만 그런 게 좀 적게 들어가 있는 치약이 아닐까요? 참 있으면 개운한데 없는 게 건강에 좋은 건 알지만 뭔가 이 개운함이 좀 적은 느낌? 그렇습니다. 정집사님, 리디 어제 저녁에 다 써가는 치약을 낑낑대며 겨우 짜서 어떻게 칫솔을 올리자마자 떨어졌어요. 그 허탈함 리디는 모를 거예요. 양치 하셨어요? 저라면 안 해요. 순간 떨어졌다. 한 3초 정도 이제 뭐 아무것도 못하죠. 3초 정도 이제 정지해 있다가 에이씨 안 해. 에이 먹고 해야죠 또. 에이. 아까 누구셨더라? 2000톤이님께서 여러분 좀 충격적인 얘기를 주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 집 욕실이니까 그냥 칫솔에 다시 묻혀서 그냥 닦는다. 요거 저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2000톤이님?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설마 세면대 한정이겠죠, 그래도? 그래도 세면대 한정이겠죠? 근데 절대 아니 된다고 봅니다. 그 물... 때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물 때며 우리가 이제 뱉어내는 그 세균들이 사실 화장실이 제일 지저분하죠. 항상 제일 우리 몸을 씻는 공간이어서 제일 깨끗해야 될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제일 지저분한 공간인 것 같아요. 이천토니님 좀 강력하게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안 하시면 좋겠다. 강력 권장 권고드립니다. 권고. 다시 그 칫솔로. 그럼 닦고 다시 닦고. 아 설마. 설마. 예. 오, 조금 결이 좀 다르시네. 정집사님 약간 또 거리감 느껴지네. 저는 새 치약 꺼내서 바로 했답니다. 너무 너무 바르잖아요. 그럼 재미가 없는데. 이런 이야기들 예, 전해주셨어요. 아 낙화님 오셨네요. 리디 오늘도 아주 그냥 문자를 잘못 보냈네요. 심지어 장문으로 남기셨는데 어디다 보내셨을까? 그게 중요하지. 받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면 다행인데 막 이제 오늘 어땠는지 막 그 어떤 심정을 미주알 고주알 쓰셨을 거 아니에요. 아하. 더위 때문이라 생각하려고요. 오늘도 오발 들으면 더위 식힙니다. 아, 이 정도면 괜찮은데 혹시라도 뭐 이제 교장 선생님께 갔다거나 예. 불상사는 없기를 바랍니다. 낙화님. 아니 여러분 하양늑대님 오셨는데 지난주인가? 그러니까 소개팅을 하셨대요. 근데 지난 주말에 소개팅을 하신 거구나. 그렇죠? 첫 만남. 만나셨는데 애프터 잡으셨다고. 이번 주에는 하양늑대님 계신 전주에서 소바 먹고 데이트하려고요. 좋네요 하셨습니다. 뭐야. 너무 또 설레잖아요. 저까지. 아, 또 전주에서 유명한 소바, 여기 되게 유명한 소바집이 또 있거든요. 한번 오시면 제가 풀코스로 모실게요. 요런 느낌? 좋다. 하양늑대님. 마음에 드셨나요? 네. 그 전주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서 소개팅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좋은 소식 기다릴게요. 5 seconds of summer. Tease. Some days you're the only thing I know.

0: 2980번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인데요. 너무 경쾌하고 좋은데요. 소희의 앵두라는 곡이었습니다. 리듬이 절로 나오죠, 여러분? 와, 2006년에 발표된 곡이네요. 소희 씨 첫 번째 앨범의 타이틀곡이었습니다. 소희 씨가 그 산책이라는 곡의 원곡자시거든요. 백예린 씨 부른 외 따라라라라라라라라 이 노래의 원곡을 부른 분인데 와 이런 또 느낌의 노래도 있었군요. 소희의 앵두였습니다. 보라맘님 오셨네요. 닉네임 바꾸셔야 될 것 같죠 이제? 보라가 이제 어딜 가나 이제 스타이기 때문에 네, 보라맘님으로 한번 바꿔보시면 어떨까? 아, 부끄러움이 너무 많더라고요. 강아지 키우시는 강아지. 재밌죠 노래가 아치님 앵두라는 노래였습니다. 만수님 출첵해 주셨고요. 아, 이 복숭아는 딱 봐도 딱복 쫀복으로 넘어가는 단계. 아 이제 복숭아도 끝물인데 갑자기 또 침이 삼켜지더라고요. 예. 아, 개구쟁이 악마님께서 여러분 건의사항을 하나 주셨습니다. 오발에서는 꽁냥꽁냥 금지 강력 건의 드림. 우리 하양 늑대님은 좋은데요. 좀 더 왔으면 좋겠는데. 너무 우리 무미 건조하지 않아요?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 좀 하고 싶지 않아요? 그 혹시 뭐 지금 썸을 타고 있다거나 썸 예정이거나 고백을 계획하고 있다거나 용기가 안 난다거나 뭐 이런 분들 저희가 용기 막 듬뿍 부어드릴 수 있으니까 사연 좀 주세요. 용기와 선물 같이 갑니다. 숨지 마시고 좀 같이 나눠요 좋은 얘기들은. 제일 즐겁잖아요. 남의 연애사. 썬스타님은 면접을 보러 가시는 길이라시네요. 두근거려요. 면접 보고 나서 연락 남길게요. 기운 주세요 하셨습니다. 오, 세상에. 무슨 면접이실까? 약간 또 떨리는 때는 떨리는 그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도 일부러 막 감추려고 하는 것보다 보여드리는 것도 또 면접관 분들이 보실 때는 그런 것도 되게 그 뭐랄까 이렇게 좀 정직해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일 수 있죠. 잘하고 오십시오 선스타님. 긴장하면 하는 대로 편안하게 나를 보여주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계속 열어두고 있습니다. 사용과 신청곡 기다리고요. 연애 이야기 더 기다리고요. 아, 노래 조금 더 전해드리고 저는 광고 듣고 2부 순서에 돌아올게요.
1: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3: 9월 시원한 태백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소찬휘, 김기태,

0: 엉재우 유하은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태백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1: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어디인가로 놀러 가고 싶어지는 곡인가요, 땅콩님? Luke Combs, Be By You 였습니다. 아, 꽁냥꽁냥은 첫사랑 이야기인데. 우리 땅콩님의 첫사랑 이야기는 오후의 발견 청취자분들이라면 거의 한 번쯤은 꼭 들어보셨을 거다. 네. 조금 이제 많이 대중화됐기 때문에 좀 아껴뒀다가 다음에 한번 또 공개하도록 하죠. 남녀 사이라, 남녀 사랑이라 아내랑 시시입니다. 와, 너무 이렇게 딱 키워드만 던져주셨는데요, 만수님. 시시셨군요. 어, 세상에. 가장 뭐랄까 막 그 사랑이 뭐지? 막 요럴 때 이제 만나셔서 결혼까지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아, 더위 타고 추위 타고 물도 타고 커피도 타고 자동차도 타는데 다 타는 썸은 못 한다. 개구쟁이 양반님. 동희동희님 오셨습니다. 지금 33도인데 생각보다 덜 더운 것 같아요. 학원 버스 기다립니다. 약간

처참해지기 오래 없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아까 우리 공사 23번님께서도 그래도 이제 주차된 차 안 온도가 한 35도 정도? 40도 안 넘어가는 걸 보니까 분명 가을은 살금살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적응의 동물, 긍정의 왕. 까만꼬망이 오셨습니다. 자동차 부품 문제로 차량 운행을 한동안 좀 힘들다, 운행이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배달 어플 부업을 하고 있었는데 당분간 굿바이입니다. 살짝 어긋나겠지만 지금 흘러나오는 한 잔의 커피 같은 오후의 발견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어? 좋습니다. 와, 부지런히 사시는 우리 까만꼬망님. 잠깐 나에게 주는 휴식이구나 생각하시며 느긋하게 또 기다리자고요. 눈눈한나님 오셨어요. 오랜만에 회식이에요. 고기 많이 먹으려고 점심에 대단하신 분인데? 점심에 국수와 꽈배기로 위를 늘려봤습니다. 고기는 항상 오르니까요. 회식하는 것보다 사실 더운 날 저녁밥 안 차리는 게 더 좋긴 합니다. 둘 다죠, 뭐. 그죠? 대부분 이제 고기를 많이 먹으려고 점심을 뭐 건너뛰는데 발상의 전환. 국수와 꽈배기로 위를 늘려놔야 된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회식 때. 어머나, 0423번님께서 오늘 저녁은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꽃게 된장찌개. 야심차게 꽃게를 샀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저 요즘 손목이 아파서 칼질도 설거지도 완전 최소한으로 하거든요. 이거 손질하는 거 괜찮을까요? 제가 꽃게 손질 안 해봐서 어느 정도의 이 악력과 품이 드는지 잘 모르겠네. 근데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입으로 하세요. 시키시고. 우리 아들이 먹고 싶어 했으니까, 좋아하는 거니까 아들이 한번 이렇게 직접 체험을 해보는 것도 저는 교육상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0423번님 추천. 땅콩님께서 내 첫사랑 식상해요? 그럼 조작 좀 해봐요. 조작은 안 돼요. 저희는 상당히 솔직하고 정직한 방송이기 때문에 조작은 안 됩니다. 노래 한 곡 들을까요? 1329번님께서 오늘도 덥지만 창문 밖의 하늘은 어느덧 가을 하늘마냥 높고 아주 푸르네요. 오바일 가족분들도 기분 좋은 가을 맞이하시길 디셈버의 사랑 참 청해 주셨습니다.

디셈버 사랑 참 듣고 왔습니다. 아, 오, 진수만이 오늘 디셈버노래가 방금 나가는 중에 신청곡을 주셨네. 조만간 함께 하자고요. 이 노래 참 좋아하시는데 진수만이. 디셈버의 심. 다음에 전해드릴게요. 참 우리 실장님 좀 안목이 있으신 것 같다. 이렇게 좀 전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근데 또 참 우리 진수만님 네, 감사합니다. 뭘 이렇게 또 만들고 계세요. 네. 난리 났어요. 지금 신청곡들. 첫사랑과 짝사랑에 연결된 막 노래들이 옵니다. 3521번님. 저희 반가운데 안 반갑네. 이거 어떡하지? 저의 첫사랑 이야기를 하자면 길지만 제가 1년 짝사랑하고 그녀도 제 마음을 알고 있다가 1년 후에 연애 성공해서 지금은 4년째 혼자입니다. 네. 하고 왔어요. 4년째 하고 뒤에 좀 기대 컸어요. 351번님. 세상에. 아 뭔가 좀 이렇게 아 좀 슬픈 이야기가 예. 이렇게 숨겨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깊게 여쭙진 않을게요. 351번님. 네. 여기서 그 아 어떤 지금 상태이신지 느낌이 좀 옵니다만 어쨌든 왜 4년째 혼자세요? 예, 세상의 절반이 남자와 여자 반반 이렇게 이어져 구성돼 있습니다. 뭐 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할 수 있다. 그 할 수 있다는 건 잊을 수 있다. 이 정도만 가죠. 아 짝사랑했던 그리운 옛날이요. 뭐죠 이거는 4279번님. 짝사랑하던 시절이 좋다는 말씀이니까 그립다. 짝사랑하던 시절이 또 이제 풋풋했던 때가 이제 나의 그 풋풋했던 때가 생각이 나는 거지. 아 아까 낙화님께서 이제는 썸을 탈 수 없으니 다른 썸 타는 얘기 듣고 싶다 하셨는데 썸도 못하지? 짝사랑도 못하지? 짝사랑은 되나? 안 돼요. 하지 마요 여러분. 어쨌든 그런 것들? 안 되는 게 많네. 오 좋은데요? 신승훈 노래? 네. 빨리 들어야 되겠다 이따가 진수맘님 올려놓을게요. 반갑습니다 9099번님. 오, 부산에서 춘천으로 시집을 오셨구나. 42년째 처음으로 오빠 42년 이제 춘천으로 오신 지 42년이 되셨는데 처음으로 오빠와 동생과 이렇게 세 분이서 제주도 여행 다녀오셨대요.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서 다음을 또 기약하고 더위도 잊은 채 짧은 여행 마치고 제자리에 돌아와 또 현실에 매달려 최선을 다한 오바이어리들과 함께 잘 듣고 있는 지금 무엇이 부러울 게 없네요. 나에겐 큰 위안이고 행복입니다. 이야 그러셨군요. 9099번님. 42년째. 그럼 이제 고향에서 지내신 시간보다 춘천에서 강원도에서 지내신 시간이 훨씬 긴 거잖아요. 마음의 고향이란 곳이 또 있죠. 네, 9099번님 즐거운 추억을 또 만들고 오셨다니 부럽네요. 네, 이 에너지로 또 우리 한동안 또 서로 힘을 내야겠죠. 감사합니다. 노래를 한 곡 들을까요? 바이브입니다. 가을 타나봐.

벌써부터 가을 타나바 나오면 안 되는데 아직 정신 똑똑히 챙기고 일상을 살아야 하는데 큰일입니다라고 0423번님. 그러기엔 신청곡이 벌써 너무 가을인데요. 깊은 노을의 만약에 0423번님. 어머나 세상에. 9099번님께서 조금 전에 사연 주셨었는데 첫사랑 얘기를 짤막하게 또 남겨주셨네. 윗집 아랫집 살았어요. 한 동네에서 너무 귀엽다. 한 동네에서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밤이 되면 제 창가를 바라보며 하모니카를 불러주던 그 소년.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뛰죠. 쪽지를 접어서 문 고리에 걸어놓고 도망가던 그 소년.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보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뭐야 뭐야 완전 영화 속에 그막 추억 속에 나오는 그런 한 장면이잖아요. 답장하셨어요? 뭐라고 써 있었나? 9099번님처럼 어딘가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고 행복하게 살고 계시겠죠. 순호박님 오셨습니다. 아, 면과 꽈배기 얘기를 하시니 참았던 칼국수가 갑자기 먹고 싶네요. 오늘 목표 운동량 다 했는데 저녁에 먹어볼까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드세요. 뭐 이렇게 너무 막 먹고 싶은 것까지 참아가면서 우리 살지 맙시다. 운동했으니까 순호박님 맛있게 챙겨 드세요. 생김치도 있으면 좋겠다. 겉절이 같은 거 잘 얹어서 후룩후룩 맛있게 드십시오. 랑빈맘님 오셨습니다. 아드님이 군대 가신 지 이제 두 달 됐대요. 우리 아들 후반기 교육까지 다 마치

0: 하지만 부디 좋은 선임들, 좋은 간부들 만나서 잘 적응하고 건강하게 군 생활했으면 좋겠네요. 우리 아들 군 생활 파이팅! 항상 응원하고 사랑한다. 라고 교육 중에 지금 사연 주셨어요. 쉬는 시간에. 늘 자식 생각, 아들 생각인 거죠. 우리 부모님들. 랑빈맘님 교육 잘 마치시고요. 우리 아드님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해내실 겁니다. 광고 듣고 와서 1, 2부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을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오후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정성스레 사골을 우리고 장을 담가 순대를 만드는 곳 새마을 토종순대에서 식사권,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레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래내 커피 티백 세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 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 알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여름에님 이제 완전 일상 적응 완료되신 것 같습니다. 잊지 말자 이 시간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또 문자 주신 거 보니까 완전히 돌아오셨다. 환영한다. 2부 끝곡은 체리필터 노래 준비했습니다. 해피데이 국종쌤 신청곡인데요. 국종쌤께서 아내분 흉을 보셨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방송 안 들으시죠 아내분. 약간 이제 아내분이 뭔가 좋아하시는 포인트가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어딜 막 가자고 하시는데 잘 안 다니신다고 아내분이. 그래서 좀 답답하다 이런 게 같이 좀 다니고 싶은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아내분이 뭐 좋아하는 음식이나 뭐 좋아하는 포인트들을 이렇게 딱 하나 걸고 같이 가볼까? 이렇게 해보시면 상황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대안은 저는 반댈세. 자, 체리필터 해피데이 전해드리고 5시에 우리 다음 시간 두용 씨와 함께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가족 친구들과 떠난 즐거운 여름 휴가. 기분 좋게 술을 마신 뒤 숙소까지 코앞인데 뭐 하는 아니란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들뜬 분위기에 취해 낯선 휴가지에서 운전대를 잡는 건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끔찍한 범죄이기 때문이죠. 특히 늦은 밤까지 과음을 했다면 다음 날 아침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는 숙취운전 역시 만취 상태만큼이나 반응 속도를 떨어뜨려 매우 위험한데요.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 날 오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중교통이나 일행의 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운전석에는 술잔 대신 안전운전의 책임감만 꽉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로비아님께서 오늘따라 왜 이렇게 슬픈 노래만 들어주냐. 희한하게도 이제 또 아직 좀 덥다 하지만 가을의 기운

0: 스멀스멀 오고 있거든요. 지금 신청곡의 흐름도 스멀스멀 가을입니다. 3부 첫 곡은 신승훈 그 후로 오랫동안 진스맘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 함께 했습니다. 나사랑님 오셨어요? 이제서야 왜 이제서야 다시 시작하는지 모르지만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제일 빠른 거라고 했던가요? 이 악물고 다이어트 시작합니다. 더 늦기 전에 나이 먹기 전에 내 마음에 드는 내 몸무게로 돌아가 볼까 해요. 응원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오. 혹시 몇 킬로그램 감량을 목표로 하시나요? 약간 이런 게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도 사실 다이어트는 중요하죠.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잘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지치지 마시고, 예. 예, 또 다이어트는 장기 프로젝트예요. 쉽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 쉽게 포기하지 말고 그러려니 하면서 평생 가져가야 하는 친구나 생각하시며 끈기 있게 우리 가보자고요. 꽃다운님 오셨네요. 아, 오전에 교실에 있는 블록 장난감들 다 씻어서 말려서 소독하고 오후에는 이제 문서 작업을 하시다가 이제야 퇴근한다. 아유, 고되다 하셨습니다. 하, 이 참 어디나 행정이 참 예, 어려운 일이죠. 수고하셨어요, 꽃다운님. 자, 오후에 성슬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3, 4부 순서는 우리 다음 씨와 두용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오늘 예, 역시 라이브로 연주를 또 전해드릴 텐데 유튜브 창 오시면 두 분의 연주 만나보시면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검색창 찾아주시면 되고요. 문자창도 열려있죠.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 문자창 잊으신 거 아니죠? 샵 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광고 듣고 와서 두 분 만나보죠.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아니,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이런 얘기였습니다. 리디, 우리 새신랑 두용님 결혼하시고 스타일이 달라지신 듯. 역시 남자는 결혼을 해야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너 반가웠나?
1: 너 반가웠어. 그래요?
2: 아 그래요? 아 저도 반가워가지고.
0: 어떤 게 반가운 거예요? 새신랑 된 게 반갑다는 거야? 스타일이 달라졌다는 거야?
1: 알아봐 준 게 반가운 거죠.
3: 거의 무슨 무호흡으로 나왔어 그냥.
0: 자, 김다음 송두용과 함께하면 김다음 송두용의
1: 다 함께
4: 두용.
0: 자, 오늘도 정신없이 시작합니다. 우리 다음 씨 오셨고요.
1: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다음입니다.
0: 네, 또 우리 두용 씨.
5: 네, 안녕하세요. 달라진 두용입니다.
0: 달라진 두용. 네. 아, 오늘 뭔가 좀 네. 포인트가 달라진 게 있어요, 확실히?
5: 오늘은 이제 제가 티를 많이 입다가 오늘 이제 셔츠를 좀 입어왔고. 이제 좀 원래 목걸이를 잘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좀 여기가 제가 운동만 하면은 여기는 터가지고 요즘 이제 보습을 잘 했더니 이제 목걸이 할 때 같아서 다시 목걸이 하죠.
0: 아, 진짜 TMI다 네. 진짜.
5: 그래서 이제 진짜로 네, 보습을 네. 잘 해가지고
0: 아 네. 보습 중요하죠.
5: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가 봐요. 달렸다가 해주신 거 같고 네.
0: 단추가 네. 너무 많이 풀려 있는 거 아니에요?
5: 아 요 정도는 이제
0: 아, 그치. 목걸이도
5: 이 정도
0: 보여줘야 되니까
5: 이 정도 사거리에서는
0: 아.
5: 이제 그래서는 괜찮습니다.
0: 아, 네. 오늘도 목걸이가 포인트니까.
5: 네, 맞아요. 네. 색깔이 좀 포인트를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
5: 네.
0: 여외 여신님.
5: 놀래가지고.
0: 예, 그래서 이렇게 또 알아봐 주셨습니다. 네. 자, 아니 그래서 우리 두용 씨는 이제 네. 새신랑이 되셨잖아요, 진짜.
5: 그쵸,
0: 좀
5: 맞아요.
0: 이렇게 결혼 전과 네. 후 뭐 크게 달라진 게 있어요, 혹시?
5: 그거 하나 확실히 하나 느끼는 거 있어요. 이제 뭐 소개할 때. 항상 자연스럽게 그냥 아 제 여자친구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도 저도 모르게 이제 여자친구 와이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어색해요. 생각보다 이게
1: 그러니까.
5: 이 습관이
1: 맞아요.
5: 돼 있다 보니까 이 소개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배운 게 있다 보니 이게 좀 많이 실수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윗분들이나 형님들이 많이 고쳐주세요.
0: 이것도 뭐 신혼부부만이 할 수 있는 실수잖아요.
5: 네, 이것도 뭐 몇 개월 가면은 자연스러워지지 않을까. 네.
0: 그렇군요.
5: 네.
0: 안 그래도 오늘 저희가 이제 사연을 따로 이제 신청을 받진 않았는데 주신 사연 중에서 제가 이제 다음 씨에게 미리 전달을 드렸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그 소개팅을 하셨고 서로 이제 호감이 알아서 들어온다 진짜. 호감이 서로 있어서 애프터에 성공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만나서 주말에 소바를 먹기로 했다. 요 이야기로 한번 노래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가 했는데 여러분 두 분의 반응이 소개팅이라는 말에서부터 너무 설레하시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1: 네. 애프터는
5: 너무 좋아요.
1: 예.
0: 우리 제 질문하고 싶은 건 네. 우리 새신랑 두용 씨도 네. 소개팅 애프터 이 단어에 이렇게 느낌이 와요?
5: 느낌이요. 네. 사실 저는 소개팅을 해본 적은 없어요. 네, 소개팅 자체는 해본 적은 없고 항상 이제 뭐
0: 자만추에
5: 자만추 음악을 또 하다 보니까 음악하는 사람들끼리 또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꼭 음악뿐만 아니고 음악하러 가면은 그 안에 뭐 다른 여러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뭐 방송도 하시고 스태프도 계시고 하니까 저희는 사실 담씨나 저도 그렇고 꼭 저분 소개시켜줘 막 이런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네.
0: 그래서 지금 소개팅에 도파민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5: 생겼어요.
0: 갑자기 생겼어요.
5: 방송에 맞춰서.
0: 우리 네. 다음 씨는 멜로디가 상당히 경쾌하고 귀여운 것 같지만 약간의 좀 마이너 느낌이 있어요 지금.
1: 아 그래요?
0: 아니요.
5: 아직 뭐 썸띵 중.
0: 아 썸띵 중.
5: 네, 네, 그죠? 네. 맞죠 다음 씨.
1: 썸띵 중.
5: 썸 중이죠.
1: 썸 중이라고.
5: 단주가 썸 중을
1: 그쵸 아니요.
5: 그래서 약간 마이너가 살짝 들어간.
1: 긴가민가한 마음을 좀 표현해봤어요.
5: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았어요.
1: 뭔가 아직
0: 지금
1: 확신은 없고. 근데 뭔가 설레는 감정인가? 아, 요즘 약간 설레도 되나? 그린라이트. 그린라이트인가 이제
5: 오랜만에 된다 그린라이트.
1: 옐로우 라이트인가 그린라이트인가.
5: 너무 오랜만에 듣는다. 그 약간 TMI이긴 한데 제가 이제 다음 씨 이제 현재 만나고 계신 분 제가 번호를 드렸거든요.
0: 요게 되게 약간의 옥신각신 하던데
5: 네, 제가 번호를 직접 드리긴 했어요. 확실히 드렸어요.
0: 확실히,
5: 네. 그러니까 그 뒤는 알아서 하셨는데
0: 아니지만.
5: 네. 제가 뭐 이렇게 송폼을 맞춰준 건 아니지만 앞에 이제 인트로 정도만 살짝 네, 도와줬다.
0: 약간 지금 다음 시에 손놀림 빨라진 걸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해라.
1: 조용히 해라.
5: 싫어하더라고요.
0: 자 여러분 이제 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네. 예, 창작곡은 잠시 후에 예, 여러분 같이 설레신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 함께 두용 오늘 이제 두용 씨께서 준비해 주시는 날이에요. 어떤 네. 주제일까요?
5: 오늘은 이제 여름의 끝에서 만나는 가을 재즈 쳐서
0: 아직 네. 뉴욕에 계신 것 같은데 지금
5: 사실 오늘 좀 그 있어요. 네. 내용에도 좀 있는데요. 그걸 노리고 한 건 아닌데 이 가을 재즈가 되게 뉴욕과 많이 연결돼

0: 있긴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붙인 건 아닌데 찾다 보니 또 그랬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8월 23일 이제 그저께가 처서였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저도 잘 몰랐는데
1: 처서란 단어를 사실 전 처음 들어봤어요.
0: 처서 네. 진짜 듣기 어렵죠.
1: 진짜로 맞아요. 입추 이런 건 들어봤어요.
0: 맞아. 맞아,
2: 맞아. 그럴 수 있다.
0: 뭐 말복 이런 거 들었어도 네. 그죠.
1: 그렇죠. 처서는 있다. 정말 처음 들어봤어요.
0: 저희가 또 처서를 느끼지 못하고 지나가는 또 뭔가 이 날씨가 됐잖아요. 그래서 근데 처서라고 하더라고요.
2: 맞아요.
0: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오늘은 이제 여름의 끝에서 만나는 가을 재즈라는 주제로 한번 해봤습니다.
2: 여름의 네. 끝에서 만나는 가을 재즈. 네. 아, 깊은 가을에 만나는 재즈랑은 좀 다르겠죠?
0: 그렇죠. 좀 달라요. 확실히 다르고 조금 더 사랑이 막 시작되는 느낌의 그런 곡들의 가을 곡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냥 뭐 겨울 직전의 느낌과 좀 다르게.
2: 그럼 막 깊은 가을엔 좀 이별 감성이 더 깊은
0: 지난가요? 네, 약간 있죠. 약간 있죠. 깊은 그 있죠. 낙엽에 떨어지는 느낌도 좀 있고.
2: 벌써 슬프네. 네. 근데 첫 곡은 네. 너무
0: 첫 곡부터 떨어집니다.
1: 첫 곡은
0: 제가 이제 사실 순서를 원래 네. 그 두 번째 곡을 첫 번째 곡으로 하려 했는데, 첫 번째 곡을 저 이제 Autumn Leaves라는 곡을 들려드리려고 한 이유가 이게 훨씬 더 대중적인 곡이긴 해요. 그래서 좀 재즈 카페에서도 좀 들을 수 있고 재즈 클럽 가서도 들을 수 있고, 저랑 다음 씨가 진짜 좀 지겨울 정도로 공연장 가면 칠 정도로 많은 곡이라 한 번쯤은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해서 좀 더 와닿게 편하시게 하려고 이제 Autumn Leaves를 먼저 이제 준비했습니다. 예, 먼저 준비했습니다. 예.
2: Autumn Leaves 두 악기로만 네. 구성을 해주시는 건데 어떤 느낌으로 네. 새롭게 나올지 네. 만나 보겠습니다.

0: 어? 와 이거 완전 네. 역대급이다.
1: 저희 약간
0: 이번 연주
2: 진짜 많이 하는 곡이에요. 저희 둘이 아, 많이 했고
0: 합이 네. 많이 있었으니까 네. 확실히 네.
2: 저희 이제 제자들도 진짜 이거 약간 입문곡 같은 느낌처럼 많이 합니다. 재즈 곡으로 네.
3: 재즈 입문곡으로 봐도 진짜 손색이 없는 그런, 네.
0: 진짜 초보 연주자가 네. 제가 요즘 다음 주에 나한테 이런 질문 많이 하는데 이 곡만 파면
3: 아, 할 수 있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2: 아, 그치. 물론 원래 그거 있어요. 네. 한 곡 딱 멋있게 파는 그렇죠. 느낌
3: 그러니까 정말 쉽게도 접근할 수 있어요. 네. 뭐 이런 식으로
2: 오른손으로 멜로디를 치고 왼손으로 이제 컴핑을 정해놔서 컴핑에서 반복적으로 똑같이 하는데 멜로디에서 바뀌고 사실 어렵긴 한데 이게 그쵸? 가장 첫 네. 시작
0: 네. 모르시는 분이 들으면 두용씨가 그만치고 설명해 주시
2: 아, 왜냐면 이제 피아노 치고 있으니까 설명을 좀 해줘야 될것 같아가지고
3: 아니 네. 완벽했어요 네. 완벽한 설명
2: 왜냐면 이제 또 설명하면 컴핑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아. 네. 저렇게 가게 됩니다 네.
0: 아 우리 또 다음 주 네. 실수할까봐 이렇게
3: 피아노 네. 치면서 말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2: 왜냐면 이제 네. 저도 이제 연주하면 공통점이 네. 연주해서 말하면 네. 연주가 오히려 어려워져요. 네. 맞 그렇지 않아요?
3: 저, 맞아요. 저, 네. 안 돼요 그냥.
2: 반복적으로 안 되고 계속 즉흥이 나와서.
0: 아 참 두 분의 합이 참 아름답습니다 정말. 예.
2: 지금 아까 느끼신 것처럼 이게 멜로디가 약간 따뜻함이랑 쓸쓸함이 함께 좀 느껴지는 곡이 약간 깊은 가을을 했잖아요. 이 곡은 약간 좀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0: 네. 근데 이게 또 이렇게 축축 처지게 편곡된 버전도 또 많잖아요. 네, 근데 네. 그런 노래들도 참 좋지만 이렇게 또 약간의 경쾌함이 살짝 들어가니까 아직은 깊은 가을까지는 아니다.
2: 다행이네요. 네.
3: 뭐 또 네. 가을이라고 또 무조건 네, 또 처질 필요는 없으니까요.
0: 맞아요. 맞아요.
3: 네. 이렇게 통통 튀는 가을 네, 또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근데 다음 주 오늘 막 이 연주가 네. 좀 그 타건이라고 할 때도 이게 되게 좀 달리 느껴집니다.
3: 아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이게 아마 그동안 그 제가 아까 볼륨을 좀 일부러 좀 낮췄거든요. 네. 그 약간 이미 맥스치로 건반 볼륨이 가 있어서 제가 아~ 세게 쳐도 더 그 컴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컴프가 먹혀서 세게 쳐도 더 이상 그 세게 안 올라가는 그 네네. 맥시멈 수치에 아마 맞아서 아~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볼륨을 낮춰봤거든요. 근데 네.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볼륨을 낮추니까 오히려 작은 부분은 더 작게 들리고 큰 부분은 더 그, 이게 그래서 다이나믹 레인지가 이게 넓어지니까 더 그렇게 아마 들리지 않았을까. 네.
2: 일렉 악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0: 볼륨을 낮춰놓을게요 네. 이제.
3: 아, 아니 제가 낮추면 돼요 이렇게. 아, 그때 네. 그때 제가 이제 상황 보고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이제 네. 이제 네. 1년 반 만에 알았다. 건반 다루는
3: 너무 늦었다.
2: 드디어 두 분이 알았다.
3: 네.
2: 이제 알았다. 이랬구나.
0: 아 요걸 또 꼬집어냈다. 네.
2: 캐치했죠 저는. 그동안 뭔가.
0: 저 이거 엔딩 크레딧이잖아 지금. 인생극장.
3: 네. 예. 다음이는 이제야 알았다.
0: 네. 아 인생극장 인간극장.
3: 아, 인간극장.
2: 인생극장. 어떻게 뭐, 퍼졌는데 갑자기. 네.
3: 예. 비슷하죠.
2: 인간극장. 예.
0: 두 분이 오실 때 항상 조금 더 정신을 차려야 된다. 예. 예.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또 깨닫습니다. 오늘 다양한 드럼 스틱 소리가 너무 좋았다. 우리
2: 맞아요.
0: 투들레님께서
2: 역시 캐치해주셨네요. 예. 그러니까 낙엽을 최대한 표현해 보려고 낙엽 떨어진 느낌을 이제 다음 시가 처음에. 루바토로 막 할 때 낙엽이 막 규칙적이지 않게 내려오는 느낌을 좀 표현한 것 같아서 전 이제 그 브러쉬로 떨어진 거를 표현하려고 했고 그래서 탁 서로 오고 잘 온 것 같아요.
3: 맞아요.
2: 역시 잘 보시네요. 네, 역시
0: 말씀 또 주셨고 네. 오니 아빠님께서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스윙감이 참 좋다. 재즈 바이 온 것 같다.
2: 다 너무
3: 다들 스윙을 할 줄 아시네요.
2: 본격 음악 감성 네. 음악 감성.
0: 지난주 혹시 사연 기억나세요? 그 가을 틈새
3: 네 가을의 틈새 아 계절의 틈새
0: 계절의 틈새 네. 사연 주셨던 분이신데 완연파파님께서 음악 듣는 중에 초인종 열려서 누군가 했더니 가을이 문 앞에 와 있대요.
2: 야 전 진짜로 와. 저는
0: 와.
2: 뭐 소리 뭐 잘못 나갔나? 근데
0: 와 완연파파님
2: 이렇게 또 저희 음악을 또
3: 저희 음악을 또 이런 또 초인종에 또 비교해 주시나요?
0: 네. 상황극을 또 좋아하시는 완연파파님 만추에 듣는 이 명곡을 35도의 여름 끝자락에 듣다니 변함없이 좋군요. 0423번님도

그런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노래 한 곡을 전해드리고 4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임정희 노래고요. 오늘 진짜 일리 없어 7564번님께서 청해 주셨습니다. 노래 띄워드리고 4부에 돌아올게요. 이게...

0: 정말 네.
1: MBC FM for you.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 거점.
6: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렌.
5: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6: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5: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7: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8: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7: 자, 다 함께 두용두용 우리 다음 씨와 두용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가을 재즈. 여름의 끝에서 만나는 가을 재즈였고요. 첫 곡을 어텀 립스 두 분이 연주를 해주셨습니다. 중간에 이제 또 한 곡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사연을 바탕으로 우리 다음 씨가 또 즉석에서 지금 멜로디를 저랑 두용 씨랑 네, 저랑 두용 씨랑 영화 이야기
9: 계속
7: 나누는 계속. 중에 혼자 이제 건반을 치며 창작의 고통 속에 네.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 다음 씨 네,
10: 집중력이 굉장히 소모됐지만 이 집중력이 다하기 전에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11: 오늘 또 푹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다음 씨?
10: 네네네.
7: 지금 머릿속에 멜로디 남아 있을 때 네, 가보겠습니다. 하양 늑대님께서 주신 사연을 저희 마음대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채팅님한테 가사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다음 씨가 멜로디를 붙여서 소개팅을 했는데 애프터로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만나셔서 소바를 먹고 네, 데이트를 하기로 하셨대요. 요 이야기.
10: 야 설렌다. 야, 네. 얼마나 설레실까요?
7: 근데 표정 왜 그래요, 조용 씨는?
12: 아니 이게 새우튀김 드셔야 되는데.
10: 그래서 소바엔 새우튀김이죠.
12: 소바, 새우튀김, 네. 뭐 장어튀김 이런 거.
7: 튀김 같이 곁들여서 그, 얹어서
12: 네, 애프터 하신 분이 센스 있게 잘 시키시길 바라며. 네. 네.
10: 근데 저도 진짜 소바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소바 항상 그 초밥집에 가도 네. 소바를 항상 먹고 어디 횟집 가도 소바가 항상
12: 필요하지. 네,
10: 항상 좋더라고요.
7: 입가심 해야죠.
12: 네, 입가심 하고.
10: 그래서 제목은 네. 오늘은 너와 소바.
7: 너무 귀엽다, 네, 진짜. 장명 센스. 네. 오늘은 너와 소바. 가볼까요?
10: 네, 가볼까요?

0: 너무 귀엽다.
1: 어, 이거 야, 이거 약간 그 애프터 한 거 훔쳐보고 싶다.
2: 그러니까요. 저희
1: 그지?
2: 요즘에 그
1: 훔쳐보고 싶다.
2: 그 인별그램 보면은 그 막 외국에서 그 기타 치는 기타 치면서 그 그 공원 같은데 에? 벤치에 앉아 있는 커플들이나 아니면 혼자 앉아 있는 사람 뒤로 가서 즉석으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 혹시 그 장소 알려주시면 제가 건반이랑 드럼 들고 갈 테니까 그 뒤에서 저희
0: 좀 무섭다.
2: 이 노래 소밭집 알려주시. 그,
0: 전주. 그 잠깐만 가실 수 있어요? 전주?
2: 아 전주요. 전주.
1: 전주 한옥마을에서 만나실 것 같은데.
0: 아 진짜 혹시나 막 간다고 하실까봐 제가 지금 살짝 브레이크 걸었고요. 예. 네. 아 너무. 네. 돌아오세요 이제.
2: 네네네.
0: 네 다시.
1: 혼자
0: 네.
1: 가.
2: 아, 안 되겠다. 네.
0: 아니 너무 노래 너무 귀엽다.
1: 귀엽다, 요새 귀엽다.
0: 약간 그 약간 그 리듬이라 그래야 될까? 뮤지컬에서 남자 주인공이 네, 여자친구 이제 여자친구가 되고 싶은 여자친구로 만들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와서 이제 혼자 이렇게 막 쾅쾅 춤을 추며 막 문자 주고받는 그런 맞아요. 한 장면 같아요.
2: 네. 근데 저도 이제 사실 가사를 어쨌든 채청님이 써줬으니까 네. 제대로 이게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즉석에서 이게 만들면서 보니까 내용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설레? 약간 네,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0: 간장보다 더 달콤한?
2: 간장보다 달콤하고 네. 와사비보다 톡 써는 너.
1: 야, 되게
2: 미쳐버리겠다.
1: 재료로 약자이 왜 어떻게
0: 초입에 그 야, 약간 네. 내레이션 같이 한마디 했던 게 뭐였죠? 그럼, 충격적이었어.
2: 자 그쵸? 이거요. 네.
0: 생각지도 못했어.
2: 살짝 떨리다가 손끝으로 답장을 보냈어. 그럼 우리 다음엔 소화 먹으러 갈래요? 아 죄송합니다. 너무 느끼하게 했죠. 아 죄송합니다. 예. 네.
1: 그래도 아니야. 그래도 소바라서 귀여워.
2: 아 그래요?
1: 귀여워요.
2: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아 너무 귀엽다. 네. 우리 하영 늑대님께서 듣고 계시면 좋겠고 첫 번째.
2: 아 그러니까요.
0: 두 번째는 들으시고 만족하셨으면 좋겠고 네. 세 번째는 애프터도 성공하셨으면 네. 좋겠다.
2: 아 그러니까 꼭 성공하셔서 뭔가 이제 두 분이 이제 또 이제 잘 맺어지셔가지고 네. 인연이. 네, 소바로 맺어진 인연. 네.
0: 너무 좋다. 혹시 네. 인연이 되시면 이거 유튜브 요 부분 딱 이렇게 해서 들려주셔도 참 좋을 것 같다.
2: 아, 그러니까요.
0: 하영 늑대님.
2: 맞아요. 네.
0: 지금 여기 있는 세 사람 지금 설레서 난리 났습니다.
2: 네, 저희가 설레네요.
0: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동갑님께서 다음 주 혹시 데이트에 설렌 게 아니라 소바에 설레신 거 아니냐는.
2: 아,
0: 솔직하게 하나, 둘, 셋.
2: 네, 그렇게. 자꾸 정국을 찌르시면 네.
1: 소바의 새우튀김 네.
2: 소바 맛있죠.
0: 소바의 새우튀김 네. 그리고 육사시미 먹는 노래도 하나 부탁한다. 아 일단 하나
1: 육사시미 잠깐만
2: 다들 먹는 거에 진심이시네요. 이거
1: 요건 2차다 2차
2: 그러니까
1: 육사시미 2차인데 네.
2: 네. 육사시미 좋아하죠.
1: 소바 먹고 육사시미로
0: 그리고 또 이제 올려놓을게요. 일단 잠자리님 2650번님 경험치도 한 스푼 들어가 있는 거 맞죠?
2: 경험치요? 아 저의 개인적인 경험치.
0: 이거는 노코멘트?
1: 경험치
2: 소바와 관련된 건 없고요. 아무튼 먹는 거랑 관련된 건 있죠. 네 그러면 네 뭐 있죠. 네
1: 뭐요?
2: 많죠.
0: 먹는 거와는 그럼.
2: 네, 뭐 네. 전 개인적으로 팥빙수가.
0: 뭐야
2: 네,
0: 뭐야?
2: 빙수 먹다가. 네. 아 여기까지 할게요.
0: 빙수 네, 먹다가, 머리 닦아줬어?
2: 맞아요.
1: 아 비도 딱
2: 네,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1: 아 머리 네,
2: 머리가 아파가지고 네, 타이레놀 달라 그랬어요.
1: 뭐야?
2: 아 죄송합니다. 너무.
0: 네, 또 이제 서로 이제 긴장이 약간 풀렸기 때문에 자, 어머 멘트 하시는데 너무 러블리해요. 저는 오늘은 너와 닭발.
2: 아주 뜨거운 네. 뜨거운.
0: 아 근데 여기 이제 여기는 기혼자. 네. 여기는 기혼자.
2: 그렇죠,
0: 네. 여기는 기혼자. 0423번님께서 튀김 먹고 튀김가루 입술 주변에 묻어있을 때 묻었다고 말을 해줬는데 위치를 잘 못 찾을 수 있잖아요. 이제.
1: 그치, 그치.
0: 그러면 그치. 내가 떼어준다 혹은 거울을 보여준다?
1: 아, 떼어줘야죠.
2: 그렇죠. 이거는 떼어줘야죠.
1: 둘이 밥.
0: 근데 어느 정도 약간은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썸이 좀 있어야지.
2: 때.
0: 네. 그치,
2: 아무것도 그치. 없을 때 좀
1: 엄청 신고당하면 이제 네.
0: 신고당하지.
1: 그렇죠. 예. 그다음 전화기 들죠.
0: 아, 증거 제주.
1: 일일이.
0: 공사님 한번 요즘 이렇게 세상이 팍팍해요. 네. 그리고 동갑님께서 지금 남편과 우리 왜 이렇게 신났지? 나만 신났나?
2: 저도 신났어요.
0: 그럼 다행이다.
2: 다들 신났어요.
0: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네. 동갑님께서 지금 남편과 소개팅으로 만나고 애프터 확정에 딱 그 느낌을 받고 그 다음에 첫 데이트 하던 날이 생각나네요. 미니스커트 입고 나갔더니 맞은편 횡단보도에서 당시 이제 현재 남편분이 못 알아보셨다고. 뭔가 첫 만남이랑 또 되게 완전 180도 다른 패션으로 나가셨나 봐요. 어쨌든 그때의 이 추억을 또 떠올리셨습니다.
2: 진짜, 진짜 설레셨겠다. 네.
0: 두 분 다. 네. 네.
2: 혹시 그 리디 그런 거 있어요? 뭐 이제 소개팅에 그래도 이제 경험이 있으신
0: 언제 했지?
2: 아니 그러니까 이제
0: 떠올려볼게.
2: 뭔가 이제 남자가 이제 뭔가 썸씽이 있는 남자가 이런 거 해주면 되게 설렜다 하는 그런 거 혹시 있으세요?
0: 썸씽이랑 이제 그럼 소개팅 이후에네요.
2: 뭐 꼭 소개팅 이후에도 되고 뭔가 아무튼 네 뭔가 이런 걸 해줬을 때 남자에게 설렜다 약간 이런 게 있을까요?
0: 저는 그 차 이렇게 에스코트 해줄 때. 아, 네.
1: 그거는 이제 맞죠.
0: 차 에스코트 해줄게.
1: 그거는
0: 말해.
1: 그거는 약간 썸 말고도 네. 여성분들에게 네, 해주는 거 너무나 좋은 이런
2: 매너
1: 정말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2: 이제 보통 이제 남자들은 그런 걸 생각 못 하고 막 이제 괜히 막 후진할 때 멋있어 보이려고 그러고.
0: 아, 그 막 그런 거 좀 싫어해요.
2: 그러니까 그러니까 허세 있는 약간 그런 거.
1: 팔 올려주고.
2: 네, 괜히 막.
0: 좀 그런 거
3: 하셨어요?
2: 아니요. 제가 했다는 건 아니고요.
1: 많이 당황해하시네.
0: 아니 또 이렇게 추억을 또 떠오르니까 네. 슬퍼지네. 다음 곡 만나봐.
2: 아 그럴까요? 네.
1: 슬퍼져요?
2: 슬프면 안 되는데.
1: 좋아야 되는데.
0: 생각나가지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역으로 질문 당하는 건 되게 오랜만이라.
2: 어때요? 좀 괜찮았어요? 좀 날카로웠나요?
0: 약간 좀 날카롭기도 하고 좀 새로.

0: 신선했다.
1: 어, 신선했다. 어,
0: 신선했다. 네. 항상 이제 질문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1: 그렇죠.
0: 자 그러면 예. 그러면 다음 곡 가보죠. 네,
1: 자, 다음 곡도 이 분위기에 그대로 맞춰서 에? 이제 어터민 뉴욕인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라는 이제 그 영화의 OST예요. 되게 어? 오래된 영화인데 보신 분들은 그 장면을 보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오래된 영화지만 이게 이것도 둘이 친구예요, 친구. 대학 졸업 후에 이제 뉴욕행 차에 안에서 성격 차이로 좀 티격태격하는 그런 사이였는데 이제 12년 안에 다시 11년 만에 재회를 하는 네. 일이 생기면서 친구에 거쳐서 이제 연인으로 이제 발전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이제 제가 얘기했던 가을의 첫 시작 같은 느낌을 알리는 곡이에요. 좀 템포도 좀 느리고 살짝 발라드적인 느낌도 있으면서 여러 이제 관악기, 특히 트럼펫, 뭐 색소폰 뭐 이런 분들이 많이 편곡으로 많이 불러주거든요.
0: 앞서 우리가 소바 노래 들었잖아요. 근데 막 그 사랑이 시작될까 말까 막 그 설레는
1: 아,
0: 곡이었다면
1: 그쵸, 맞아요.
0: 이 곡은 약간 지금 느낌이 네. 이제 서로 마음을 확인했어. 그래서 이제 진짜 그치. 사랑을 좀 시작해가는 그런
1: 네, 맞아요.
0: 느낌일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0: 두 분이 연주해 주시는 어터민 뉴욕 만나보겠습니다.

0: 거의
1: 그거 좋아하시네요. 네,
0: 마지막에 참을 수 없었어.
2: 설레면서 갑자기 확 그 뭐라 그 애프터가 될 뻔했는데 지금.
1: 아, 너무 좋다.
2: 네. 이런 곡이에요, 이런 곡.
1: 아, 멋지다.
0: Autumn in New York.
2: 근데 이게 진짜 아쉬운 게 그 보컬이나 트럼펫이 약간 멜로디가 약간 은근히 단순하거든요. 이게 진짜 엄청 단순해서 멜로디가 약간 듣기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보컬이든 뭐 따로 뭐 트럼펫 주자가 나중에 같이 할 일 있으면 한번 또 한 번 더 들려드려도 또 다른 느낌 날 것 같아요. 예.
1: 오.
2: 네. 진짜 느낌 완전 달라요. 예. 좀 예.
1: 완연팍판이 너무 재밌다. 뉴욕의 공기엔 도대체 무슨 원소가 들어있기에 이렇게도 사랑이 온통 가득한 걸까요? 가장 최근에 뉴욕 공기 맡고 오신 두용 씨.
0: 그러니까요.
1: 뭐가 있을까 대체?
2: 그 뉴욕 안에는 그 한국에서 저희 이제 한국에서의 사랑은 약간 좀 하나로 한정돼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약간 진도도 비슷한 느낌으로 다 편하는 것 같고 뭐 썸에서 사랑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미국은 뭔가 썸이 없는 느낌도 되게 많고 친구지만은 그 안에 저희끼리 우정만 있는 느낌이 아니고 우정 안에서의 또 그 또 다른 사랑 느낌도 거치는 것 같고 또 공연하는 버스킹 또 그 안에서도 뭐, 말로 표현이 안 되네요.
0: 그러니까 뭔가 되게 다양한 감정들이 섞여 있다는
2: 좀 많이 섞여 있어요. 네. 그걸 느껴본 이유가 뭐냐면 좀 되게 인종도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표현하는 게 좀 많이 달랐어요.
1: 자유로움이 있구나.
2: 네, 되게 자유로워 보이고 그리고 저희 한국은 연인이라 그러면 뭔가 손잡고만 다녀야 될 것 같고 막 이런데 거기는 손을 잡지 않고 걸어다니는 연인들 되게 많았었고 어떤 데는 거리를 두고 걷는 연인들도 되게 있었고 어떤 데는 완전 꼭 붙어 있었고 뭔가 이 느낌이 좀 많이 달라서 더 다양한 낭만의 사랑들이 좀 있는 게 아닐까. 다양한 문화의 사랑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0: 근데 또 이제 그거를 되게 눈치 안 보고 되게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2: 맞아요.
0: 원하는 방향으로 표현을 문화가, 한다는 거.
2: 좀 문화가 좀 다른 느낌이 있어서 더 느끼고 오는 게 있지 않을까.
1: 다음 시도 이 정도면 이제 신혼여행 뉴욕으로 갈 것 같은데.
2: 제가 계속 가라 그래요. 제가 계속 가라 그러는데 딴 데 뭐 가고 싶나 봐요.
0: 아니야, 그러니까 고민 중이에요. 네, 뭐 뉴욕 너무 좋죠. 가보면 너무 좋고. 근데 또 이제 생각했던 게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는 그러니까 그 요즘이라기보단 이제 옛날부터 좀 생각했던 건데 그 오로라가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1: 북유럽을 또 가야 되는구나.
0: 네, 그래서 아니면 캐나다. 이제 캐나다나 이제 뭐 아무튼 그쪽으로
2: 우주 좋아하시니까 또.
1: 상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0: 그쵸. 네, 상호 합의에 하에서 잘 원만한 합의 후에 결론을 좀 도출해가지고. 네, 뉴욕을 가든지. 네.
1: 우리 다음 씨한테 이런 단어를 듣다니.
0: 아, 저 요즘 장난 아닙니다.
1: 음악적이지 않은 단어를. 네.
0: 나 요즘 좀 깨달았어요.
1: 뭐를요?
2: 유튜브 잘 봤어요. 너튜브를 절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1: 아, 깊이 있게 들어가지 말고 일단 깨달았다.
0: 네, 일단 거기까지만 알아주세요.
1: 알겠습니다. 네. 아유, 맥커터네, 맥커터.
2: 갑자기 성겼네.
0: 무리수를 둬가지고 네.
1: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네. 동갑님께서 어머 퇴근길인데 지는 해를 보며 드라이브하는 이 낭만적인 분위기로 딱 바꿔버리시네요. 퇴근길을 이런 얘기도 주셨고 미디 오늘 본방 사수했지만 다시 듣기 가요. 너무 좋다 못해서 가슴이 콩닥콩닥하시다고 여우의 여신님이 두 분을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주셨고 2650번님은 이보시 옷을 차에서 못 내리고 있잖소. 차에 항상 에디 히긴스 앨범이랑 프렌치키스 OST를 갖고 다녔는데 요새 차들은 어디에 CD를 껴야 하는지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좋다. 이런 말씀을. 지금 차에서 못 내리고 계시다고.
0: 감사합니다. 아이고. 요즘에 진짜 차에서 CD를 못 듣잖아요. 이제 CD를 들을 데가 없어요.
1: 맞아요,
0: 생각해보면.
1: 맞아요.
2: 진짜 없어요. 이제. 네,
0: 이제는 정말
2: 사라져가고
0: 앨범을 발매를 해도 그냥 기념. 용도지 이걸로 듣질 않으니까 다 뭐 어디 이제 뮤직 어디 뮤직 이런 이제 플랫폼만 쓰다 보니까
1: 맞아요.
0: 보더라도
2: 아니, 요즘 그래서 더 LP로 그냥 기념으로
0: 맞아 차라리
2: 더 그렇게 되더라고요.
0: 맞아요.
1: 예전에는 이렇게 가수분들이 CD로 이렇게 선물해 주시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 맞아요. 요즘은 정말 거의
2: 없어요.
1: 없어요. 네. 맞습니다.
2: QR로
0: 그러니까요.
2: 이거 QR 제가 이거 찍어 가세요. 저희 음악입니다.
0: 너무 뭔가 그래요. 네. 네, 이게 아니, 제가 사실 저 아까 영화 얘기 하셨잖아요. 그 이제 그 토이스토리 5가 그 저기 OTT에 풀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봤거든요. 어제 이제 봤는데 아 거기서도 이제 주된 얘기가 이제 그 전자기기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3: 그렇구나.
0: 이제 이 아날로그가 다 사라지고
1: 애정이
2: 너무 이제 풀지 마시고요.
0: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장난감들이 이제 네네. 전자기기에 다 밀려버리는.
2: 아 그렇네요.
0: 그게 좀 되게 보면서
1: 완전 현실감 있구나.
0: 네, 현실감 있는데 또 아 그렇네. 이제 뭔가 애들도 이제 더 이상 장난감으로 놀지 않고
2: 그치.
0: 다 이 태블릿 디스플레이 안에 그치. 이제 갇혀 사는 그런 모습을 좀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되게 안타깝긴 했어요.
1: 5편.
0: 네. 아, 최근에 나왔던.
1: 최근에 이렇게 네. 보냈던. 아 영화관을 못 가셨구나 우리 다음 씨가.
0: 네, 제가 못 가가지고
2: 그렇게 좋아하는데.
1: 그러니까 인생 영화라고 막 그때 소개했었는데 영화를
2: 다음 주에 이제 OST 막 또 쏟아지겠는데요? 네.
0: 그렇죠.
1: 이번 테일러 스위프트가 OST 네? 작업에 또 참여했었잖아요.
0: 아, 맞아요. 테일러 스위프트. 네. 네.
1: 다음 주에 듣나? 이 정도 살짝. 예. 예고를 해보겠습니다. 예.
0: 이렇게 숙제를 또 주시네요.
1: 의문 아니지만.
0: 근데 숙제는 예.

0: 뛰어다니고
1: 집에 가고 싶어요.
0: 아니 요 이야기를 좀 한 가지 드릴게요. 오늘 우리 낙화님께서 두 분 뭔가 이렇게 공개 방송 현장에서 좀 뵙고 싶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요거 이제 미리 좀 예고를 드리면 어떨까요? 9월 22일에 여러분 저희 이제 12주년 공개 방송 준비하고 있는데 두 분 또 재간둥이 두 분이 또 빠질 수가 없죠.
1: 아, 그렇죠.
0: 네, 그래서 두 분께 또 이미 제가 스케줄을 또 미리 좀 말씀을 드려놔서 그날은 오시면 여러분 현장에서 진짜 유튜브로 보시는 것보다 더 가까이 호흡을 또 느끼시며 공연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요 정도만 가죠. 이제 한 달 내내 홍보할 거니까.
2: 네, 자, 좋습니다.
0: 광고 듣고 오늘 순서 마무리할게요.
3: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삼터를 제공합니다. 미래 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다 함께 두용두용 우리 다음씨 두용씨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우리 다음씨 먼저?
2: 네,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재밌게 이렇게, 저는 사실 라디오가 이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이전에는 몰랐었던 감정인데 이렇게 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또 옛날 얘기, 추억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바로 피드백을 들으면서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매력적인 것 같고요. 네, 오늘 또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좋은 주제로 네,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3: 부담 있었네.
2: 다음 밑밥을 부담 있었네. 네, 부담이 있어서 네. 밑밥을 좀 길게 깔아봤어요. 네,
1: 주제의 부담과 네. 끝인사의 네. 부담 약간 이제 뭔가 정리해야 될 것 같다.
2: 그렇죠. 제가 약간 정리 정돈에 취약해요. 네, 그 집도 잘 정리가 안 돼요.
3: 내가 할게.
1: 그래, 갑자기 네.
2: 그 내가 커밍 아웃을 좀 하자면 네, 좀 정리를 잘 못해.
1: 갑자기 또 집안 얘기까지 이렇게.
2: 이렇더라고요.
1: 일단 우리 다음 씬은 오늘 연주강상 끝나면 이렇게 좀 편안한 자세가 되더라고요.
2: 네, 그 급격하게 여러분들 저혈당이 오고 그 급격하게 빈혈 증세가
3: 이런 날은 집 가서 푹 자요.
2: 그렇죠. 네,
3: 기절합니다. 다음 시간.
1: 네, 저혈당 올까 봐 이렇게 사이다, 단 음료 좀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2: 네. 제로 사이다인데 네. 아무튼 좋았어요.
1: 네, 다행입니다. 이제 당 채우시면서 우리 다음 시는 이제 마무리하고 두용 씨. 네,
4: 어쨌든 뭐 아직 여름이 좀 더위가 좀 남아 있어요, 여러분.
1: 맞아요. 그래서
4: 더위 조심하시고요. 근데 또 오늘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이 두 곡과 함께 좀 먼저 가을을 좀 맞이해 봤는데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또 좀 비가 좀 많이 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또 감기 조심하시고 네. 푹 주무시고 가을을 잘 맞이해서 네. 또 오늘 또 사랑 얘기했으니까
1: 네. 언제 끝나죠 지금?
2: 저 정리 정도 여기도 안 되는데요? 잠깐만.
4: 뭐 썸에 대한 사랑뿐만이 아닌 가족의 사랑, 뭐 친구의 사랑,
1: 밤새 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 생의 사랑, 그러니까요. 뭐 이런 사랑들 다 가을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두용이었습니다.
1: 두용.
4: 정리했어요.
1: 우리 두용이었습니다.
4: 정리했습니다.
1: 자, 오늘도 여러분 우리 다음 시 두용 씨와 고품격 음악 방송을 전해드리며 또 경쾌하게 예, 유쾌하게 또 이제 방송 함께 마무리합니다. 끝곡은 준케이와 웬디 함께했습니다. Your Lips 띄워드리면서 같이 인사 나누고요.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작가 유지원,
2: 김다함,
3: 송두용,
1: 저는 성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2: 안녕.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유난히 길고 진하게 찾아오는 8월의 무더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멀리 떠나는 휴가도 좋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도심 속 미술관과 박물관인데요. 8월 한 달간 실내 문화시설을 찾는 방문객은 평소보다 약 4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야간 개장을 확대하거나 해설이 있는 무료 음악회를 여는 등 문턱을 낮춘 복합 문화 공간들이 많아졌는데요. 가족의 손을 잡고 동네 미술관으로 가벼운 문화 산책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친 마음에 시원한 예술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 8월을 가장 풍요롭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워킷.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4: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5: 야, 시원하다.
4: 백년가게 맛집 횡성 새말
6: 토종순대.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무한방송.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필 박사인 줄 알았더니 하이드 씨였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에 관한 최고의 안내서 중 하나인 고전소설 지킬앤 하이드는 사람을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세상 착한 얼굴에 더없이 부드러운 말투에 나긋나긋 상냥한 인상에 현혹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사람을 겪어보면 첫인상은 천사 같았는데 의외로 견디기 힘든 구석을 내보이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순해 보인다고 착한 것이 아니고 느긋해 보인다고 여유로우며 넉넉한 품성을 가진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그래 그래 맞아 맞아 하거나 그냥 가만히 있어서 수긍과 응원인 줄 알았더니 단지 회피였다는 걸 절감하기도 합니다. 아, 사람만큼 이해하기 어렵고 오해받기 쉬운 존재도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 보는 눈도 어두워서 걸핏하면 제멋대로 상대를 오해하곤 합니다. 8월 25일 화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0: 네, 쉐어의 Love and Understanding 들었습니다.
1: 어디 몸 안 좋아도 돼요? 아이, 오프닝에 너무 기운이 없어서 깜놀했습니다. 7033번. 어제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투병 중이라고요. 감기로 투병 중인데, 어제보다 목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가급적 말을 좀 줄이고 음악을 많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곡으로 쉐어의 Love and Understanding 들었고요. 1부, 2부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현대해상화재보험 3일제약, 주식회사 해리즈아보에,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본컴퍼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백조싱크, IS동서, 도드라만돈, 키움증권,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함께합니다.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5: 딱 한 번만
6: 티어실 원스야.
5: 싹 한 번에
6: 티어실 원스야.
5: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아니,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집에.

I love rock and roll. John Jett and the Black Hearts. 0338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예. 미니 게시판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김윤숙 씨가 청해 주신 음악, 로저 워터스. 로저 워터스는 누구냐면 핑크 플로이드의 예. 송라이터이자 예. 싱어이기도 하고 베이스 연주자. 예. 사실 그 더 월 앨범 있잖아요. 그 유명한 더 월 앨범은 핑크 플로이드 이름으로 발표됐습니다만 거의 로저 워터스가 주도적으로 만들었죠. 예. 자, 로저 워터스의 솔로 앨범 중에서 The Pros and Cons of Hitchhiking.

네, 존 레논 Watching the Wheels 들었습니다. 8459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존 레논의 Watching the Wheels 앞에 들으시는 음악은 로저 워터스 The Press and Cons of Hitchhiking. 이 로저 워터스 앨범에 유명한 연주자를 많이 참석했거든요. 예. 리드 기타는 에릭 클랩튼이 연주했고요. 색소폰은 데이비 샌번. 예. 그리고 퍼커션 레이 쿠더라고 제가 좋아하는 퍼커션 연주자 있는데 예. 정말 좋은 연주자들이 함께 앨범을 만들었습니다. 9757번으로 여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다가 이미 여름의 끝자락에 와서 여자친구하고 대천 해수욕장에서 태닝하고 대전 삼겹살 식당 가는 길이에요. 예. 쨍쨍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 그리고 지는 노을. 백햄과 잘 어울려서 메시지 남깁니다. 오. 근데 여름의 끝자락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아직 끝이 아닌 것 같아요. 여름의 한복판 같아 막. 와, 처서도 지났잖아요. 보내셨네. 1552번. 아, 날씨 왜 이러는 겁니까? 처서도 지났는데 끈적끈적. 와, 전 모르죠 뭐. 예. 자, 5631번으로 청해 주신 음악 펄프 Come on, people.

0: Chattara e Buseo.
1: Account ERP.
2: 4만원.
0: 회계 관리.
1: Account ERP.
3: 4만원.
0: 재고 관리.
1: Account ERP.
0: 4만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거점.
5: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4: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5: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4: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6: 9월 시원한 태백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태백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7: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9: 오늘도 대단히 더웠는데요. 그래도 이번 주가 막바지 폭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는 낮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이번 주도 오늘이 가장 더운 거고 차차 기온이 좀 떨어지겠는데요. 그래도 내일까지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 수도권과 강원도에 아침부터 비가 오겠고요. 내일 저녁까지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에는 최대 60mm, 서울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35도를 넘어서는 곳이 많겠는데 습도까지 더해져서 체감 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목요일, 금요일엔 충청 이남에 비가 오고요. 주말에 전국에 비가 오면서 더위가 덜해지겠습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탈진실 시대로 불리기도 한다. 사람들마다 자신이 믿고 있는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잘 들어보면 그 진실은 대부분 확증 편향에 기인한 것들. 진실이란 믿고 있지만 팩트에 어긋나고 근거가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 왔던 기업가 빌 게이츠는 사회로 진출하는 청춘들에게 한스 로슬링의 팩트풀리스를 즐겨 선물하곤 했단다. 내가 읽은 가장 중요한 책이자 세계를 명확히 이해하는데 유용한 안내서다. 그래서 단순히 책 추천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직접 책을 사 선물하기도 했다. 읽고서 자신의 신념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돌아보라.

철수는 오늘 데이터가 충만한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편견과 선입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들 생각을 한다. 우리는 저마다 세상이 왜 이 모양인지, 사람들이 왜 저따위인지 개탄하고 규탄하는데, 팩트플리스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데이터와 통계를 제시한다. 우리가 입 모아 말하는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세상과 점점 인간성이 나빠지는 사람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세상은 점점 나아지고 있고 사람들 또한 점점 나아지고 있다. 객관적 근거들이 그걸 증명한다. 어떤 주장을 하려면 근거를 대야 한다. 그냥 느낌이 그랬다고, 내 믿음이 그렇다고 하면 객관적 사실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섣부른 일반화의 오류가 사실 충실성에 의문을 표하곤 한다. 팩트의 근거에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어떤 판단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가능한 한 근거를 찾아야 하고 근거가 된 데이터도 맹신하지 말아야 한다. 데이터와 통계도 거짓말에 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냉정하게 통찰력을 발휘해야 한다. 우리는 긍정 본능보다 부정 본능을 더 앞세우는 존재.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에, 좋은 사람보다는 못된 사람에 더 잘 반응하도록 세팅되어 있어서 우리의 세계관이나 인간관은 그다지 밝지 않다.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낙관보다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비관이 우리에겐 친숙하고 안전하게 느껴진다. 비록 우리의 본능이 그런 쪽으로 이끌더라도 팩트풀리스를 나침반 삼아 올바른 길을 찾아가야 해서 사는 건 늘 쉽지가 않다.

네. 블랙의 원더풀 라이프 들었습니다. 뭐 인생이 늘 원더풀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기왕이면 뭐 원더풀하다고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차피 삶은 같은데 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엔 진짜 부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그 거의 뭐 제 젊었을 때 사진 한번 찾아보세요. 그 불만에 가득 찬 그 표정. 아, 진짜. 지금 제가 봐도 그렇 테니까 야, 쟤는 왜 저렇게 얼굴에 불만이 가득할까?

젊음의 특권이죠. 그것도 시니컬한 것도. 네. 나이 들어가지고 그런 건 별로 아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블랙 원더풀 라이프. 자, 6시 41분 10초 막 지났습니다. 조성욱 씨가 아까 오랜만에 헤이조를 신청하셨는데 오늘 목 상태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좀 긴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자, 디퍼플 버전입니다. 헤이조. Hey,

0: 딥퍼플의 헤이조 들었습니다. 존 로드의 키보드도 멋지고 해먼드 오르간 연주거든요. 리치 블랙모어의 기타도 멋지고 이 딥퍼플 아주 초기 작품이에요. 이 당시의 보컬리스트는 로드 에반스라는 인물입니다. 딥퍼플의 헤이조.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사용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Back to Sinkable Back to Sinkable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Back to Sinkable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곳.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0: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0: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7: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1, 2부 끝곡은 오아시스의 샴페인 슈퍼노바. 강세규 씨 0308번 고맙습니다.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괜히 말했다가 저 사람이 나한테 실망하진 않을까? 정여울 작가는 고민을 털어놓는 능력이 부족했다죠. 그런데 살아보니 그게 아니었고, 그래서 새삼 20대의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답니다. 고민을 털어놓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고민을 털어놓는 순간 그 문제는 그대로

0: 만난다. 누군가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고 나면 문득 느끼죠. 할 수 없을 것 같은 막막한 나에서 해볼 만하게 단단해지는 나로 어느새 변신. 그게 고백의 초능력이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팔이 올라가지 않는 순간 일상도 멈춰버립니다. 어깨 속 회전근개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다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가면 집으로 굿길베이글.com.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 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헌트릭스, 이제 오드리 누나, 레이아미. 골든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었는데 또 큰 동안은 많이 들었는데 예, 찾는 분들이 없어가지고요. 예. 2164번으로 청해 주셨네. 배철수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는 배철수 아저씨가 현존하는 배씨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 같아요. 예. 저도 배씨입니다. 아이 뭐 고맙긴 한데 이건 뭐 사실이 아니고 예 그래요. 예. 야, 일단 국내에서 저 배순탁 있잖아요. 배순탁 예. 유명인 배순탁 배두나 씨도 있고 예. 아 수지도 원래 배수지예요. 그다음에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도 많죠. 음악계에서는 베토벤 형 그다음 축구계에도 있습니다. 축구계 예. 베켄바우어라고요. 예. 베르바토프. 맞네. 르캄프 형 있네. 베르캄프. 예. 그만할까요? 예. 베컴은 빼겠습니다. 베컴도. 베컴 안 좋아해. 예. 자, 광고 뒤에는, 배가 성을 쓰는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배순탁 작가와 또 신혜림 작가와 함께 배신의 한수 진행합니다. 3부 4부 음주엔 티맵 대리 에어비앤비 CTOCL 9단지 주식회사 워킷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이카운트 모빌코리아 윤활유 서울우유협동조합 SK케미칼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에서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

0: 1141 알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0: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 주세요.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네. 배신이 아주 진행합니다. 배순탁, 신혜림 씨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십니까? 네.
1: 그 배가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제가 아까 배순탁 씨라고 얘기했는데 그좀 뭐 오바긴 한데
3: 배수지 씨가 있는데요.
1: 탑10 안에 들지 않아요? 탑10?
3: 탑10 안에 못 들죠.
1: 네. 10명 대봐요. 배가 중에 유명한 사람.
3: 아니, 제 기억이 이제 기억력이 나쁘잖아요. 제가. 이제 제 머릿속에 예를 들면 소설가 배명호 씨 제가 좋아하는 뭐 아니, 한국을 대표하는 SF 소설가.
1: 당신이 좋아하는 거하고 일반 때
3: SF 소설가 중에 제일
1: 일반
3: 유명합니다.
1: 사람들이 더 많이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3: 아유, 그리고 뭐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예. 아이린. 예. 배씨입니다.
1: 예. 아무튼 내가 볼 때 탑 10 안에 들어 당신도
3: 아니요.
1: 이제
3: 탑 40.
1: 교만하지
3: 아메리칸
1: 말고
3: 아메리칸 탑 40. 예.
1: 잘해야 된다니까. 예.
3: 저는 뭐 교만이라는 것은 저의 어떤 성장과 가장 거리가 멉니다.
1: 아닌데.
3: 저는 겸손 그 자체죠.
1: 아니 아니 아니. 겸손은 힘들어요.
3: 네. 그거
1: 그 조용남 형이 노래했잖아요. 겸손은 힘들다고.
3: 알다. 네, 저는 무지야말로 무지에 관한 한 저는 슈퍼 자산가입니다.
1: 근데 이것도 일종의 잘난 체예요. 아니. 자, 우리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은데
3: 지난 주에는 이제 카더가든 씨가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2: 그렇게 됐다고요? 네, 지난 주에도 스페셜 DJ 이엘님이 오셨었고
1: 오랜만에 네. 이엘 씨하고 한번 하고 카더가든하고 한번 하고
2: 2주를 지나서
1: 3주 만에 만나는 거네 우리가.
2: 네네 맞아요.
1: 3주 만에 만나는데 지금 제가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3: 네, 저는 뭐 잘 알고 있죠.
1: 뭐 재미나게 할 수가 없네. 네,
3: 오늘 저 일부러
1: 두 분이 좀 재미나게 해주세요.
3: 제가 또 이 겸손하고 또 눈치가 빠르거든요. 오늘 긴 곡 가져왔습니다.
1: 잘했어요. 네. 자, 일단 신혜림 작가가 음악.
2: 네.
1: 아, 잠깐 이건 뭐야?
2: 네?
1: 3656번으로 오늘 비틀즈 팝업 다녀왔습니다. 사방이 비틀즈. 야, 미소가 절로 나면서 행복하더라고요. 마지막 날에 배 작가님 오신다고 들었어요. 기대됩니다.
3: 이거
1: 요거 배순탁 작가죠?
3: 그런 것 같은데요?
1: 그 말. 아야, 탑텐 안에 든다니까.
3: 일요일 날 그 비틀즈 요번에 굉장히 큰 팝업 행사가 저 삼성동에 있는 백화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가서 이제 비틀즈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는 겁니다.
1: 네네. 비틀즈에 대해서는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3: 그렇지 않습니다.
1: 뭐라?
3: 아니, 대신 그 제가 번역한 모던 팝 스토리나 레코드맨에 있는 내용들 기반으로 해서 비틀즈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30분밖에 안 합니다.
1: 30분이나 한다고요?
3: 30분
1: 두 번. 30분이 얼마나 긴 건데. 예.
3: 근데 마지막에 또 음악을 들어야 되니까 한 25분 정도.
1: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우리가 길게 했네요. 네. 자, 신혜림 씨 음악 소개해 주세요.
2: 뭐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제가 이제 음악을 소개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아까 정신이 없네요. 어디까지 이야기가 갔다 온 건지 지금 흐름을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3: 축구 얘기 안 한 게 어디예요?
2: 아, 그렇긴 한데요.
1: 축구 얘기 좀.

0: 할래요?
1: 아니요.
2: 이강인 선수 골 넣은 건 봤어요?
1: 아, 저 월드컵이 끝났기 때문에.
0: 아, 진짜 안 봤어.
1: 네.
2: 아, 이강인 선수 소속 팀은 합니까 지금?
1: 하여튼 스페인에 계시잖아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네.
0: 뭐 이 정도면 됐죠.
2: 마드리드에 있습니다.
1: 아, 네. 네.
3: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1: 계시는군요. 네.
2: 아, 이 스페인 전문가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섭하죠.
1: 제가 전문가였나요? 아, 네. 이강인 선수가 플라메코 공연을 본다. 뭐 그러면은 조금 제가 소식을 알 텐데 그건 아니어가지고.
2: 네네.
1: 뭐 어쨌든 네. 저는 지금 제가 소개할 음악은요. 뭐 전국에 계신 안씨 분들 잠깐 네, 귀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아, 안시성을 가진 분이에요?
1: 네.
0: 아, 이걸 이렇게.
1: 아니 배씨 얘기를 많이 하시길래요.
0: 네.
1: 1937년생 대배우죠. 안소니 호킴스가 최근에 클래식 앨범을 발표를 했습니다.
2: 아, 본인이?
3: 최근에 네. 굉장히 화제입니다.
1: 네. 전부 12곡이 들어있는데 전부 다 본인이 작곡한 음악인데요.
2: 이야.
1: 사실 안소니 호킨스가 2012년에도 클래식 앨범을 한 장 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영화 음악을 작곡한 적도 있었고 사실 아주 어렸을 때 4살 때부터 피아노를 연주했고 6살 무렵에 즉흥 연주를 시작했고 10대 때는 지역 연극을 위한 음악을 작곡을 하면서 어릴 때의 꿈은 피아니스트였다고 합니다. 네, 이제 배우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작곡을 멈춘 적은 없었다라고 하고요.
2: 네.
1: 이번 앨범을 이 작업을 할 때 사실 굉장히 예전부터 사실상 평생 동안 작업해온 음악들을 집대성한 앨범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작업했던 것들을 이제 모은 그런 네.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그 구스타보 두다멜이라는 베네수엘라 출신의 지휘자가 이 안소니 호킨스의 작품을 지휘를 맡았고요.
2: 네.
1: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면서 이렇게 협업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많은 음악들이 본인 그리고 가족 그리고 영국 웨일스 출신인데 자신의 고향 이런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경험에서 음악들을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2: 네.
1: 특히나 이번에 가장 처음으로 공개한 음악이 피아노 독주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이에요. 1947이라는 조곡에서 2악장 브레이크 온 로드라는 작품이었는데 1940년대 그러니까 안소니 호킨스가 10대 때인 거죠. 10대 때 본인의 고향에서 보낸 어린 시절에서 영감을 얻은 곡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음악의 멜로디는 1963년에 당시 연극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백스테이지에 피아노가 한 대 있어서 거기에서 피아노를 막 연주하면서 즉흥적으로 놀다가 그 멜로디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멜로디를 가지고 이번에 공개를 한 음악입니다. 그러니까 10대 때의 어린 시절과 20대 때 쓴 멜로디로 지금 89살에 이 음악을 공개를 하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이 음악 안에 앤소니 호킨스의 어떤 인생 전체가 담겨 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 네.
1: 예, 이렇게 거장의 배우가 예, 어떤 식의 음악을 만들었고 그게 어떻게 연주가 됐는지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2: 앤소니 호킨스를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은 양들의 침묵의 네. 그
1: 한니발 렉터.
2: 그렇죠.
3: 네. 뭐 연기로서 정상에 오르신 분인데 저도 맞아. 인터뷰를 읽어봤는데
2: 진짜 무서워.
3: 음악이야말로 내가 평생에 가장 하고 싶었던 단 한 가지였대요.
2: 아하.
3: 연기가 아니라.
2: 네,
3: 그럴 정도로 굉장히 좀 열정이 있으시더라고요.
2: 아, 뭐 연기로는 뭐 아카데미상도 받으시고
1: 두 번이나
2: 뭐
3: 갈 때까지 가셨으니까.
2: 다 했으니까. 네. 음악은 안 하셨으니까.
3: 여기서 이 곡을 구스타포 두다멜이 이제 지휘를 했는데요.
2: 네네.
3: 구스타포 두다멜은 바로 월드컵 하프타임쇼 때 지휘자 바로 그분입니다.
2: 아, 그래요?
3: 예, 예. 어허.
2: 여기서 또 갑자기 축구 얘기가 나오네. 네.
3: 아니 이건 뭐 워낙에 이제 세계적인 이벤트였으니까 그만큼 거장이란 얘기죠.
2: 네네. 네네. 그러면 앤소니 호킨스의 연주 듣죠. 예.
1: 네. 1947 조곡 2악장 브레이크 온 로드입니다.
2: 듣겠습니다.

0: 이 음악 나가는 동안 스튜디오 창밖을 보는데 이 노을하고 와, 이 앤서니 홉킨스의 음악이 잘 어울리는데 진짜요. 예. 브로켄 로드 잘 들었습니다.
1: 네.
0: 장난이 아니신데 이거.
1: 이 앨범의 앨범명이 Life is a Dream이에요. 그 앤서니 호킨스가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의 꿈이었다라고 소감을 이야기하기도 했었는데요.
0: 네.
1: 누군가한테는 정말 배우가 되는 것 자체가 꿈이기도 하잖아요.
0: 예.
1: 다른 사람의 꿈을 정말 완벽하게 살아내신 분이기도 하고 또 음악인으로서의 본인의 꿈도 이뤄낸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89살의 이 음악인으로서 하나의 자신의 인생을 집대성한 그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좀 많이 보이는 음악 같더라고요.
0: 네, 저는 일단

0: 저보다 한 살이라도 많은 분이 네. 뭘 하시는 거 보면 네. 늘 존경스러워요.
1: 그렇죠. 네.
2: 요게 그 브래큰 로드를 말씀드리면 요 브래큰이 네. 제가 이거 좋아합니다. 고사리거든요.
0: 어어.
2: 고사리. 어린 시절 집에 그 고사리가 이렇게 무성히 난 길이 있었대요.
0: 네네.
2: 그 길을 항상 잊지 않고 약간 그 페니레인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어. 비틀스의 페니레인. 어린 시절의 그 길. 네,
0: 전 세계에서 고사리를 먹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1: 아,
2: 외국에선
1: 그런가요?
2: 거의 먹지 않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0: 독초예요, 그거. 네. 그거 네. 고사리 그냥 먹으면 큰일 납니다.
2: 큰일 납니다. 네. 네, 큰일 납니다.
0: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걸 어떻게 알고 또 그걸 야
1: 삶고
2: 그걸 어떻게든 먹겠다.
0: 어, 저는 좋아하거든요, 고사리나물.
2: 저 오늘 점심에도 먹었습니다.
0: 아, 그래요?
2: 예, 예.
0: 야, 그것도 빈대떡에 고사리나물 들어가 있으면 아, 진짜 그렇죠, 맛있잖아요.
1: 그렇죠. 어? 고사리 비빔밥 아닌가요?
2: 어, 비빔밥에도 많이 넣죠. 네.
1: 파스타도 고사리 파스타도 되게 맛있어요. 어,
2: 고사리 파스타 유명하죠.
1: 아, 네.
0: 얘기가 완전히 어, 중구난방으로 막 가네.
2: 네, 저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예전에 네. 한번 소개해드린 미국 출신 재즈 뮤지션 데이비드 보위의 블랙스타 앨범에 연주로 참여했던 바로 그 어허. 뮤지션입니다. 데이비드 보위가 반에서 먼저 요청을 했었죠.
0: 네네.
2: 이 도니 맥하슬린의 신곡이 나왔는데요. 어. Solace라는 제목, 위안, 위로라는 뜻이죠. 네네. 이 곡 오늘 가져왔습니다.
0: 어. 빨리 들어야 되겠는데.
2: 네.
0: 자, 도니 맥하슬린 Solace. 이 음악 들으면서 배신의 한수 마칩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MBC 강원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착해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과 함께 로컬 브랜드를 키워가는 땀방울이 지역 소멸을 막는 해법이 되는데요.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계절의 시계가 다시 역으로 돌아간 듯한 더위인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발효 중이고 특히 남부지방은 경고로 내려진 곳이 많습니다. 8월의 마지막 주까지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다행히 이번 주 후반에 비가 오면 다음 주는 더위가 좀 꺾일 전망입니다. 그래도 내일까지 남부지방은 많이 덥습니다. 볕이 강한 가운데 낮 기온 35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중부지방은 오늘보다는 낮 기온이 좀 떨어지는데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수도권과 강원권에 5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제주도에도 낮 동안 소나기 지나겠습니다. 목요일, 금요일에는 충청 이남에, 주말에는 전국에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박윤경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네, 주다스 프리스트 브레이킹 더 로 들었습니다. 2399번으로 와 초등학생이 신청을 했는데 4학년 2학기를 맞이한 초등학생입니다. 요즘 일렉 기타 배우고 있어요. 방학 동안엔 일주일에 두 번씩 배우러 학원에 갔고요. 스모그 언더워터 연습 끝나서 새로운 곡을 시작했습니다. 실력도 늘고 팔과 손가락도 덜 아프고요. 열심히 해서 원하는 곡들을 칠 겁니다. 야, 기타도 샀어. 오호. 아, 이 음악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주다스 프리스트, 브레이킹 더 로. 초등학교 4학년. 예. 너 저 촉법이라고 법 어기면 안 된다. 브레이킹 더 로. 예, 이거 안 돼. 연주만 하고. 자, 7시 34분 40초 막 지났습니다. 이종민 씨, 김원식 씨, 고맙습니다. 아델, 헬로우.

테디 스윔스의 루즈 컨트롤 들었습니다. 최인혜 씨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아델 헬로우였고요. 이세라 씨가 아저씨 휴가 가신 사이에 ELC가 스페셜 DJ 할 때 인생 노래를 만났습니다. 코디 프라이의 포토그래프. 와, 이거 100회 만들었으면 평생 몰랐을 것 같아요. 오. 이야. 아, 이 노래를, 그랬어. 이 노래가 예전에 그 조우진 배우가 스페셜 DJ 할 때 이 노래 틀었거든요. 근데 조우진 씨는 이걸, 와, 김동률 씨가 알려줬대요. 김동률 씨 노래 뮤직비디오에 조우진 씨가 주연을 맡은 적이 있네. 그때, 예, 알게 됐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알든 뭐. 자, 코디 프라이, 포토그래프.

0: 찾아보세요.
1: Account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Account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Account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Account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Account.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3: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2: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5: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 마저 나눠요.
6: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 오늘 마지막 곡은 황인영 씨가 정해주신 예스의 연주한 노래 라운더바웃입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 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곽정은입니다. 혼자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혼자 사는 삶은 낯선 도시를 혼자 여행하는 일과 참 많이 닮아 있다는 건데요. 길을 잃을까 두려울 때도 있지만 지도를 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묻기도 하고 그렇게 다시 길을 찾아내면서 나는 나를 안전하게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쌓아가게 되죠. 내가 나의 가장 믿음직한 보호자가 되어주는 삶이라면 그 자체로 괜찮은 인생이지 않을까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고온 다습한 8월은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즐거운 휴가지에서 식사가 고통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인데요. 식재료는 반드시 아이스박스에 보관하고 펄펄 끓는 자동차 트렁크에 음식을 방치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야외에서 굽는 고기나 해산물은 겉만 타기 쉬우므로 속까지 완전히 익혀 드시고 조리 전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죠. 만약 구토나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임의로 지사제

0: 약을 먹지 말고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휴가지에서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철저한 식중독 예방과 개인 위생 관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9월 시원한 태백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태백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달군 금속을 다듬어 연장을 만드는 기술자를 대장장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에도 전통 방식을 고수하며 화덕의 달군 쇠를 두드려 칼을 만들고 투박한 숫돌로 날카롭게 칼을 가는 대장장이가 있습니다. 그가 말하길 칼 가는 횟수를 정해두는 것보다 중요한 건 토마토를 자를 때 껍질이 먼저 눌리거나 파의 단면이 지저분하게 썰리는 등 무뎌진 칼이 보내는 신호를 재빨리 파악하는 거래요. 들지 않는 칼로 괜한 힘을 주다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요. 비싼 칼인데 왜 들지 않냐고 불평하기보다는 관리에 소홀하진 않았는지 무딘 칼로 엉뚱하게 힘만 준 건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문제는 정확한 곳을 건드릴 때 해결되는 법이니까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8월 25일 화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루엘의 As Long As You Care 였습니다. 오프닝에서 요즘까지도 전통 방식으로 칼을 가는 대장장이 이야기 나눴어요. 무딘 칼이 더 위험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땐 어딜 건드려야 할지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5534님께서 저 어릴 때 트럭 타고 칼 갈아요 하고 확성기로 외치시며 동네방네 다니시던 분이 생각나요. 그러게요. 칼을 사본 적은 있어도 갈아본 적은 없었네요. 저는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별로 쓰지도 않는 주제에 그 칼 가는 거를 엄마가 어디 갔다가 뭐 사오셨는데 그냥 왜 간편하게 되게 조그만한데요. 칼 가는 무언가 도구가. 그래서 거기다가 놓고 슥싹슥싹 하면 진짜 그 전에 저는 칼이 무딘 상태라는 걸 모르고 있다가 아 칼이라 하면 자고로 이 정도로 예리한 것이었구나 깜짝 놀랄 정도로 날이 날카로워졌었던 기억은 있습니다. 9724님 저는 무뎌진 저의 열정을 되돌리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것도 다 식어가는 모든 것에도 이유가 있겠죠. 계속해서 그렇게 끌어오르고 있는 것만이 또 마냥 더 좋은 것인가 하면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열정이란 게 없어진 대신에 그 자리에 반드시 무언가가 대신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게 뭔지 인지해 나가는 게 또 우리들의 숙제겠죠. 자, 오늘 3, 4부는 한여름밤 음악 페스티벌 썸머 페스타인 별밤 마지막 시간은 Can't Be Blue와 함께합니다. Can't Be Blue 음악 좋아하는 분들 많을 거고 저도 플레이리스트에 담은 곡이 있을 정도로 참 기다렸던 밴드인데요. 이따 9시부터 라이브도 듣고 음악에 관한 얘기도 나눌 거예요. 보이는 라디오도 그때 켜집니다. 그 전에 부엉이들의 하루는 어땠는지 듣고 싶은 노래는 뭔지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열어놨고요. 별밤 1, 2부는 오뚜기 카레, 음주 후엔 티맵대리, CTOCL 구단지, 주식회사 워킷, 롯데렌탈, 3일제약, IS동서,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백현진입니다.
5: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지긋지긋
7: 무조맨. 티 어실 원스야.
8: 딱 한 번만.
7: 티 어실 원스야.
8: 싹 한 번에.
7: 티 어실 원스야.
8: 무조맨.
7: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2: 8월을 뜨겁게 수놓은 한여름밤의 음악축제 서멀페스타인 별밤. 그 대망의 피날레를 장식할 주인공은 밴드 켄트비 블루입니다. 8월 25일 화요일 가든 스튜디오 현장에서 라이브로 함께하세요.

악뮤의 해프닝 듣고 왔고요. 8209님께서 자그마한 분식집을 혼자 하고 있어요. 오늘은 2주에 한번 있는 쉬는 날이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 쟁일 뒹굴거리며 별밤 시작하길 기다렸다가 이제 운동할 준비해서 뛰러 나왔습니다. 1시간만 뛰고 들어갈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와, 2주에 한번 쉬는 날에 딱그 러닝을 하는 모습 너무 멋집니다. 오히려 그게 가만히 누워 있는 것보다는 사실 몸에 활력을 재충전하는 데에는 훨씬 좋긴 할 거예요. 강운성님은 대장범 목소리 잘 들으려고 80만 원짜리 이어폰에 20만 원 DAC를 샀어요. 대장범 목소리랑 음악 환상입니다. 도대체 어떤 소리로 듣고 계신 거예요? 와, 상상도 안 되네요. 와, 황송합니다. 아주 좀 소리 덕후신가 봐요. 김은경님, 냉장고에 잔뜩 쟁여뒀던 옥수수가 어느덧 마지막 한개 남았어요. 그동안 야금야금 여름밤 간식으로 잘 먹었는데 이 마지막 옥수수 다 먹고 나면 가을이 성큼 와주길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 이제 고구마가 들어가려나요? 또 사랑스러운 고구마의 계절이 생각보다 또곧 돌아오겠죠? 노래 듣는 동안에 부엉이들의 사연과 신청곡도 보내주시고요. 이하이의 홀로 듣겠습니다.

이하의 홀로에 이어서 조금 전 6시에 나온 이창섭 신곡입니다. 또 사랑이라니 들으셨고요. 강세나 님이 대장 오랜만이에요. 너무 바쁘게 보낸 여름이에요. 인생이 참 그래요. 행복한 일은 어쩌다 한 번. 힘든 일, 슬픈 일은 너무 한꺼번에 오는 것 같아요. 파도가 한 번에 들어와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중이에요. 아이고 세나 님 지금 그 시기로군요. 그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예, 조금 우다다다 하고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악재들이 겹치지? 그럴 때 항상 저는 말씀드리죠. 그냥 이것은 시기의 문제일 뿐 나의 어떤 흐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터널 같은 시즌이 있는데 누구나 그곳을 통과하는 때가 있는 거라고. 그리고 빈도수가 그렇게 설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가끔가다 행복해야 훨씬 더 맛있다고. 행복의 빈도수보다는 좀 힘든 일이 좀 더 길게. 그래서 아 이게 좀 당연한가 보다 하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아 엄청난 좀 쾌감을 느낄 수 있게 그런 걸까 싶기도 하고 아무튼 또 한번 잘 지나가 봅시다, 세나님. 최지영님은 2025년 10월에 결혼한 저희 부부에게 이쁜 아기가 찾아왔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이지만 아직 초기이다 보니 매사에 조심스럽고 걱정하는 아내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돼주고 싶어서 아내가 자주 듣는 별이 빛나는 밤에 사연을 보냅니다. 내 사랑 봉주희, 내가 옆에서 보필 잘할게. 우리 뚜사미도 건강하게 아빠 엄마 만나자. 사랑해. 저희 결혼식 퇴장곡 혁오의 러비야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미리 축하드리고요. 그 입장곡은 많이 좀 신청하시는데 퇴장곡을 신청해 주시는 건 진짜 특이한데 굉장히 힙한 결혼식이었겠어요. 이 노래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혁오의 러비야.

0: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나는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나머지를 포기해야 한다고 믿었다. 취미도 돈도 친구들과의 시간도 운동도. 그래서 원하는 바를 이룰 때까지 무채색으로 살아가기로 했다.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건 시간 낭비처럼 여겼다. 그런데 돌아보니 다들 나처럼 사는 건 아니었다. 나름의 취미도 즐기고 시간 내서 운동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면서 자기 할 일을 해나가고 있었다. 나는 왜 그게 안 될까 싶었지만 그래도 내 방식이 맞다고 믿고 내가 가진 색깔을 지워가며 노력했다. 하지만 끝내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말았다. 언젠가 학교 수업에서 받은 질문 하나가 생각났다. 당신을 상징하는 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아직 아무 색도 칠해지지 않아서 앞으로 무슨 색이든 칠할 수 있는 무한의 가능성을 염원하며 나는 하얀색이라고 답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하얀 도화지를 온통 검게 칠해버린 것 같다. 다른 색으로 덧칠해도 결국 검은색이 돼버리는 그런 상태 말이다. 그렇게 혼자 만든 까만 어둠에 파묻혀 있던 날들을 지나면서 조금씩 깨달았다. 나는 여전히 검은색일 수도 있지만 굳이 하얀 도화지로 돌아갈 필요는 없겠다. 검은색으로 칠해진 종이 위에서도 표면을 긁어내면 그 안에서 새로운 색이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의 나는 아무것도 그릴 수 없게 된 검은 도화지가 아니라 이제부터 다시 무언가를 그려볼 수 있는 스크래치 페이퍼일지도 모르겠다.

5월 5일에 루프탑 듣고 왔습니다. 오늘 안녕들 한가요는 익명을 요청한 K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고요. 원하던 목표는 이루지 못했지만 다른 길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지금은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러다 알게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지만 그 목표로 향해 가던 과정이 다른 길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는 걸요. 제가 지나온 시간이 단순히 실패라는 한 단어로만 정의되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절대 그렇지가 않죠. 모든 노력을 막 하면서 지낸 시간들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뿌리를 내려서 우리가 예측한 것과 다른 결실을 내주더라고요. 그것은 무조건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노력을 했다면 그렇더라고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식의 그 어떤 미래에서 아, 그때 그 시간이 이런 의미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날이 반드시 와요. 반드시. 0706님, 마흔 중반에 솔로로 사니 주변에 친구들이 없어지네요. 외롭지만 같이 있는 강아지 소미가 저를 위로하고 전 의지합니다. 이 또한 내 인생이고 각자의 인생이 있을 테니 저는 더 이상 그림을 그려 채우려는 욕심은 버리고 하얀 백지를 바라보는 인생을 즐기렵니다. 라고 보내

주셨습니다. 사실 그렇죠. 뭔가 깨달은 이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은 저것이야말로 궁극의 자유라고 하는 게 딱 저 0706님이 말씀하신 상태인 것 같아요. 그 뭔가를 채우려 하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제3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볼 줄 아는 것. 그렇게 되면 모든 감정 또 번뇌 이런 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잖아요. 저도 그게 좀 가능한 어른으로 크고 싶었는데 전혀 못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짧게나마 명상이란 걸 해보면서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하다 보면은 또 한 1년, 5년, 또 10년 뒤에 나는 생각보다 또 많이 달라져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채우려는 욕심을 버리고 하얀 백지를 바라보는 인생, 저는 정말 의미 있는 얘기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안녕들한가요 사연 보내주신 K님께는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이 시간은 무탈했거나 그러지 못한 하루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또는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고요. 계속해서 사연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윤하의 계절 범죄 들을게요.

유나의 계절 범죄 이어서 샤이니의 재현 들으셨습니다. 박초롱님, 얼쑤 금요일에는 발레 가서 9시부터 듣는데요. 오늘은 안 가는 날이라 운동장 러닝하면서 처음부터 들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기분 탓인가 이렇게 요새 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 사연이 많지? 덩달아 같이 근육이 붙는 느낌이에요. 이게 지금 그 발레를 정식으로 지금 그 코스를 가고 계시는 건가? 아니 그냥 취미는 취미로 하시는 거라고 하기에는 월수금 아니 아닌가? 아무튼 너무 궁금해요 초롱님. 발레도 이게 취미 발레라는 게 생기고 나서 안 건데 해보는 사람들이 그걸 그냥 만만하게 본 사람들은 빨리 그만뒀고 운동을 좀 하던 사람

0: 사람들이 하면은 좀 오래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엄청 힘들다고 하던데 어떠세요, 초롱님한테는? 9033님, 요즘 일하면서 자주 연락하는 분이 있는데요. 문자나 톡으로는 상냥한 편인데 실제로 만나서 대화를 하면 뭔가 차가운? 나한테 뭐 화난 거 있나 싶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그냥 소통을 서툰 사람인 걸까요? 정답입니다. 근데 사실 저도 좀 톡으로가 훨씬 편해요. 근데 막상 만났을 때는 좀 말을 덜 하는 편이에요. 물론 일로 만나는 사이는. 그래서 그 온도차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혹시 마음 쓰고 계시려나? 라는 걱정이 저도 드는데 그만큼 9033님 뭔가 화난 거 있을 리는 없어요. 문자나 톡으로가 마음 표현이 훨씬 더 쉬운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냥함이 9033님을 향한 더 진짜 마음에 가까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사연 좀 만나봤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 자녀의 마음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자녀를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친밀한 경험은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건강한 관계를 맺는 힘을 키워줍니다. 하루 10분 자녀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세요. 그리고 풀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아 상담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화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성민 님이 대장부형도 운동 시작한 지 몇 년 됐다고 고화성의 북클럽에서 들었었는데 혹시 무슨 운동 하시는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꾸준히 한 거 그 전에는 하다 말다 한 거 다 빼면은 필라테스는 진짜 오래됐고 한 8, 9년 넘은 것 같은데 그 뒤로 한 4, 5년 전부터 PT를 추가했어요. 그리고 한 6개월 전부터 기능성 트레이닝이라고 밖에는 설명 못할 무언가를 추가했는데 그 운동

게 너무 아쉬워요. 내일이면 집에 가야 하는데 이 밤을 잘 보내야겠어요. 궁금해요. 어떤 일로 오셔서 숙소에서 묵고 계시게 된 건지 뭔가 일단 아쉽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셨었나 봐요. 어떻게 좀 그런 좋은 시간 좀 보내셨을까요? 밤을 좀 길게 보내주셨으면 좋겠네요. 너무 피로하지만 않을 정도로. 2부 마무리하면서 더 1975의 Robbers 듣고 다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8월은 기온이 크게 오르며 말벌의 활동이 가장 왕성해지고 독성도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휴가철 산행이나 야외 활동 중 벌소임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벌을 자극할 수 있는 짙은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피하고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 계열의 옷을 입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야외에서 벌집을 건드렸다면 무리하게 팔을 휘저 쫓으려 하지 말고

0: 머리를 감싼 채 신속하게 20m 이상 대피해야 합니다. 혹시 벌에 쏘인 뒤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죠. 작은 벌 한 마리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8월. 낯선 야외에서는 항상 주변을 살피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노년층 열사병 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탄소 배출로 인해 매년 더 뜨거워지는 여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사병.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열사병으로 노년층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열사병은 40도 이상의 고열로 인해 뇌 장기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열, 환각,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환자를 시원한 그늘 또는 실내로 옮깁니다. 환자의 옷을 벗겨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낮춰줍니다. 대처보다는 예방이 우선.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3부 시작했습니다. 광고 듣고 썸머 페스타인 별밤 함께할 Can't Be Blue와 돌아올 거고요. 별밤 3, 4부는 미분당,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환인제약, 현대해상화재보험, 오뚜기 카레, 에어비앤비,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에와 함께합니다.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0: 아침 별밤 마지막을 벌써 장식해 줄 분들이에요. 밴드 Can't Be Blue 어서 오세요. 드디어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일단 우리 도훈 씨부터 맡고 계신 포지션이랑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1: 안녕하세요. 저는 밴드 캔트 비블루에서 보컬과 프로듀싱을 맡고 있는 이도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드럼을 맡고 있는 김대훈이라고 합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스를 맡고 있는 이휘원입니다. 안녕.
4: 네, 저는 건반을 맡고 있는 권다현입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기타의 김채현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지금 마이크 밖에 쪽 마이크를 열어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6: 아, 이게 효과음이 그래, 아니었구나.
0: 그래요. 아니에요.
6: 아, 효과음이 아니야.
0: 네, 그래서 지금 도훈 씨 자기 소개할 때만 조금 편애하게 편애하시는 느낌으로 아니죠? 다른 멤버들 소개할 때 약간 덜 뜨거웠었던 게 지금 여러분도 약간 좀 들통나 버렸으니까 이따가 라이브 할 때도 그 영상에도 여러분들의 함성 소리가 고스란히 들어갈 거예요. 그 진짜 뜨겁게 반응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서로 목소리 들리는 타이밍이니까 한번 제대로 인사 나누시죠.
6: 소리 질러!
3: 왔어?
0: 어유
1: 안녕.
0: 굉장해요. 나 너무 너무 많은 분들.
1: 안녕. 고생하네.
0: 진짜 그 혹시 팬덤 애칭 같은 건 없나요?
1: 아 아직 없습니다.
0: 아직 없어요?
1: 저희가 한 2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이제 많은 뭐 후보가 나왔지만 아직 명확한 이제 팬덤명은 없는 상태입니다.
0: 또 이게 팬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뭐 우리는 뭐 애칭 같은 필요 없어 하는 분들도 있고 빨리 지워줘 하는 분들도 있는데 팬들 어떠세요?
1: 어때요?
0: 지어달래잖아요. 빨리 지어주세요. 뭐 곡만 짓지 말고.
1: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내부 논의 중입니다. 슬슬 이제 후보가 하나 나와가지고.
0: 네.
5: 좋은 후보가.
1: 네, 좋은 후보가 하나 나와서.
0: 그 한 두 개 정도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1: 아, 근데 이게 스포라.
0: 아니 후보.
1: 후보.
5: 뭐, 예전 후보가 있었죠.
1: 뭐 캔모 X도 있었고.
0: 아.
1: 네. 뭐 캔 캔둥이.
5: 그. 블루미 캔둥이.
1: 뭐 캔따개.
0: 아 별론가 봐요. 팬분들의 아이디어를 좀 수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아 예. 예. 저희가 또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0: 지은님이 김대훈 빠이땡 이러고
6: 빠이땡 빠이땡
0: 그리고 이로 시작하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 휘원 오늘 왜 이렇게 청순해? 라고 왜 그렇게 청순하시죠 휘원씨?
3: 오늘 오랜만에 머리를 내려서
0: 아 덤머
1: 약간 네. 건실 청년이네.
0: 네.
5: 교회 오빠 스타일이죠.
3: 교회 오빠 스타일. 교회 오빠 스타일.
0: 평소에 약간 좀 청순한 스타일이 아닌데 오늘 유난한 건가요?
3: 그런가요 여러분?
1: 원래 막 청순한 성격은 아니고 약간 좀 그 퇴폐한 걸 좋아해요.
0: 아 그래요? 오 좀 그런 또 그런 완전 반전 매력이 있군요. 그리고 와이님은 채현 화이팅이라고 너무 흥분해서 오타를 내주셨고
5: 화이팅님은
0: 이도훈 화이팅.
1: 아 화이팅입니다.
0: 9091님은 건반 청년 사랑합니다.
1: 건청
0: 다현 씨를 향해서 또 인사 보내주셨고요. 지금 스마트 라디오 미니 그리고 MBC 라디오 유튜브 채널 무흐즈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자 가든에서 지금 꽤 아마 이 시간 들어서 모인 이번 약간 좀 여름 스페셜 코너였는데 제일 좀 많은 팬분들이.

0: 또 저희 팬분들이 저희 길을 또 살려주셨네요.
1: 진짜 아직 비록 Can't Be Blue는 이름도 지어주지 않았지만 팬들의 사랑은 지금 굉장히 큽니다. 아 그리고 제가 별밤에서 Can't Be Blue 노래 틀 때마다 노래 이렇게 듣고 오 노래 되게 좋다 누구야 하면서부터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도 몇 번 너무 좋아가지고 최근에 제일 이 팀이 궁금하다 언제 한번 부르자 초대석으로 계속 몇 개월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0: 진짜로요? 네. 아 너무 영광입니다.
2: 감사합니다.
1: 진짜로. 영광. 원고를 한꺼번에 다 같이 넘기시네요. 이거랑 완전 다르게 가버릴까?
0: 아 저는 좋습니다.
1: 예예예. 예, 예.
3: 반복했습니다.
1: 그리고 뭐 주변에서도 Can't Be Blue 좀 언급하는 뮤지션들도 좀 있었고 아. 실제로 24년 6월에 낸 싱글이 처음부터 좀 사랑을 반을 좀 받은 편 아니었나요?
0: 네 사실 그 발매가 되고 나자마자 네. 막 핫백에도 오르고
1: 와 핫백은 샤라, 진짜 힘든데
0: 그 샤라웃도 해주시고 하시길래 그게 이제 아 원래 내면 이렇구나
1: 아이고야
0: 그게 이제 다음 앨범 때 이제 깨졌죠.
1: 그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이죠.
0: 다음 앨범을 내고 아 네. 그게 쉽지 않았던 거구나.
1: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 또 별밤 식구분들 중에서는 Can't Be Blue 좀 낯설고 혹시 제 또래 혹은 그 위에 연령대 분들을 위해서 TMI를 하나 드리면은 우리 도훈 씨가 예전에 가수 이상우 씨 아드님입니다.
4: 맞습니다.
1: 그 소식이 아마 조금 더 많은 분들께 좀 정말 하고 반가우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3년 차가 되었는데 반응이 이렇게 뜨겁고 정규 1집이 두 달 전에 나왔어요.
4: 맞습니다.
1: 그리고 저 지금 봤는데요. 예. 업적을 또 얼마 전에 세우셨네요.
0: 맞습니다.
1: 본인 입으로 좀 자랑 좀 해주세요.
0: 아 우리 채은 씨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랑.
5: 저희 이제 독일에서 열리는 이제 세계 인디 밴드 이제 대회가 있는데 에머겐자라는 대회에서 저희가 한국 최초로 2026년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0: 34년 만에.
1: 34년 만에.
5: 맞습니다.
1: 아, 그러니까 대회가 생긴 지 34년 만에 그러니까 이 대회에서는 어쨌든 한국 밴드 처음인 거예요?
5: 처음, 네 맞습니다. 1등.
1: 약간 좀 소름 끼치네요. 아. 그리고 이츠러브님도 이 소식도 하셨어요. 그 말하고 싶었나 봐요. 에머겐자 국제결선에서 34년 역사상 한국팀 최초 우승이라는 큰 결과 얻으셨는데 발표 순간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나 소감 궁금하다고.
0: 아, 사실 이제 저희가 독일까지 가서 좀 굉장히 긴장도 많이 하고 또 너무 쟁쟁하신 저희가 밴드분들 다른 밴드분들 공연도 봤는데 너무 멋있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도 많이 했는데 딱 1등 Can't Be Blue South Korea 하니까 이제 다들 부둥켜 안고
1: 야 아니 급기야 채현 씨가 연주 부문에서도 1등 하는데 이게 맞습니다. 되게 다채롭게 심사를 하나 봐요.
0: 아 이게 기타 부분 1등이랑 드럼 부분 1등 그리고 3등 2등 1등 이렇게 하는데 저희 드러머는 상을 못 받고
1: 아 저런 굳이 그렇게 못한 것을 온
0: 저희 드러머는 네. 1등을 못했고
1: 하지 못했지만 기타
0: Can't Be Blue는 1등을 했고 기타는 1등을
5: 베스트 기타리스트로 선정되어가지고
1: 그 정도면은 거의 뭐 석권을 했네요. 근데
0: 석권을 했죠.
1: 야 근데 우리 그 대훈 씨의 변을 혹시 들어볼 수 있을지
0: 왜 1등을 못하셨나요? 네.
6: 아 그것보다는 전 그냥 이따 저희 안에 들어가서 증명을 한번
1: 아, 좋아요. 아무튼 이 팀이요, 그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 실용음악 쟁이들입니다. 그래서 연주력들은 당연히 또 상당하실 텐데, 이게 그 대훈 씨가 좀 중간에 합류를 했고, 근데 원래부터 Can't Be Blue 팬이었다고요? 사실인가요?
6: 네, 맞습니다.
1: 어디서 먼저 인지를 하고 나서?
6: 아, 일단은 근데 원래 다 알고 있었긴 했는데.
1: 아, 그럼 어떻게 팬이야?
6: 제가 곡을 너무 좋아해서 막 콘서트 보러 가고 막
1: 그랬어요. 아 진짜요?
0: 그 노래 따라 부르고 그 정도로
1: 그렇구나. 그 약간 운명적이었겠어요.
6: 맞습니다.
1: 좀 뭔가 같이 좀 하게 되었을 때 좀 남달랐었나요 기분이?
6: 아 네 기분이 죽여졌습니다.
1: 들어와서 보니까 또 어떻던가요? 팬심이 여전히 남아있나 들어와서 보니까 또 뭐 아유 뭐
6: 싹 사라지죠.
1: 팬심 사라지고 그래서 동료가 되어버렸고요. 아무튼 우리 도훈 씨가 멤버들을 모은 밴드 구심점이고 또 보컬과 프로듀싱을 담당하고 있고요.
0: 맞습니다.
1: 채현 씨는 말씀드렸다시피 에머겐자에서 기타 연주 부문 1등. 우리 휘원 씨는 대학 입시 수석 입학.
0: 동화방송을 들어볼게요.
1: 수석. 그 어려운 곳을. 다현 씨는 피아노에서 실용음악 작곡으로 넘어갔는데 고등학교 때 실기를 줄곧 1등만 했다.
0: 저 이거 팩트인가요?
1: 다 맞나요 지금?
0: 이 팩트가 팩트가 된 건가요 이거?

0: 고등학교 1학년 때 2등이었고요. 아. 2학년 때부터 열심히 갈고 닦아서.
1: 2학년 때부터 1등?
0: 네. 아. 2학년 때부터 1등이었고.
1: 충분하죠, 충분하죠.
2: 아, 약간 좀 디테일하게 수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자랑거리가 한두 개가 아닌데, 지금 요게 빠진 것 같다는 얘기 혹시 있나요?
1: 아, 그 또 저랑 대훈이 형은 네.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를 네. 1년 일찍 19살 때
3: 조기 입학을
2: 맞습니다. 아주 재간둥이 들이십니다.
1: 완전히 재간둥이.
2: 네. 그리고 아무튼 좀 빨리 이렇게 좀 관심도도 좀 가지게 되었고 데뷔곡부터 이제 여기까지 3년 차 정도면은 아직은 그런 일이 없나요? 좀 투닥투닥 에피소드라든지.
1: 아,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룹인 이상
2: 많이 특히 밴드는
1: 특히 많이 싸웠었고 사실 요즘은 좀 안정기예요. 아, 요즘 이제 서로 많이 친하고 사실 저희는 놀아도 저희끼리만 놀거든요. 맨날 막 놀 사람 없나 하면 서로한테 전화하고 서로 아니면 연락할 사람도 없어요.
2: 아, 그러니까 모여서 생활을 하시지는 않고.
1: 아, 네. 그거는 진짜 싸울 것 같고요. 지금 상극이 몇 명 있어서 같이 그래요? 살았을 때 사실 뭐 싸운 에피소드라고 하면 사실 이 둘이 좀
2: 휘원 씨와 대훈 씨가
3: 저희 둘이 약간 톰과 제리 스타일이어가지고
2: 누가 톰 누가 제리인가요?
3: 제가 약간 제리 스타일. 제가 대훈이를 네, 조금씩 이렇게 갈구다가 네. 놀리다가 대훈이가 한번 화가 나면은 네. 이제 그때 대훈이가 저한테 화를 냅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받아주다가 갑자기 네. 저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부딪혔다가 네. 저희 둘 다 또 이제 그렇게 나쁘진 않아가지고 서로 이제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2: 빨리 또 사과하고
3: 끝내는
1: 울고.
0: 항상 중재는 저랑 보컬이에요. 네, 중재가 없으면 계속 싸워요.
3: 근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2: 뭐죠?
3: 아니 사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갈구는 게 아니라 도훈이랑 다현이가 둘이서 끝까지 갈구다가 제가 마지막에
2: 야단치다가
4: 솔직히 시작은 여기예요.
2: 시작은 여기다.
4: 시작은 여기고 얘는 옆에서 이제 구경 좀 하다가 네. 한마디 이제 거들다가 이제 이 형이 마지막에 네. 그냥 이제 막타 딱.
3: 항상 제가 이제 이렇게 둘이 이렇게 되고.
2: 아, 그래서 네. 톰과 제리의 케미를 좀 자랑하고 계시고.
1: 홍대 네, 한복판에서 싸운 적도 있어요. 공연 끝나고 메이크업 다한 상태로. 네. 저희끼리 이제 그
2: 한잔하고
1: 한잔 아, 얘기해도 되나요?
2: 아니 그럼 한잔하는 게 다 여러분들은 한잔 아니잖아.
1: 한잔 하러 이제 딱 갔는데 이제 둘이 막 싸워가지고 홍대 길거리에서 야!
4: 아니 잠깐만 그 합정의 그 사진관 옆에 골목에서
2: 골목은 괜찮은 편이에요. 여러분들의 대선배격인 데이브레이크는요 KBS 앞에 그 계단 쫙 있잖아요. 거기에서 예, 한 40 가까운 나이에 이 그 보컬 이원석 씨와 기타 정유종 씨가 네. 왜 남자들 싸우다가 그거 뭔지 아시죠? 서로 이마를 이렇게 맞대고 이마를 서로 이렇게 비비는 그 느낌 뭔지 아시죠? 그러면서
5: 촬영이 아니고 실제로
2: 와. 그렇게 싸우고 라디오에 들어가셨대요. 아. 그러니까 밴드는 원래 좀 잘 화해하기만 하면 됩니다.
3: 저희 제일 애틋합니다.
2: 맞습니다. 애틋하다.
1: 요즘에는 뭐 너무
3: 시간을 많이 보내가지고
2: 그래요. 근데 뭐 싸우는 거는 나쁜 일이 아니에요. 약간 네. 좀 음악적으로 또 다들 뭐 주장할 바가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도 생기고 하니까 6061님이 멋진 친구들입니다라고 갑자기 보내주셨고요.
4: 멋진 갑자기.
2: 예. 그리고 리님이 좋은 제안 주셨습니다. 오늘 옆에 앉아 있는 멤버 칭찬 하나씩. 자 수건 돌리기처럼 도훈 씨가 그럼 대훈 씨를 칭찬하고 이렇게 넘어가 보죠.
4: 너무 많아서 생각이 안 나지. 예.
1: 대훈 씨의 칭찬.
2: 너 그럼 생각나는 멤버부터
1: 저좀 마지막에
2: 오케이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모양이니까 혹시 나는 그래도 내 옆에 멤버 칭찬거리 있다 하는 분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너무 없네요. 예, 여러분들 어떻게 악평으로 돌릴까요?
1: 비난은 많습니다.
2: 비난거리를 짧게 그럼 한마디씩만
1: 뭐부터 하지?
2: 뭐부터 하지라니요.
1: 사실 이제 방송에 나갈 수 있는 것만
2: 좀 당연히 좀 수위 조절 이거 안 되고, 자체적으로 해주시고요.
4: 안 되고. 나도 한다.
1: 이것도 안 되고 네. 이것도 안 되는데
2: 여러분들 도저히 방송 불가능한 비난 또는 네네. 비난만 있는 거고 칭찬은 도저히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지금 상태이신 건가요?
1: 아니 사실 장난이고 네네. 칭찬을 하자면은 네네. 너무 착합니다. 너무 착해서 장난치는 것도 다 받아주고
2: 그래요?
1: 네 드럼도 잘 치고
2: 너무 착하다 드럼 잘 친다 너무 형식적인데
0: 많습니다.
2: 어떻게 우리 다현 씨 네. 채현 씨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 칭찬할 거 없을까요? 아, 또 이렇게 방송을 막아 떠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참 진실된 밴드군요.
5: 제가 먼저 다현이 형 칭찬을 해보자.
2: 예예, 가보죠.
5: 다현이 형.
1: 아니 형은 나야 돼.
2: 일단 그럼 좀 어려...

0: 다현 씨 일단 해보, 아니, 원하는 멤버 지목해요. 아,
1: 오케이, 원하는 지목. 멤버, 원하는 멤버.
2: 다현 형은 일단 너무 잘 생겼죠. 이 왕자님 같은 여러분들도 인정하시죠.
0: 외모가 훈훈하다.
3: 감사합니다.
0: 진짜 정말 겨우겨우 하나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 도저히 칭찬하는 걸 나중에 생각나면 그때 네. SNS에 올려주시겠어요? 너무 알겠습니다. 궁금하니까. 아, 예, 그 팬분이 요청한 거였는데 이렇게 좀 어렵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이쯤에서 그러면은 훈훈한 이야기 끌어내는데 실패했으나 훈훈한 라이브 시간 준비돼요.
1: 벌써 라이브인가요?
0: 어디 좀 더 얘기하실래요?
1: 아니요, 시간이 좀 빨리 가네요.
0: 그죠. 자, 네. 어떤 곡일지 멤버들이 소개해 주세요.
1: 다현 씨 한번 소개해 주세요.
0: 다현 씨?
3: 네, 첫 곡은 저희 사랑이라 했던 말 속에서 저희 데뷔곡이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를 이 자리에 빠르게 올 수 있게 해준 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맞습니다. 이 곡. 자, 멤버들은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아, 이 노래 별밤에서도 몇 번 들었는데 드디어 이거를 제 눈앞에서 라이브로 들을 시간이 왔군요. 왕미진 님이요. Can't Be Blue의 사랑이라 했던 말 속에서 요즘도 매일 듣는데 이분들 나오셨네요. 반가워요. 라고 보내주셨고 8565 님. 40대 아재 팬. 저의 플리에 꼭 있는 Can't Be Blue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팬층도 굉장히 폭넓고 다양한 것 같고요. 자, 노래 듣는 동안에 라이브에 대한 감상, 멤버들한테 궁금한 점,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준비되셨을까요? 준비되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라이브로 청해드릴게요. Can't Be Blue의 사랑이라 했던 말 속에서.
1: 소리 질러!

0: 우후, 드디어 듣게 된 Can't Be Blue의 라이브로 들었습니다. 사랑이라 했던 말 속에서였고요. 어, 가만히 있어봐. 여러분들 이제 다시 돌아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아, 네,
0: 네, 자리로 돌아와 주세요. 거기 계시는 거 아닙니다. 아, 차맨더님이요. 우리 밴드 공연 정말 잘합니다, 이나 언니라고 저에게 자랑스럽게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김윤미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2: 아, 감사합니다.
0: 은주님 50대 팬도 있어요 하셨어요. 그게 굉장히 폭이 넓으신 것 같고요. 아까 박진희님이 어 누가 이상우 씨 아들인가요? 너무 반갑네요라고 보컬 우리 보컬 도우 씨가 왜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밖에 와 계신 팬분들 모르실 수도 이상우 씨는 정말 한 시대에 약간 슈퍼스타 약간 그 약간 비할 바가 없는 인기 가수셨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상우 하면 이제 깜짝깜짝 놀라실 거예요. 사일런스님이요. 허? 저 기타 들고 나왔네 체연하셨는데 무슨 기타죠?
3: 사실 제가 방금 연주한 기타가 네. 그 에머겐자 대회에서 아~ 베스트 기타리스트 상에 상을 주어지는 수제 기타입니다.
0: 아 수제 기타예요.
2: 전 세계 하나밖에 없네.
3: 맞습니다.
0: 오, 그 굉장한 값을 달아나요?
2: 시그니처.
3: 그렇죠.
0: 아, 그리고 그걸 또 팬분이 딱 알아봐 주셨어요.
3: 잡아주시.
0: 네. 어때요? 지금 라이브 이렇게 하고 오셨는데 밖에 여러분들 제 말을 좀 들어주세요.
2: 아, 죄송합니다.
0: 아니에요. 그 팬분들의 환호성은 마음에 드는 만큼 나왔습니까?
2: 아, 훌륭한 것 같습니다.
0: 훌륭해요?
2: 오케이. 네.
0: 그래요. 눈만 마주쳐도 소리를 질러주고 계십니다. 아무튼 이거를 첫 곡으로 당연히 이제 첫 곡으로 듣고 싶었던 곡이기도 한데 당연히 많은 분들도 이 곡을 듣고 싶어 하셨을 것 같고요. 이게 언제부터 바로 데뷔하자마자는 당연히 환경적으로 안 되겠고 이게 어느 기점에서 탁 터지기 시작하는지 혹시 아세요?
2: 아 이게 사실 그 노래가 나오기 전에 릴스를
0: 예, 뭐, 예, 동영상.
2: 동영상.
0: 예, 예, 예.
2: 짧은 동영상. 쇼퍼.
0: 여러분들, 사랑으로 다 들어. 지금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을 지금 우리 Can't Be Blue이지만 새싹 같은 밴드고요. 아직 방송 토크 익숙지 않다라는 점 사랑으로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짧은 폼.
2: 예, 예 짧은 영상을 하나를 이제 SNS에 이제 올렸는데 그게 이제. 조회수가 이제 막 50만회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냥 올린 건데 그냥 50만회가 나와서
0: 그게 근데 지금 보니까 스트리밍 수 3천만회가
4: 맞습니다.
0: 이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2: 맞아요.
0: 엄청납니다.
2: 어느 순간부터 이게 좀 많은 분들의 그 알고리즘에 이제 떠가지고 그래서 막 어디 보고 왔어요. 어디 보고 왔어요. 네. 막 이런 게 좀 많았어서.
0: 네.
2: 그래서 잘 된 것 같아요.
0: 이게 곡이요.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조금 최근에는 잘 많이 들리지 않는 풍에 굉장히 이 서정적인 멜로디 라인.
2: 맞습니다.
0: 이게 굉장히 또 폭넘이블 리스너 저한테까지도 이제 제 마음에 닿았으니까. 아. 그리고 뭐 40대 팬, 50대 팬도 많다고 하는 게 이 곡이 진짜 주는 밴드 사운드가 너무 좋으면서도 그 위에 어쨌든 너무 서정적이고 좀 뭔가 서글픈 듯한 멜로디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게 된 결정적 요인인 것 같습니다.
2: 맞습니다.
0: 자, 이쯤에서 서머 페스타인 별밤의 첫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릴 거예요. 데뷔 3년 차에 벌써 해외 무대까지 휘어 잡으셨는데 페스티벌에서 선보이는 Can't Be Blue만의 시그니처가 있나요?
2: 저희가 이제 또 많은 분들이 페스티벌 오시는 분들은 이제 사랑이랬던 말 속에서라는 곡을 이제 어디서 한번 들어보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유일하게 좀 꺼드럭댈 수 있는 시간이어서 아~ 이제 저희 시그니처로 이 노래 알아요? 이렇게 싸가지없게 하지 않고 이렇게 싸가지없게 하지 않고 이 노래 알아요? 예? 하면 이제 채은이 형이 알면 따라 불러!
0: 바로 반말 들어가나요?
2: 아 소리 질러!
0: 와 그쵸 특히 페스티벌 밴드는

0: 페스티벌을 많이 서고 네. 페스티벌이라는 곳은 나만을 보러 온 관객들만 상대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시그니처 곡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 기세에 너무 큰 차이를 주거든요.
2: 맞습니다.
0: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지녔다라는 거 아직까지도 연차는 많이 됐지만 이 노래 알아요 하고 한 소절 딱 했을 때 어 뭐지 하는 팀이 많은 게 그게 오히려 좀 정상이에요.
1: 예, 근데 저희도 막 다 알진 않더라고요.
0: 아유, 많이 안 돼. 이 정도면은
3: 소리가 좀 작아.
1: 이 노래 알아요? 아, 네.
3: 뭐지?
0: 아, 근데 되게 스테디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 그러니까 몇 년 뒤에도 계속 좀 사랑받고 있을 것 같은 노래고 이 노래 계속 불러주실 거죠. 왜냐면 그게 있어요. 곡권태기가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느 순간 꼭 자기 최고의 히트곡을 공연에서 안 부른다든지 그런 서운한 행태를 벌이는 뮤지션들도 많이 있어요. 켄트비블로 그럴 생각 있나요?
3: 아 셀리를 좀 수정해야겠네요 다시.
0: 아 이거 봐 이거 봐 벌써
1: 라고 할 뻔.
0: 아 라고 할 뻔이죠. 근데 꼭 뮤지션들이 그런 게 있는데 그 마음이 뭔지 모르는 거는 아니지만 나중에 가서는 결국 나를 구원한 거는 그 곡이었구나. 이게 이 첫 번째에 불과하지만
1: 맞습니다.
0: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
1: 너무 너무 사랑하는.
0: 그렇죠. 어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왔어요 여러분. 끝인사를 는 거짓말이고요. 잠시 후 4부에서 Can't Be Blue 라이브가 이어집니다. 저희 잠시 후에 돌아올 테니까 계속 함께해 주세요.
1: 안녕.
4: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7: 사업성공
8: 함께해요
5: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10: 복정역과 예정된 미래산 트렌
9: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0: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9: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1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목요일 4부 시작했고요. 서머 페스타인 별밤 지금부터 이 시간은 켄트 피블로에게 맡기고 저는 잠시 후에 올게요.
2: 제 차례군요. 19뷰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곡은요, 첫눈에 널 사랑할 수는 없었을까라는 곡이고요. 굉장히 떨리네요. 재밌게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 마지막 곡인데요. 이제 마지막 곡은 저희가 썸머 페스타에 이제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좀 여름 느낌이 나는 커버곡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1, 2, 1, 2, 3, 4, baby. Got me looking so crazy. But your body now daydream. Got me feeling you, 너도 말해줘. 나에게 뭐라도 남들과는 달라. No, maybe you could be the one.

0: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핑크비블루였습니다. 안녕.
1: 자, 서머퍼스타임 별밤 Can't Be Blue의 라이브였습니다. 멤버들 자리로 돌아와 주시고요. 아, 맨 마지막에 여러분 깜짝 공개해드렸어요. 하이보이 커버를 완전 이렇게 멋있게 해와주신 줄이야. 자, 이 커버곡이라는 게 진짜 번거로운 작업이고 은근히 손이 가는 일인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0: 아, 또 이제 킹이나 작사가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나오는데 예. 심지어 썸머페스트하고 네. 저희가 아주 열심히 준비했는데 좀 괜찮았나요?
1: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의 연주력 과시로도 참 좋았고요. 아, 0822님이 Can't Be Blue 버전의 하이포이 완전 다른 느낌 하셨고 안요샘님은 지금 집 주차장인데 차에서 나가기가 싫으네요. 음색에 중독돼서 차에서 꼼짝 못하는 중. 네.
0: 이제 움직이셔도 됩니다.
1: 네, 이제 땡 해드리고요. 4776님, 시코뷰 드럼 너무 좋아. 아니, 대훈 씨.
2: 네.
1: 누가 있었길래 이 드럼이 1등을 그때 못한 거예요?
2: 아, 제가 그때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1: 아, 네.
2: 아, 오늘도 못 보여드렸는데 아무도
1: 못 보여준 거예요?
2: 하나 50%?
1: 아, 아니야. 저 깜짝 놀랐어요. 네, 저는 약간 제가 이제 대학가 요제 같은 이제 심사하면요. 진짜 신기하게 드럼은 그 처음 그 스냅 빡 거기에서 차이가 확 나는 게 전 그게 되게 궁금해요. 그 그냥 세게 치면 빡 하고 나눌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것인지 실력에서 왜 그걸 그 사운드의 차이는

0: 그 명료하고 대신에 되게 큰 그 댐핑이라고 하는 네. 소리 압이라든지 그 근데 되게 깔끔하게 떨어진 그 소리의 비법은 그 뭐예요? 뭐에서 이건, 나오는 거예요? 드럼 차이는 대체?
1: 이건 영어 비밀인데
0: 말해줘도 못 따라할 거예요.
1: 아, 그래요?
2: 비슷할 것 같은데 내가 치는 거랑?
1: 아 확실히 다르긴 하지. 아니야.
2: 누가 치는 건지 맞춰볼래?
0: 모두가 제리네 지금 이 팀 보니까. 대현 씨 빨리 얘기해줘요. 난 지금 깜짝 놀랐으니까.
1: 근데 제가 어릴 적부터 드럼을 치면서 약간 뭐 좀 눌러 치는 원래 대부분 약간 이렇게 치는데 제가 약간 이렇게 치는
0: 약간 누른다
1: 스타일이 습관이나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아마 톤이 좀 다르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악기 연주자들 연주력으로도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네 그래서 다들 서로를 되게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그런 밴드인 것 같습니다.
2: 맞습니다.
0: 네, 그리고 대충 보니까 대훈 씨가 진짜 톤 맞네요. 네, 사방에서 제리들이 조금 달려드는 그런 모양이었었는데 네.
1: 다들 부러워가지고 제가.
0: 네, 네. 그래요 대훈 씨 어깨를 쫙 펴주십시오.
2: 네,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요.
0: 예, 네, 아무튼 그렇게 세 곡 부르신 거 다시 한 번만 어떤 곡들이었는지 한번 짚어주세요.
2: 우리 톰 씨가 한번 소개해볼까요?
0: 톰, 대훈 씨.
3: 자, 첫 번째 곡 하면 될까요?
2: 그냥 다 하세요.
3: 다요? 일단 먼저 들려드렸던 곡은 19뷰라는 곡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합류하기 전에 켄트위 블루의 팬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최애인 곡입니다. 19뷰라는 곡은 뭔가 가사가 되게 공감도 많이 되고 연주를 하면서도 약간 울컥하는 네. 다음 곡은 첫눈에 널 사랑할 수는 없었을까. 이건 도훈 씨가 한번 해주시죠.
0: 예예.
2: 어우 지능까지.
0: 네.
2: 첫눈에 널 사랑할 수는 없었을까는 네. 좀 밝은 무드와 다르게 좀 내가 그때부터 널 사랑할 걸.
0: 맞아.
2: 약간 이런 가사로 혹시 가사를 보셨나요?
0: 도훈 씨 약간 좀 연애 좀 하셨나 봐요?
2: 아 저 좀 했습니다.
0: 저 어릴 때도 좀 했죠?
2: 아 예 저 좀 네, 했습니다.
0: 이게
4: 연애가
2: 아니네요.
4: 짝사랑
2: 진짜로
0: 여기다
2: 상징인들
0: 지금 자기도 모르게 지금 고백해버린 것 같은데 많이 했다고.
2: 아니 여기 상징인들이랑 걱정하지
0: 아 그래요?
5: 눈물을 많이 봤습니다. 짝사랑으로 인해서
0: 짝사랑 많이 했어요? 근데 확실히 가사는 짝사랑을 해야 나오나 봐.
2: 맞습니다.
0: 많이 해. 그러니까 사랑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사랑 가사가 좀 뻔하게 나오긴 해. 그냥 왜냐면 이 혼자서 그렇게 고민을 할 시간이 없거든요.
2: 맞습니다.
0: 저는 이거는 진짜 근데 첫눈에 널 사랑할 수 없었을까는 진짜 이 연애가 남기는 여러 가지 잔상을 엄청 섬세하게 캐치하는 분이구나 생각했거든요.
2: 아 감사합니다.
0: 일기 좀 쓰시나요 혹시?
2: 아니요 일기를 가사로 씁니다.
0: 와
2: 일기를.
0: 그 Can't Be Blue의 어떤 그 팀명에서 주는 어떤 묘한 정서가 있잖아요.
2: 예,
0: 약간 좀 멜랑콜리한 느낌. 그거를 가사가 좀 잡고 있는 것 같은데.
2: 맞습니다.
0: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근데 계속 가사가 살짝은 쓸쓸하게 좀 나오는 편이에요? 아니면은 그냥 쓰는데 그렇게 나와요? 아니면 약간 기조로 그렇게 가려는 거예요?
2: 아 저는 애초에 그 이 팀을 처음 만들고 곡을 쓰기 시작한 시점부터. 아 뭔가 그 좀 디프레스된 좀 우울한 감정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럴 때 노래를 많이 듣는 편이라 뭐 제가 우울한 사람이라서는 아니고 모두가 이제 한켠에 우울할 때가 있잖아요.
0: 있죠.
2: 그때 음악으로 위로를 많이 받았어가지고
0: 맞아.
2: 저도 그렇게 좀 위로를 해주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곡들을 많이 쓰기도 하고 저도 모르게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0: 저 너무 그래서 감사해요. 전 약간 그런 이런 울적한 기조의 곡들을 참 좋아하거든요. 아,
2: 영광입니다.
0: 희미님이요. 곡 쓸 때 가사 먼저 쓰는지 멜로디 먼저 만드는지 궁금하다고.
2: 원래는 같이 쓰는데 원래 전 한 1년 전만 해도 같이 썼는데
0: 아 진짜?
2: 이제, 네 멜로디를 쓰면서 이제 가사를 붙이는 편이었는데 슬슬 머리가 잘 안 돌아가고
0: 벌써요? 네. 어허 무엄하네요 벌써부터. 났습니다.
2: 그래서 멜로디 먼저 쓰는 편인 것 같아요.
0: 아 그렇구나. 그 아버님은 한테 곡이랑 가사 이렇게 만든 거 보면 뭐라고 평가해 주신 적 있나요?
2: 아 원래 많이 첨언을 해주셨는데
0: 네.
2: 뭐 제가 잘 안 듣습니다.
0: 아, 지금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아세요?
2: 알죠.
0: 아무것도
2: 아는데,
0: 모르면서
2: 아는데 네,
0: 아무것도
2: 내 음악이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두 번째 공통 질문이 있어요. 들으셨겠지만 요거 누가 대답할지 빨리 작전 잘 따세요.
2: 어떤 거죠?
0: 공통 질문이고요. Can't be blue가 2026년 여름에게 한 마디를

0: 남긴다면
1: 여러분 오늘 누가 제일 말 안 했어요?
2: 비원?
1: 비원? 오케이.
0: 그래, 휘원씨 말 진짜 안 했다. 청초만 하고.
3: 이거 제가 리딩 때 제가 한다고 했지만 이제 휘원씨가.
0: 휘원씨. 네.
4: 여름에게 한마디 남긴다면요?
0: 남겨주세요.
4: 아 올해 너무 뜨거웠습니다. 네. 아, 그럼 재밌게 할까요?
0: 어? 팬분들 반응이 너무 좋은데?
1: 좋은 거예요?
0: 아니 여름 아 별로였다.
1: 별로였다.
5: 우 아니야? 우잖아.
0: 지금 왜요?
5: 우잖아. 손이 아, 다 밑으로 가 있잖아.
0: 나 실망한 거에서 진짜 팬분들 이 정도 말에 이렇게 뜨거운 반응 주면은 안 되는 건 됐는데 더 좀 잘해 주세요.
3: 이거 해야겠다.
1: 아, 야 잠깐만 나 부담됐다.
3: 이거. 아니야 이거 해야 돼. 이거
0: 가만 있어 봐. 할 말이 좀 곤란하다면요. 지금 긴급 제보가 들어왔어요 매니저님한테. 오늘을 위해 준비한 게 따로 있다고 엄청난 것을 준비했다고요?
1: 아니 형
6: 이건 살리자 이건 살리자 이건 살리자
0: 매니저님이 아유. 지금 제보했는데
1: 사장님이 해주신 말씀해주셨네.
0: 아 어떻게
4: 아, 준비한 건 아니고요. 예, 여러분 예, 예. 제가 요즘에 되게 빠져있는 분이 있어요.
0: 예.
4: 그 이번 여름만큼 뜨거웠던
0: 네.
4: 최산님께 빠져있었는데
1: 선배님의 배드 챌린지를 또
0: 배드를 바드
1: 각자 파트 입으로 해주자.
0: 그래
1: 노래를 드실 수 없으니까.
4: 아니 저희가 사실 저희 밴드이기 때문에 춤을 못 춰요. 근데 제가 한번 연습을 약간 해봤습니다.
1: 청초 북부대공
0: 청초 북부대공
1: 청북대 가자.
0: 가보시죠.
6: 하잖아요 춤했어.
0: 오케이
1: 일어나서 해야지.
4: 일어나서 할까요?
1: 일어나서
5: 카메라 접어주시면
0: 내려야죠. 빼빼르르 다양한 지금 리액션이
1: 있으니까요.
0: 예.
5: 어떤 분이 눈을 가리시는데요.
0: 예, 예, 예.
4: 누구야?
0: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나 지금 못 봐서 너무 아쉽네. 크게 아쉽지 않으셔도 돼요. 나중에 꼭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일런스님이 휘산이다 라고 보내셨어요.
1: 휘산?
0: 어떻게 팬분들 눈에는 한 분 혹시 지금 눈물을 훔치고 계시는 건가요? 네 너무
1: 아 지금 눈 뽑으려고 지금
0: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휘산 퍼포먼스 X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 팬분들이 정말 이렇게 진짜 그냥 호락호락하지 않네.
1: 네 뭐 좋아합니다.
0: 네 저도. 좋아요. 저기 휘산 씨
4: 네
0: 그래도 다음에 오면 무조건 이거부터 추고 시작해요 우리.
4: 네 다음에는 제가 춤을 더 연습을 해가지고 네. 멋있게 한번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아 아무튼 깜짝 놀랄만한 비장의 개인기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 오긴 왔어요. 한 분씩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우리 휘산 씨부터 한번 할까요?
0: 그쵸.
4: 네 오늘 이렇게 또 여름의 서머 페스타에 초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캔트비블루도 올해 여름 정말 뜨겁게 보냈거든요. 근데 앞으로 있을 가을과 겨울이 이제 더 춥지만 뜨거울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저희 캔트비블루의 가을과 겨울을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다음은 다현 씨 할까요?
7: 네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 처음이어서 너무 떨려서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팬분들이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더우실 텐데 항상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0: 좋습니다. 채연 씨.
8: 이렇게 제가 라디오에서 각을 잡고 이렇게 밴드셋으로 라이브를 해보는 게 처음이었는데 정말 재미있고 소중한 경험이었고 여러분 항상 더위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0: 좋습니다. 자, 도훈 씨 할까요?
1: 여러분 오늘 너무 영광이었고요. 제가 진심으로 이제 너무 존경하는 작사가님과 함께해서 영광이었고 또 팬분들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의 본 무대는 가을과 겨울인 거 아시죠? 가을 겨울에 보시죠.
0: 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가장 몰이를 많이 조금 당하신 편이었던 대훈 씨.
9: 아 네. 처음에 들어오기 전에는 긴장이 진짜 너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들어오자마자 여기 팬분들 많이 와주셔서 긴장이 바로 풀린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보이는 라디오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네, 오늘 특별히 더 감사를 드리고 싶은 건 원래 서머페스타가 목요일 시간이었었는데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그 이유가 내일 새벽에 캔트비블루가 자카르타로 갑니다.
1: 맞습니다.
0: 그 전날인데 이렇게 와서

0: 이것도 다 준비가 꽤 필요한 일이거든요. 바쁘신 와중에 또 만들어준 시간이라 특별히 더 감사드리고요.
1: 아닙니다. 아, 이 시간을 옮겨주셔서 저희가 감사합니다.
0: 아유, 너무나도. 아, 네. 무슨 요일에서든 모시고 싶었던 밴드라서. 다음에 조금 또 만나뵐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1: 너무 좋아요.
0: 앞으로
1: 너무
0: 계속 좋겠구나. 바빠지실 텐데.
1: 공연도 꼭 한번 와주세요.
0: 아유, 너무 감사하죠. 아무튼 여러분들.

0: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빛나는 밤에 8월 25일 화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노래도 Can't Be Blue 노래죠. 피처링 스트레이 키즈 한의 Can't Love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목상우, 김창훈, 명혜승,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작가 곽정은입니다. 혼자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혼자 사는 삶은 낯선 도시를 혼자 여행하는 일과 참 많이 닮아 있다는 건데요. 길을 잃을까 두려울 때도 있지만 지도를 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묻기도 하고 그렇게 다시 길을 찾아내면서 나는 나를 안전하게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쌓아가게 되죠. 내가 나의 가장 믿음직한 보호자가 되어주는 삶이라면 그 자체로 괜찮은 인생이지 않을까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고온 다습한 8월은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즐거운 휴가지에서 식사가 고통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인데요. 식재료는 반드시 아이스박스에 보관하고 펄펄 끓는 자동차 트렁크에 음식을 방치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야외에서 굽는 고기나 해산물은 겉만 타기 쉬우므로 속까지 완전히 익혀 드시고 조리 전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죠. 만약 구토나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임의로 지사제를 먹지 말고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휴가지에서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철저한 식중독 예방과 개인 위생 관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부실한 신축 NO.
6: 튼튼하게 YES.
5: 대충한 리모델링 NO.
6: 제대로 YES.
5: 무너진 외벽 NO.
6: 새롭게 YES.
5: 헌집 줄게 새집다워.
6: 주식회사 해암.
5: 신축 리모델링 외벽까지
6: 새집처럼 내 집처럼 짓습니다. 주식회사 해암.
7: 9월 시원한 태백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태백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8: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9: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8: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질문. 최근 다음에 꼭 해봐야지 하고 저장해둔 게 있나요?
1: 저장 목록을 보면 미래의 우리는 진짜 바쁠 겁니다. 해시태그 나 진지한다. 맛집 가야지. 이 사우나 뭐야. 여기 가봐야지.
0: 술 고래 말고 진짜 고래 보러 가야지. 저거 연주해봐야지. 그렇게 저장해놓고 다시는 안 보죠.
1: 저장했으니까 한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0: 대신 언젠가 나중에라는 폴더만 계속 커지는 거죠. 심지어 그 언젠가는 달력에도 없는 날짜라서 정확히 언제 오는지 아무도 모르고요.
1: 애초에 언젠가가 나에게 온다는 건 너무 수동적이니까 내가 언젠가에게로 가야 됩니다.
0: 저장해둔 것 중에 진짜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나 정도는 날짜를 잡아볼까요? 이번 주든 다음 달이든 저장은 기대해서 끝나지만 직접 해보는 건 기억으로 남습니다.
1: 여기는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피어남이 기호.
0: 저는 태호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8월 25일 화요일 방송 시작했고요. 첫 곡은 피오한 하모니의 Do It Like This 였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탱디 피오한 하모니 태호,
0: 겨디 피오한 하모니 기호입니다.
1: 네,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봤습니다. 최근에 다음에 하려고 북마크해둔 것이나 캡처해둔 것들이 있는지. 일단 쿄디는 평소에 이런 정보를 많이 저장하는 편인가요?
0: 완전. 저 진짜 완전 많이 저장해요. 그 맵 어플에도 많이 저장하고, 아니면 막 쇼츠 어플 같은 데에다가 막 가끔씩 나와요. 막 이제 저희가 이제 출장도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막 도쿄 가면 꼭 먹어봐야 되는 뭐 이런 거 뭔지 아시죠?
1: Stay with me. 아니면 동그리여 다다나다나.
0: 어떤 노래인데?
1: 이거 몰라요?
0: 몰라요.
1: 이거 국룰인데.
0: 아 그래요? 아 저는 다 외국 거로 돼 있어가지고. 아. 예 그런 거 아니면 막 진짜 저희가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냥 한국에 있는 것도 막 여기 한국이라고? 막 이런 거 막. 뭔지 아시죠?
1: 사장님이?
0: 뭔지 아시죠?
1: 알죠.
0: 그런 거 다. 근데 한국에 있는 건 웬만해선 저장하고 다 하긴 하는 것 같아요. 태호 씨는요?
1: 아 저는 저장 제일 많이 하는 건 사실 그 조명이랑 특효고.
0: 아 네. 공연 때?
1: 공연 때 쓰고 싶은 장치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좀 많이 저장해 놓고요. 그리고 최대한 좀 공연 때 써보려고 하고 그거 아니고선 이제 머리.
0: 아 머리 스타일.
1: 네. 아. 좀 나중에 이렇게 하고 싶을 때 그 한 번씩 보여주거든요.
0: 아
1: 그렇게 하면.
0: 어 저도 근데 이런 여행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런 거 많이 저장하긴 해요. 그 막 유명한 스테이지 디자이너들. 막 이 아티스트 이런 스테이지 해주셨던 사람들 막 이런 거 다 뜨면 다 저장하거든요. 나중에 아 이런 하고 하고 싶으면 누가 했는지 알아야 좀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말할 수도 있잖아요.
1: 맞아.
0: 아니면 막 예를 들어 막 다른 아티스트 아니면 다른 그냥 예술가가 막 만든 막 영상이나 뭐 나중에 뮤비에도 연출을 쓰기 다 좋을 것 같아요. 막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 근데 이제 여행이 많긴 해요.
1: 막 여행은 진짜 딱히 저장해 본 데가
0: 진짜요?
1: 뭐 여행 갈 시간이 없는데 뭐 언제 여행
0: 아 근데
1: 간다고.
0: 저는 틈틈이 그래서 저희 피셔러분들이 와 기훈 진짜 열심히 체력이 좋은가 봐 진짜 열심히 돌아다닌다 하는 게 진짜 하루 이틀만 쉬어도 막 저는 막 가요 그냥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저장해도 꼭 가요 다시 찾아봐서.
1: 좋습니다. 네. 그럼 최근에 간 데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0: 맛있었냐고요?
1: 네. 뭐 많이 저장해놓는다며 맛집 같은 거.
0: 어 맞아요. 그 가평 쪽에 이제 그 계곡에서 놀다가 그 서울이랑 중섭이 데려갔는데 그런 다음에 그 제가 저장해둔 그 서뚜껑 그
1: 삼겹살?
0: 닭도리탕.
1: 아 닭도리탕.
0: 닭도리탕 같은 거 이제 저장해놨는데 그거 먹고 왔어요. 그냥 그랬어요.
1: 아니 방금 맛있는 거 물어봤는데 왜 그냥 그런 걸 얘기했어요?
0: 네? 아 그냥 그거를 저장했는데
1: 아 그걸... 저장해 아 네. 실천을 했다.
0: 네 그죠.
1: 아,
0: 실천을
1: 오케이
0: 했죠.
1: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네
1: 아,
0: 그냥
1: 오케이,
0: 그냥 그랬어요. 네.
1: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지 문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4907님께서 저는 원래 귀여운 새끼 동물들 영상 아니면 저장 안 하는데요. 친구가 20대에 꼭 해봐야 할 것 20가지라는 게시물을 보내줘서 그건 저장해놨어요. 야간 드라이브도 있고 혼자 여행도 있고 쿄디탱스도 추천해주시면 22가지로 늘려서 꼭 해볼게요.
0: 있어요? 추천할 만한 거?
1: 전 진짜 있는 것 같아요.
0: 어떤 거요?
1: 아 저는 딱 뭐 정확히 아 잠깐만 몽골이라고 얘기한다기보다

0: 그냥 저는 밤하늘에 별이 많이 볼수 있는 곳에 가서 그냥 하늘만 보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1: 좋죠.
0: 와, 진짜 너무 좋아요.
1: 좋죠.
0: 예. 네.
1: 숲속에 가면 할수 있잖아요.
0: 한국에서 또 근데 많이 볼수 있긴 한데
1: 그쵸.
0: 그래도 차원이 다르잖아요. 사실 몽골은 진짜 그냥 하늘이 그냥 별로 빼곡히 차여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한번 보시면 진짜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그게 너무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서.
1: 저는 한국에 살짝 이스트가 뭐죠? 한국말로?
0: 이스트.
1: 이스트? 동쪽에 좀 많이 내려와서 살짝 조금 밑에 좀 이렇게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한 줄로 있다면 동쪽에서
0: 동쪽으로 가서.
1: 한 3분의 2 정도 내려가요.
0: 네.
1: 그쪽에
0: 죽변 쪽?
1: 뭐 이름은 기억 정해 저도 이거 저장해 놓은 거거든요. 나중에 가려고는 좀 멀어서 좀 그렇지. 근데 거기에 진짜 되게 유럽 같은 해변 같은 거 있대요. 막 되게 유럽 좀 유럽풍 나는.
0: 동쪽 바다가 엄청 예뻐요.
1: 네, 그 되게 유로풍 나고 좀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 네이처스러운 좀 한국에서 보기 좀 어려운 근데 사람들도 많이 없고 거기 한번 가보세요. 거기 진짜 예뻐요. 저또 물놀이 좋아해가지고 같이 가시죠?
0: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자꾸 해요.
1: 약속은 한 적은 없어요. 그냥 가자고 한 것뿐이지 예, 약속까지는 못 드리고요.
0: 아, 오케이,
1: 가자고요.
0: 오케이.
1: 네.
0: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0: 자, 계속해서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알려주세요.
1: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0: 네, 오늘 방송은 저희 목소리로만 먼저 들으실 수 있고요. 방송이 끝난 후에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공개되니까 꼭 복습도 해주세요.
1: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고 하루 언박싱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3: 티어실 원스야
2: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마음이 힘이 들 땐 우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털어놓을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의 안전판 역할을 하니까요. 믿을 수 있는 어른이나 친구도 좋고 일기를 쓰는 습관도 마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거나 휴대폰에서 서울 위플에 접속해도 힘이 될 거예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매일의 평범함도 선물처럼 특별해지는 시간.
1: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열어봅니다. 하루 언박싱.
0: 네, 8812님께서 저는 정말 유명한 물 적게 머금이인데요. 요즘 자기 전에 물 1리터 넘게만 먹었으면 성공적인 하루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큐디탱즈도 물 많이 먹길 바랍니다.
2: 아, 원래는 1리터 넘게 마셔야 되긴 하는데 하루만에.
0: 아니 근데 그게 아니래요.
2: 에? 뭔 소리예요?
0: 1리터 넘게 먹으면 몸에 안 좋대요.
2: 왜요?
0: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얘기한 걸 제가 분명히 봤어요.
2: 어디요? 또 쇼츠에서 봤죠?
0: 예.
2: 아 태효 씨 저한테 할 말은 아니었네요.
0: 근데 그거는 이제 막 그냥

0: 그 글로만 목소리로만 나오는 게 아니고
1: 진짜 의사
0: 진짜
1: 선생님.
0: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게 물을 찾아볼까? 되게 많이 먹어야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몸이 이미 몇십 프로 이상이 다 물이기 때문에 너무 그쵸? 많이 먹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대요.
1: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꾸준히 많이 마셔야 된다는데. 아,
0: 꾸준히 먹는 건 좋은데
1: 2리터
0: 그러니까 이상이 안 좋다고 했나? 2리터까지가 좋다 했나?
1: 무튼 한번 네. 찾아보세요. 네 좋습니다. 9430님께서 쿄디 탱디 오늘 고대하던 교환학생 합격 메일이 받아서 내년에 독일로 떠나게 됐는데 막상 현실이 되니까 조금 무서워요. 쿄디는 한국 올 때 안 무서웠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둘이 같이 할 수 있다 아자아자 한 번만 외쳐주세요. 아 무섭죠. 당연히 무서운데 근데 절대로 나중에 갔었을 때는 후회된 일은 아닐 거예요. 그냥 진짜 와 난 이걸 하길 잘했다. 거기 가서도 얼마나 힘들어도 아 난 그래도 어렸을 때라도 그런 데 가서 이런 거 경험하길 잘했다라는 생각 무조건 할 거예요. 얼마나 지금 눈앞에 얼마나 무섭다 생각해도 네 그냥 진짜로 좋은 추억으로 남을 거고 어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어렸을 때 해야 되니까 어렸을 때 많이 하시고 가서 힘들더라도 최대한 버티고 최대한 좋은 거 느끼고 긍정적이게 한번 가보세요. 무서워하지 말고.
0: 좋습니다. 남들이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1: 맞아요.
0: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가십시오.
1: 맞아요.
0: 잘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1: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0: 할 수 있다! 아자 아자! 브라보.
1: 좋습니다.
0: 네 0310님께서 쿄디 탱디 요즘 새우가 제철인 거 알아요? 어제 생새우 사서 30마리는 까먹은 거 같은데 또 먹고 싶다. 쿄디 탱디는 새우 좋아하나요?
1: 새우 좋아하죠.
0: 저는 안 좋아요.
1: 진짜요? 대박.
0: 저는 새우를 갑각류를 좋아하는 편인데도 새우를 딱히 좋아하지 않는 편입니다. 우와. 특히 익힌 새우.
1: 그럼 뭐 좋아요? 그냥 단
0: 생새우는 새우? 좋아요.
1: 막 단 새우 같은 거? 막 스시 먹을 때? 와 신기하다.
0: 생새우는 그나마 먹는데 그 뭐야 익힌 거는 딱히 안 먹습니다. 와,
1: 저 새우 진짜 완전 좋아하는데 저 해산물 원래 어렸을 땐 진짜 못 먹었는데 그나마 먹을 수 있었던 게 새우랑 연어였어요. 그것도 막 고등어
0: 제가 딱 안 먹는 거 두 가지네요. 전 연어도 안 먹어요.
1: 뭐 비싼 남자네.
0: 예스.
1: 새우랑 연어가 제일 좀 그래도 저렴한데. 아 그렇군요. 새우를 먹어야겠다. 근데 까먹는 게 좀 귀찮긴 하죠.
0: 아니 그거 한번 먹어봤거든요. 단새우였나 독도새우였나 뭔가 어쨌든 그 좀 비싼 새우 먹어봤는데 이거 어메이징합니다.
1: 아 저는 네 뭐 저는 그런 생새우는 싫어요.
0: 아 정말?
1: 그냥 식감이 이상해서. 근데 저는 그 얘기를 아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새우는 바다의 바퀴벌레다. 그 소리 들으면서 먹지 말아야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그냥 좀 비싼 비조리잖아요.
0: 그쵸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1: 네. 아무튼 그거랑 크라피쉬 아무튼 좋습니다.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들 풀어봤고요 이제 노래 언박싱 갑니다.
0: 리센의 데자뷰 듣고 올게요.

0: 친한 친구 방송반 하루 언박싱에 이어서 리센의 데이자뷰 듣고 왔습니다.
1: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 진짜 언박싱까지 챙기시라고 36식품에서 36케어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0: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살펴볼까요?
1: 네, 5966님께서 기호오빠 태호오빠 안녕하세요. 저는 강릉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피스입니다. 저는 절친이 한 명 있는데요. 이 친구가 지금 기호오빠를 너무 좋아해서 고민이에요. 지금도 저와 스카에 와서 공부는 안 하고 라디오에 문자 쓰고 있어요. 지우야 듣고 있니? 아무튼 기호오빠 너무해요. 제 친구를 뺐다니. 그만 잘생겨주세요. 피어나머니 화이팅.
0: 아,
1: 와, 고등학교 1학년이 우리를 좋아한다고?
0: 왜?
1: 아, 너무 신기해.
0: 아, 그래요?
1: 오마이갓, 그럼 몇 살이야?
0: 완전 어리죠. 그거 한
1: 10년생?
0: 그치, 10년생 이겠죠. 아, 일단 죄송하고요. 어떡해요? 같이 좋아하시면 되죠.
1: 한번 하트 한번 날려주세요.
0: 하트.
1: 지유랍니다. 이름 지유.
0: 지유, 고마워요. 학교 잘 하시고요. 응원하고 있을게요. 그리고 친구, 저뿐만의 친구들이랑 같이 재밌게 잘 놀길 바라고요. 제가 또 최근에 강릉 갔다 왔잖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또 다시 놀러 가겠습니다. 지유, 너 보러.
1: 아, 지유 보러.
0: 네, 지유 보러. 화이팅하러, 직접 화이팅하라고.
1: 화이팅. 네, 9845님께서 저 최근에 아침 수영 시작했어요. 아침에 차가운 물에서 1시간 수영하고 출근하면 얼마나 뿌듯한지 우하하. 텐디 교디 수영 실력 궁금해요.
0: 오, 와, 아침에 일어나고 수영하고 출근한다고?
1: 아니
0: 어? 맞아, 그 말이잖아.
1: 아,
0: 완전 부지런하네.
1: 아, 그냥 샤워를 하는 게 아니고. 와,
0: 완전 부지런해.
1: 근데 이거 진짜 좋다는 거 알죠?
0: 완전
1: 그
0: 좋아.
1: 완전 운동 선수들도 꼭 그 얼음물에 아침에.
0: 그 되게 좋대요, 몸한테.
1: 와, 기가 막히다.
0: 아, 나도 그러고 싶다.
1: 나 진짜 배고프겠다.
0: 저 그냥 끝나고 와 라면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1: 그니까.
0: 아무튼 어때요? 수영 실력, 태호 씨?
1: 저는 수영 실력? 뭐 솔직히
0: 좋죠, 잘하죠. 근데
1: 예, 바다는 모르겠고 그냥 물에 빠뜨려 놓으면은 솔직히 죽을 정도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다 살아나올 수 있어요.
0: 그럼 당연히 저도 살 수는 있죠, 그건 좀.
1: 아니, 그거 안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0: 수영장이?
1: 아니, 그러니까 막 엄청 막 깊고 넓은 데 빠뜨려도
0: 뭐
1: 빠져나올 수 있어요. 바다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바다는 자신 없어요.
0: 아, 그죠. 바다는 무섭죠. 아, 저도 막 잘하진 못하는데 근데 앞뒤로 갈 수는 있어요. 예, 그 정도면 되지 않나요?
1: 물에 뜨잖아요.
0: 뜨는 건 잘 못하긴 해요. 수영은 할 수 있어요.
1: 아, 너 좀 가라앉나?
0: 살짝? 살짝. 근데 그 몸 풀면 뜬다고 하잖아요. 안 뜨던데.
1: 몸 풀면 뜬다고요?
0: 예, 몸 힘 풀면.
1: 아니, 그게 가라앉는 게 그게 뭐라 했더라? 체지방률이 엄청 적어서 그렇다 했나?
0: 체지방률이 적으면 떠요?
1: 그게 뭐 그게 있대요. 어쨌든 그 뭐 이렇게 둘이 나눠서 부르더라고. 근데 가라앉는 게 더 좋은 거야.
0: 아,
1: 바디적으로 봤을 때 딱 더 건강한 그런 거라고 한
0: 오케이.
1: 그것도 보긴 봤어요, 제가 어디선가.
0: 오케이. 좋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0: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제 우리끼리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1: 오랜만에 만나는 우리끼리의 우리 손동표 씨와 함께 돌아올게요. 궁금한 점 환영 인사 이쪽으로 남겨주세요.
0: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그럼 노래 듣고 입으로 돌아올게요. 조유리의 블랭크, 피어나무니의 All You.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너네 그 얘기 들었어?
2: 들었어 들었어. 대박이다. 우와.
1: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일단 모여봐. 지금부터 이 얘기는 우리만 아는 거야. 너랑 나랑 동표랑 그리고 라디오 듣고 있는 쟤랑
3: 우리끼리.
4: 우리끼리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
1: 우리끼리라서 웃을 수 있는 얘기,
4: 뭐든 솔직하게 털어놔도 괜찮은 시간 우리끼리 시작했고요. 우리끼리 시작했고요.
1: 우리의 비밀 친구도 모셔봐야죠. 여전히 귀염 뽀뚱한데 어느덧 데뷔 7주년을 맞은 분입니다. 손동표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7년째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는 손동표입니다.
4: 와우. 예,
2: 반가워요. 세븐.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4: 잘 지냈죠.
2: 아유 좋네요 좋네요.
4: 동표 씨도 잘 지냈죠?
2: 네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또
4: 박수. 고마워요.
1: 브라보.
2: 박수.
4: 오랜만이니까 박수.
2: 오랜만이니까 박수.
1: 자 그리고 네. 27일 내일 모레가 데뷔 7주년이라고 축하드립니다.
2: 아 감사합니다.
4: 와 대박. 어때요?

0: 저 데뷔 주년 케이크를 받아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와, 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해요. 이렇게 또 축하해 주시고 또 우리 친친방 모든 제작진 분들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1: 와우.
0: 아이고 감사해요. 아유 또 아이스크림 케이크.
2: 와 맛있겠다.
3: 7주년을 팬분들과 함께 온 소감이 어떠세요?
0: 아 7주년 사실 그냥 정말 꿈을 쫓으면서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7년이 지나서 저도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게 믿기지가 않고 우선 7년 동안 그리고 그 이상으로 더 오래오래 함께 해주신 우리 뼈꼬미분들 우리 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하고요. 앞으로도 이 열정과 진심을 다해서 잘 멋지게 활동을 이어나갈 테니까요.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1: 좋습니다.
0: 네.
1: 와우. 아 우리 선배님 오늘도 잘 부탁드리고요.
0: 잘 부탁드립니다.
1: 그럼 오늘 주제부터 이야기 해볼까요?
0: 좋습니다. 그

0: 그 전에 또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할건또 하고 넘어가셔야죠. 비밀 얘기 타임이 쿄디 탱디 돌아올 때까지 죽지도 않고 꿋꿋하게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오랜만에 누구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쿄디 탱디.
1: 잠깐만요.
0: 탱디 쿄디.
2: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0: 네.
2: 가벼운 TMI라.
1: 저 그때 적은 거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적어놓은 걸.
2: 저는
0: 네.
2: 사실 끝나고 오늘 육회를 먹으려고 했는데
0: 오.
2: 안 먹기로 했어요.
0: 왜요?
2: 너무 늦어져가지고.
0: 관리
2: 그래서
0: 때문에.
2: 방금, 아니 관리는 딱히 아니고
0: 네.
2: 그냥
1: 자고 싶어요?
2: 아니요, 그 방금 배고픔을 못 참아서 먹었어요.
1: 오케이. 차라리 끝나고 배고픔을 해소하려 했는데.
2: 가려 했는데
0: 네.
2: 그냥 먹어버렸어요.
0: 참지 못하고
2: 네, 빨리 자려고.
0: 드셨군요. 뭘 드셨어요?
2: 저요? 그냥 가벼운 랩 같은 거.
0: 아, 랩
2: 네.
0: 같은 거. 오, 좋네요.
1: 저는
0: 네.
1: 안경 가짜예요.
0: 너무 놀라운 사실이었어.
3: 오 마이 갓.
1: 이게 가짜예요.
0: 네. 약간 패션템.
1: 예스. 사실 제 눈이 되게 좋거든요.
0: 좋네요, 좋네요. 네.
1: 되게 좋아가지고.
0: 가짜 안경.
1: 가짜. 오늘은
0: 패션템.
1: 가짜 안경을 오늘 한번 착용해봤습니다.
0: 좋습니다.
1: 동표 씨는요?
0: 저의 오늘 비밀은요. 저는 오늘 그걸 먹고 왔어요.
1: 뭐요?
0: 사과에 땅콩 버터를 발라 먹고 왔어요. 드셔보셨어요?
1: 몰라요. 이게 뭐예요?
0: 그 엄청 유명한 거잖아요.
2: 완전 단짠단짠인가?
0: 그 사과에 땅콩 버터를 이렇게 발라서 먹는 거예요. 원래 아침으로 되게 요즘 많은 분들이
1: 이게 또 유행이에요?
0: 유행한 지는 꽤 지났어요.
1: 어?
0: 저도 되게 늦게 맛본
1: 와,
0: 약간
1: 진짜
0: 이런 식으로.
1: 왜 이렇게 빨라? 나 이런 말 하는 거 진짜 네. 되게 싫어하는데 근데 왜 이렇게 뭐가 유행이 많아요? 와.
0: 근데
2: 유행 제일 타면서 뭔
1: 아니 근데 이런 와 진짜 대박이다. 내가 유행을 타나? 난 그러면... 유행이야 그 자체.
0: 아, 유행을 선도하시는구나.
2: That's what's up.
0: 오케이.
2: Yep.
0: Yes, yes.
1: 와, 맛있어. 어때요? 맛있었어요?
0: 너무 괜찮았어요.
1: 아, 추천.
0: 네, 추천드리는데 되게 자주 먹지는 못할 것 같은 맛? 약간 밀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네.
1: 아, 뭔가 딱 운동 가기 전에 먹으면 뭔가 딱 좋을 것 같아.
0: 맞아. 운동 가기 전에 먹어도 좋고.
1: 당도 있고.
0: 아침에 그냥 간단하게 먹어도 좋고. 약간 뭐 혈당 관리에도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1: 네. 한번 꼭 먹어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이런 살짝 뭔가 호텔 조식 때 먹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자, 여러분 아시죠? 비밀 꼭 지켜주시고요. 그럼 이제 진짜 코너 시작해보겠습니다.
2: 네, 우리끼리는 코너 제목 그대로 매주 달라지는 주제에 맞춰 우리끼리 모든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문자 주제 동표님이 발표해 주실까요?
0: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난주에 이어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A or B, 손동표의 마음을 울려라!
2: 우! 브라보.
0: 브라보.
2: 네, 평생 파운데이션 호수 하나만 써야 한다면 27호 대 기호.
0: 기호?
1: 태양을 삼킨 아이 vs 채태양 삼키기.
0: 채태양 삼키기.
2: 영원히 0.5배율 MG샷 셀카만 찍기 vs 때 모공까지 다 보이는 셀카 찍기.
1: 이렇게 어이없는 A or B라도 선택이 고민될 때가 있죠. 저희가 오늘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들을 대신 선택해 드릴 건데요.
2: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장치가 하나 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0: 맞습니다. 그냥 둘 중에 하나만 고르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1: 네.
0: 그래서 쿄디랑 탱디가 선택지 A, B 중에 하나씩 골라서 대리 가몰입 어필을 해주시면 친친방의 소중한 1인인 제가 1일 판정단으로서 누구의 의견이 더 타당한지 들어보고 최종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두 분 다 같은 의견이라면 가위바위보로 한 분씩 의견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만큼 설득을 잘하셨다면 또 혜택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청취자분들 선물도 특별히 저의 선택을 더 많이 받은 DJ의 이름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 지난주에 궁디빵디도 아주 열심히 토론하고 갔다면서요?
0: 맞아요. 아주 네. 열띤 토론을 하시고 엄청난 설득을 하시다가 승자와 패배가 갈아졌습니다.
1: 아, 진짜요?
0: 네네네.
1: 아이고, 열심히 해야겠네요.
0: 좋아요. 화이팅!
2: 네. 오늘 저희도 여러분이 일단 두 가지 선택지를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각자 입장에서 변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걱정 이미 되네요, 지금.
1: 왜요?
2: 또 너무 티라서.
0: 아,
1: 저도요.
2: 그 우린 너무 티잖아. 저희 그룹이 완전
0: 저 팀입니다.
2: 좀 말도 안 되는 티거든요. 그 사실 이런 거 하면은 뭔데 이게
0: 살짝 이렇게 나와가지고.
1: 아 근데 이거는 T랑 F 차이 아니고 살짝 N 아니면 S 차이가 아닌가?
0: 그렇죠 그렇죠. 아, 약간 상상.

0: 상상력, 상상력이랑 그런 거.
1: 공상 막 이런 거. 예, 예. 맞아요.
0: 뭐 열심히 해봐죠. 뭐 지금 준다는데.
1: 오케이. 화이팅.
0: 화이팅. 그럼 노래 듣고 시작해 볼까요? 피어나니의 Emergency.

0: 피어나무니의 이머전시 듣고 왔습니다.
1: 오늘 우리끼리 이야기 나눠볼 문자 주제는 ARB 판정단 성동표의 마음을 울려라 인데요.
2: 네, 지난주에 궁디 빵디는 평소에도 취향이 잘 안 맞았었거든요. 표디 탱디도 취향 자체는 좀 다른 편이실까요?
1: 다르죠.
0: 좀 다른 편이긴 하고.
1: 네, 취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2: 약간 비슷한 면이 있기는 하세요?
1: 어떤 부분이 비슷할까?
0: 그게 뭐 생각을 딱히 안 해봐가지고.
1: 네. 근데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냥 애초에 사는 방식이.
2: 네. 좋습니다. 오늘 아주 또 열띤 토론이 이어질 예정인 것 같습니다.
1: 자, 그럼 바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미리 SNS로 사연을 받았었죠? 동표 씨, 먼저 하나 소개해 주시겠어요?
2: 네, 우리 뿅미님. A. 평생 양말 축축한 상태로 다니기. B. 평생 눈에 속눈썹 하나 들어간 상태로 살기. 어렵다 이거.
0: 오케이, 저는 골랐어요.
2: 바로 고르셨어요?
1: 둘 다 극혐인데. 잠깐만.
2: 네, 큐디에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째깍.
1: 오케이, 저는.
2: 오케이, 하나 둘 하면은 같이 A. 말씀하시는 걸로 A B. 네. 하나 둘 셋
0: A.
2: 오, 다르다.
1: 왜 다르지?
2: 오, 자, 어떤 분이 먼저
1: 얘기하시겠어요?
0: 아, 일단 저는 아직 개인적으로 솔직히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게 양말 축축한 거예요. 그런 이유도 있고, 그리고 또 발이 불어 터질 겁니다.
2: 아, 그러네.
0: 네, 그러면 또 걷는데 엄청 아프겠죠?
2: 네.
0: 근데 이제 눈에 속눈썹이 하나 들어가면 어떻지? 나 이거 잘 몰라가지고 사실. 아픈가?
1: 아, 이게 계속 눈 안에 뭐 들어가 있는 것처럼.
0: 아, 들어가 있는 느낌.
1: 간질간질하고 아프고.
0: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뭔가 아프다기보다 거슬리잖아요.
2: 네.
0: 그럼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네.
0: 있는지도 모르게 그냥. 근데 이제 저 축축한 상태로 걸어 다니면 발이 불어 터져가지고 아마 나중에 못 걸을 수도 있어요.

0: 다리 상해서
1: 아예 상해버려가지고
2: 아 부러져
1: 네 막 다 찢어지고 난리 날 겁니다.
2: 저는 네. 오히려 솔직히 축축한 건 익숙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리에 그냥 축축한 느낌이 익숙해질 네. 수 있는데 눈 안에 뭐 계속 들어가 있는 거는 익숙해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뭔가 느끼기에는 모르겠어요. 그냥 느끼기에 뭐 예를 들어 진짜 익숙해졌다 쳐도 네. 보기에는 눈은 시뻘개질 거고 그렇죠. 저는 어쨌든 아이돌이잖아요. 이제 아, 그쵸, 보여지는 그쵸. 직업이기 때문에 네. 눈이 빨개지고 렌즈도 껴야 되는데 계속 눈 안에 들어가면 아. 이거 얼마나 거슬리겠어요. 근데 솔직히 양말을 촉촉하면 나만 알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오. 그래서 얼마나 그게 더 나만 고통스러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오히려 네. 축축해도 찝찝할 수는 있지만 이게 습한 것도 찝찝하잖아요. 근데 그쵸. 습한 곳에서 계속 있으면 나름 그게 좀 버틸만한데 이게 뭔가 너무 고통스러워 스러울 것 같다는 거죠. 전
3: 제가 봤을 땐 기호 씨 발에 그러면 곰팡이 입힐 텐데요. 곰팡이 펴가지고 팬들이 이 상황 이게 뭔 냄새야? 정말 기호 오 마이 갓 기호 이렇게
2: 아니요 근데 아침에 활동 때만 이제 신발 신을 때만 그렇지 집 들어갈 때 열심히 씻고 열심히 말려야 돼.
0: 아 멤버들이 피해를 많이 보겠네.
2: 열심히 말리고 근데 눈 안에 그냥 24시간 잘 때도 그냥 눈에 계속 아프고 안 그래도 잠자는 것도 그렇게 많이 못 자는데 괜찮겠어요? 눈 감을 때마다 뭐가 계속 간질간질거리고 계속 이런데
3: 제가 봤을 때 그거는 괜찮아요. 그 금방 뭔가 이렇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이거는 100% 발에 습진 그리고 네. 곰팡이 핍니다. 그러면 발에 곰팡이 피죠? 그러면은 이거는 근데 그러면 바이러스 그냥 인간 숙주가 되는 거예요.
2: 그러면 주기적으로 벗으면 되자 양말을 예전 대기 시간 때 그 신발 양말
3: 여기
2: 벗고
3: 평생 양말 축축한 상태로 다니기.
2: 그러니까요 양말 신을 때.
0: 그렇지 양말 신을 때만
2: 축축한 거지.
0: 거죠.
3: 아 그럼 양말 안 신겠다.
2: 그죠.
0: 양말 안 신는데네.
2: 양말 안 신거나 아니면 진짜 맨날 신어야 된다면 그건 또 이제 말이 안 되니까 이제 신어야 된다면 그럼 이제 대기 시간 때는 이제 양말 벗어 말리고 다시 하고 이렇게 불편하고 해야 되죠.
0: 자 좋습니다. 저의 선택은요 바로
2: BGM
0: 기호 씨입니다.
2: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0: 잘못 말했어요. 태양 씨입니다.
3: 브라보.
0: 왜냐면요.
2: 좋다 뺐다는 거 이게 뭐죠?
3: 좋다 뺐는 게 제일 기분 나쁜 거예요.
2: 좋다 뺐다 기분
0: 뭔가 되게. 그 발에 곰팡이가 필 수 있고 뭔가 불어 터져서 찢어질 수도 있고 냄새가 난다라는 발팡이 그래. 발팡이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게 그렇죠. 너무 최악이었어요.
3: 아, 너무 최악이네요.
0: 그 말이 약간 저의 마음을 너무 굳건하게 가져간 것 같습니다.
2: 예. 인정. 그거는 죽을 때까지 계속 있어야 되면 얼마나
0: 그니까요.
2: 더럽겠어요.
0: 나조차도 내 발을 만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3: 그렇죠, 그렇죠.
0: 네, 좋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3: 자 윤주님께서 평생 하나의 노래만 듣기 대 평생 1분 미리 듣기만 가능. 아,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된다면 그리고 평생 들어도 안 질릴 것 같은 세 분의 추천곡이 있다면 같이 알고 싶습니다. 큐디 탱디 보고 싶었어요.
2: 아 감사합니다, 윤주님. 자,
0: 고르셨나요?
3: 오케이.
0: 자, 하나씩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2: B.
0: 오, 아. 이건 똑같다. 아, 근데 이거는 똑같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했어요.
3: 맞아요.
0: 네, 일단 한번 가위바위보로 한번 해볼까요?
2: 안내 외진 거 가위바위보.
0: 아, 자 A로 설득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기호 씨가.
2: 오케이.
0: 자,
3: 뭐 한번 해보세요.
0: 네.
3: 말해보세요 한번.
2: 아 제가 먼저요? 네. 일단 미리 보기라는 거는 네. 너무 슬플 것 같아요.
0: 아
2: 왜냐면
0: 잠깐만 이제 F적으로 다가오신다 이거죠? 오케이 야, 슬플 것 같아요.
3: 이런 무논리가.
2: 아 들어봐요. 왜냐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보컬리스트로서 노래 이제 브리즈랑 이런 거 이제
0: 그쵸.
2: 뭐 요즘 노래가 얼마나 짧다 해도. 이제 진짜 찾으면 되게 좁고 긴 노래 진짜 완전 보컬이 풍나게 이제 이렇게 하는 노래들인데 항상 마지막 후렴이나 브리지 때가 완전 네. 터지잖아요. 아, 거기가 그쵸. 사실 1분, 2분 때는 그냥 살짝 발판이고 이 마지막 갖기 위해 이제 살짝 발판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마지막을 못 느끼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이런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똥 싸다 맞 느낌.
0: 아, 그냥 똥 덜 닦는 느낌 막 이런
2: 네,
0: 느낌
2: 찝찝한 느낌이 있잖아요.
0: 그쵸,
2: 이게
0: 그쵸?
2: 뭐 뭔가 딱 터져야 되는데 그 1분만 들으면 그럼 죽을 때까지 그냥 그 터짐을 못 느끼는 거예요.
0: 그렇네. 네. 노래에도 기승전결.

0: 그쵸
1: 있고.
0: 있죠. 근데 어. 이제 평생 하나에 여러분 그럼 이제 인생 노래, 인생 노래 왜 있겠어요?
2: 아 그쵸.
0: 이거는 그냥 내 노래다.
2: 아 그렇네.
0: 그런 노래는 그냥 계속 계속 들어도 터지더라도 계속 듣는 게
2: 그렇네요,
0: 훨씬
2: 또.
0: 더 뭔가 나한테 그 한 노래가 더 의미가 깊고
2: 네.
0: 뭔가 아 이건 진짜 내 노래다. 1분 들으면 음악이 음악처럼 안 느낄걸요?
2: 어...
0: 내는 내 음악 같지도 않고.
2: 또 인생 노래라고 하니까 그 인생 노래는 1, 2, 3절을 다 들어야 완곡을 그쵸. 들어야 인생 노래인 것 같긴
0: 그
2: 하네요.
0: 그 가사도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2: 아 가사 중요하죠.
0: 가사는 다 들어야 이 무슨 내용을 말하고 싶은지를 알 수 네. 있는데 1분만 얘기하면 그러면 널 사랑해? 어? 누구 사랑해?
2: 어 사랑해서 뭐 어떻게 됐어?
1: 널 사랑한다잖아 너겠지.
0: 아 잠깐만 그럼 다시 말할래. 사랑해? 그 뚝 끊겨요.
2: 네.
0: 도대체 뭘 사랑하나?
2: 어 사랑해인지 뭐 살아있어인지도 어? 모르는.
0: 그렇죠.
2: 어,
0: 그래도 한국 사람들 뭐 아시잖아요. 그렇죠. 한국말 끝까지 들어야 돼.
2: 아. 이야 또 요렇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또 이해 맞설 태양 씨.
1: 아 예 저는 일단은 뭐 다른 설명 필요 없이 사실 기호 씨가 이미 B를 선택했었고.
2: 네.
0: 아. 뭐 그건 없었던 일이에요.
2: 아, 없었던 내 머릿속에 지우개.
1: 네, 그리고 일이에요. 뭐 사실 네. 어 1분 미리 듣기만. 근데 이게 아까 이것도 계속 얘기하지만 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에요. 우린 지금 전 풀곡을 네. 듣고 있어서 이게 어.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할 뿐이지 어. 1분만 들으면은 이게 또 그렇게 또 사람이 또 그렇게 분명히 될 겁니다.
2: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왜냐면 그게 자연스러운 노래 2분 30초인데 적응했잖아요.
1: 그래서 요즘 노래들이 이제 웬만하면 2분 중반대거든요.
2: 그쵸 그쵸.
0: 아니 죄송해요.
1: 1분 들었으면 솔직히 반 들었단 소리예요.
2: 아 그러네요.
1: 네 반 들었으면은 일주일 후렴구까지 다 들었다는 소리고 뭐 뒤에는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그쵸, 궁금할 그쵸. 수 있지만 그래도 저였다면은 확실히 다른 여러 곡들 여러 장르를 듣고. 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 곡만 들으면은 네. 삶이 너무 지루해질 것 같아요.
2: 어? 사실. 그러면은 평생 한 1분만 들을 수 있잖아요.
1: 네.
2: 그러면은 탱디가 앨범을 발매하고 노래를 낼 때도 1분 노래만 낼 수 있어요.
1: 오! 재밌겠는데요?
0: 아니죠. 오. 이게 아티스트의 이거 얼마나 큰 문제예요. 저희도 알잖아요. 아티스트로서 이게 앨범을 들을 거면
1: 아니 근데 그
0: 순서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순서대로 해야 되고.
1: 네 이거는 맞아.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2: 뭐 잘못된 생각.
1: 왜냐하면은 요즘 앨범은 뭐 1번 트랙에서부터 2번 트랙까지 좀 이어지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2: 아.
1: 사운드 자체를.
2: 아 그렇죠 그렇죠.
0: 맞아요.
1: 저는 그 사운드를 그렇게 또 이어버리면 되죠. 1, 2, 3번 트랙을.
2: 어, 1, 2, 3번 트랙이 네. 다 이 1절, 2절, 3절이 네, 될 수도
1: 그렇죠.
2: 있는 거네.
1: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0: 저 이해를 못했어요.
1: 그냥 1분만 낼 수 있으니까 1번 트랙은 앞에 1분.
0: 아, 너는 너 알아서 해.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1분으로 안 낼 거라는 말이잖아요.
1: 아, 그렇죠. 이제 뭐 나는 그렇게 살려면 그렇게 살겠다. 사실.
0: 저희는 그리고 또 음악을 먼저 사랑했으니까 음악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2: 그쵸 그쵸.
0: 그러면 음악
1: 그러면 그럴수록 1분을 듣고 많은 곡을 듣고 연구를 해야지 no. 그 한 곡만 들으면은 그냥
0: 한 곡은 얼마나 많은 자, 거를 자. 생각할 수 있는데
2: 알겠습니다. 자 저의 선택은요? 저는 골랐습니다. 바로 기호씨입니다.
0: 아 진짜요?
2: 네.
0: 왜 그랬어요?
2: 왜냐면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케이팝을 사랑했고 케이팝의 고인물로서 저는 마지막 후렴구 그 브릿지에서 넘어가는 그 터지는 구간을 굉장히 사랑해요. 뭐 예를 들어 걸스데이 선배님의 반짝반짝 노래에서도 막 사랑해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듣기 위해서 1절부터 준비를 하거든요. 그게 또 기대되니까 끝까지 듣는 느낌이 또 있어요. 그래서 기호 씨로 하겠습니다.
1: 브라보.
0: 와 근데 딱 사랑해 불렀을 때 그 한 단어 때만 리버브가 있었어요. 어떻게 그걸 딱 맞췄지?
2: 진짜요?
0: 나 깜짝 놀랐어. 어떻게 이렇게
2: 역시.
0: 맞췄지?
2: 오, 우린 아, 한 몸이야.
0: 그러니까 지금 깜짝 놀랐어요. 지금 뭔가 틀어놓은 줄 알았어요.
2: 좋습니다.
0: 아, 그럼 동표 씨는 혹시 딱 한 곡만 들을 수 있다면 어떤 곡을 선택하실 것 같아요?
2: 와.
0: K-POP의 고인물로서.
2: 저요?
0: 네.
2: 효디 탱디 먼저 해줄 수 있어요?
0: 아 이거 어려운데?
2: 그러니까 어렵다 이거 한국...
1: 저는 무조건 있어요.
2: 어 무조건 있어요?
1: 저는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0: 아 오케이 인정.
1: 그 안에 신나는 부분,
2: 네.
1: 슬픈 부분 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0: 아 그러네.
2: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구나.
1: 네,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어요.
2: 좋습니다.
0: 아 그러네.
1: 정말 최고의 곡입니다.
0: 아 어려운데 그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그걸 뭐 그 이길 곡이 없을 것 같은데.
1: 그쵸.
2: 그 뭔가 너무 되게 신중해야 될 것 같아. 나 진짜 평생 이것만 들어야 될 것 같아.
0: 저는

0: Gaultier의 네. Somebody That I Used To Know 알겠습니다.
1: 뻥뻥뻥
0: 아시죠? 하, 그 노래는 되게 길거든요. 네. 근데 되게 뭔가 얼마나 많이 들어도 그 되게 옛날에 나온 노래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들어도 안 질리거든요. 그 노래는. 그래서 아, 그 노래 평소 들어도 좋겠다라는 생각. 신나진 않는데.

0: 그럼 저는 피어나모니의 아까 들었던 이멀전시로 하겠습니다.
1: 뭐래요? 뭐래요?
2: 왜요?
3: 이런 마음에도 없는
1: 마음에 1도 없는 왜냐면 지금 방금 전에 제목 찾으려고 지금 화면에 계속 막 열심히 찾아보고 계셨어.
0: 제가 점프를 할까 이멀전시를 할까 하다가 이멀전시를 골랐어요.
1: 오케이 네. 이멀전시로. 아, 네.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0: 좋아요 좋아요.
1: 아 감사합니다. 자 생각보다 관몰입이 잘 되고 있고요.
2: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목동의 윤슬이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친한 친구 팡성반 광고 듣고 왔고요.
4: A or B 판정단 손동표의 마음을 울려라 해보고 있는데요. 저희 둘이 마음을 한 번씩 사이좋게 울렸죠? 3부에서도 계속 여러분의 선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그럼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어떤 노래 들을까요, 동표씨?
5: 네, 이건 제가 처음으로 발매한 첫 자작곡입니다. 손동표의 스텔리.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3: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선 트램.
2: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3: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2: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4: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3부 시작했고요. 저는 피어남이 기호 쿄디고요.
1: 저는 테오 탱디입니다.
2: 저는 우리끼리 코너에 우리를 맡고 있는 손동표입니다.
1: 어떤 얘기든 솔직하게 털어놓는 비밀 시간 우리끼리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문자 주제 뭐였죠?
2: A or B, 손동표의 마음을 울려라.
0: 사는 건 매일이 고민의 연속이죠. 여러분이 고민하는 지점을 저희가 대신 어필해드리면
1: 그 주장을 듣고 더 타당한 의견에 일일 판정단 동표씨가 대리 선택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0: 지금 저희가 설득을 좀 잘하고 있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2: 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0: 아,
2: 제가
0: 그래요?
2: 약간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선택이 계속 바뀌어요. 들으면서.
0: 아, 그러니까요. 졌다 뺐잖아요.
2: 졌다 뺐어. 아주 그냥 네, 밀당하고 있습니다.
0: 좋습니다.
1: 자, 남은 시간도 여러분의 선택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선택을 맡기고 싶은 고민이 있다면 남겨주세요.
2: 문자 보내실 곳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그럼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우즈의 Ready to Fight.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친한 친구 방송반 우재 Ready to Fight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3: 계속해서 오늘의 문자 주제 A or B 판정단 손동표의 마음을 울려라인데요. 현재 스코어 1-1입니다.
2: 그럼 사연 계속 만나볼까요? 동표씨?
4: 좋습니다. 5996번님 저 이거 친구랑 토론하다가 밤샜어요. 세 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내 흑역사를 A 친구 100명이 알기 B 최 한 명이 알기. 오
2: 근데 친구 100명인 거잖아요.
4: 친구 100명 대 내가 정말 막 사랑하는 최애 뭐 선배님, 존경하는 선생님, 선배님 그분이 한 분이 아시는 거죠.
2: 아 최애? 최애가 그런 거예요? 막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같은?
4: 그쵸.
3: 아예 아리아나 그란데가 아는 거지 이제 팀 역사를.
2: 그죠. 오케이. 어 너무 쉬운데?
3: 그니까 이건 뭐 B지 뭐.
2: 완전 B 아닌가?
4: 아 두 분 다 B세요?
2: 네.
4: 오케이. 그럼 가위바위보로. 자동으로 한 명은 또 A를 설득하셔야 됩니다.
2: 아 이런 말 하면 내가 애 걸리면 안 되지? 오케이. 안내해진 거 가위바위보! 어!
4: 오늘 약간 교디의 교디 날이다. 교디 날. 오케이. 자 이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우리 탱디가 먼저
3: 네
4: 말씀해볼까요?
3: 아니 이거는 사실 정말 최애라고 하면 네. 어쨌든 일단 연예인일 거 아니에요.
4: 그쵸.
3: 근데 뭐 지금 요즘 세상이 좀 바뀌어서 좀 다르긴 한데 예전에 제가 알던 연예인들은 정말 볼 수 없는 정말 전설의 포켓몬 같은 존재였고
4: 아...
3: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4: 네네.
3: 그래서 뭐 사실
2: 전설의 포켓몬.
3: 아 그 전설의 포켓몬 보여주는 거예요?
2: 네.
3: 오케이.
4: 전설의 포켓몬.
2: 발발설.
4: 네. 아니, 그래서, 그래가지고.
3: 네. 뭐. 그분이 안다고 해서 어차피 만날 사람도 아닌데 네, 뭐 그게 있을까요 사실? 나 진짜 아. 사실 이 질문은 뭐
4: 약간 그 사세 나랑 네. 연결돼 있지 않으니까
3: 네, 뭐 나랑 만날 사람이 아닌데 뭐 알던 말던 사실 저는 딱히 관심 없습니다.
4: 좋습니다. 교디님 가볼까요?
2: 저는요?
4: 네 저 오늘 되게 감성적이시다.
2: 네, 안경 써서 그래요.
4: 아, 네, 좋아요. 저는요.
2: 저는요. 어쨌든 친구잖아요. 모르는 100명도 아닌
4: 그쵸.
2: 친구 100명이잖아요. 그래서 전 진짜 이 A 친구 A라는 친구가 친구가 진짜 많다고 봐요. 진짜 네? 많아요. 인기 많아요.
4: 네.
2: 왜요? 왜 보세요?
3: 아 지금 제 3자 입장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4: 아니 너무 아 난 B인데 A를 얘기하고
2: 아니 아니 아니 아니요. 어. 아니요 진. A예요. 저 완전 A예요.
4: 오케이.
2: 네. 이게 친구가 지금 많아요.
4: 100명이나 되시는구나 우리 교디는.
2: 근데 이제 100명이라는 걸 안다는 것 자체가 일단 그쵸. 인싸인 거예요.
4: 인싸.
2: 근데 인싸고 친구들을 많으면 흑역사와 좋은 거 그냥 다 아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사람들 위해서 살고 있어요.
4: 그냥. 자 본인도 무슨 말을 하고 계신지 모르는
3: 아니 대체 죄송한데 지금 뭐라는 거예요? 진짜?
2: 들어봐요.
4: 네 듣고 있어요. 들어봐요. 경청하겠습니다.
2: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예를 들어 이 흑역사가 막 나가요. 막 퍼트려져요.
4: 네.
2: 이게 막 퍼트려져요.
4: 네.
2: 근데 막 예를 들어 아이돌이 막 퍼트렸어요. 그러면 진짜 거기 위에는 진짜 막 내가 제일 존경하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내에 대한 흑역사 막 퍼트리고 막 난리치고 있어.
4: 근데 내에 대한 흑역사 다 알고 있어.
2: 아까 태효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4: 네.
2: 거긴 접할 수 없으니까 이게 그쵸. 누가 알지도 모르고 이게 너무 먹먹하고 막 무섭잖아요. 이게 나에 대한 이 사람이 말하고 다녔으면 너, 예를 들어 최애면 다른 멤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멤버들도 알면 나 어떻게 근데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왜냐? 얘기할 수 있는
4: 알겠습니다.
2: 들어봐봐요.
4: 저 선택할게요.
2: 아, 저 아직 안 끊었어요. 저 아직 안 끊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알지도 못해요. 누가 알고 아는지. 근데 네. 친구들이 100명 있어요. 예를 들어 걔네들 말해요. 그래도 내 친구들이니까 알잖아요. 누가 말했는지.
4: 네.
2: 이게 좀 누가 이게 뭔가 내 수상에서 그래서 신경 안 써도 나 어차피 너나 나는 신경 안 써. 난 너 뭐 존경하든 말든 상관없어. 니네들 그냥 가버려. 근데 이제 내가 사랑하는 존경하는 아이돌이 알아. 근데 또 다른 멤버 내가 사랑하는

0: 사랑한 아이돌들이잖아요. 멤버들 그 퍼트에 얼마나 그게 큰 타격감입니까?
1: 근데 제가 여기서
2: 아 그만해 그만 얘기해. 너.
1: 완전 그거 완전 전 좀 현실적으로 얘기해볼게요. 네. 네. 그 연예인 분이 솔직히 말해서 네. 이 기호 씨가 만약 팬이에요. 네. 만약에 제가 연예인이에요. 네. 근데 얘가 나를 그런 알았어. 그 사실 어떻게 기억합니까?
0: 전 기억 잘해요.
1: 수천 수만 명 이 많은 사람들을 이 팬들을 다 아는데
0: 진짜 안 좋은 흑역사면 좀 기억날 것 같아요.
3: 자 선택하겠습니다. 저의 선택은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류!
0: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1: 너 알구나!
3: 아, 선을 찌르셨다. 교디로 하겠습니다.
1: 야, 브라보!
3: 아 너무 너무 일리 있는 설득력이었고요. 효디의 말을 들으면서 저도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일단 친구를 100명 만들기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0: 그죠? 네. 맞아요, 맞아요.
3: 진짜 랩퍼인 줄 알았어요. 사실 중간에는 영원 창고인지 어 돌아왔다 근데 약간 네, 아까 이거, 말할 때
0: 이 아이스크림 한 입 먹었으니까 시원해서 갑자기 얼굴 식었어요.
3: 아 좋네요.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1: 감자님께서 저는 맛있는 음식 있으면 아껴뒀다가 마지막에 먹는 편인데 친구는 맛있는 건 무조건 먼저 먹어야 한다 하더라고요. 자 토론에서 저와 동표님을 설득해 주세요. A 맛있는 거 마지막에 먹기, B 맛있는 거 제일 먼저 먹기. 오~ 저는 솔직히 확실한 저의 그게 있습니다.
3: 아 저도 있어요.
0: 잠깐만. 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3: Wait.
1: 이건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0: 아, 상황에 따라 좀 달라요. 얼마나 배고프냐에 따라.
3: 아 오케이.
1: 아 저는 언제든 항상 정해져 있어요.
3: 오케이 오케이 언제든 every day. 아,
0: 오케이
3: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하나 둘 셋
0: A.
3: 아 두 분 다 또 A. 자 오늘 쿄디의 순환 시대인 것 같은데 자진해서 아, B로 가실래요? 가위바위보해서 지실래요?
0: 미치겠네요. 가위바위보로 하시죠.
3: 오케이 재밌으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0: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3: 아 어떻게 이래 진짜로? 봐봐요 자진해서 갔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1: 그니까 아, 진짜.
0: 아이, 지금 내가 가위바위보 못 하나? 지금 패턴을 어?
3: 패턴을 파악하셨니?
1: 눈이 지금 이상한데?
0: 눈이 어떤데 지금?
1: 지금 완전 지금 좀 상태 이상한데 어, 지금?
3: 눈이 풀렸어. 너 자. 자, 탱디 먼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1: 아 저는 네. 일단 제 식습관에서도 그래요. 아, 항상. 예. 네, 만약에 뭐 저희 뭐 만약에 뭐 뮤비 찍을 때 네. 밥차 같은 게 오잖아요. 아. 그래서 조금 이렇게 가져갈 때 네. 항상 전 좀 아껴서 먹는 편이거든요.
3: 맛있는 거를.
1: 네, 맛있는 아~ 거를. 그게 좀 그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많이 풀 수 있어도 굳이 그냥 딱 먹을 만큼만 퍼서 좀 아껴 먹는 편인데 저는 항상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는 아, 사람이니까. 네, 그 마무리에 딱 맛있는 거를 먹어줘야 사실 처음에 아~ 딱 맛있는 걸 먹었어요. 네. 먹고 먹는데 마무리가 안 좋아.
3: 마무리가 맛없는 거야.
1: 네. 그리고 이제 좀 이게 좀 뭐 희열감이라 해야 되나? 아~ 살짝 게임 같은 그런 느낌도 그쵸. 있어요.
3: 맨 네. 마지막에 남겨놓고
1: 나는 이거를 꼭 참고 먹고 마지막에 이 맛있는 걸 어. 먹는 퀘스트를 완수하겠다. 살짝 이런 느낌.
3: 어. 그럼 그런 적은 없어요? 아껴뒀다가 갑자기 멤버 옆에서 띵 하고 먹어버려. 어 너 이거 안 먹어? 이러고.
1: 아 저희 멤버는 딱히 그런 멤버가 없어요.
3: 아 맞아요. 그랬던 경험도 없어요?
1: 맞아요. 딱히
0: 그런 사람 있어요?
3: 저는 급식 이제 학교에서 아~ 급식 먹을 때 맨날 막 뭐 소세지, 돈가스 이런 거 남겨놨다가 있으면 옆에 애가 어 너 왜 이거 안 먹어? 내가 먹어도 돼? 이러고 딱 먹어버린 거.
1: 아 바로 손날치기 날라가. 아, 네. 이렇게 바꿔서 그랬으면.
3: 땡. 네,
1: 바로 날라갔습니다.
0: 나였어도 그랬었어요.
3: 자 우리 B.
0: 저는 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네. 태호 씨가 이제 먹는 걸 버티면서 마지막에 맛있는 걸 먹는다 했잖아요.
3: 그렇죠.
0: 저는 솔직히 그 버티는 건 그 먹기 전이라고 생각해요.
3: 아
0: 이 배고픔.
3: 시작 전.
0: 그죠. 저희가 촬영의 스케줄하면. 저희가 사실 먹고 싶을 때 먹어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쵸. 정해진 시간에 먹어야 되잖아요.
3: 맞습니다.
0: 딱 점심시간에 열심히 촬영. 그러면 그 얼마나 열심히 버티고 힘들었었을 때 딱 밥 먹으러 갔을 때 그 첫 입이 와 이거지
3: 아,
0: 가
3: 맞아.
0: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3: 막 두 시간 정도 딜레이 됐다가 에이. 배가 너무 고파서 막 먹어서
0: 딱 그 맛있는 거 딱 먹었을 때 아, 이거지라고 나와야 그게 진짜 맛있게 먹었다 생각을 하지. 예를 들어 그렇게 열심히 버텼는데 먹었는데 근데 맛이 없는 거를 막 챙겨 먹었어요 먼저. 근데 그걸로 배 채웠어요 또 심지어. 막 아~ 저는 그런 거 싫거든요. 막 군것질 막 이런 거 막 이런 과자 먹고 막 그런 것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걸로 배 채우면 어차피 마지막에

0: 얼마나 맛있는 거 있어도 배가 이미 차 있는 상태에서 먹는 것과 완전 빈속에 너무 배고파서 난 빨리 밥 먹고 싶은데 맛있는 거랑 아예 달라요.
1: 맞죠. 그 감동이 덜하잖아.
0: 감동이 덜해요.
1: 아 오케이. 자 저는 골랐습니다. 자 골랐습니다. 너무 일리 있는 설득이었어요. 저의 선택은 탱기입니다.
2: 뭐야 이 사람.
1: 근데 너무 뭐야? 너무 일리 있는
3: 얘 당연히 진이라고 지금 얘 당연히 진이라고 지금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1: 아니 교디가 교디의 놀리는 맛이 너무 있다.
2: 왜냐면 나 지금 좀 당황스러웠어요. 왜냐면 너무
3: 야 너 침 흘린다.
2: 너무 나한테 너무 극 네 이게 이 리액션 너무 컸어가지고 뭐하는 사람이에요 정표 씨.
1: 아까 쿄디가 말씀하셨죠 한국말은 끝까지.
3: 진짜 당연히 자기가 이긴다고 지금.
1: 아 쿄디가 너무 너무 좋아해요. 저 이런 난, 캐릭터 진짜 좋아해요.
2: 나는 진짜 너 탱디 했어 나 진짜 1초 동안.
3: 그니까 너 그냥 가만히.
2: 뭐지?
1: 아, 저는 이런 놀리고 싶은 탱커 역할을 정말 사랑하는데 아 일단은 사실 놀리고 싶어서 탱디를 고른 것도 있지만
2: 아 진짜 웃겨.
1: 네 저는 사실 쿄디가 설득을 하기 전부터 탱디가 고르기 전부터 저는 이미 A였어요. 왜냐면
3: 그런 사람 좀 많아요. 네. A인 사람이.
1: 그리고 탱디의 말이 뭔가 일리가 있었어요. 그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저는 정말 먹는 걸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원래 먹고 나서 물로 딱 마무리를 하잖아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걸 먹으면 그 맛을 남기고 싶어서 저는 물을 안 마셔요. 그게 딱 생각난 거예요. 탱기의 말에서.
2: 미식하시네요.
1: 아 완전 미식하죠. 네. 그래서 탱기로 골랐습니다. 기호 씨 너무 죄송해요.
0: 아 괜찮습니다. 진짜 재밌.
2: 아 진짜 웃긴 장면이 나올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되는.
1: 너무 귀엽게 나왔어요. 아니,
3: 가만히 쳐다보고 그러면, 있는 게 너무 웃겨.
2: 3초 동안.
3: 아니 누가 뭐 마치셨는 줄 알았어.
2: 지금 티모가 있었어요. 막.
1: 아 너무 웃겨. 아 이거는 아, 클립 찾아봐야겠다.
2: 아 좋습니다.
3: 자 좋습니다. 자 여러분 2대2입니다. 아주 박빙입니다 지금. 이쯤에서 노래 하나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제가 추천했던 곡이죠. 고티의 킴브라의 Somebody That I Used To Know. 오!

0: 꼬티의 킴브라의 Somebody That I Used To Know 듣고 왔습니다.
1: 오늘의 문자 주제 A or B 판정단 손동표의 마음을 울려라인데요. 사연 좀 더 볼까요, 동표씨?
2: 네, 좋습니다. 우리 짬뽕님, 라면 먹을 때 항상 고민하는 게 있는데요. 먼저 한 입 해야 하는 것은 A, 면, B, 국물! 아, 이것도 너무, 너무 이거는 국룰이 있다.
0: 그쵸. 에이. 하나, 둘, 셋, B.
3: A.
2: 오! 오! 덜러, 덜러.
4: 오, 대박, 대박.
0: 맞아요.
2: 오! 오, 너무 좋죠?
0: 난 지금 근데 네. 성동표 씨가 뭐가 국룰이라고 생각하는지 너무 궁금하네.
2: 그래요?
0: 그러면은 이겠지?
2: 교디부터.
3: 이거 아,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0: B 아니에요?
3: 응?
0: 당연히. 이게 네. 뭔가 면은 네. 아, 아닌가 봐. B 아닌가 봐. 망했다.
2: 모르죠, 모르죠, 모르죠.
0: 이게 면이라는 거는 네. 그냥 모든 면 다 똑같은데 네. 국물을 딱 아, 이게 지금 저 지금 너무 열심히 연기해가지고 입에 지금 느껴졌어요.
2: 침샘이
0: 아니 지금 라면 국물이 느껴졌어요 지금. 아, 메소드 연기한 것처럼. 오케이, 오케이. 무튼 이게 딱 네. 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또 라면이라는 게 이제 물이 너무 많거나 적거나 이러면 수프 얼마나 넣는 거에 따라 국물의 맛이 다르잖아요.
2: 그치.
0: 딱 라면 먹기 전에 국물부터 먼저 하고 아 오늘 라면
2: 아 속 먼저 싹 풀고
0: 예 맛있겠다 하면서 이제 딱 면을 들어가는 거죠.
2: 그렇죠, 맞습니다.
0: 왜냐면 라면의 영혼은 이 면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면은 오. 많은 요리에 들어가 있어요. 파스타, 네. 스파게티, 오. 뭐
2: 어허
0: everything
2: 어허
0: 마라탕
2: 어허
0: 하지만 음흠. 라면은 라면인 이유는 네. 그 국물이랑 그 수프 때문에요. 그거를 진하게 제대로 먼저 느끼고 그 면을 먹는 거죠.
2: 잘 들었습니다.
0: 예.
3: 저는요, 네.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도 살면서 국물을 먼저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상상조차도 안 가긴 하는데 네. 그래도 딱 라면을 딱 끓였어요.
2: 네.
3: 그럼 이거 뭐 내가 이상한 건가? 당연히 면을 먹지 않나 먼저? 면을 그냥 당연히 이거 라면이니까.
2: 그쵸, 라면이니까.
3: 라면이잖아요.
2: 그쵸, 그쵸.
3: 뭐 말 같지 않아요?
0: 그러면 라가 뭔데? 라가 뭔데?
2: 라.
0: 봐봐요, 봐봐. 라면이 면이 뒤에 있어. 라는
2: 네.
0: 뭐야?
2: 네.
0: 라 국물.
2: 아니 지금 근데 혹시 방금
3: 지금
2: 아까 아니 혹시
3: 얘는 뭐 뜯어가지고 입을 이렇게 잡고
2: 아니 혹시 아까 전에 선택 못 받은 걸로 약간 멘탈이 좀 나가시는 거 아니죠?
0: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래서 뭐가 앞에요 결국엔 면이 앞에요 라가 먼저
2: 라가 앞이긴 한데 네. 라가 뭔데요?
0: 그 한자로
2: 한자까지
3: 네. 오 캐나다 사람이 한자를
0: 빨간색이에요.
2: 빨강 라
0: 예 빨강 국물
2: 그치 쿄디가 하는 말이 다 맞아.
0: 예 네, 그럼 라가 먼저잖아요.
2: 국물 면이다.
0: 그럼요.
2: 오케이.
0: 그 지금 태효 씨 지금까지 잘못하고 있었어요 지금.
2: 왜요?
0: 면을 먼저 먹고 있었어.
2: 아 면라로 했구나.
0: 예 네, 면라. 아이고 면라로 그래 라면이지 뭐가
2: 그러네 그러네. 면라는 뭐야. 좋아요.
3: 그 라면을 딱 끓여놓고
2: 네, 끓여놓고
3: 딱 면을 한입 그냥 크게 탁 해서 입에 탁 네. 먹어서 아, 그거죠 사실.
2: 아 그 네. 혹시 꼬들 파세요 아니면은 탱글 파세요?
3: 무조건 꼬들이죠.
0: 꼬들이죠.
2: 꼬들로 한입 먹다가 마지막쯤에 익은 면을 먹어야.
3: 당연하죠.
2: 근데 꼬들한 걸 느끼려면 사실 첫 입이 중요하긴 하다. 아니 오늘 뭐 생각하는 남자예요. 오늘 안경까지 쓰고 와가지고.
0: 아니에요.
2: 뭐,
0: 그러면 더 빨리 냄비에 빼면 되죠.
2: 아 불을. 네,
0: 불을.
2: 좋습니다. 두 분 다 끝나셨나요? 마지막 어필.
3: 끝났습니다.
2: 좋습니다. 자 저의 선택은요.
0: 라면 생각해야 돼요. 면이 뒤에 있는 거.
2: 라면이냐 면라냐. 라면이냐 면라냐.

0: 저의 선택은 교디입니다.
1: 여러분 집 가서 다 찾아보세요. 라가 지금 뭔지, 라면의 라가 뭔지.
0: 저는 왜냐면 국물을 먼저 먹는 파예요.
2: 진짜요?
0: 네.
2: 저는 진짜 당황스러워.
0: 왜 이렇게 나디아 선수 지금 제일 진짜요?
2: 진짜요?
1: 아니 너무 반전을 주셔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영화 보고 있는 것 같아. 나 지금 막 좋았다. 이렇게 막 지금 나 근데 계속 누가 나 머리 잡고 지금 막
0: 그쵸.
1: 휘둘리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쵸.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3: 아, 네. 왜 이렇게 웃기나 진짜.
0: 네, 저 그래서 국물을 먼저 국물의 맛을 싹 느끼고 나서 면을 먹습니다. 뭔가 한번 이렇게 여기를 한번 이 통로를 적셔줍니다.
3: 아 진짜 미식가군요.
0: 네.
1: 네. 미식가네요.
0: 먹는 걸 사랑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1: 와, 자 여기까지 이제 토론 슬슬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3: 네. 네 동표님의 마음을 확실하게 울린 승자를 발표해야겠죠?
0: 좋습니다. 오늘의 최종 승자는요 바로 쿄디 축하드립니다.
1: 왜 저죠?
0: 총 3대 2로 승자가 되셨는데 우리 쿄디 한번 소감 들어볼까요?
1: 아 저는 진짜 아 우리 그 2대인 줄 알았어가지고 아 우리 어떡하지 이거 또 퇴근해야 되는데 더 하나 더 해야 되는 건가 막 이 생각했는데 아 제가 이겼군요. 어 너무 스프라이즈라서
0: 스프라이즈.
1: 예, 지금 더 기분이 좋네요.
0: 좋아요, 좋았어요.
1: 아 지금 진심방에서 무슨 선물을 줄지 지금 기대가 지금 엄청 높고요 지금.
0: 아 근데 아쉽게도 쿄디한테는 선물이 가지 그러니까. 않아요. 쿄디의 이름으로 우리 친친방 친구들에게 선물.
3: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1: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그거였어요.
0: 아 나의 이름으로 어떤 에, 선물이
1: 그쵸 그거였죠. 예 어떤 선물 얼마나 거대한 선물일지에 대한 기대감과 에,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태효 씨도. 어 되게 열심히 해준 것 같아서.
0: 네.
1: 근데 좀 창피할 것 같아요, 태호 씨는.
0: 왜?
3: 아 저요?
0: 왜? 가위바위보 왜?
1: 다 이겼는데. 아. 진 거 보면.
0: 또 이렇게 또 살짝 긁으시네요.
3: 아니야, 제가 봤을 때 녹화본 보면 분명히 누가 더 뭐야 창피한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전 사실 그 녹화본 안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아, 저도 왠지 알 것 같아요.
1: 아,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녹화본 보는 거. 근데 무튼 네. 승리했고요.
0: 네.
1: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저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아쉽게 진 우리 탱디 소감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 아, 저는 사실 아쉽지 않습니다. 저는 기호가 충분히 이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오늘은 기호 씨의 날이었어요.
3: 네, 지금 충분히 기호가 이겨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1: 아, 맞아요?
3: 네.
1: 아, 감사합니다.
0: 맞습니다.
1: 아,
0: 좋아요.
1: 오늘 동표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끼리 문자 소개된 분들 중 추첨 통해 저의 이름을 넣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그럼 오늘 소감과 함께 동표님 추천곡 들어볼까요?
0: 네, 오늘도 이렇게 오랜만에 뵀는데 너무너무 또 즐거웠고 되게 우리 친한 친구를 오랜만에 만난 기분이라서 더 반가웠어요. 오늘도 편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 아, 그럼요.
0: 네, 그리고 또 제가 오늘 친한 친구 우리끼리 듣고 싶은 곡으로 가지고 온 곡은요, 안희수의 네 어둠은 내가 먹어치울게 라는 곡인데요. 노래 제목부터 너의 어둠은 내가 먹어치워주겠다라는 말이 너무너무 다정하게 들려서 우리 팬분들 그리고 친친방 친구들에게 좀 다정한 말을 해보고 싶다라는 의미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1: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안희수의 네 어둠은 내가 먹어치워줄게 들으면서 동표님 보내드리겠습니다.
3: 저희는 언젠가 또 만나요. 누구랑?
0: 우리끼리!

0: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내 미래보다 뚜렷한
2: 태호 이목구비?
1: 아니 기호 이목구비 말고
2: 점심 메뉴 내일 급식 뭐더라?
1: 오늘의 학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2: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중계중학교.
1: 오늘의 급식력 퀴즈 바로 만나볼까요?
2: 8월 26일 수요일 내일 중계중 점심 메뉴는 이렇습니다. 해물바에야, 뽀요아사도, 보코치니 샐러드, 달걀 실파국, 깍두기, 그리고 초코추러스인데요.
1: 메뉴가 어디 여행 온 것 같죠? 바로 내일이 해외 음식 체험의 날이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 나라의 음식을 먹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유럽의 이 나라를 맞추시면 됩니다. 수도는 마드리드고요. 쌀밥에 해산물을 넣고 볶은 빠에야와 닭다리 조림인 뽀요아사도가 전통 요리로 유명하대요.
2: 저 이거 먹었잖아요.
1: 맞아요. 딱 보자마자 오 여기 학교 되게 신기하다 생각했는데.
2: 좋습니다. 1번 스페인, 2번 프랑스.
1: 정답 보낼 곳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2: 정답자 중에 행운의 한 명 뽑아서 학교, 회사, 동아리, 학원 어디서든 급식 먹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단체 간식 선물 피자 3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럼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 받겠습니다. 내 급식만큼이나 맛있는 오늘의 신곡입니다. 빅뱅의 빅.

0: 내일 급식 뭐더라에 이어서 빅뱅의 빅 듣고 왔습니다. 지난주 빅뱅 데뷔 20주년 월드투어의 첫 시작이었던 고향 공연, 바로 제가 있었던 그곳에서 최초 공개했던 신곡이죠. 무려 4년 만에 신곡으로 지드래곤이 작곡, 작사에 참여했고요. 현재 빅뱅의 모습과 팬들에 대한 애정을 녹여낸 곡이라고 합니다. 다들 많이 들어주시고요.
1: 그럼 내일 급식 뭐더라 퀴즈 정답 확인해볼까요?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스페인이었습니다.
0: 네, 내일 중계 중 스페인 음식 체험의 날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해물바에야, 뽀요아사도, 보코치니 샐러드, 달걀 실파국, 깍두기, 그리고 초코 추러스.
2: 와우.
3: 와, 여기 학교 정말 좋은 학교예요.
1: 되게 신기하네요.
0: 이게 그러면은 해외 그거의 날이면은 이렇게 시즌 뭐야 기간별로 돌아오나 보다. 저희는 수요일 날 있었어요. 아 매달 있대요 이게. 저희는 수요일마다 있었어요.
2: 있었어요?
0: 이거 말고 잔반 없는 날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버리는 거 없는 날. 그래서 일부러 맛있는 거를 좀 주는 거야 그날은.
2: 아 대박.
0: 막 칼국수 뭐 이런 거 주고. 딱 뭐 햄버거면 햄버거 이렇게 주고.
2: 아니 저도 딱 보는데 딱 해물바예요. 와 이렇게 뭐지 생각했는데 딱 그런 거였구나.
0: 저 이거 먹었잖아요. 해물바에요.
2: 맞아요. 저희는 직접 스페인에 가서 또 먹었잖아요. 바야도 먹었고 뽀요 아사도도 먹었고
0: 식감이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2: 뽀요 아사도가요?
0: 아니요. 해물바에요.
2: 그 확실히 그 쌀이 쓰는 쌀이 되게 좋아요. 근데 전 생각보다 빠에야 제 스타일 아니긴 했었어요.
0: 그래요?
2: 의외로.
0: 난 진짜 괜찮았어.
2: 제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 생각보다 너무 뭐라 해야 되지? 자극적인 맛이 없어서. 예. 근데 예, 되게 식감도 좋고 좋습니다.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0: 좋습니다. 단체 간식 선물 피자 세 판 받을 주인공은 방송이 끝난 후 친한 친구 방송반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맛있게 드세요.
1: 저희는 노래 Sultan of the Disco의 숱한 밤들 듣고 오늘의 마지막 장경한 일기로 돌아올게요.

하루가 좀 길었다. 별일 아닌 척 넘긴 일들이 퇴근길이 되니까 한꺼번에 엎여들었다. 괜히 어깨가 무거웠고 마음이 축 처졌고 누구랑 얘기하고 싶은 기분도 아니어서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었다. 그때부터 이상하게 신호가 척척 맞아들었다. 횡단보도에 도착하면 초록불, 다음 골목도 초록불, 그 다음도 초록불, 세 번쯤 연달아 건너고 나니까 그게 뭐라고 기분이 좀 좋아졌다. 이렇게 운이 트이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대로 복권을 한 장 사볼까 싶기도 하고 그만큼 사람 마음이 참 쉽게 뒤집히는구나 싶기도 하고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씩 증발하기 시작했다. 인생 전체가 내 편인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힘든 날에 이 정도의 작은 일 하나가 잠깐 내 편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지 모른다. 모든 일이 나를 비켜가는 것 같은 날에도 초록불 하나쯤은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또 사라지니까.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교환일기의 다음 페이지는 너가 채워줘.

0: 네, 김유나의 Going Home 듣고 왔고요. 오늘의 교환 얘기를 남겨준 분은 1529님이었습니다.
1: 되게 신선한 주제였던 것 같아요. 되게 뭔가 이 운에 대한, 그리고 뭔가 얼마나 안 좋은 하루를 보냈다 해도 결국은 그래도 희망이라, 희망, 되게 작은 희망이, 되게 작은 희망도 있을 수 있다.
0: 죄송해요.
1: 되게 작은 희망도 있을 네. 수도 있다.
0: 그렇죠.
1: 나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0: 일단 세상이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날 가끔씩 있죠.
1: 그렇죠. 진짜,
0: 진짜
1: 네. 있죠.
0: 모든 게 아닌 것 같은 날 그런 날들이 가끔 있는데 이런 사소한 거에서 뭔가 마음이 바뀌는 게 참 이 마음이 이 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람 마음이 참 쉽게 뒤집히는구나.
1: 좋은 거 하나만 봐도 네.
0: 여기서 좀 공감을 저도 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이 내 편이 아닌 것 같을 때 기호 씨는 어떻게 이겨내나요? 딱히 그렇게 생각 안 하죠.
1: 네. 뭔가 세상이 내 편이 아니다라는 생각은 나는 저는 오히려 세상은 공평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 편 아닌 것도 아니고 내 편인 것도 아니고. 아니고 되게 공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어느 날에 진짜 아 오늘 진짜 내 날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그냥 집 들어가서 제가 하고 싶은 걸 해요.
0: 아까 가위바위보 세 번 친 것처럼
1: 네 진짜 오늘 제 날 아니었던 거죠. 그럼 이제 집 들어가면 뭐 해야 될까요?
0: 발 닦고 자야죠.
1: 맛있는 거 먹고
0: 예스
1: 예스 그렇게 하면 아, 그래도 좀 행복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그냥 진짜 사소한 거. 진짜 오늘 하루 종일 진짜 짜증나게 가위바위보 세 번 연속으로 져도 집 가서 맛있는 거 딱 하나 먹으면 괜찮아져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너무 계속 다운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0: 아니 이 말 참 좋네요. 모든 일이 나를 비켜가는 것 같은 날에도 초록불 하나쯤은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또 사라지니까.
1: 말을 너무
0: 그러게요.
1: 잘했어요.
0: 이분은 아주 야무진 분이네요.
1: 예. 예,
0: 이분 기가 막힙니다.
1: 예, 그글 자체가 게. 너무 예. 딱
0: 이런 신호가 척척 맞아들었다. 이런 말 쓰는 거 보면 이분 정말 독서를 아주 잘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1: 근데 진짜 초록불 하나가 나를 기다리고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빨간 불이 있어야 초록불이 있는 거죠.
0: 그렇죠.
1: 예. 그래서 괜찮으니까 너무 내 날 아닌 것 같은 날에도 너무 희망을 버리지 말고 하루는 무조건 끝이 제일 중요하니까 끝에는 그래도 행복하게 바라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예스. 오늘 사연 보내주신 1529님에겐 친친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사연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저희는 토론 게임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오랜만에 이렇게 칭칭 오랜만이죠.
1: 맞습니다. 네. 아, 엄청 웃은 것 같아요 오늘.
0: 네. 아, 아까, 너무 많이 웃었어요 대우 씨.
1: 아까 너무 웃었어요 진짜로. 네. 아까 너무 웃어가지고 지금 힘이 다 빠졌습니다.
0: 그니까요. 네. 지금 이제
1: 정말 솔직히 집 가면 지금 너무 꿀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지금 빨리 집 가서 자고 싶어요.
1: 네. 아 지금 오늘 너무 많이 웃었고 저도 아주 좋은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네,
0: 웃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친방스.
1: 좋습니다. 자 1526님께서 요즘 전 눈 뜨고 감을 때까지 피어나무니만 볼 정도로 빠져있는데 친친방 계약해서 너무 좋아요. 당연함 오늘로 피어남은 입덕한 지 딱 36일.
0: 아 환영합니다.
1: 36일.
0: 오래오래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그럼 우리 콘서트도 안 했겠다.
0: 그러게.
1: 그럼 다음에 꼭 와보세요 진짜로. 네, 기가 막힙니다.
0: 저희 또 그리고 열심히 해서 올해 그래도 남은 일 동안은 많이 보려고 노력해야 되죠 저희가.
1: 그렇죠.
0: 네 노력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좋습니다. 내일은 다시 돌아온 이별의 날입니다.
1: 이별은 아쉽지만 오야와 야자하면서 즐겁게 하루 마무리하실 수 있으니까요. 내일도 밤 10시에 꼭 찾아와주세요.
0: 그럼 저희는 오늘 끝곡 태호의 반이라서 들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1: 영상의 김혜영,
0: 연출의 김연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1: 저는 DJ 피어나무니 태호
0: 기호였습니다.
1: 또 봐.

0: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무한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0: 일단 스타트 버튼 누르고 그 발.
1: 응?
0: 아니, 브레이크.
1: 아! 아, 너무 촌스럽지.
0: 아니야, 아니야. 자, 요거를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편할 거야. 아유, 택선이 다리가 길어가지고.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이렇게 뭐 내부 공간.
1: 연우야.
0: 뭐, 네? 아니, 어?
1: 어색해. 네가 좀 너무 좀 타인처럼 친절하다고 해야 되나?
0: 아니 뭐 당연하지. 그 저기 고객님인데. 아니 근데 너야말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되게 밝아졌어. 예뻐지고. 근데 좀 만졌니?
1: 야.
0: 아 농담이야 농담. 아니 근데 진짜 네가 동창회를 거의 안 나왔잖아. 어떻게 사나 좀 궁금하긴 했었거든.
1: 나 궁금했어?
0: 아니 그럼 아니 그 아 그 너 지금 차는 뭐야? 어차피 팔아야 되잖아. 그것도 내가 잘 아는 데가.
1: 나 차 없어.
0: 첫 차야?
1: 응.
0: 근데 너 무슨 일 한다 그랬지?
1: 연우야 나 이 차 타고 나가봐도 돼?
0: 아 시승? 응. 그렇지. 그게 원래 맞는 순서긴 해. 응.

지난해 개봉한 영화죠. 지금은 OTT에서 볼 수 있는 강희관 감독의 바이러스에서 마지막 엔드 크레딧 음악, 이병우 음악 감독의 스코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훈입니다. 2019년에 촬영을 마쳤지만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또 영화 제목 자체가 또 바이러스이고, 물론 사랑의 바이러스이긴 합니다만 모두가 코로나 팬데믹의 그 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 이런 설정 자체가 좀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서야 개봉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에 개봉한 바이러스. 배두나, 김윤석, 또 손석구, 그리고 장기하. 이렇게 주요 출연진이 소개가 되죠. 그러니까 장기하 씨가 이 영화에 출연한 건 꽤 비중 있는 역할로 출연.

한 건 촬영을 마친 건 2019년이었습니다. 조금 더 일찍 영화배우 장기하의 활약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었겠지만 어쩌다 보니 시간이 조금 흘러서 지난해에야 우리는 영화에서 배우 장기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동차를 팔고 있는데 어느 날 초등학교 같은 반이었던 배도나 씨가 느닷없이 찾아와요. 그러더니 뭔가 얼굴도 발그레하고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사랑을 하게 만드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거든요. 차를 팔아야 하는 장기하 씨에게 뭔가 다른 식으로 어필을 해보려고 하는 이 배도나 씨의 상황이 겹쳐지면서 좀 재밌는 순간들이 연출이 되고요. 그러다가 더 큰 사건에 휘말리게 되죠. 가장 불쌍한 인물 중에 하나였어요. 장기하 씨는 그냥 차를 팔고 싶은 마음이었을 뿐인데 어쩌다 보니 뭐 격리도 돼야 되고 뭐 끌려도 가고 그런 일을 겪게 되는 장기하 씨. 그의 능청스러운 연기가 돋보이는 장면을 오늘 들려드렸고요. 배우 장기하의 단독 주연작이 이번 주에 개봉을 합니다. 뭐야 그런 영화가 있었어? 하실 텐데 산산조각이라는 작품으로 뭐 멀티플렉스 체인에서 단독 개봉을 해요. 상영시간은 33분입니다. 관람료는 3,000원입니다. 요거 한번 시도할 만하지 않아요? 웬만한 커피값보다도 싼 가격에 30분 정도 장기하 씨의 새 앨범에 담겨 있는 모든 음악을 영상과 함께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될 거예요. 하얀 기아와 까만 기아의 이야기. 무성 영화죠. 대사는 없습니다. 몸짓으로 그리고 표정으로 모든 걸 표현하는 하얀 기아의 삶 속에 어느 날 거울 저편에 까만 기아라고 하는 또 다른 내가 나타나면서 이 삶이 흔들리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영상 한 33분 정도의 영상을 다 찍은 다음에 그 영상에 맞춰서 음악을 만든 거예요. 완성된 영상의 편집은 1초도 건드리지 않은 채 거기에 맞춰서 9곡을 만들어서 정규 음반을 이제 출시하게 될 텐데 그 출시에 앞서서 영상을 영화로 먼저 극장에서 공개를 합니다. 장기하 씨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뭐 30분 정도니까 다른 영화 보러 간 김에 시간 맞으면 요거 한 편 더 3,000원 내고 보고 오셔도 재밌을 겁니다.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빨리 새 음반을 만나고 싶게 만드는 영화 산산조각 개봉에 맞추어서 배우 장기하의 활약이 돋보였던 영화 바이러스를 떠올려봤습니다. 오늘은 이은선 기자의 필수곳이 있는 날이죠. 어떤 영화 소개해줄지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8000번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 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긋지긋 무조맨 티어실 원스야 딱 한 번만 티어실 원스야 싹 한 번에 티어실 원스야 무조맨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스티커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지약 아니 분만

그래도 장기하 씨 노래 한 곡은 들어야죠. 별거 아니라고 영화 미망을 본 사람들은 모두 다 흥얼거리게 되는 바로 그 노래 2024년 작품 미망의 노래였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제가 기아씨 라디오 DJ 할 때 그 프로그램 게스트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인연으로 또 이번 산산조각 시사회에 초대를

받았어요. 갔는데 저 빼고 다 연예인이라 오 뭐야 뭐야 저 사람도 왔네 이러면서 연예인 구경하고 왔습니다. 제 앞에 이적 씨가 앉아 있었고요. 그 시사회 때 제 옆에는 터치드가 네 앉아 있었고요. 저 앞쪽에 유태호 씨가 있더라고요. 눈이 살짝 마주쳤는데 저를 기억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또 내향인이잖아요. 먼저 가서 또 아는 척하기도 쑥스럽고 이래서 어색하게 눈만 몇 번 마주치고 황급히 도망치듯이 나왔습니다. 저 그런 자리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또 연예인 울렁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석에서 얼쩡거리다가 얼른 빠져나왔네요. 이 자리를 빌어 시사회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아씨. 영씨가 여름 휴가가 뭔가요? 먹는 건가요? 여름이 가기 전에 이 노래 한번 틀어주세요. 단편 영화 엔조이 유어 썸머로 알게 된 마이 앤트 메리의 강릉에서요.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모르는 영화라 보지 못한 영화라 좀 찾아봤더니 2000년 작품이고요. 그때 꽤 호평을 받고 영화제에서 상도 받고 했던 단편 영화네요. 16분 길이의 단편 영화고 이형곤 감독이 연출을 했고요. 주인공이 마이 앤트 메리의 보컬이십니다. 네, 직접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밴드를 그만두고 직장에 다니는 한 남자의 이야기. 언제나처럼 또 출근 버스 타고 회사를 가다가 갑자기 신나게 헤드뱅잉을 하며 노래를 부르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주 인상적인 작품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어요. Enjoy Your Summer. 이 영화에서 마이 앤트 메리의 강릉에서 영씨의 신청곡 준비했거든요. 이제 정말 여름이 가네요. 여름이 가요. 아직은 안 갔으니까 여름이 가기 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강릉에서 듣고요. 이은선 기자 만날게요.

0: 좋은 영화만 골라드립니다. 이은선의 Feels So Good.
1: 좋은 영화만 골라오시는 이은선 기자님 오셨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네, 제 목소리가 이제 서서히 코맹맹이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0: 가을이 왔어요.
1: 가을이 옵니다, 여러분. 네, 기뻐하십시오. 처서 매직은 없어도 비염 매직은 있기 때문에 네. 기가 막혀요.
0: 아니, 제가 거의 네. 몇 년째 보고 있잖아요. 제가 겪는 일은 아니지만 가까이 계신 분의 임상실험을 지금 계속 네. 보고 있는데 너무 신기해요.
1: 기가 막히게 처서가 지난 바로 다음 날 아침 비염이 시작되는 거예요.
0: 거의 옛날 어르신들 무릎 아프면 아니, 비우는 수준에.
1: 맞아요. 네. 자, 여러분 이제 가을이 옵니다. 기대하십시오. 자, 가을의 초입에서 네. 여름의 끝자락과 가을의 초입에서 네. 자, 오늘의 주제는 어떤 주제로 영화를 소개해 주시겠어요?
0: 여름의 끝자락에서 좀 뜨거운 얘기를 해야겠죠. 오늘의 주제는 필생의 복수입니다.
1: 그냥 복수도 아니고 필생의 복수.
0: 네. 네. 이걸 해야 내가 살고 우리가 사는 각오를 단단히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복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요? 해보신 적이 있어요?
1: 아니요. 있나? 뭐 없죠. 네. 뭐 해봐야 뭐 소심한 복수들을 하고 살았겠죠. 뭐.
0: 소심한 네. 복수라면 뭐 어떤 정도일까요?
1: 소심한 복수라는 게 네. 상대는 내가 복수를 했다는 것도 모르지. 혼자 마음속으로. 뭐 이제 너랑은 끝이야. 뭐 이런 거죠. 복수는 네. 그래서 영화에서 복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0: 네.
1: 영화에서만 사실은 해볼 수 있는 어쩌면 영화에서만 좀 허락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 가운데 역시 복수가 좀 아주 큰 게 아닐까 싶어요. 네. 네.
0: 저는 이 마음을 이해해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복수라는 걸.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영화 속의 상황이든 어떤 뭐 누군가의 복수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럴 수도 있지 뭐 정도의 느낌이었거든요.
1: 네.
0: 그 기분을 잘 몰랐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게 감정적인 공감이 아니라 그냥 인지적 공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래 오케이 뭐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건데 조금씩 나이가 들고 뭐 이런저런 상황을 겪으면서 이거를 진짜 감정적으로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복수의 마음이라는 걸 물론 마음이 든다고 다 실행하진 않지만 아, 사람에게 복수라는 게 어떤 종류의 동력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된 것 같고
1: 네.
0: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영화를 지금에서야 보는 마음이 조금 특별했다고 할까요?

0: 않을까요?
1: 어릴 때 영화들을 또 겪었으면, 혹은 두 번째 소개할 영화는 예전에도 당연히 봤던 작품인데, 과거에 본 느낌과 굉장히 좀 달라지더라고요.
2: 필생의 복수.
1: 네.
2: 네. 자, 첫 번째 영화는 뭐예요?
1: 8월 26일 개봉작입니다. 김미조 감독의 한국 작품 경주기행입니다.
2: 경주기행.
1: 네.
2: 네. 경주 야호.
1: 경주 야호 이렇게 되는
2: 네.
1: 거죠.
2: 그래서 제가 그때 경주기행 보고 나오면서
1: 네.
2: 영화사분한테
1: 네.
2: 이건 지금 제나 씨랑 GV를 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죠. 네.
1: 네.
2: 요즘 핫한 경주를
1: 네.
2: 배경으로 경주기행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죠. 네.
1: 한 가족이 경주에 가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2: 네.
1: 어떤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지명을 간판에 건 가게들이 진짜 많잖아요.
2: 그죠, 그죠.
1: 경주도 진짜 많거든요, 실제로 가보면.
2: 네.
1: 그래서 이 가족들이 그 간판들을 둘러보면서 어딜 가나 경주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이 조금 애틋하게 들리는 것은 이 가족의 막내딸 이름도 경주예요. 그런데 다만 지금은 세상을 떠나고 없는 존재고요. 수학여행을 갔다가 살해당해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딸이 경주입니다.
2: 네.
1: 그래서 그렇게 경주가 떠난 지 8년째 되는 날, 엄마 옥씨를 비롯한 경주의 세 언니, 장주, 영주, 동주 언니들이 가해자의 출소에 맞춰서 그를 납치해서 살해할 계획을 세웁니다. 경주가 죽은 경주에서.
2: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면
1: 네.
2: 어이 뭐 줄거리를 다
1: 네.
2: 말해라고 하시겠지만
1: 네.
2: 영화 시작하고 한 10분 안에 다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
1: 10분이 뭐야? 한 5분. 완전
2: 그렇죠.
1: 초반 리듬에 다 밝혀지죠.
2: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1: 네.
2: 자, 1대1의 복수가 아닌 가족의 복수를 그리고 있어요.
1: 여기까지 듣고 상상하실 만한 내용을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옥실과 그 딸들이 가해자를 어떻게 마주할까? 어떻게 붙잡을까? 이 과정이 아마 이 영화의 스릴러적인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실 텐데요. 전혀 아니고요.
2: 네.
1: 이 가족이 트렁크에 이미 복수의 대상을 싣고 달리는 중이다 라는 사실이 처음부터 그냥 대놓고 드러나요. 그래서 이 가족이 경주로 가면서 막 사진도 찍고 여러 명소들을 들리는데,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알리바이 확보를 위한 동선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2: 네.
1: 그래서 애초에 이 영화의 계획은 가해자를 향한 복수를 시작부터 보여주는데, 그 시작과는 달리 이게 어느 누구에게도 통쾌한 마무리는 될수 없을 거다라는 사실을 인정한 채로 그냥 달려가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복수라는 게 결국에는 악연의 고리를 어떤 방식으로 끊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내 손에 더러운 걸다 묻혀가면서 그냥 악순환을 더 지독하게 엮어버리는 게 결국에는 복수이고, 이거 위해 달려가는 이내 여자가 그걸 모르지 않는다 라는 점에서 영화가 시작이 조금 특별하죠. 그래서 내 가족을 무참히 살해한 가해자를 생각하면 진짜 솔직히 얼마나 죽이고 싶겠어요.
2: 그죠.
1: 네, 그래서 이 경주기행 속의 인물들의 여정이 절대 고통스럽지 않을 리가 없어요. 어쩌면 조금 더 필연적인 고통의 여정이라고 해도 그게 더 적절한 표현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영화는 그 필연적인 고통 속에 달려가는 여정에 마지막에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려고 영화가 달려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그 복수를 계획을 세우고 결심을 하고 수만 번 흔들렸다가 다시 이행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그 마음 안에서 떨어져 나온 부스러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영화라는 생각이 아마 경주기행을 보시면 가장 크게 드실 거고, 사실 내 가족이 죽었다고 해서 그 가족을 죽인 가해자를 잡아서 아주 손쉽게 처단할 수 있을 정도의 가족은 존윅과 테이큰 정도밖에 없지 않을까요?
2: 그렇죠. 네.
1: 사실은 보통 사람들은 벌레 한 마리 죽이면서도 막 호들갑을 떨 정도로 다른 생명을 해한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 없이 산 사람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경주기행 안에서도 실제로 그 대사를 하거든요. 우리 날벌레 한 마리 죽여본 적 없는 사람들이야. 이런 이야기를 둘째 딸 영주가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착하게 살았고 이내 모녀가 타고 가는 낡은 봉고차 안으로 날벌레 한 마리가 들어오는 게 영화 초반에 등장하는데, 그걸 못 잡아서 야단 법석의 상황이 벌어져요, 영화 초반에. 그렇게 이 가족의 여정이라는 게 어설퍼요. 어설프고 계획은 계속 실패하고 그런데 처단해야 될 상대는 너무너무 극악무도한 살인자인 거예요. 작전은 계속 실패해요. 잡았다가 놓치고 쫓아갔다가 못 쫓아가고 이런 상황들의 연속인데 그 안에서 이 영화가 얼마나 완급 조절을 탁월하게 하냐면 이 영화 재밌어요.
2: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영화 코미디입니다.
1: 네. 네. 아니 저렇게 비극적인 상황이 어떻게 이게 웃길까 싶으실 텐데 우리가 장례식장에서도 누군가는 방구는 낀다고 하잖아요.
2: 그렇죠.
1: 그 소리 듣고 누군가는 웃기도 하고 그렇게 네. 비극적인 슬픔과 아주 일상적인 순간들이 막 뒤섞여 있다거나 몸을 막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긴장되는 장면인데 갑자기 어떤 즉각적인 유머의 상황이 발생한다던가 이렇게 좀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맞붙어서 막 굴러가는 어떤 풍경이 경주기행의 아주 독특한 매력입니다.
2: 네. 그런데 슬픔이라고 해서 다 같은 슬픔이 아니라고요?
1: 일단 이 가족이 타고 있는 봉고차를 보면 이 가족 같아요. 너무 너덜너덜해져 있거든요. 봉고차가.
2: 낡고.
1: 네. 네. 오른쪽 라이트만 켜질 수 있는 그것도 곧 꺼질 것만 같은.
2: 시동도 잘 안 걸려요.
1: 네. 그 노란 봉고차를 타고 경주로 가고 있는데 여기저기 테이프를 막 덕지덕지 붙여놓은 모양이거든요.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이유로 창문도 뜯겨져 나가는 바람에 그 창문도 이렇게 테이프로 막아놔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낡고 지쳐있고 너덜너덜하고 어딘가 좀 아프고 이런 게 이 가족의 딱 마음의 상태를 시각화한 것 같다라는 인상을 주고 엄마 옥실의 명분은 이거예요. 전원만 죽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트렁크에 잡아놓은 전원만 죽이면 우리 가족이 새 마음 새 뜻으로 살 수 있다. 그러면 괄호 열고 그 전에는 우리 절대 이렇게는 못 살아인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을 받아들이는 딸들의 마음이 다 같은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는 엄마 도와주자. 엄마 저렇게 하고 싶대잖아. 가족 일에 무슨 논리가 필요해. 라고 말하는 딸이 있는가 하면 이게 어떻게 감정적으로 대할 문제냐. 우리 저 사람 죽이면 평생 살인자의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된다. 우리의 가족들도 다 그걸 달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괜찮냐. 이렇게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딸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이 너무 비극적인 사건으로 죽어버린 이후에는 남은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집단적인 가족이라는 감정이 있죠. 그 큰 카테고리가 하나가 있고 또 작은 카테고리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 내 마음을 온전하게 이해받지 못한 각자의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때 해명하지 못했던 마음들도 있고 각자의 죄책감도 있죠. 그래서 이 네 사람의 어떤 행동들을 보고 있으면 어떤 문장이 머리에 떠오르냐면 슬픔과 죄책감에도 각각 다른 이름과 얼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 네 명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유가족이라는 그 집단성은 같지만 각자가 감내하고 있는 상처의 모양이 너무 다르고요. 실제로 첫째 딸은 아 우리 과거 좀 벗어나자. 나 정말 이거 너무 싫어. 라고 빨리 행복해지고 싶어. 라고 말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둘째는 모르겠고 그냥 이런 가족이 다 지긋지긋해요. 그냥 탈출하고 싶어요. 나는 그냥 빨리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사랑을 너무너무 받던 그 막내딸 대신에 이 집안의 천덕꼬러기인 내가 차라리 죽었다면 우리 가족이 괜찮았을까? 이런 자책을 하고 있는 마음이 있고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내가 괜히 이런 복수의 계획을 세워서 이 딸들을 엄청난 위험 속으로 몰아넣은 게 아닐까? 라는 그 두려움이 순간순간 욱하고 올라오죠. 그래서 각각의 이 마음들을 숨기고 있다가 어느 시점들이 하나씩 이렇게 터져서 흘러나오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게 경주기행의 가장 근사하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지점이기도 합니다.
2: 막내에 대한 미안함이 다 있는데 그 미안함의 이유가 조금씩 다르게 네.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미안함을 표현하는 방식도 또 서로 다르다는 거
1: 네.
2: 그 죄책감도 갖고 있는데 그 죄책감 또한 이유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
1: 네.
2: 또 다르게 표출한다는 거. 이거를 캐릭터마다 다 이렇게 다르게 그걸 풀어낸다는 게 저 약간 좀 놀랐어요. 첫 네. 상업 장편 영화를 만든 감독의 솜씨야? 그래서 네. 약간 좀 놀라면서 봤습니다.
1: 김미조 감독이 실제로 자매가 넷인데 그중에 막내딸이라고 하죠.
2: 네.
1: 그래서 아마 각자의 위치에서 느끼는 감정의 온도와 가족 안에서의 책임져야 될 무게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 가족의 캐릭터 설계에도 좀 반영이 됐을 거라는 예측을 할 수 있죠.
2: 무엇보다 반가운 장르 영화다.
1: 보통 신인 감독들이 상업 데뷔작을 내놓을 때 네. 장르 영화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뭐 그냥 가족 드라마로 무난하게 풀거나
2: 네.
1: 그런데 이 영화는 초반에 리드미컬한 편집만 봐도 굉장해요. 편집에 진짜 공을 들였다라는 걸 그 초반 리듬에서 알 수 있는데 살인자를 납치하고 납치하는 단위는 또 다른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네. 납치를 하고 알리바이를 만들고 이 살인자를 트렁크로 이송을 하고 막 이 모든 과정이 탐정 영화를 연상케 하는 그 음악의 활용과 더불어서 눈을 떼지 못하는 그 리드미컬한 편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지나가면 아주 여러 장르를 주무르는 시도 자체를 영화가 보여주는데 스릴러에 뭐 액션 추격에 코미디에 가족 드라마에 이 모든 장르를 넘나드는데 이게 왜 반가웠는가 하면 저는 장르적인 야심이 보이는 신인 감독의 영화를 보기 요즘 좀 힘들잖아요.
2: 그리고 장르를 겁내지 않는 느낌.
1: 네.
2: 네.
1: 혹은 그 장르적 구현을 위해 이미지에 골똘한 느낌. 이런 인상을 주기가 되게 쉽지 않은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장 잘 아는 좀 무난한 이야기로
2: 네.
1: 등장을 하려고 하는 그걸 등용문 삼으려는 감독들의 마음 역시 너무 이해하고 그런 시도가 많은데 장르적 폐기로 이렇게 똘똘 뭉친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반가운 시도처럼 느껴졌고요. 이전에 김미조 감독이 만든 영화는 갈매기라는 첫 장편 영화가 있었죠.
2: 갈매기랑은 또 너무 달라서
1: 네.
2: 그것도 신기하고
1: 네.
2: 그것도 또 대단했어요. 네.
1: 근데 공통점이라면 그 이미 일어난 일을 없었던 일 취급을 못하는 여자들의 이야기죠.
2: 그죠.
1: 그러니까 네. 갈매기라는 영화도 딸의 결혼을 앞둔 60대 여성이 자신이 당한 성범죄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다 대충 그냥 무마하려고 넘어가는 사이에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는 과정이 그 갈매기라는 영화에 담겼었고 주연이었던 정혜아 배우가 이번 영화에도 나오시죠. 근데 이번에는 딸이 죽은 일을 없었던 일로 절대 만들 수 없는 엄마 옥실의 이야기가 된 거죠.
2: 네.
1: 이걸로 두 번째 장편 영화를 만들었고 아마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이 감독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많이 생기실 거예요.
2: 네.
1: 그래서 아마도 이 영화를 보고 나면 만나서 영광입니다 라는 말이 나오실 텐데 제가 갑자기 왜 이렇게 어설픈 사투리를 했는가 하는 건 영화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2: 네. 그래서 김미조 감독님 모십니다.
1: 네.
2: 이번 주 매직아워 스페셜 F에서 방금 이은선 기자가 소개해준 경주기행의 김미조 감독님을 만나서 얘기를 한번 직접 나눠보겠습니다.
1: 아, 감독이 판을 잘 열심히 예쁘게 깔아두면 배우들은 그 안에서 날아다닌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2: 우리가 영화에서 배우가 돋보이면 아 이거는 뭐 그냥 감독보다는 배우가 잘해서 영화가 살았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1: 네.
2: 그런데 결국 감독의 가장 큰 역할은 배우가 그렇게 활약할 수 있는 그 판을 깔아주는 거거든요.
1: 네.
2: 우리가 왜 날고기는 배우가 나와도 날지 못하고 기어만 다니다가 끝나는 영화를 볼 때가 있단 말이죠.
1: 마음이 안 좋죠. 네.
2: 네, 그래서 이 영화는 물론 훌륭한 배우들이 있지만 그 훌륭한 배우들이 자기 색깔과 자기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그 완급 조절을 포함한
1: 네.
2: 그 이야기를 끌고 가는 그야말로 이야기를 감독하는
1: 네.
2: 현장을 감독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난 작품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1: 첫째 딸은 공효진 배우가 연기를 하죠.
2: 네.
1: 그런데 저는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공효진 씨가 갑자기 막 왕 하고 우는
2: 네.
1: 얼굴에 전 한 번도 설득이 안 된 적이 없어요. 이번 영화에도 그게 있어요.
2: 아, 정말 잘하더라.
1: 네. 그래서 공효진 배우에게도 다시 한번 반했고
2: 네.
1: 그리고 똑부러지는 젊은 여자 캐릭터를 이만큼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또 있나 싶은 둘째의 역할인 박소담 배우.
2: 네.
1: 그리고 악으로 깡으로 몸으로 덤비는 좀 새로운 배우의 출연을 생각하게 하는 이현 배우가 셋째 동조를 연기하고요.
2: 네.
1: 화면에 등장할 때마다 진짜 왜 우리가 공기가 바뀐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게
2: 네.
1: 좀 어마무시한 힘을 보여준 살인자 백상현 여기
2: 네.
1: 변유한 배우도 눈여겨 보셔야 하지만
2: 전 믿기 힘들어요. 이게 노게런
1: 뒤
2: 아닐 거야. 네. 좀이라도 줬을 거야. 이렇게 고생을 시키고
1: 저는 엄마 옥실 역의 이정은 배우요. 그러니까 이 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혹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새로운 삶으로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딸을 죽인 사람을 죽이려 한다는 게 감정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현실적인 층위에서 조금

0: 벗어나 있는 감정이란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근데 그 인물을 설득해야 된단 말이죠, 연기로. 그런데 이정훈 배우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교복을 입은 아이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준 되게 여러 가지 감흥이 있어요.
1: 그렇죠.
0: 물론
1: 예.
0: 여기에서는 경주로 가서 그곳에서 살해당한 이야기지만, 수학여행을 갔다가 돌아오지 못했다? 이건 참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장치인데, 혹은 캐릭터 설정인데, 그렇게 못 돌아온 아이들을 다 등에 짊어지고 돌아온 엄마 같아요.
1: 그래서 전 영화 보면서 이게 이정원 배우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감히 시도하지 못했을 엔딩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0: 아, 그 엔딩으로 가는 과정이 정말
1: 네.
0: 어마어마해요.
1: 그러니까 감독이 그리고 싶은 엔딩이 있어도 그럼 배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그 엔딩을 정말 찍어볼 수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거는 정말 좋은 감독과 좋은 배우가 만나서 흔히 말하는 시너지라는 게
0: 네.
1: 제대로 나온 순간이 엔딩이 아닐까. 그리고 막 엔딩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영화 보신 분들 사이에서 하게 될 작품이고,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매직아웃 스페셜 F에서 김비저 감독님께 직접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0: 그 사이에 영화들 보고 오시면 좋겠네요. 네.
1: 네. 음악은 이번에 김혜원 음악 감독이 음악을 맡았죠. 김혜원 음악 감독의 전작 가운데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네. 즐거운 나의 집인데 이상하게 즐겁지 않은 느낌으로 연주한 그 스코어가 있습니다. 그 스코어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눌게요.

0: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 즐거운 나의 집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영화는 경주기행이고요. 자, 두 번째 영화는 뭔가요?
1: 제가 이 영화를 소개를 안 했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0: 지금까지 복수 얘기를 할 기회가 없었나?
1: 아니, 다른 영화는 다 했더라고요.
0: 네.
1: 관련된 영화들을.
0: 근데 이 3부작 영화, 가운데.
1: 네, 이 영화를 안 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왔는데 일단 영화는 박찬욱 감독의 2002년 개봉작 복수는 나의 것이고요. 제가 이 영화를 고르면서 그 생각을 잠깐 했어요. 이제 필수굿에서 소개한 영화들의 수가 정말 제법 쌓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영화를 고를 때 겹치지 않는 영화들을 고르기가 살살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0: 아, 또 해도 돼요.
1: 그래서 네. 리마인드. 애프터 서비스 이런 개념을 생각하면서
0: 네.
1: 아 뭔가 미진하게 소개했던 영화들을 다시 한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복수는 나의 것도 언젠가 뭐 스페셜로 좀 소개하고 싶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0: 네. 복수는 나의 것.
1: 이건 만날 일이 없을 것 같던 두 가족과 외부

0: 집단이 마구 얽혀드는 상황을 그리는 작품이죠. 일단 네. 청각장애를 지닌 류라는 남자가 있고 이 남자는 누나가 앓고 있는 신부전증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 걸 주면 좋은데 자기 게 안 맞는 사연으로 장기 밀매단에게 신장을 팔고 누나에게 필요한 신장을 받기로 하죠. 그런데 이런 영화의 시작이 그렇듯 잘 안 되죠. 사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연인인 영미가 딱 필요한 돈만 받고 우리 아이를 돌려주는 착한 유괴라는 걸 한번 해보자라는 제안을 하죠. 그래서 그 유명한 대사인 세상에는 나쁜 유괴가 있고 착한 유괴가 있다라는 대사가 이 영화에 등장을 하는데요. 누나도 어떤 사연으로 스스로 세상을 떠나고 이 납치한 중소기업 업체 사장의 딸도 사고로 죽고 동지는 복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때 류 역시 장기 밀매단의 복수를 준비하죠.
1: 복수는 나의 것.
0: 네.
1: 이 영화가 박찬욱 월드의 진정한 시작인가요?
0: 일단 복수 3부작 중 첫 번째 작품이죠. 이후에 아시다시피 올드보이와 친절한 금자씨가 이어서 등장을 했고요. 이 영화 포스터 지금 보시면 카피가 되게 멋있어요. 우연히 시작된 비극, 상상보다 거대한 파국. 딱 이 슬로건대로 영화가 흘러가는데 공동경비구역 JSA가 흥행에 크게 성공한 이후에 박찬욱 감독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지향한 것이 이 작품이고 그런데 극장 성적이 좋지 않았죠.
1: 뭐 쉽게 말해서 망했죠. 그때는 네. 출동 망했죠.
0: 34만 네. 명이 조금 넘는 수치를 그때 극장에서 기록을 했는데요. 제가 그 영화의 대사는 인상적인 걸 몇 개를 기억하는데 DVD 서플먼트에서 감독했던 말 이런 걸 사실 누가 기억해요. 근데 제가 이 DVD가 진짜 인상적이어서 기억하고 있는 박찬욱 감독의 멘트가 있는데 아니 나는 내가 재밌는 거 만들면 사람들도 재밌어 할 줄 알았는데 영화 만드는 감독들만 영화를 좋아하더라. 아무 쓸모없는데. 그 얘기를 하셨던 게 너무너무 기억에 남는데 이후에 시간이 흐르고 흐르면서 이 영화의 재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었죠. 이 영화는 사실 한 번도 보시지 않은 분들이 만약에 이 영화를 지금 보신다면 2020년대에 보더라도 폭력의 구현과 해당 장면에 얽힌 그 감정적인 온도 모두 정말 최고 수위의 영화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 거의 없는 작품이거든요.
1: 이거 깃발입니다, 여러분.
0: 정말 네. 힘들죠. 그리고 제목은 이마무라 쇼헤이의 영화 제목이 동일한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종종 오해를 사지만 사실 박찬욱 감독이 직접 쓰신 책에서 밝힌 바는 성경 구절에서 따온 제목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복수는 내 것이라 그들이 실족할 그때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이 구절에서 가져온 제목이라고 밝힌 바 있고요. 이 영화가 나오기 이전에 뭐 JSA도 있고 다른 해가 꾸는 꿈도 있고 3인조 같은 기존 작품들이 있지만 박찬욱 감독 특유의 부조리 유머의 시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난폭하고 잔인한 무언가가 유머를 만나서 발휘되는 굉장히 이질적인 기운 같은 게 사실은 이 영화에서 상당수가 태동이 됐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복수로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 긴 세월을 견디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나아가는 첫 씨앗이 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1: 저 지금도 누가 저한테 박찬욱 감독 영화 가운데 최애가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지금도 이 영화라고 얘기해요.
0: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 제가 정말 좋아했습니다. 네,
0: 지금도 좋아하고요.
1: 네, 갑자기 무슨 고백인지 모르겠지만 자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가요?
0: 이 영화를 보면 인물들의 태도가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재밌다는 말이 표현이 맞을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나는 복수할 거야. 근데 내가 복수를 하기 위해서 너의 협조와 이해는 안 중요해. 필요 없어. 태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너는 내가 하는 일 이해 못해. 그러니까 이 영화 안에 모든 인물들에게 깔려있는 태도이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무서운 복수의 과정인데 보다 보면 그 태도에서 비롯돼서 관객인 나에게 가닿는 감흥이 어떻냐면 그냥 다 자기 할 일 하는 사람들 아니야? 이런 정도의 감흥으로까지 와닿아요. 그게 그냥 복수일 뿐인 거죠. 이 영화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는데 아마도 저는 이게 이후의 복수를 다루는 박찬욱 감독의 모든 감정적인 씨앗 같은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그 아이가 정말 불의의 사고로 물에 빠져서

0: 목숨을 잃은 다음에 아빠 동진, 송강호 씨가 연기하는 그 동진의 꿈에 아빠 나 수영 좀 일찍 배울 걸 그랬나 봐 라면서 굉장히 이상하게 아빠를 껴안는 그꿈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책감의 악몽인 거죠, 아빠 입장에서는. 그리고 장면으로는 기이한 느낌의 실연인데 이게 생각해보면 이후에 박쥐에도 정말 이상한 상상력으로 그다 젖어버린 신하균 씨가 등장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수에 필연적으로 다뤄야 될 감정의 죄책감이라는 것인데 이걸 대체 누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영화의 재밌는 점은 뭐냐면 그렇게 이해를 바라지 않는 태도, 나 복수할 거야, 의 태도를 보이던 동진이 마지막에 자신의 복수의 대상에게 이해를 구한다는 거예요. 아마도 한국 영화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사고 가장 인상적인 대사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류를 죽이려고 하면서 동진이 하는 이 대사가 정말 인상적이죠. 너 착한 놈인 거 안다. 그러니까 내가 너 죽이는 거 이해하지? 라는 대사가 있는데 이 아이러니. 나는 그냥 복수를 할 거고 죄책감도 그냥 내 몫이지만 누구도 이해받을 필요는 없지만 너는 이해해야 돼. 내가 너 죽이는 거. 이런 식의 아이러니가 이 영화를 가장 좀 인상적으로 만드는 지점인 것 같고요. 이후에 복수는 꼬리에 꼬리를 물죠. 결국에는 배두나 씨가 연기한 영미가 말했던 테러 조직의 정체도 드러나게 되죠. 혁명적 무정부주의자 동맹이라는 그 집단이 행하는 복수까지.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정작 어떤 게 가장 중요하게 지금에 와서 여겨지냐면 복수를 당한 사람 혹은 복수를 한 사람 모두 그들이 죽어가면서 바라보는 마지막 풍경이 무엇인가? 를 떠올릴 때 저는 이 영화가 한층 더 의미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때 감상이 완성된다고 생각하고 가령 류가 장기 밀매 업자들에게 복수하고 하는 어떤 행동, 그가 물가에서 죽어갈 때 하는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것, 뭐 동진이 강물에 담배를 던질 때의 인상들, 동진의 몸에 붙어있던 그 종이에 써있는 글자들,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떠올렸을 때 복수의 끝에서 인물들이 무엇을 남겼고 자신의 몸의 흔적이든 아니면 부산물이든 무엇을 바라보았는가로 이 영화를 다시 한번 복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저 영화 기자 되고 시사회를 다니면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에 하나가 복수는 나의 것을 시사회에서 처음 봤을 때그 느낌이에요. 나 지금 뭐본 거지? 내가 이런 영화를 볼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아예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해본 적도 없는 기대를 품게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말이 안 되는 좀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때의 기분이 지금도 생생할 정도로. 좀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는.
0: 왜냐하면 그때를 생각해보면 한창 그 천만 영화가 한국 영화에 처음 생기고 막그 영화들의 분위기를 이어가야 되는 엄청나게 막 달아오르는 분위기가 있었을 텐데 그때 등장한 너무 서늘한 칼 같은 영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영화를 만나는 사람들의 그 생경한 놀라움 같은 게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이 갑니다.
1: 그야말로 충격적인 작품. 단지 그 이야기만이 아니라 영화의 뭐 룩부터 시작해서 톤앤 매너까지 그 모든 게다 충격이었던 저에게는. 그래서 여전히 복수는 나의 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영화 오늘 필생의 복수라는 주제로 경주기행과 함께 복수는 나의 것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0: 그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혹시 이걸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세요. 그 복수는 나의 것의 마지막 장면과 거기서 이어지는 그 엔드 크레딧 시퀀스의 암전 상태에서도 계속 나오는 송강호 배우의 읍조림이 있거든요. 동진이 계속 뭐라고 말을 해요. 근데 저는 그게 어떤 순간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들리기도 하고 어느 순간은 전혀 다른 말들인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뭐라고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거든요. 근데 혹시 이 말이 들리시는 분들은 제보를 좀 해주세요. 뭐라고? 왜냐 같은 말을 무언가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그게 엔드 크레딧이 올라갈 때까지 저렇게까지 말한다는 거는 뭔가 내가 들어야 될 말인 것 같은데 근데 그냥 사실 흘려들으면 그냥 웅얼거리는 소리로 들리거든요. 근데 그냥 어느 순간 저 지금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한 건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귀가 정말 밝으신 분들이라면 혹은 여기에 얽힌 비하인드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제보 바랍니다.
1: 제보가 안 오면 다음에 박찬욱 감독 만나게 될 때
0: 아니 이거
1: 그때 한번
0: 갑자기
1: 물어봐야겠다.
0: 여쭤보기가 너무 애매하잖아요.

0: 오히려 이런 거 물어보면 좋아할 수 있어요.
1: 그러시려나.
0: 2002년 영화를 아직도 기억하고 궁금해하다니 또 좋아할 수도 있죠. 자, 오늘 필생의 복수. 모두 복수에 대한 이야기지만 영화의 분위기는 조금 다른 두 편의 영화 경주기행과 복수는 나의 것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1: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생각이 들긴 해요. 워낙 색깔이 강한 영화였고 또 색깔이 강한 사운드 트랙이었죠. 영화 복수는 나의 것에서 복수는 나의 것 어어부 프로젝트의 노래. 요즘 자주 뵙는 네 배우로 자주 뵙는 백현진 씨의 목소리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NBC FM for you.
1: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거점.
3: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렌.
2: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3: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2: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4: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0: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kill it. Hey, yeah.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마지막 이별은 내게 고했을 때.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O 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0k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목동의 윤슬이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3: 티어실 원스야.
2: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4: 예뻐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네 느낌 온데간데 없는 예전 설레임 이제 와서 아무 소용없는 후회를 하고 또 하는 내가 만든 이 프레임 벗어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지만 요즘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

내가 너무도 늦어버렸어. 모든 게 변해버렸어. 나는 너무도 초라했던 내가 너에게 말할 용기도 자신도 모두 잃어버렸어. 하지만 그냥 그게 좋았었지 라고 생각했던 내가 어리석었어. 그게 그렇게 힘들 줄은 난 정말로 몰랐던 걸.

One, two, three, love your hearts.

0: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노년층 열사병 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탄소 배출로 인해 매년 더 뜨거워지는 여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사병.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열사병으로 노년층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열사병은 40도 이상의 고열로 인해 뇌장기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열, 환각,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환자를 시원한 그늘 또는 실내로 옮깁니다. 환자의 옷을 벗겨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낮춰줍니다. 대처보다는 예방이 우선.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디드로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프랑스의 철학자 디니 디드로가 1769년에 발표한 에세이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하나를 새로 사면 기존 물건들과의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연쇄적으로 또 다른 소비를 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충동구매보다 더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충동구매는 이거 예쁜데? 사고 싶다! 에서 끝나지만 디드로 효과는요. 이걸 산 김에 다른 것도 어울리는 걸로 싹 다 바꿔야겠다. 의식의 흐름이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런 만큼 물건을 살 땐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얘를 우리 집에 초대하려면 친구들을 몇 명이나 더 데려가야 하는 걸까? 만약 콕 하게 된다면? 네, 조용히 내려놓는 게 좋겠죠? 8월 26일 수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10월 26일 수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헤이즈의 없었던 일로였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하여튼 뭘 살 때 그런 거를 이제는 저도 꼭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인테리어나 가구가 됐든 아니 특히 옷이 됐든 이걸 샀는데 내가 여기에 매칭할 만한 다른 무언가가 없다? 그러면은 좀 내려놓게 되죠. 어릴 때는 저도 예쁘다 하면은 무조건 그냥 무리성 생각 없이 샀거든요. 근데 사도 쓰질 못하니 그냥 버리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더라고요. 또 그걸 위해서 다른 걸 사자니 너무 돈이 또 아깝고 이제는 옷 같은 것도 그렇고 가구 같은 것도 그렇고 무조건 기본템으로 갑니다. 그게 제일 잘 쓰게 되고 또 그만큼 오래 가더라고요. 그냥 막 하는 소비는 지양해야겠죠? 네, 새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가야죠.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어느덧 수요일이 됐습니다. 퀴즈 도망자들 있는 날이죠. 배김영님께서요. 뇌가 풍성해지는 퀴즈 시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입니다. 특히 퀴즈 전 연기하면서 설명해 주시는 게 너무 재밌어서 집중하게 됩니다. 크크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여기에 과몰입하고 있어요. 이 연기하는 맛에 들려가지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데 퀴즈가 간혹 가다가 또 어려운 것들이 종종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맞춰주시더라고요. 오늘의 도망진 어딜지 또 그 퀴즈는 무엇일지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오, 그래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5-star hotel
6: mattress. Best sleep.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7: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6: 이게 바로 도시 D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8: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0: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지긋지긋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3: 티어실 원스야.
2: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뿌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4: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오수환님, 저는 운송업을 하는 60대 가장입니다. 아산에서 밀양으로 가는 중입니다. 잠시 휴게소에 들러 쉬다가 이제 다시 출발하려고요. 아유, 멀리 가시네요. 아산에서 밀양이면 꽤 거리가 되잖아요.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이시는군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종종 또 이렇게 휴게소 들러서 쉬어주시고요. 잘 다녀오세요. 윤순필님은요. 100세이신 장모님 뵈러 갑니다. 지난밤 꿈에 장모님이 나타나셔서 건강이 걱정되어 한번 찾아뵙고 오려고요. 맛있는 밥 한 끼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꿈에 나타나시면 좀 걱정이 되시긴 하겠어요. 정정하신 모습 잘 뵙고 오시길 바라겠고요. 장모님께서 순필님이 보고 싶으셨나 봐요. 맛있는 밥 한 끼 꼭 하고 오세요. 0919번님, 영등포에서 서초로 출근합니다. 차 막히는 게 싫어서 새벽에 나오는 편인데요. 나중에 남양주로 출장도 가야 하네요. 집에서 자고 있을 6살 도예리가 보고 싶습니다. 아, 오늘 하루 종일 움직여야 하는 일이 많으시군요. 저도 이런 편이거든요. 차 막히기 전에 일찍 도착해서 좀 여유롭게 있다가 올라가자. 근데 영등포에서 서초, 서초에서 남양주?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하루가 금방 가지 않을까요? 6살 도예리도 잘 지내고 있을 겁니다.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8832번님, 드디어 딸아이랑 스페인, 포르투갈 여행을 갑니다. 이것 때문에 여름휴가도 안 가고 지금까지 버텼네요. 남편아, 우리만 가서 미안해. 일주일 동안 술 조금만 마시고 조신하게 기다리시오. 건강히 잘 다녀올게. 노래는 이승기의 여행을 떠나요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오, 스페인, 포르투갈 너무 좋겠어요. 지금 가면 날씨도 왠지 딱일 것 같은데요.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마음껏 즐거운 여행 잘 다녀오시고요. 남편분 일주일 동안 외로우시겠어요. 아니, 조금 좋아하시려나? 잘 모르겠지만 행복하게 여행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청곡 함께 할게요. 이승기의 여행을 떠나요.

이승기의 여행을 떠나요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요. 4193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회사로 출근 중이에요. 요즘 일이 많아 너무 지치지만 혼자서 아이 셋을 봐야 하는 아내도 힘들 걸 알기에 더 힘을 내보려고 합니다. 연애할 때 아내가 좋아했던 빅뱅의 핸섭 신청합니다. 들려주시면 아내가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아이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두 분 다 고생이 많으시군요. 이게 참 내가 너무 힘들 때 아, 저 나만 힘들어. 나 왜 이렇게 힘들어. 너무 스트레스 받아 이러면은 더 힘들고 더 피곤해지고 주변 사람들도 같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아, 나 이렇게 힘든데 맞아. 내 아내도 지금 힘들지. 그래 조금만 더 버티자. 할 수 있어. 라는 마인드로도 일을 하시면은 덜 힘들어지고 또 힘도 나고 그러죠. 가정에 축복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빅뱅의 핸섭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윤순필님 4193번님께는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김서연님, 저는 갓 성인된 20살 대학생입니다. 5달 전 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땐 수강 신청부터 강의, 전공, 학점 모든 게 낯설었는데 지금은 한 학기를 잘 마치고 방학을 보내고 있네요. 생각해보면 시작을 앞두고 있을 땐 항상 쓸 수 없는 고민과 걱정을 하지만 결국엔 에이 별거 아니었네 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일이 그럴 거라 믿고 이 학기도 힘내서 가보겠습니다. 끝으로 엄마 아빠 내가 엄청 시리 많이 사랑해 행복하자 라고 해주셨는데요. 일단 너무 놀라운 게 이 시간에 20살 대학생이 깨있다는 거에 첫 번째로 놀라고 그리고 이 해주신 말 있잖아요. 에이 별거 아니었네. 이거를 저는 깨달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저는 이것도 제가 일찍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20살이 막 되신 분께서 이런 깨달음을 얻으시다니 왠지 취업도 잘하실 것 같고 나중에 행복하게 잘 사실 것 같아요. 서연님 일단 이 새벽 6시에 깨어있는 것부터가 참 대단하십니다. 이제 곧 개학이죠? 행복한 2학기 보내세요. 6501번님 영지는 별명이 있으신가요? 저희 엄마는 저를 덩이라고 부르세요. 자고 일어나면 늘 눈두덩이

붙는다고 그렇게 부른답니다. 오늘도 많이 부었네요. 아마 일하다 보면 오전 11시쯤 제 눈으로 돌아올 듯요. 저도 진짜 많이 붓는데 저도 얼굴이 퉁퉁 붓거든요. 근데 요즘 좀덜 하는 게 유산소를 하니까 확실히 나아지더라고요. 유산소를 언제 하는지는 솔직히 상관이 없거든요. 뭐 아침에 하든 낮에 하든 저녁에 하든. 근데 하고 안 하고는 정말 좀 차이가 있어요. 6501번님께 조심스럽게 추천해봅니다. 이게 혈액순환이 되어야지 붓기도 싹 빠져요. 근데 또 어머님은 그러면 아쉬워하시려나요? 덩이라고 못 불러서. 네, 출근 잘하세요. 8703번님, 어제 아내와 함께 스포츠댄스 대회에 참가했어요. 춤을 좋아하는 아내의 권유로 스포츠댄스 학원에 등록해서 7개월 동안 탱고와 살사를 배웠는데요. 처음으로 참가하는 대회라 떨리기도 했지만 마음만큼은 우리 부부가 주인공인 느낌이었습니다. 앞으로 해나갈 도전들도 영디가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신청곡은 선미의 주인공입니다. 와, 이게 부부가 이렇게 잘 맞는 취향과 취미를 갖는다는 게 얼마나 또큰 행복일까요? 근데 스포츠 댄스라니 이게 참 도전하고 시작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얼마나 좋아하시면 대회까지 참가를 하셨나요? 오,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게 참 탱고랑 살사가 쉬운 춤은 아니라고 들었는데 그 박자감도 있어야 하고 동작들도 꽤 어렵고 저는 어렸을 때그 무한도전에서 봤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행복한 추억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신청곡 함께 할게요. 선미의 주인공 듣고 오시죠.

0: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오늘 중부지방에서 남부지방으로 출장 가시는 분들은 날씨 준비 달리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으로는 오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고요. 남부지방으로는 강한 햇살에 오늘도 폭염이 심하겠습니다. 전남, 경남 대부분 지역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낮 기온은 광주, 부산 35도, 대구, 울산 36도로 어제만큼 푹푹 찌겠고 반면에 비 소식이 있는 서울, 춘천은 31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남부 제주도로는 폭염 속에서 오후 한때 소나기 내리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경남 남해안으로 다시 강한 비가 예보돼 있고요. 주말 사이 비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곽전이었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나만 알고 있어도 좋지만 같이 알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건네는 아침 질문. 그거 아세요? 맛있는 음식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말을 할 때, 심지어 잠을 잘 때도 무심코 삼키게 되는 게 있죠. 바로 침인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침은 그저 입안에 고여있는 투명한 액체가 아니라 아주 정교한 생리적 조절을 거쳐 분비된다고 합니다. 우선 저도 참 방송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음식을 먹거나 냄새를 맡지 않아도 맛있는 걸 생각하면 군침이 돌 때가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맛있는 음식을 떠올리면 뇌가 침샘의 신호를 보내고 먹고 소화할 준비를 돕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침이 더 많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입에 넣기도 전에 우리 몸이 먼저 알아채고 준비를 하는 거죠. 반대로 아주 긴장하거나 무서운 상황에서는 입이 바짝 마르기도 하죠. 이건 그럼 또 왜 그런 걸까요? 이때는 우리 몸을 긴급 대응 모드로 바꿔주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침의 수분 분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 긴급 상황에 대비해서 평소와는 다른 상태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럼 잠을 잘 땐 어떨까요? 수면 중에는 침샘의 활동이 줄면서 침 분비량도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침이 해주던 세정이나 항균, 완충작용도 감소하고요. 그 결과 구취를 만드는 물질이 입안에 쌓이기 쉬워지는데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텁텁하고 입냄새가 났던 이유가 뭔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그럼 오늘 알게 된 것 한번 정리해볼까요? 맛있는 음식을 보면 침이 고이고 긴장하면 입이 마르고 잠들면 침 분비가 줄어드는 것처럼 우리가 무심코 삼키는 침 한 모금에도 우리 몸의 정교한 조절 시스템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스윙스가 피처링한 윤종신의 본능적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그거 아세요? 오늘은 침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그런 생각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아니 왜 긴장할 때 침이 마르는 거야? 침 당연히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요. 긴장할 때 목 막히고 막 입 막 좀 텁텁하고 그러면은 너무 거슬리고 신경 쓰이잖아요. 아 우리 몸이 참 이럴 때는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아쉽네요. 그럼 이제 퀴즈 도망자들 만나러 가보시죠.

아침에 눈 떴는데 한숨부터 나올 때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 있으시죠? 아, 도망치고 싶다. 지금부터는 상상으로나마 어디론가 도망쳐 보려고 합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길 바라는 도망자들을 위한 퀴즈 도망자들. 퀴즈 도망자들은요, 이 시간 회사 안 가고 학교 안 가고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분들을 위한 퀴즈입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도망지로 떠나볼까요? 여러분, 오늘은 뭔가 좀 우아한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아침에 커피를 사려고 카페에 갔는데 요즘 말차 음료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차를 직접 만들어 먹으면 어떤 느낌일까 궁금해서 다도를 배우면서 명상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 도망쳐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말차 가루를 체에 곱게 걸러줍니다. 마음속에 쌓여있던 찌꺼기들도 함께 털어낸다는 생각으로 왼쪽, 오른쪽, 다시 왼쪽, 오른쪽 천천히 흔들어줍니다. 그리고 곱게 걸러진 말차 가루를 사발에 담고 따뜻한 물을 부어줍니다. 아침에 수돗물을 잠그고 나왔나 이런 생각은 내려놓고요. 내 안에 남아있는 화와 걱정도 따뜻한 물과 함께 가라앉힌다 생각하고 졸졸졸졸 마음의 물을 끼얹어봅니다.

이제 대나무 거품기인 차선으로 바닥에 뭉친 말차 가루를 물에 잘 섞어줍니다. 손목 스냅을 이용해 알파벳 W 또는 M자를 그리듯 힘차게 왕복시켜줍니다. 이렇게 따뜻한 말차 한 잔이 완성됐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혔으니 이제는 머리를 깨워볼까요? 상식도 한 모금 채워보는 시간, 퀴즈로 가보시죠. 퀴즈의 도망자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녹차가 찻잎을 뜨거운 물에 우려 마시는 차라면 말차는 수확하기 전 2, 3주 정도 햇빛을 차단해 키운 찻잎을 곱게 갈아 가루째 마시는 차를 말하는데요. 전통적인 방식으로 말차를 즐길 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의 질감과 풍미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차 사발에 말차 가루와 따뜻한 물을 넣고 대나무 거품기인 차선으로 빠르게 저 고운 거품을 내는 작업을 말하는데요. 차선을 세차게 휘저어 물결을 일으키고 고운 거품을 피워 올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중 이것에 해당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콩불, 2번 개불, 3번 맛불, 4번 격불. 힌트 드릴게요. 세차게 휘저어서 물결을 일으킨다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다시 드릴게요. 1번 콩불, 2번 개불, 3번 맛불, 4번 격불.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받는 동안 노래 듣고 오시죠. 성시경의 오 나의 여신님입니다.

성시경의 오 나의 여신님 듣고 오셨습니다. 가사에 힌트가 있는데요. 이건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말차를 대나무 거품기인 차선으로 빠르게 저어 곱고 부드러운 거품을 만들어내는 과정. 이 오늘의 문제였죠. 정답은 4번 격불이었습니다. 힌트송부터 알려드릴게요. 이 성시경의 오 나의 여신님의 마지막쯤 가사가 격하게 아껴요. 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노래로 골라봤고요. 격불.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봤어요. 한자로는 칠격에 떨칠불. 한자 그대로 풀어보면요. 치고 털어낸다 정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카페에서 많이 마시는 말차 라떼나 아이스 말차는 매장에 따라서 전동 거품기 같은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전통적인 방식으로 말차를 즐기는 곳에서는 차선을 이용해서 빠르게 저어서 고운 거품을 내는 이른바 격불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저도 딱 한번 이 차 다도 시간에 본 적이 있거든요. 오, 마음이 절로 차분하게 가라앉더라고요. 자, 이렇게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세 분께는 전 세트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새아침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도망지로 바로 떠나보시죠.

0: 날 바라보는
1: 여름철에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 바로 기미와 주근깨죠. 주근깨 하니까 드라마 그녀는 예뻤다 속 주인공인 김혜진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2015년 방영된 MBC 드라마 그녀는 예뻤다 속으로 도망쳐보려고 합니다. 황정음, 박서준 주연의 이 드라마는 어릴 적 첫사랑이라는 두 사람이 10여 년 만에 다시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재밌는 건 두 사람의 외모와 처지가 완전히 뒤바뀐 채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한때는 예쁘고 인기 많았던 혜진은 폭탄 맞은 듯한 파마머리에 주근깨 가득한 모습이 됐고요. 반대로 어린 시절 평범했던 성준은 훤칠한 외모의 남자가 되어 나타나죠. 하지만 이 드라마가 사랑받았던 이유는 단순히 달라진 외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좌충우돌하면서도 결국 자기만의 삶과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는데요. 이 작품 추억하면서 함께 퀴즈 풀어볼게요. 퀴즈 도망자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극 중에서 성준과 혜진의 추억을 이어준 매개체 기억하시나요? 바로 퍼즐이었죠. 어린 시절 성준은 미국으로 떠나기 전 혜진에게 자신이 가장 아끼던 명화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을 건네며 작별 인사를 합니다. 혜진에게 이 퍼즐 조각은 두 사람의 소중한 추억이자 특별한 증표가 되죠. 이후 오해를 풀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해가는 과정에서도 퍼즐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퍼즐에 관한 문제 준비했습니다. 여러 개의 작은 조각으로 나뉘어진 그림이나 사진을 맞추어 원래 전체 그림을 완성하는 조립식 퍼즐을 가리켜 직소 퍼즐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다음 중 직소 퍼즐에서 직소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가위, 2번 커터칼, 3번 실톱, 4번 낫. 아, 이번 문제가 조금 어렵나요? 힌트 드릴게요. 이 퍼즐이 개발됐을 초기에 나무판에 그린 그림을 독특한 모양으로 자르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럼 보기 중에서 나무판을 자르기에 적합한 거 과연 뭘까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1번 가위, 2번 커터칼, 3번 실톱, 4번 낫. 오, 큰 힌트가 됐죠?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혹은 미니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받는 동안 음악 좀 더 듣고 광고까지 듣고 오시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4: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탈.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탈.
3: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목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4: 광고 듣고 오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그녀는 예뻤다의 OST인 소유와 브라더스의 모르나봐였습니다. 정답 확인해봐야죠. 직소 퍼즐에서 직소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가 오늘의 문제였죠. 정답은 바로 3번 실톱이었습니다. 이때 황정음 씨가 정말 열연을 펼쳤던 기억이 나요. 그 주근깨에 있는 그 얼굴과 그 파마머리가 터터에서 나왔는데 우와 이렇게까지 망가지신다고 하면서 감탄했던 기억이 더 나네요. 조금만 더 오늘 보기 문제 설명드릴게요. 1760년대에 영국의 지도 제작자 존 스필스버리가 나무판에 세계 지도를 붙인 뒤에 조각조각 잘라서 아이들의 지리 교육용으로 만든 것이 퍼즐의 시초라고 합니다. 이후 퍼즐을 만들 때 가느다란 톱을 이용해서 나무판을 잘랐는데 이 톱을 직소라고 부르면서 오늘날의 직소 퍼즐이라는 이름이 생겨났다고 해요. 오, 요즘 교육용으로도 이렇게 쓰이나요? 나무 퍼즐 이렇게 해서 지도로 이렇게 만드는 거요? 그러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

할 것 같은데요. 공부도 되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세 분께는 필터 샤워기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새아침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에서는 이사 청소 전문 영국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 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와 미니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이분입니다. 9154번님.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이번 주에 학교에서 2학년 2학기 수업이 개강을 했습니다. 남은 4개월 초집중해서 내년 2월 만학도로 학사모 쓰는 게 제 목표입니다. 우리 2학년 A반 서로에게 잘했다고 토닥토닥하며 남은 시간들 잘 채워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노래는 블랙핑크의 뛰어 예약합니다 하셨는데요. 오, 이 학교라는 게 뭐 어느 학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학도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가 봐요. 아마도 그렇겠죠. 9154번님. 늦은 나이에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용기 내서 도전하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정말 존경스럽고요. 또 이렇게 학교 늦은 나이에 다니면 더 소중하고 더 재밌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추억 많이 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졸업까지 파이팅입니다. 저희가 9154번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럼 끝곡으로 블랙핑크의 뛰어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빵그리분들도 정해놓은 목표를 향해서 신나게 달려갈 수 있는 하루 보낼 수 있길 바라겠고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날게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가족 친구들과 떠난 즐거운 여름 휴가. 기분 좋게 술을 마신 뒤 숙소까지 코앞인데 뭐 하는 아니란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들뜬 분위기에 취해 낯선 휴가지에서 운전대를 잡는 건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끔찍한 범죄이기 때문이죠. 특히 늦은 밤까지 과음을 했다면 다음 날 아침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는 숙취운전 역시 만취 상태만큼이나 반응 속도를 떨어뜨려 매우 위험한데요.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 날 오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중교통이나 일행의 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운전석에는 술잔 대신 안전운전의 책임감만 꽉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3: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2: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3: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2: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4: 9월 태백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산골 음악회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태희입니다. 나는 솔로, 하트 시그널 같은 연애 프로그램 보다 보면 문득 궁금해집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빨리 사랑에 빠지지? 그런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다고 해요. 제작진이 계속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리고 질문을 하는데 왜 그 사람이 신경 쓰여요? 혹시 질투한 거예요? 이렇게 묻고 답하다 보면 출연자들도 막연했던 감정을 직접 말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감정 명명이라고 한대요. 이 과정을 통해서 흐릿했던 마음이 선명해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연프 제작진에 한번 빙의를 해볼까요? 유독 지금 혹시 요즘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왜 신경이 쓰여요?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나도 몰랐던 내 마음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내 마음에 돌직구 한번 던져볼까요? 혹시 설마 나 너 좋아하냐?

0: 진짜 좋아해. 8월 26일 수요일 굿모닝 FM 태입니다. 위너의 Really Really 듣고 오셨습니다. 아, 감정 명명. 예, 연프 보면은 근데 그 일단은 뭐 신청한 사람들의 그 의지부터가 일단 감정 명명을 한 거죠. 나는 연애를 하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일단은 이제 나는 연애가 필요한 사람이 됐고 여기에서 사랑하는 사람 만날 거야 라고 인터뷰를 또 하잖아요. 진정한 사랑을 찾고 싶어요 말하는 순간 그게 이제 말이 씨가 된다가 진짜 말은 씨앗이에요. 그게 심어졌잖아 이미. 그러면 이제 물 주고 해 쬐고 하면 당연히 거기 이제 사랑의 씨앗 완전히 트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의 말 그래서 예쁘게 잘해야 돼요.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말을 계속 해야 돼요. 좋아하는 마음 있으면 요것 좀 조심하긴 해야 돼. 한번 던지면 시작이거든. 근데 신태환님이 지금 미니로 88년생 김혜림 널 좋아해. 이제 태환이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어. 태환 씨 어떡해요? 혜림이 엄청 좋아할 걸요. 이제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제가 심지어 이제 소개까지 했잖아요. 이제 완전 간다 이제 이 씨앗 예쁘게 꽃 피고 열매 맺기를. 8857님이 저는 요즘 생각나는 사람은 없고요. 생각나는 음식은 있어요. 아 이것도 위험한데 이것도 감정 명명이에요. 지금 치킨이랑 소주 다이어트 중이라 참고 또 참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말해버리면 확 당긴다니까요.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목요일 먹요일이라 가지고 먹는 얘기 많이 할 건데 아, 말하면 너무 배고파. 5849번님이 오늘 테디가 굿모닝 FM 진행한 지 1200일 되는 날이에요. 오 진짜? 축하 축하. 앞으로 12000일까지 굿모닝 FM 계속 지켜주세요. 오 1200일이 돼요?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정말 저는 120일도 간신히 넘겼어요. 사실 제 의지로는. 다 여러분들 덕분에 10배 온 겁니다. 1200일 제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고요. 자.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장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나세용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수요일 4부 맛쟁이 신서 시즌2 매주 전국으로 이원일 셰프님과 먹방 투어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부산 갑니다. 부산 아직 예, 발만 담궜어요. 지금 큰일 났어.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것 다 보내주십시오. 말머리에 어그봄 달아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밤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예요. 모집 중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꼭 써서 함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이카운트,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음주유엔 티맵 대리, 키움증권, SK케미칼, 3일제약, 새만금산업단지 사업단, 늘 이걸 틀리네. 에어비앤비, 베스트 슬립, 노무법인 폐,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와 함께합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0: 이카운트 이야기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4: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3: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5: 딱 한 번만
6: 티어실 원스야.
5: 싹 한 번에
6: 티어실 원스야.
5: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7: 7시 10분 34초 5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8: 네, 테디 스모닝.
7: 스모닝.
8: 나는 안 덥다, 안 덥다.
7: 안 덥다, 전혀 안 덥다.
8: 네, 감각 명령을 내려보고는 싶은데요. 근데 그러기에는 요즘 늦더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부산의 아침부터 푹푹 찌고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 4U 날씨와 상월입니다. 현재 부산의 체감 온도가 벌써 29도 가까이 올라 있고요. 서울도 체감 온도가 27.4도로 오늘도 일부 도심 해안가로는 열대야 나타난 곳들이 많습니다. 낮 기온도 부산, 광주가 35도, 대구가 36도로 남부지방으로는 폭염이 계속되겠고요. 반면에 서울, 춘천은 31도로 중북부지방은 그래도 어제보다 1, 2도 가량은 낮겠습니다. 오늘 수도권, 강원도로는 오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예보되어 있으니까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고요. 남부지방도 오후 한때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매일 다른 게임이 펼쳐질 굿모닝 릴레이 퀴즈쇼 DJ 태희와 함께하는 로테이션 퀴즈. 빠밤빠밤빠밤. 1등을 하기 위해서 손가락 수양 수련 수행 수수수가 필요한 수요일에 만나볼 퀴즈.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2배속 퀴즈. 지금부터 어떤 노래 빨리감기에서 들려드립니다. 순식간이 지나가니까 귀를 쫑긋 세우시고 가사와 멜로디 캐치캐치 해주셔야 돼요. 잘 들으시고 이 노래가 어떤 곡인지 노래 제목 맞춰주시면 됩니다. 진짜 빨라요. 집중해주셔야 돼요. 긴장감 올리기 위해서 신의 영역부터 당연히 뽑아봐야겠죠. 선착순 1등으로 가장 빨리 정답을 보내주신 분께 부침 유리면과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준비하겠습니다. 보내주시고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예요. 문제 나갈 거거든요. 집중해 주셔야 돼요. 민경 PD 준비됐죠? 빨리 감기 한 노래 들려 주세요. 뭐야?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도 정답을 맞춰주신 분이 있습니다. 와, 뭐야? 자, 1등 정답자 신의 영역은 오늘 미니에서 나왔습니다. 미니가 제일 빨랐어요. 미니로 정미정님 축하드립니다.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아직 저처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만 속도 늦춰보겠습니다. 느린 버전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아, 이걸 못 들었어? 아시겠죠?

알았어요. 자, 굿모닝 FM 선착순만 있는 게 아닙니다. 행운 영역 열겠습니다. 선착순 아닌 다섯 분 뽑을 거예요. 스무디 준비하겠습니다. 원곡으로 정답송 들려드릴 동안 제목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2NE1의 대표곡이에요. 새해 첫 곡으로 찾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왜냐면은 이 곡을 들으면 이제 진짜 올해 좀 잘 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어떤 곡인지 아시겠죠? 정답송 듣고 올게요.

0: my god.
1: Oh my god. 로테이션 퀴즈 정답송 듣고 왔습니다. 정답 발표할게요. 빨간 깨한 노래의 제목을 맞히는 2배속 퀴즈. 정답은 바로 2NE1의 내가 제일 잘 나가였습니다.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이현주님 정답 내가 제일 잘 나가. 저는 집순이가 아닌 박순이라 맨날 잘 나가요. 너무 좋다. 저도 이제 알아주는 박순이 박돌이였거든요. 예. 근데 점점 이제 집이 편하긴 하던데 밖에 나가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경험이 많은 게 물론 집에 있는 것도 경험이 되나? 아니야. 밖에 나가는 게 훨씬 더 경험이 예 많이 되니까 경험이 최고예요. 최고의 배움입니다. 7217님이 내가 제일 잘 나가. 오늘 제일 잘 나갈 신원석 응원해주세요 하셨는데 원석씨 화이팅! 잘 나가요 오늘. 완전히 최고로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스무디 보내드립니다. 매일매일이 달라지는 로테이션

0: 퀴즈 내일도 함께해 주세요.
1: 언젠가 네가 내게 사준 베개야 한시도 떨어져
0: 베개에서 떨어져. 이제 일어나야죠. 학교 가야죠. 아침 7시 기상 점호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2: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0: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2: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What's moving? I'm moving.
0: 뻔뻔뻔.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가 되면요 스몰톡하면서 먹을 수 있는 스몰 간식을 쏩니다. 보내주시고 문자 샵 8000번, 담은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먼저 도착한 7191번님의 사연으로 시작해볼게요. 오늘이 세계 개의 날인 거 봄? 세상의 모든 개들이 오늘은 무조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예, 매년 8월 26일이 모든 품종의 개를 기념하고 유기견 입양을 장려하며 복지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된 세계 개의 날입니다. 오늘만큼은 전 세계의 개들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아, 마음껏 또 하면서 미소를 짓는 강아지들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7191번님 고구마 말랭이 드립니다. 3233번님 발가락 양말 유행하는 거 봄? 최근 BTS의 RM씨와 정국씨가 SNS에 발가락 양말을 샤라웃하면서 발가락 양말 붐이 왔어요. 집에 아빠 거 많은데 훔쳐 신어봐야겠어요 하셨는데 아빠가 발가락 양말 신는 이유가 있어요. 예,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훔쳐 신지 마요. 몇번 사서 신어. 사서. 전국에 계신 우리 발가락 양말 신는 또 아버지들이 예, 트렌드 세터가 됐습니다. 아버지들 발가락 양말 이거 한번 신으면 이거 발가락 붙어있는 거 못 견디잖아요. 그 사이사이도 이제 면이 쫙 들어가야지 또 꼼지락할 때 느낌이 좋지. 위생과 피부 조회에 실제로 좋고요. 접지력과 균형 감각 개선도 되고 수족 냉증 있으신 분들 이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발가락 양말 너무 놀리지 않고 이제 트렌디하게 한번 신어볼 분들은 신어보자고요. 3233번님 오징어 다리 선물로 드립니다. 어제 본 이슈 계속 보내주십시오. 그동안 발가락 양말을 신고 있는 정국 씨의 Standing Next to You 듣고 올게요.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전국 Standing Next to You 듣고 오셨습니다.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받아 볼게요. 1974번님 MBC 간판 프로그램이었던 무한도전의 무한상사가 10년 만에 부활한다는 거 봄? 모든 멤버가 다 출연하는 건 아니고요. 정준하 씨와 박명수 씨가 하와 수로 뭉친다고 해요. 무도 퀴즈들 모여라. 이 상사 안에 이제 두 분이서 이끌어가는 상사는 어떤 느낌일지 기대가 됩니다. 1974번님 사골맛 라면 드립니다. 다음 사연은 4561번님 미국 컨트리 음악의 대모 돌리 파튼이 향년 80세로 별세했다는 기사 보셨나요? 휘트니 휴스턴이 리메이크했던 노래 I Will Always Love You 원곡을 부른 분인데요. 부디 그곳에서는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음악이 아름답게 퍼지는 그곳에서 네, 또 아름답게 평안하게 계시기를 바랍니다. 4561번님 너구땡 라면 드립니다. 3020번님 배우 현빈 데뷔 23년 만에 버라이티 예능 도전한다는 소식 봄?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예능 틈만 나면에 출연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땀 뻘뻘 흘리실 것 같네요. 제가 요새 메이드 인 코리아 보고 현빈 씨 다시 또 반했거든요. 아, 그 사세 이후로 또 오랜만에 반했어요. 저 멋집니다. 예능에서는 또 어떤 모습일지. 3020번님 빵또땡 아이스크림 드립니다. 간식 맛있게 드십시오. 이쯤에서 드라마 시크릿 가든 OST 김범수 나타나 듣고 올게요.

0: 가까운 청정지역이 그립다고요. 영양 만점 맛도 좋은 먹을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 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 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3: 7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4: 네, 테디. 요즘 월말이라 그런지 좀 종일 이동량이 많은 편이더라고요. 오늘은 어제 그제보다는 덜 밀리지만 그래도 사고 고장차가 계속 좀 많은 편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한강대교 부근 1차로에 고장차에 서 있습니다. 방화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56분 정도 걸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는 53분 정도 예상이 됩니다. 반대 강 서쪽으로는 두 길 다 구리 암사대교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중에서는 수도권 제1순환도로 판교 쪽 송내 부근 5차로에 사고 나면서 계양에서 송내 쪽으로 좀 많이 밀리고 있고요. 반대 일산 방향 장수에서 중동 또 김포에서 자유로까지 지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안산 부근이 고장차 여파로 밀리고 있고 서창 부근도 고장차 서 있어서 혼잡하고요. 용인 일대로는 8km 정도 지체입니다. 중부 내륙 지선 창원 쪽으로 달성 1터널 부근도 사고 여파로 밀립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민재영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어서 와요. 오프닝에서 이제 연프 얘기하면서 사랑에 빠지는 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1: 네.
0: 자연 리포터는 이제 지금 남편분한테 사랑에 빠질 때 기억.
1: 나요.
0: 어떻게 빠졌어요?
1: 저는 저는 데이트할 때 세 번째 데이트를 하는데 저희 동네 3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와서 미리 2시간 전에 도착을 해서 동네 맛집과 오늘 가야 할 코스를 쫙 돌았더라고요. 그걸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아, 이 남자다 이렇게 하면서 그날 바로 맥주 한잔 하실래요?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귀한 분이네요. 그런 남자 잘 없어요.
1: 그쵸.
0: 그럼 남편분도 제이예요?
1: 남편은 제이가 지금은 또 살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노력했는데
0: 네. 좋아하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1: 네,
0: 와,
1: 맞아요.
0: 진짜 이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이에요. 역시 사랑 이야기는 좀 설레고 좋네요.
1: 맞아요. 예.
0: 자, 설레는 마음으로 또 일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알 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 시작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불법 촬영물 등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0: 무조건 해야죠. 무조건.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문제가 심각합니다.
1: 네, 정부가 지난 2018년도부터 올해 5월까지 불법 사이트 3만 4천여 개를 분석한 결과 현재도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6,600여 개에 달했는데요. 한국인 관련 불법 촬영물만 215만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일부 사이트에는 영상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이름이나 직업, 거주지역, 연락처 등 개인정보까지 함께 올라와 있었는데요. 이 삭제를 요청해도 사이트 주소를 바꿔서 다시 운영하는 일이 반복되자 정부는 앞으로 불법 촬영물 유통을 목적으로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 자체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0: 그러니까 불법 촬영물을 직접 유통하지 않더라도 사이트를 만들고 운영했다면은 이거 처벌 받는군요.
1: 네, 맞습니다.

0: 여기에 사이트의 수익원까지 찾아낼 건데요. 불법 사이트에 광고를 싣는 행위를 금지하고 운영에 사용된 계좌의 거래를 정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주소를 계속 바꿔서 차단을 피하는 이른바 도메인 셔틀링에는 AI 기술을 활용하는데요. 비슷한 주소로 다시 만들어진 사이트를 자동으로 찾아서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 AI 기술이 또 긍정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불법 촬영물 유포 그리고 재유통 확실하게 차단 할 수 있는 더 강력한 대책 언제나 환영합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시즌에는 프로야구 10개 구단 모두 가을 야구가 가능할 것 같아요.
1: 가을 야구는 근데 원래 상위 5개 팀만 올라가잖아요.
0: 아,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 KBO가 잔여 경기 일정을 발표했는데요. 미편성된 경기와 우천이나 또 폭염으로 취소된 경기 등을 모두 합쳐보니까 105경기가 남았거든요. 이 경기들을 모두 마치면 올해 프로야구 정규 시즌은 10월 7일에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10개 구단 모두 가을까지 야구를 이어가게 되는 거죠. 특히 올해를 끝으로 문을 닫는 서울 잠실구장의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가 잠실의 주인인 두산 베어스와 또 LG 트윈스의 맞대결로 마무리가 된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띕니다.
1: 예, 올해 프로야구는 진짜 끝까지 봐야겠어요.
0: 네, 맞아요. 특히 올해는 아시안게임이라는 변수도 있는데요. 대표팀 선수들은 9월 14일부터 28일까지 소속팀을 떠나 대표팀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시즌 막판 순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주축 선수들의 차출 여부가 팀 전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특히 현재 1위인 KT 위즈의 경우 선발 투수 소형준과 오원석, 마무리 투수 박영현 선수 없이 2주 동안 경기를 치러야 하고요. 기아 타이거즈는 홈런 타자 김도영 선수가 빠지고 두산 베어스는 국내 원투펀치인 곽빈과 최민석 선수가 대표팀에 차출이 됐습니다.
1: 네, 이 자리에 또 뭐 새로운 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해 보면서 잔여 경기 아시안 게임까지 올해 프로야구 마지막까지 정말 긴장을 늦출 수 없겠어요?
0: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테디, 부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음식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1: 부산하면 뭐 돼지국밥 아닙니까?
0: 돼지국밥. 네,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그래서 부산시가 이 대표 음식인 돼지국밥을 관광 콘텐츠로 키우기 위한 특별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2026 부산 돼지국밥 대전인데요. 오는 29일까지 돼지국밥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돼지국밥집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부산 돼지국밥 대전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또 구글 폼을 통해서 추천하면 되는데요. 시민들의 추천과 사연을 바탕으로 국밥 러버들과 함께 대표 국밥집 20곳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1: 아, 부산 사람들의 찐 맛집 추천을 받아보는 거네요.
0: 그렇죠. 다음 달 19일에는 선정된 20곳의 국밥집 관계자와 또 음식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각 식당의 특징을 소개하는 국밥 회담도 열리는데요. 이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는 영상 콘텐츠로도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 28일부터 10월 14일까지는 국밥 주간이 운영되는데요. 시민과 관광객들이 해당 매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카카오 맵을 통해 투표에 참여해서 부산 최고의 돼지국밥 탑3를 가리게 됩니다.
1: 아, 재밌겠다. 재밌겠어요. 맛집 신사 오늘 시간도 부산 떠나거든요. 부산 돼지국밥 맛집 물론 다양한 또 다른 맛집들도 오늘 많이 많이 추천해 주세요.
0: 지연님이요. 저도 돼지국밥이요. 진짜 좋아해요.
1: 감정 명명을 또 돼지국밥에다가. 엄나영님이 아이들이 이글스 팬이라 야구 열심히 보는데요. 가을 야구 못 갈 것 같다고 슬퍼했는데 희소식이네요. 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하트하트.
0: 네, 김정현님도 자이언츠가 가을 야구 가서 기뻐요. 잠바 사야지.
1: 아, 그렇네. 가을 야구까지 못 가면은
0: 네, 못 사니까.
1: 아유, 이 아우터를 못 입고 있구나.
0: 그렇구나.
1: 이런 또 있었네 이게. 다들 야구 잠바 다 입고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깨알 뉴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에 반만 맞춰도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합니다. 응원곡 하면 이 곡이지. 예, 무한궤도의 그대에게 띄워드리면서 민정 리포터와는 인사 나눕니다. 내일 또 보자요.
0: 내일 또 만나자요.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빤바란 퀴즈. 반반. 평화로운 아침에 짜릿함을 더해볼까요? 이 시간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요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성공인데 성공하시면 치킨앤콜라 세트까지 더해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바로 신청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돌진한 아들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부부입니다. 남편과 저는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1년 동안 같이 아기들을 키우고 있어요. 굿모닝 FM은 아침에 아기들 이유식 먹일 때 꼭 듣고 있는데요. 9월이면 남편이 회사에 복직을 해서 복직하기 전에

0: 남편에게 큰 추억 선물 하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이제 9월 다음 달이면은 남편은 육아에서 벗어나나요?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1: 안남꽃 치킨도 받자 바라바라바라밤.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 예 안녕하세요. 그 돌 지난 쌍둥이 아들 키우고 있는 인천 사는 38살 유석진이라고 합니다.
0: 네 석진님 반갑습니다. 잠에서 깨신 거죠 지금?
2: 네.
0: 완전히 깨있는 상태인 거죠?
2: 비몽사몽입니다.
0: 아 이거 목소리가 나른한데.
2: 네네.
0: 우리 쌍둥이들은 어때요? 어제 밤은 좀 잘 잤나요?
2: 아 예 요새는 그래도 잘 자가지고 네 잘 잤습니다.
0: 아 또 효도하고 있네 벌써부터. 쌍둥이라는 소식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2: 이게 진짠가 싶었고요.
0: 아들 쌍둥이 와.
2: 네. 뭐 성별은 나중에 알았지만.
0: 네.
2: 얘기 들었을 때.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들었고 얼떨떨했어요.
0: 그래서 이제 아내분과 같이 1년 동안 육아를 하셨는데 키워보니까 어때요?
2: 솔직히 많이 힘들었는데
0: 예.
2: 그래도 돌아보면은 잘 못해준 것 같은 생각만 들고 좀 아쉽기도 하고.
0: 아 진짜요? 너무 잘하셨을 것 같은데 아내분하고 연애할 때를 떠올려보면
2: 네.
0: 이렇게 아이를 낳고 엄마 아빠가 됐는데 쌍둥이를 함께 또 육아하는 이런 상상은 잘 못하잖아요.
2: 그렇죠.
0: 예, 또 이렇게 신청 사연까지 또 보내주셨는데 아내분이
2: 네.
0: 요런 어떤 아내를 보면 지금 어떤 생각이 좀 들어요?
2: 매우 사랑스럽고요.
0: 예.
2: 저 같은 사람이랑 살아줘서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이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런 멘트를 하는 거면 진짜 사랑꾼인데.
2: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0: 그렇습니다. 아내분도 복직을 그러면 하나요?
2: 아내는 내년에 합니다.
0: 내년에? 또 1년씩 이렇게 하는데. 다음 달 복직을 앞두고 있는데 어떠세요, 기분은? 네.
2: 별로 좋지 않아요.
0: 아, 그래요?
2: 네.
0: 잘하실 것 같아요.
2: 가고 싶지 않아요.
0: 또 일하는 것도 일하는 대로 싫고.
2: 네,
0: 하지만
2: 그렇죠.
0: 예 화이팅입니다. 8015번님이 29개월 딸둥이를 키우고 있어요. 힘들어서 우는 날도 많았는데 요즘 말도 하고 예쁜지 많이 해서 예뻐요. 둥이 육아 같이 힘내요 하시면서 화이팅을 또 주셨습니다. 자 이제 밥만 마시면 되는 반반한 퀴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2: 네.
0: 좋습니다. 화이팅 한번 외치고 갈게요. 하나 둘 셋.
1: 화이팅!
0: 좋습니다. 제한시간 77초고요. 모르는 문제 빨리 패스하셔야 다시 풀 수 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빼기를 하자. 75 빼기 22는?
1: 53.
0: 이 노래를 부른 그룹은? Nobody, nobody but you.
1: 원더걸스.
0: 사자성어예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다. 전지?
1: 전능.
0: 무대를 영어로 하면
1: 네?
0: 무대.
1: 무대요?
0: 무대를 영어로 하면
1: 스테이지.
0: 한턱쏴 장날아 이 유행어가 나온 시트콤 제목 뉴 양동근 씨가 나왔어. 한턱쏴. 맞아요. 속담 타고난 이것 사람마다 하나씩은 있다. 에서 이것은
1: 펫.
0: 고희는 몇 살을 뜻할까요? 고희
1: 80?
0: 아니야 그거보다 이거 아니에요. 80은 아니에요. 그거보다 낮아. 고희
1: 70.
0: 2026년 세계 배드민턴 연맹 세계 선수권 대회 여자 단식에서 1위를 차지한
1: 안녕하세요.
0: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오디세우스는 어느 나라 왕일까요?
1: 그리스?
0: 아니야
1: 트로이?
0: 아니야 세 글자 다른 나라.
1: 패스.
0: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쓴 독일 작가 요한 볼프강 폰 요한 볼프강 폰 이 뒤에 아시겠어요?
1: 괜찮은 아닌가요?
0: 맞아요. 맞아. 자,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문제 잘 푸셨고 10문제 중에 잘 푸시네요. 무려 7문제만 있어서 성공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치킨의 콜라 세트 획득하셨습니다. 오답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타고난 이거 사람마다 하나씩은 있다 해서 이것은 제주였습니다. 탁월한 제주가 하나씩 있다. 오디세우스는 이타카의 왕이었어요. 이거 어려웠는데
2: 네.
0: 요새 영화에 나와가지고

0: 예, 그리고 괴테까지. 예, 이렇게.
1: 어우, 근데 말투가 또 느긋느긋하신 게 문제도 차분하게 잘 푸시네요.
2: 아, 나름 많이 들었어가지고 예. 도움이 된 것 같아요.
1: 너무 잘 푸셨어요. 너무 잘 푸셨고 석진님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2: 아, 네. 아내랑 아들들 1년 동안 같이 하느라고 고생했고 앞으로도 잘 하자고 얘기하고 싶고요.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1: 석진님 복직 예. 잘 하시고요.
2: 네.
1: 아이도 예, 건강하게 잘 클 수 있도록 저도 아침마다 에너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잠 깨시고요.
2: 알겠습니다.
1: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담담한 퀴즈 나갑니다. 아, 석진님 마지막에도 네. 내 친구였으면 멱살 잡았다 지금. 야, 똑바로 안 해? 석진님 화이팅. 담담한 퀴즈, 반반한 퀴즈 나왔던 무대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립니다. 연극이나 뮤지컬 무대에서 공연이 모두 끝난 뒤에 관객들의 박수에 화답하기 위해서 배우들이 다시 무대에 올라와 인사를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어려울까요? 예, 객관식으로 그럼 내드리겠습니다. 1번 커튼콜, 2번 모닝콜, 3번 시식콜. 콜 정답 보내주세요. 뭐 4번 마이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답만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히신 분 중 5번 추첨해서 꿀스틱 세트 준비할게요. 노래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이창섭, 엘키가 함께했고요. 피처링 민혁입니다. 연극이 끝나고 난 뒤 듣고 올게요.

0: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삼터를 제공합니다. 미래 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 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0: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2: mattress. Best sleep.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4: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난 뒤 출연자가 무대에 나타나 관객에게 인사를 하는 것. 정답은 바로 1번 커튼콜이었습니다. 9259번님 1번 커튼콜. 오늘 테디보로 헬스키친 가요. 세 번째로 보러 가는 거예요. 커튼콜에서 기립박수 칠게요. 저희 커튼콜이 좀 바뀌어가지고 세 번 중에 한 번 있었을까. 예, 마지막에 뉴욕 다 손 들고 즐길 수 있으니까 즐겨주세요. 장진숙님이 1번 커튼콜. 우리 딸이 무대에 서고 싶다는데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겠죠? 그럼요. 예, 할 수 있어요. 즐겁게 잘 즐기고 치열하게 잘 준비하면 멋진 무대에 기쁘게 커튼콜을 할 수 있는 날이 옵니다.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꿀스틱 세트 보내드릴 거예요. 홈페이지 선고표 게시판에 명단 올려놓겠습니다. 광고 들으시고 3부로 돌아올게요.
5: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혼자 월든이라는 호숫가 숲속 오두막에 살던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에 사람들이 물었다죠. 이런 곳에 있으면 쓸쓸해서 사람들이 그립지 않나요? 그는 이렇게 답하죠. 이 작은 별에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한들 두 사람의 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람을 고독하게 만드는 건 사람 사이에 놓인 공간이 아닙니다. 요즘엔 더 그렇죠. 누군가와는 나란히 있어도 쓸쓸하고 누구와는 지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곁에 있는 듯 친하고. 지금 가까이서 외로우세요? 멀리서 정겨우세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7: 고온 다습한 8월은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즐거운 휴가지에서 식사가 고통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인데요. 식재료는 반드시 아이스박스에 보관하고 펄펄 끓는 자동차 트렁크에 음식을 방치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야외에서 굽는 고기나 해산물은 겉만 타기 쉬우므로 속까지 완전히 익혀 드시고 조리 전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죠. 만약 구토나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임의로 지사제를 먹지 말고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휴가지에서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철저한 식중독 예방과 개인 위생 관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8: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0: 손맛 그대로입니다.
1: 야, 시원하다.
0: 백년가게 맛집 행성새말토
2: 정순대. 9월 시원한 태백의 밤이 음악으로 물

0: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태백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1: 94.3 MHz MBC 강원 영동 FM 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오늘의 굿모닝 굿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굿모닝. 상암동에 레푸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선미입니다. 레푸스는 발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일단 제일 많이 관리하러 오신 분들이 발각질이 불편해서 그 애기발로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 오시고요. 그리고 내성발톱이나 무좀이신 분들이 불편해서 찾는 곳입니다.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만족스러워 하시고 안 아파 하시는 거 보면서 좀 뿌듯합니다. 아,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 어떻게 하면 안 불편하게 해드리지? 그런 가족이라면 어떻게 해드리지? 그런 생각을 하고 하니까 저는 뭐랄까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여러분 모두 have a

0: 상암동에서 발 관리샵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미 씨의 굿 메시지로 굿모닝 FM 3부 시작을 했습니다. 아, 이 행복감이 느껴져요. 직업에서 가지고 계시는 보람과 행복감이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 발만지는 거 힘들지 않냐라고 이제 민영 PD가 물어봤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면 손님들이 덜 불편할까 고민한다고 하셨어요. 이런 마음 자체가 이미 성인인 것 같아요. 네. 남을 배려하고 네, 또 이렇게 마음을 헤아려주는 이 마음 자체가 대단합니다. 일에 대한 애정도 느껴지고요. 멋집니다. 발관리샵 국내에서 한 번 가본 적 있고 해외 이제 가면 많이 걸을 때 이제 동남아 같은데 저는 안마를 사실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타인이 저의 몸 만지는 게 좀 아직은 불편한 것 같더라고. 근데 이제 발 마사지는 받으면 바로 이제 골아 떨어집니다.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 예, 어쨌든 굿모닝 굿 메시지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굿모닝 FM 홈페이지 굿모닝 굿 메시지 게시판 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유의. 자기관리의 신이에요. 365일을 갖고요.
1: 저도 처음 듣습니다.
0: 뭐 이렇게
1: 몰라 나도
0: 몰라. 증명되지 않은 수식을 왜 이렇게 쓰는 거예요?
1: 관심이 없는 거죠 우리 작가들이.
0: 예, MBC 이휘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이준입니다.
0: 자기관리는 어느 정도까지 하시나요?
1: 자기관리는 그냥
0: 운동하시고.
1: 네, 운동 정도 하고.
0: 운동하고 운동도 홈트죠 거의?
1: 그
0: 헬스장 가니까
1: 지하 아파트 지하에 있는.
0: 아, 가요
1: 헬스장.
0: 가요.
1: 예, 깨작깨작 하고요.
0: 러닝도 이제 다시 하시고.
1: 네, 아고 하나 있다. 여기 그 제가 수염이 되게 많이 나는 스타일이에요.
0: 아, 그래요?
1: 원래는 진짜 그 외국 분들처럼 여기가 이렇게 얼굴이 시커맸어요.
0: 어, 정말로?
1: 예. 네. 테스토스테론 맞네.
0: 어, 맞네.
1: 테스토스테론 맞아.
0: 테스토스테론은 진짜 맞네.
1: 장난 목까지 막 나는.
0: 아, 예예.
1: 아,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레이저로.

0: 없애는 정도의 관리.
1: 몇 번 없앴어요? 레이저
0: 지금 한 50번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1: 와, 레이저 한두 번은 안 되니까.
0: 오래됐어요. 한 10년 했어요, 지금. 레이저 쏜 지.
1: 아, 그럼 관리하는 거 인정?
0: 이건 합니다.
1: 아, 이 제모 어렵거든요. 네. 이 꾸준히 가기도 어려워.
0: 뽀뽀할 때 까슬까슬할까 봐. 아, 네. 그래서 하기 시작했어요. 위해서. 그쵸. 지금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그때부터 10년 전부터
1: 잠깐 멈칫했던 거 위험했다. 잠깐 멈칫했던 거 위험했어.
0: 질문이 날카로웠어요.
1: 네, 알겠습니다. 언어유희.
0: 네.
1: 일해야 마음이 편해져요.
0: 그렇습니다.
1: 시작해볼까요?
0: 자, 오늘도 역시 평소에 헷갈렸거나 궁금했던 단어들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오늘 유희의 우리말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1: Let's go. 휘사원, 아, 이 망고 젤리 맛있어 보이는데 이 누가 준 거지?
0: 아, 이거 이번에 우리 팀 제치고 그 실적 1위 한 뒤 포상 휴가까지 다녀온 영업 1팀의 이원일 부장님 있잖아요. 기념품으로 쫙 돌리셨어요. 대박이죠, 진짜.
1: 아, 휘사원, 나 망고 알레르기 있는 거 몰라? 꼴뱅이 싫으니까 당장 치워.
0: 아니, 방금은 맛있어 보인다고 하시더니. 아, 그러면 코코넛 과자 드실래요?
1: 아, 코코넛 과자 이거 맛있겠는데.
0: 이것도 원일 부장님이 사오셔가지고.
1: 코코넛 제일 싫어해. 내 제일 싫어. 다 꼴뱅이 싫으니까 당장 치워.
0: 네. 아, 근데 저 부장님, 제가 그 맞춤법 틀리는 거에 좀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아, 이럴 때는 꼴뱅이 싫은 게 아니라 꼴 보기 싫다가 맞아요.
1: 아, 그렇구나, 미사원.
0: 네?
1: 네가 제일 꼴보기 싫으니까 나가.
0: 예. 아, 그러면 이 망고 젤리 제가 먹어도.
1: 아, 꼴뱅이 싫으니까 너 나가.
0: 네.
1: 예.
0: 진짜 꼴 보기 싫으네.
1: 괜찮나?
0: 오늘 우리가 유해 우리 말 꼴 뵈기 싫다, 꼴 보기 싫다입니다. 오늘 상황극에서. 실적에서 태부장이 밀렸어요.
1: 아, 밀린
0: 이원일 그러니까 부장한테.
1: 이렇게 예민하구나.
0: 그런 거예요. 근데 이원일 부장이 또 이런 걸 사왔어요. 망고 젤리 코코넛 과자.
1: 그래.
0: 그걸 보고 꼴 뵈기 싫다라고 했더니 휘사원은 꼴 보기 싫다라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꼴 보기 싫다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1: 꼴 보기 싫다.
0: 그렇습니다.
1: 꼴 뵈기 싫다. 꼴 보기 싫다.
0: 꼴 뵈기 싫어. 이렇게 많이 하는데.
1: 꼴 뵈기 싫어로 많이 하는데 꼴 보기 싫어.
0: 그렇습니다.
1: 아, 쉽지 않네.
0: 자, 꼴은 겉으로 보이는 사물의 모양 또는 사람의 모양새나 행태를 낮잡아 이르는 말을 의미합니다. 꼴 보기 싫다에서 보기는 보다에서 나온 말이겠죠. 이거를 풀어서 설명하면 어떤 모습이나 행동을 보기가 싫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꼴 뵈기 싫다는 이거는 그냥 무조건 틀린 표현일까요?
1: 그러지 않을 것 같아.
0: 맞아요.
1: 그죠?
0: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1: 역시.
0: 뵈다는 네, 보이다의 줄임말인데요. 여기서 보이다는 여러 뜻 가운데 눈으로 대상의 존재나 형태적 특징을 알게 하다 라는 뜻으로 쓰여요. 예를 들어보면은 우는 꼴을 뵈기 싫다라고 하면은 우는 모습을 남에게 보이기 싫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냥 보기 싫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상황극에 나온 우리가 정말 관용적으로 많이 쓰는 누군가의 모습이나 행동이 보기 싫다라는 뜻으로 쓸 때는 꼴 보기 싫다, 꼴 띄고 보기 띄고 싫다라고 써야 된다는 점 짚고 가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네.
1: 내 눈에 들어오는 거가 싫을 때는 보기 싫다라고 얘기하고 내 모습을 이제 남의 눈에 보이는 걸 싫어할 때는 뵈기 싫다.
0: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 잘 안 쓰기는 해요. 우리가
1: 그럴 때는 그쵸? 보이기 싫다라고 하죠. 네, 뵈기 싫다. 에이.
0: 그렇게 잘 안 하는 것 같긴
1: 안 하긴 하네. 에이. 하지만 요 알고 또 쓰면은 이거 재미나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유의해서 우리 써보자고요.
0: 네. 자, 김은경님이 맞춤법은 꼴 보기 싫다가 맞지만 꼴 뵈기 싫다라고 해야 진짜 보기 싫은 것 같다고.
1: 아, 그렇지.
0: 그것도 맞아요.
1: 이거 마음이 상했는데 이미 네. 맞춤법 다 적용하면서 아 정말 네. 꼴 보기 싫어 이거보다 꼴 뵈기 싫어.
0: 그 말투도 그렇게 해야 돼.
1: 아, 꼴 뵈기 싫어.
0: 아, 꼴 뵈기 싫어. 아, 근데 꼴 보기라고 해주세요.
1: 아, 알겠습니다.
0: 네.
1: 6342번님이 두 분은 꼴 보기 싫지 않아요. 영원히 함께해 주세요 했는데 저희는 저희 네. 모습 뵈기 싫을 때가 있어요.
0: 저도 그렇습니다. 웃음소리 이런 거.
1: 예.
0: 네.
1: 하지만 사랑받고 있는 휘준 아나운서 보내드리면서
0: 네.
1: 내일은 저희 초대석 때문에 언어유희 또 쉬어가요.
0: 오.
1: 그래서 휘준 아나운서 글 준비하셔가지고
0: 네.
1: 금요일에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만나요. 안녕.
0: 안녕.
1: WSG 워너비의 보고 싶었어 듣고 들어올게요.

0: WSG 워너비의 보고 싶었어 듣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는 MBC 나세용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고요. 수요일 4부 맛쟁이 신사 시즌2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점점 박사 이원일 셰프님과 매주 전국으로 미식 여행이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가야 돼요. 부산. 부산 너무 커. 할 게 많아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볼게요.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IS동서, 코끼리베이글닷컴, 음주유엔 티맵대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경기주택도시공사, 서울우유협동조합, CTOCL 구단지, 주식회사 워킷, 영월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전남

0: 후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8시 14분 42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3: 네, 테디, 요즘 부산 너무 덥습니다. 오늘은 부산에서는 특히 더 땀 닦을 손수건, 지워진 화장품, 화장을 고칠 화장품, 그리고 땀이 진짜 많은 분들은 여벌 티셔츠도 하나 더 챙기시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성월입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27도, 체감온도가 29도, 그리고 부산은 벌써 30도, 체감이 31.5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부산, 광주가 35도, 대구, 양산 3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그래도 서울은 비가 내리면서 폭염특보가 조금은 완화됐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춘천이 31도로 어제보다 1, 2도 가량 낮겠고요. 비는 수도권, 강원도 중심으로 오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최고 30mm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남부지방 제주도는 소나기 내리는 곳들이 있겠고요. 남은 한 주도 비와 소나기 소식이 잦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나세용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나세용입니다.
0: 네, 세용 기자님. 오늘 저희 수요일이라서 먹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1: 네.
0: 요리도 하시니까 직접.
1: 네.
0: 오늘 전매추 하나 해주시죠.
1: 점심 메뉴 추천입니까? 예. 뭐가 좋을지. 아니, 어제 사실 밤에 지금 저녁 일찍 먹었더니 너무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다 참았어야 되는데 또 이렇게
0: 먹고 왔어요?
1: 네, 냉장고를 뒤져가지고 냉동실에서 이제 냉동 삼겹살하고
0: 아침에?
1: 아, 그거를 이제 볶아서 좀 이제 챙겨 먹었다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0: 아, 너무 부지런하신데 아침에 냉동 삼겹살을.
1: 아, 밤 얘기입니다. 야식을 그렇게 먹었더니
0: 야식까지
1: 속이 부대껴가지고 당장 이제 뭘 추천하기 좀 어려운데.
0: 아하.
1: 네, 혹시 뭐 고기가 땡기시는 분들 참고하시라고.
0: 좋다. 냉동 삼겹살, 대표 삼겹살 이런 거 좋다.
1: 네,
0: 자글자글 볶아가지고
1: 남은 야채랑 이렇게 볶아서 넣은 다음에 소금하고 후추간만 해도 맛있거든요.
0: 아, 확실히 요리를 잘하신다. 주방이 좀 익숙한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모든 걸 다 갖춘 남자.
1: 아닙니다.
0: 나세훈 기자와 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민준 형입니다.
0: 오늘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1: 네, 오늘의 키워드는 가짜 사망 사유, 자율살상 드론, 유시민 논란입니다.
0: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가짜 사망 사유입니다.
0: 제주 이제 실종사건 소식인데 장미란 씨 실종사건 오늘 새로운 소식이 있어요.
1: 네, 실종된 장 씨가 안타깝게도 숙소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예. 부검 끝에 어제 발견된 시신이 장미란 씨가 맞는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사망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흐른 상태다 보니까 이 지문이 사라져서 치아 감정으로 확인했다고 하고요. 골절 같은 특이한 외상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0: 예, 허위로 실종 신고를 이제 종결 처리한 담당 경찰 부모 경장은 어떻게 됐나요?
1: 네, 부경장은 긴급 체포됐다가 이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풀려났었는데요. 법원이 긴급성이 떨어지는데도 요건에 안 맞는 긴급 체포를 했다고 보고 풀어준 것이었습니다. 이번엔 법원의 정식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다시 수감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봤고요. 심사를 받으러 나온 부경장에게 기자들이 기다리다가 대체 왜 그랬는지 질문을 던졌지만 아무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0: 아, 왜 그랬는지 너무 듣고 싶은데. 현재 경찰에서 이제 범죄 피의자가 된 겁니다. 추가로 드러난 혐의가 있습니까?
1: 네, 부경장이 실종신고가 들어온 장미란 씨 사건을 내부 실종자 프로파일링 관리 목록에서 삭제하면서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엉뚱한 이유를 지연해서 기록해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실종자가 아직 실종 상태면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어떻게든 찾아야 하니까 그 의무를 피하려고 이 가짜로 사망, 그것도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지어낸 것으로 의심되는데요. 또 부경장이 장 씨가 신고자, 그러니까 남자친구에게 위치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고 적어두는 바람에 남자친구가 다시

0: 재차 신고에 나섰지만 또다시 수색으로 이어지지 못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결국 가족이 서울 노원경찰서에 다시 신고를 했고요. 이번엔 노원서 경찰관이 실종자 프로파일링 목록, 아까 말씀했던 그 목록에서 검색을 했는데도 부경장이 기록을 지운 터라서 아무런 기록도 나오지 않았고요. 담당이던 제주 서부서에 수소문을 해보니까 뭐 연락이 닿았다고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러다 보니까 또 수색 기회를 놓치고 100일 넘게 시간만 허비한 게 됐습니다.
1: 예, 이렇게 하면은 진짜 찾을 수가 없지. 이게 중간에 경찰은 제주 경찰 지휘부까지 줄줄이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0: 네, 경찰청은 어제 사건 당시 제주 서부 경찰서장과 현 서장, 형사과장, 실종 팀장까지 지휘 라인 네 명을 모두 대기 발령했습니다. 이 사건 종결 과정은 물론 지휘 감독 체계 전반을 감찰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혹시 부경장이 처리한 다른 건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진 않는지 부경장이 종결한 298건 이 모두 전부를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보도를 보면 장미란 씨보다 먼저 시신으로 발견된 60대 남성은 가족에게 사업 실패로 빚이 많다, 잘 지낸다 이런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했다고 해요. 신고할 때 이 얘기를 그대로 전달했는데도 부경장은 신고자와 연락이 됐다고 거짓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예, 마침 이제 검찰 개혁으로 경찰 역할이 커지는 국면이라서 시민들 불안감도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경찰의 기강 해이와 무책임한 모습이 심각하게 대두됐다면서 경찰 개혁 기구를 고민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당대표 직속으로 경찰 개혁 추진단을 출범시켰습니다. 검찰청 폐지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경찰 부실 수사 문제가 드러나니까 여론의 역풍을 우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번 사건은 검찰 개혁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이전에도 실종 수사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해왔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검찰청 폐지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사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잖아요. 여기에 경찰을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불안감이 겹치는 상황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경찰이 마음대로 사건을 암장, 그러니까 이 묻어 없앨 수 있는 사회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1: 예, 정확한 일단 진상이 밝혀지면 좋겠고 이런 문제는 다시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자율살상 드론입니다.
1: 자율살상 드론. 이름이 무시무시합니다. 기존 군사용 드론과 정확히 좀 다른 점 알려주시죠.
0: 네,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 AI가 누구를 공격할지를 직접 고르는 드론입니다. 기존 군사용 드론도 이 AI의 기능을 활용하긴 하는데 사람이 공격 대상을 정하면 원격으로 조정하다가 마지막에 돌진하는 순간에만 AI가 비행을 도왔습니다. 이걸 라스트 마일, 마지막 한 구간만 맡긴다고 불렀는데요. 하지만 자율살상 드론은 표적 선정 자체를 AI가 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최종 결정권을 기계가 갖는 겁니다.
1: 예, 실제 그런 사례가 우크라이나에서 발견이 됐다는 것이죠?
0: 네, 미국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지난달 6일 우크라이나 자포리자에서 회계학을 전공하는 19살 여대생과 40대 주민 2명이 러시아 드론 공격으로 숨졌습니다. 6대 정도로 구성된 이 드론 편대가 공격을 했는데 그 일부가 온전한 상태로 우크라이나 군에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걸 분해해보니까 원격 조정이 필요한 안테나가 없고 대신 카메라와 엔비디아의 초소형 컴퓨터가 탑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칩에 있는 프로그램에는 지형 이미지 그리고 프로판 가스 탱크를 찾아내도록 훈련된 정보가 있었고요. 사람이 주유소 쪽으로 가라 이런 대략적인 위치만 입력을 하면 그 안에서 어떤 것을 표적으로 삼을지를 드론의 AI가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예, 엔비디아 칩이 이제 군사용도 아닌 소비자용 칩이었다는데 이 부분이 더 심각하게 느껴지네요.
0: 네, 누구나 살 수 있는 물건이라 이 막을 방법도 마땅치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엔비디아는 현장에서 발견된 칩이 자기 회사 작품임을 확인해주면서 학생과 개발자, 스타트업에 판매되는 소비자용 제품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 직접 수출을 하진 않지만 이 재판매 업체를 통해 구매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군사용 수출을 미국이 막는다고 해도 민간 기술을 활용해선 군사용 AI 드론을 만드는 일이 어렵지 않다는 점이 드러난 겁니다.
1: 예, 무섭네요. 로봇 군단이 이제 사람을 죽이는 영화 같은 장면 막 이런 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무서운데 규제 방법이 아직 없나요?
0: 당장은 쉽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국제적십자사와 인권단체들이 인간의 통제 없이 AI 무기로 전쟁을 수행하는 것에는 강하게 반대를 해왔는데요. 하지만 당장 총구를 맞대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양측은 듣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군 지휘부가 실제로 몇 년 안에 영화 터미네이터 속에 사는 것 같은 상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 국방장관 역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에서 완전 자율형 AI를 시험했다고 언론에 밝혔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 4년을 넘기고 민간인과 민간 인프라를 상대로 한 이 소모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병력 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AI 활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공격에 대해서는 AI를 적용하는 걸 막아야 될 것 같은데
0: 네.
1: 생각할수록 등골이 막 서늘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마지막 키워드는 유시민 논란입니다.
1: 유시민 작가가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강한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0: 네, 범 여권을 대표하는 논객이죠. 유시민 작가가 이제 그제 밤 유튜브 채널에서 강도 높은 발언을 재개했습니다. 1년간 대통령이 보인 모습은 오만한 권력자라고 말했고요. 대통령이 소통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번에 김민석 민주당 당대표 당선을 두고는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자신이 픽해서 골라서 당선시키려 하는 건 왕정, 귀족정으로 가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집권연합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1: 예, 발언 수위가 굉장히 셉니다. 청와대의 반응 있었나요?
0: 발언의 표적이 된 이재명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논객의 말에 국정 최고 책임자가 언급하기에는 체급이 맞지 않다라고 본 것 같고요. 또 괜한 논란을 더 키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높은 목소리나 과장된 자세가 아니라 겸손하게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선명한 개혁 의지를 주문해온 유 작가와 그 지지자들을 우회적으로 겨눈 말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1: 예, 여권 인사들이 거치게 반발을 했다면서요?
0: 네, 유 작가가 심지어 현 정부가 윤석열 정부와 비슷하다고도 했거든요. 그 내란을 극복했다고 자부하는 여권 입장에선 일종의 역린을 건드린 셈이죠. 그래서 민주당 5선 박지원 의원은 대통령을 흔들어서 내란 세력의 집권을 돕겠다면 커밍아웃을 하고 그 길로 가라고 유 작가를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정진욱 의원도 친명으로 알려져 있죠. 유시민 작가를 두고 무당이라고 표현했고요.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간다고 했으니까 그걸 실현시키려고 저주의 강도가 더 세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 예, 유시민 작가가 왜 이렇게까지 나서는 거냐. 이걸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0: 네, 그 부분이 관건인데요. 먼저 예. 선의로 해석하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인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부 성공을 위해서 내부에서 경고에 나섰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ABC론도 있었고 필패론, 뭐 어물전론 이전에 다른 발언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1: 예.
0: 표현이 점점 강해지고 반복되니까 비판 대상이 된 현 여권 인사들은 좀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명계에선 뭐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대접을 못 받으니까 저주하고 있다 이런 말도 나왔고요. 또 유시민 작가는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분류됐었잖아요. 전당대회 당시 확인된 여권 내 갈등이 사실상 진영 갈등으로 진영 갈등 양상으로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1: 예.
0: 친 정청래계로 분류되는 한민수 최고위원이 유 작가에 대해서 비평가로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한 것이라고 말을 아끼는 모습도 보였고요.
1: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줄 어떤 걸까요?
0: 네, AI 열풍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 갈림길에 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핵심 한 줄, 일자리 뺏는 AI, 이제 사람 목숨까지 쥐락펴락이라고 하겠습니다.
1: 네, 너무 무섭네요. AI가 발전하는 것은 뭐 너무 좋은 방향이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0: 네.
1: 이렇게 폭력적으로 가는 건 진짜 무서운.
0: 어디까지 갈지 좀
1: 예, 무서운 결과를
0: 네, 걱정됩니다.
1: 손원웅님이 나세형 기자님 후추로 간을 했다 해서 이미 요리 잘하는 거 인정하셨네요 라고 지금 키워드 뉴스 안 들으시고
0: 후추에 또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1: 예, 요리를 잘하는 것에 또 매여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이쯤에서 나수영 기자님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뵐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진짜 뭐 많은 일들이 있는데 키워드 뉴스 언젠가부터인가 이게 기분 좋은 소식들이 하나씩은 있었는데 세 가지 중에 한동안은 이렇게 좀 어려운 뉴스들만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복하고 좋은 날 오겠죠. 광고 들으시고 맛지기 신사 시즌2 시작할게요.
2: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3: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4: 8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5: 네, 테디. 저도 가을에 부산 가고 싶어서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4: 예.
5: 그런데 부산과 연결되는 경부고속도로 지금 서울 쪽으로 사고가 좀 크게 난 곳이 있어서 참고하셔야겠는데요. 기흥 나들목 부근인데요. 화재 사고로 소방차도 여러 대가 오면서 1, 2, 3, 4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기흥 동탄에서 기흥까지 3km 구간 정체가 아주 심한 상황이라 참고하셔야겠고요. 이후로 수원에서 신갈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부산 쪽은 신갈과 남사 부근이 지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반월터널에서 부곡, 서용인에서 양지까지 밀리는데요. 양지 부근에 고장차 서 있고 이전으로 마성터널 부근도 사고 있어서 혼잡합니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는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지체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이원희 셰프님을 사랑해. 경상도 사람들이 많이 사랑하는 셰프 아닌겨. 이원희 셰프님 어서 있어.
1: 여러분들 네, 제2의 고향이 부산이라 일컬어지는 이원희 셰프입니다. 안녕하세요.
0: 맞아요. 군 생활 거기서 했으면 인정입니다. 네. 인정이에요.
1: 아니 근데 예. 아, 참 그 2년 동안의 군 생활이 너무 행복했어서 네, 많은 분들이 군 생활하면은 아, 물론 이제 그 부대 내에서 생활할 때 힘들죠.
0: 힘들지. 네. 사회가 단절됐다는 게 힘들지.
1: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또 이제 뭐 나와서 즐길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제가 참 즐거웠었거든요. 그래서 네. 아, 또 오늘 또 부산 가는 날인 것도 아시고 또 이렇게 또 갱생도 사투리로 또 이렇게 예.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
0: 지금 사투리 한 거예요?
1: 아니에요. 아니에요.
0: 약간 느낌 냄새 나는데.
1: 사투리 못해요.
0: 냄새 살짝 났는데.
1: 사투리 못합니다.
0: 알겠습니다. 네. 부산에 예, 지난주에 갔었는데 한참 남았습니다. 와, 오늘도 진, 그래서 이어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부산 떠나기 전에 먹고민 상담소 열어야죠.
1: 맞습니다.
0: 시사 시즌 2. 여러분들 이럴 때 뭐 먹지 싶은 먹고민 언제든지 보내주십시오. 이원희 셰프님이 상황에 딱 맞는 처방 레시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사소한 거라도 좋아요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오늘 소화해야 될 먹고민 한번 만나볼까요?
1: 네. 배준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병원 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맨날 먹는 병원밥이 지겨워요. 병원엔 전자레인지 사용만 가능한데요. 혹시 전자레인지로 할 수 있는 쌈박한 요리 있을까요? 조리가 쉽고 시간이 많이 안 걸리며 맛도 좋고 영양가도 있는 요리 플리즈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아 이거?
1: 네. 이건 진짜... 이 세상에 이런 음식이 있습니다.
0: 있죠.
1: 아, 있어요. 지금 PD님께서 하셨는데
0: 예. 네,
1: 방금 전에 실은 이제 군생활 얘기를 했지만 실은 저는 조금 이게 막사 생활이 좀 특이한 막사 생활이어서 저는 2인 1실이었거든요.
0: 그래가지고
1: 네, 저는 이제 카투사 출신이어가지고
0: 아, 카투사였구나. 네,
1: 그래서
0: 형.
1: 저희는 2인 1실 배정을 해줬는데
0: 멋지다.
1: 이 방마다 전자레인지를 한 대씩 넣어줘요.
0: 방 안에 전자레인지가 있다고?

0: 이런 얘기 하기 싫은데.
1: 아, 네, 죄송합니다. 네, 네.
0: 꿀 빠졌네.
1: 네, 네, 좀 빨았어요. 네. 아주 그냥 쪽죠. 네.
0: 와, 멋진데?
1: 네. 아, 근데 저희는 이제 그 전자레인지가 있으니까, 근데 아니, 다른 사람들이 활용을 못해요. 근데 저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0: 아, 그러니까.
1: 또 앞에 또 나가면 슈퍼마켓 있고, 마트 있고, 시장 있고, 그 앞이 바로 부전시장이었거든요.
0: 아, 뭐야.
1: 그래서 저는 진짜 화려한 먹생활을 군대 내에서 하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아, 할 말이 되게 많거든요.
0: 그냥 군생활을 해도 여러분 냉동 네. 그 어떻게 또 조합해서 어떻게 냉동 또 전자레인지 돌려먹나 네. 많이들 알고 계신데 네. 아, 이분은 또 다르네.
1: 제가 우선은 하하. 병원에서 해드실 수 있는 냄새 솔솔 풍기면서 맛있게 해드실 수 있는 음식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0: 좋아요.
1: 네. 정확하게 24년 전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레시피들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네, 꼭 알아두시고 전자레인지로 이런 거 해드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우렁 쌈밥입니다.
0: 우렁 쌈밥?
1: 네, 말도 안 되죠, 여러분. 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쌈채소는 익히나요, 안 익히나요?
0: 쌈채소
1: 안 익혀도 됩니다.
0: 네,
1: 가서 사오셔가지고 그냥 씻으면 되거든요. 되지요. 밥 요즘은 다 즉석밥이 나옵니다. 어. 그래서 밥이랑 쌈을 준비하시고요. 우선은 우렁 쌈장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0: 예.
1: 여러분들 검색하시다 보면은 우렁이 한 번 다 익혀져가지고 살이 발라져 있는 우렁이 들어가 있는 팩이 판매를
0: 맞아,
1: 합니다.
0: 맞아.
1: 네, 그거 데피시기만 하면 되는데 데피실 때 우선은 유리 용기에 뚜껑이 있는 밀폐 용기면 좋아요. 그걸 꽉 하고 덮으면 안 되는데 거기에다가 양파를 반 개 정도 썰어 넣으시고요. 깨랑 참기름을 넣어가지고 살짝 비벼주세요. 거기에다가 쌈장을 원하시는 만큼 푹푹 떠서 넣으시고요. 우렁이를 위에다가 싹 뿌려주신 다음에 청양고추를 가위로 똑똑똑똑똑똑똑 하신 다음에 밀폐 용기를 꽉 닫지 말고 요거를 그 상태로 전자레인지로 넣으세요. 그러면은 쌈장의 수분이랑 양파의 수분이랑 우렁의 수분이 이 전자레인지를 말라가지고 막 튀겨지면서 얘가 따끈따끈한 강쌈장이 나오거든요.
0: 와, 좋다.
1: 요거를 갖다가 이제 데펴 넣었었던 밥이랑 쌈 위에다가 착 하고 얹어가지고 드시면은 전자레인지만으로도 정말 맛있는 우렁 쌈밥을 드실 수 있거든요.
0: 우렁.
1: 제가 군생활할 때만 해도 이 쌈장까지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심지어 강된장 팩까지 나오더라고요.
0: 맞아, 맞아, 맞아.
1: 네, 그래서 정말 해드실 수 있는 게 많다. 그리고 두 번째 원래 이거 길게 하는 거 별로 작가님들이나 피디님이 안 좋아하시는데 두 번째 두부김치.
0: 두부김치?
1: 두부김치. 두부가 전자레인지로 데피기 가장 좋은 식재료.
0: 아, 그래요? 한 번도 안 돌려봤어.
1: 왜냐면은 수분이 많으니까.
0: 그렇지, 그렇지,
1: 네, 두부 반모를 얇게 딱 썰어가지고 그릇에 넣고 전자레인지 돌리잖아요. 가정용 기준으로 1분 40초, 업소용 기준으로 1분 10초면은 진짜 뜨끈뜨끈하게 데워지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 라면 먹을 때 옆에다가 김치, 예전에는 제 20년 전만 해도 이렇게 편의점에 김치 셀렉션이 다양하지 못했어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1: 네, 그때는 가면은 생김치냐 볶은 김치냐 딱 두 가지거든요. 한땡 브랜드 거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한땡 브랜드 걸 넣고 참기름을 위에다 싹 하고 두른 다음에 깨를 뿌리고 거기에다가 두부를 얹어가지고 1분 40초 김치 들어갔을 때는 2분 정도만 딱 하고 돌려서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뜨끈뜨끈한 두부김치를 드실 수 있습니다. 네,
0: 됐다. 이
1: 네.
0: 정도면 됐어요.
1: 이 정도까지만. 왜냐면은 이게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저는
0: 진짜 많다.
1: 2년 동안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해먹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0: 아, 이게 다르네. 이게 냉동을 그냥 돌리던 거와 시장에 장 봐가지고 전자레인지 돌리는 사람은 다르네. 확실히
1: 장칼국수부터 된장찌개 수제비까지 해먹을 수 있는 게 정말 많거든요.
0: 미쳤다.
1: 하지만 예,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원일이 형 방에 있던 전자레인지 네. 진짜
1: 고생했지.
0: 진짜 고생했다. 진짜
1: 고생했어요.
0: 이제 쉬어라. 자, 병원에서 얼른 건강하게 나오셔서
1: 쾌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예, 나오셔도 전자레인지로 이렇게 해드실 수 있는 음식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기 진짜 시즌2 부산 빨리 가봐야 됩니다.
1: 맞습니다.
0: 부산 엄청 기다립니다.
1: 네.
0: 오늘 부산 또 가지.
1: 오늘 떠난 장소도 봐. 부산 아인겨. 네. 아니 얘 이상하네요. 네. 저는 이제 사투리는 안 하는 걸로 할게요.
0: 뭐
1: 네.
0: 하신 거예요? 부산 아인겨.
1: 부산 아인겨.
0: 네,
1: 간들어져야 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0: 예, 부산 뭐 1주차 반응 진짜 뜨거웠습니다.
1: 맞습니다. 이게 7519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요. 부산 맛집 소개는 각 구별 소개에도 끝도 없어요.
0: 그렇지.
1: 영도구, 해운대구 등등 나눠주세요라고 보내주셨고요. 윤정민님께서는 아예 부산 맛집은 한 달 내내 해도 모자랄 듯해요 보내주셨습니다.
0: 자주 해도 되죠 사실.
1: 네, 실은 저희도 같은 생각이긴 했는데요.
0: 예.
1: 이제 지역 형평성 자, 네. 나중에 다시 한번 컴백하도록 하겠습니다.
0: 돌아오면 되니까.
1: 네. 복수전 이런 거 하면 되잖아요. 네.
0: 오늘 그래서 2주차로 마무리할 겁니다. 일단.
1: 알겠습니다.
0: 예.
1: 네. 우선은 지난주 맛집 소개를 하기 전에는 부산에 있는 해수욕장도 소개해드렸죠.

0: 잖아요. 예. 오늘은 부산 여행에 빠질 수 없는 부산의 대표 전통 시장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1: 아하. 네.
0: 테디 부산에 있는 시장 가 보신 적 있으세요?
1: 있지. 예.
0: 네. 어디 가 봤어요?
1: 정말 저 뭐고.
0: 네.
1: 자갈치도 갔고. 예.
0: 아, 자갈치 가면은 정말 맛있는 해산물들이 넘쳐나죠.
1: 예, 남포동. 네. 갔고. 예. 뭐
0: 다 남포도. 네.
1: 많이 갔죠, 저는.
0: 맞습니다. 네. 실은 국제 시장부터 한번 둘러봐야 될 가시죠. 텐데요. 구제 의류, 수입품, 각종 잡화, 기념품 정말 없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게 바로 국제 시장입니다.
1: 예.
0: 바로 옆으로 가면 또 부평 깡통 시장 있죠.
1: 아, 그렇지.
0: 보수동 책방 골목 가까워서 도보로 함께 둘러보기 굉장히 좋고요. 자갈치 시장 말씀 주셨지만 정말 한국 최대의 수산물 시장입니다. 시간 후에 해산물 저렴하게 즐길 수 있고 부산의 상징 같은 곳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의 영혼의 제2의 고향의 시장 부전시장입니다.
1: 아하.
0: 네, 아 제가 꼼장어를 부전시장에서 배웠어요.
1: 아, 네. 좋다.
0: 예, 시장 골목에 나오셔가지고 연탄화로 갖다 놓으시고 거기에서 탁탁탁탁 구워주시던 그 꼼장어 맛을 잊지 못하거든요.
1: 연탄 꼼장어 못 참지.
0: 진짜 맛있습니다. 예, 근데 요즘은 부전시장이 정말 전국구 시장으로 그리고 많은 카페들이랑 맛집들이 생기면서 관광객들 그리고 현지인분들이 많이 찾는 대규모 시장으로 변모했다라는 거. 그래서 시장도 투어할 때가 많으니까 부산 가시면은 시장 꼭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1: 시장 로컬의 그 정취를 느끼려면 시장만 한 데가 없어요.
0: 맞아요.
1: 진짜.
0: 네, 가보셔야 돼. 근데 서울은 생각보다 시장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근데 부산은 아직도 시장 정취가 남아있는 곳이 정말 많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1: 맞아요.
0: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여러분들 또 부산 오늘 마지막이니까 다 보내주세요. 먹은 맛있는 음식, 숨은 맛집, 그곳에서의 추억 다 보내주십시오.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 비타민 음료 다 선물로 보내드릴 거예요. 얼른 노래 듣고 와서 이어갑니다. 부산 출신 뮤지션 권진아.
0: 아, 권진아님. 네.
1: 예, 권진아 씨의 네. Fly Away 듣고 올게요.

0: 권진아 플라이 어웨이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너무 좋죠. 네. 보내주신 부산에서 먹은 음식들 맛집들 그리고 그곳에서 만든 추억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 우선은 첫 번째 윤정경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지난주 부전시장 다녀왔는데 시장 얘기 반갑네요. 요즘 떡갈비집 줄이 장난 아니에요.
0: 그래요?
1: 네. 식재료들이 싸서 울산에서 전철 타고 가끔씩 다녀온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아하.
1: 이게 서울에 있는 모 시장에서 이런 스타일의 도톰하면서 약간 우리가 예전에 동그랑땡이라고 불렸죠. 네, 그거보다 약간 도톰하게 네. 햄버거 패티 누르기 전 모습 같은 모양으로 떡갈비 구워지는 집들이 진짜 많아졌는데
0: 그렇네.
1: 또 이제 부전시장에도 또 이 맛있는 맛집이 하나 생겼다고 합니다. 아우 비주얼 좋다.
0: 이게 네. 이런 건 진짜 약간 오픈 주방에서 만들어야 맞아요. 뭔가 맛있어지는 느낌이에요.
1: 이게 원래 그 장사의 묘미 중에 하나가 또 눈앞에서 펼쳐지는 쇼거든요.
0: 그치, 그치. 네. 조용히 필요하지.
1: 진짜 쇼가 완벽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속까지 익힐 때 국물이나 육수를 철판에다가 쫙 하고 부은 다음에 뚜껑을 살짝 덮어요. 그런 사람들이 또 기다리거든요. 야 저거 나오면 이제 될 거야. 저거 그렇지, 나오면 그렇지, 이제 될 거야. 발 동동 구르면서 그러다 탁 하고 펼쳤을 때 김 퍽 하고 나면서 맛있는 떡갈비.
0: 그래. 아, 완성된 거를 이렇게 접시로 담아서 받을 때도 기분 좋지만 사실은 그거 입고 네. 있을 때 자글자글 할 때 내 침도 같이 네. 자글자글.
1: 저게 내 입으로 들으면 어떤 맛일까 이런 것들 기다릴 때 참 좋죠.
0: 그 맛이 있는데.
1: 부전시장 반갑네요.
0: 예, 울산에서 또 다녀오는군요.
1: 네.
0: 이 울산은 네. 대부분 음식점 맛있거든요. 네. 근데 막 대표 맛집을 뭐 말할 게 없어. 우리 울산으로도 여기 울산인들도 네. 있거든요.
1: 네, 네.
0: 근데 그래도 이거 그래서 부산을 자주 가요.
1: 부산을 자주 가요.
0: 부산대구 자주 가요.
1: 아니, 그냥 그리고 원래 자기가 항상 늘 옆에다가 두고 있던 것들은 소중함을 잘 몰라요.
0: 아니 그런 개념 아니에요.
1: 아 그런 개념 아니에요?
0: 네.
1: 되게 냉정하시네요.
0: 그럼요. 이게 왜냐하면 계속 물어보는데 뭐 네. 없어. 울산에 맛집 추천해 주세요 하면 사실 다 네. 웬만큼 맛있는데.
1: 네, 네.
0: 아 이런 게 없어.
1: 아 아닙니다. 그래도 나중에 이제 또 부산 한번 또 아니 울산 한번 다시 가면서
0: 울산 가면 또 네, 지금 또, 저는 이제 울산 떠난 지 오래돼서 네. 네, 모를 수도 있습니다.
1: 여러분들 일어나 주십시오. 네.
0: 3407번님이 부산 개금시장에 가면 얇은 피 손만두, 양땡 손만두가 있어요. 냉동만두 아니고 당일 냉장육으로 정해진 수량만 팔아서 만두 속이 정말 맛있습니다. 무엇보다 얇은 피라 철판에 누르듯이 구워주는 군만두 강추.
1: 오, 우리 작가님이 비주얼 보여주셨는데 와.
0: 저는 만두 네. 두꺼운 피 만두는 아예 쳐다도 안 봅니다.
1: 맞아요.
0: 네. 전 진짜 무조건 얇은 피.
1: 실은 이 두꺼운 피 만두가 아니 물론 그 자체로도 매력은 있거든요.
0: 아, 뭐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1: 네,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약간 국 끓여 먹거나 만두국 끓여. 근데 요즘은 만두국도 이 얇은 피로 끓여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얘는 진짜 안에 내용물이 얘는 김치겠네, 얘는 고기겠네가 비칠 정도로 진짜 얇은데 그 왜 큰 찜솥 있잖아요. 그 만두가게 네. 뚜껑 팍 열면은 진짜로 이렇게 3층까지 김 빡 솟아 오르는 거 있잖아요.
0: 마술처럼 퐁.
1: 그런데 지금 만두가 누워서
0: 여기 맛있겠다.
1: 진짜 맛있겠다.
0: 맛있겠다. 와. 크기도 약간 작은 거 마음에 든다.
1: 우선은 만두 몇 알까지 드실 수 있어요?
0: 그걸 세요.
1: 그 못 세죠.
0: 네. 어떻게 세요?
1: 저도 진짜 한동안 만두 미쳐가지고 먹을 때는
0: 일단 저는 그 군대 얘기를 좀 이어서 하면은 네. 냉동 음식에 네. 고땡만두 있죠.
1: 아~
0: 그 고향에서 만든 것 같은 그
1: 클래식 이즈 더 베스트죠.
0: 그렇지. 네. 큰 거 하나 네. 나눠 먹는 거 너무 짜증나.
1: 맞아요.
0: 이게 다 내 거야.
1: 그 하나 다. 거기에다가 거기에다가 진짜로 칼집 딱 낸 다음에 이 그 생수 뚜껑 있잖아요.
0: 물러야지,
1: 생수 뚜껑으로 물을 한 두세 개 부어요. 그러고 나서 이거 전자레인지에다 돌려가지고
0: 그렇지.
1: 그 뜯어진 데 나중에 쫙 하고 뜯어서 김이 퍽 올라가고
0: 한 두세 개는 또 붙어있어. 절대
1: 맞아.
0: 우리는 못 채워진다 이러면서
1: 그럼,
0: 근데 그걸 오이의 에이스 하면서 이제 한꺼번에 먹는 이 맛이 있는데 자 또 보겠습니다.
1: 네, 네. 803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해운대 바닷가 앞 행땡 식당이요. 관광객만 가는 곳이 아닌 토박이 인생 조개구이집입니다. 우럭튀김 물회도 막 장난 아니거예 라고 보내주셨네요.
0: 또 바닷가 앞에 조개구이집은 맛이 없을 수가 없어.
1: 제가 또 조개구이 귀신이랑 한 집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0: 또 그러시고
1: 네, 또 요런 귀한 정보네. 행땡 식당. 네.

0: 아주 행복이 가득하겠네요. 네, 이런데 한번 저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다.
0: 저는 그래서 늘 항상 바닷가에 놀러 가면은 꼭 한 끼는 조개구이를 먹거든요.
1: 아, 좋다. 네.
2: 근데 조개구이집 중에서도 이 우럭 튀김 있잖아요.
0: 네.
2: 그러니까 튀김이를 갖추고 있는 조개구이집은 네. 음식에 대한 진심이에요.
0: 음식이에요. 그렇죠.
2: 네. 원래 구이만 하잖아요.
0: 맞아요. 보통 이제 편하니까 구이에다가 보통 같이 곁들여 먹는 수제비 정도 하시거나 그렇지,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콘치즈 구이 요 정도 하시는데 야, 튀김을 튀김 준다. 우럭 튀김 너무 좋다.
2: 아, 생선 튀겨주면 와. 장난 아니고.
0: 지금 이 집은 뭐 키조개구이부터 초장구이, 치즈구이, 버터구이 난리 났습니다.
2: 아, 조개.
0: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게 공력 대비 먹을 게 좀 없기는 한데 그래서 저처럼 열심히 잘 굽는 사람 데리고 가면 되게 좋은 집이거든요.
2: 아, 좋죠. 네, 아, 좋지. 0826번님이 부산 영도구 주민피셜 영도 남항시장 영도 땡리 떡방 피자 설기 추천해요.
0: 야, 요즘 이 피자 설기 난리예요.
2: 그래요?
0: 네.
2: 밀가루 도우 대신 하얀 백설기 위에 토마토 소스, 페퍼로니, 불고기, 옥수수, 피망 등 피자 토핑 재료가 올라가서 이것은 피자인가 떡인가 싶은 오묘한 맛이랍니다. 호기심으로 먹어봤다가 그 매력에 푹 빠져서 매니아가 되어버렸답니다.
0: 여러분들 요즘 핫한 아이템 하나 꼽으라고 하면 저도 요거 꼽아드리거든요.
2: 네. 저는 아예 몰랐어요.
0: 그러니까 요즘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지역에서만 이거 하고 있는데 실은 이게 우리나라는 전국 팔도에 떡집이 있는 나라입니다.
2: 그렇죠.
0: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만간 요거 한번 흐름 한번 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조금 강력한 아이템으로 보고 있거든요.
2: 그러면 지금 카페 하고 있는 사장님들 우리 굿모닝 FM 가족들은 네. 피자 설기.
0: 그렇죠.
2: 네. 백설기 위에 이제 피자 토핑 올리는 거.
0: 떡이 또 냉동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맛집들이 생기면 얘를 냉동해 놨다가 일회용 포장으로 다 해 놨다가 전자레인지에 탕 하고 데펴서 먹으면 진짜 맛있는.
2: 아니. 네. 우리 카페 사장님들 빨리 준비해야
0: 돼요. 네. 준비하고 계세요,
2: 준비해서
0: 여러분.
2: 빨리 손님 다 끌어 당기세요. 부자 되세요.
0: 피자 설기. 왜냐면은 이름을 또 잘 지으셨다.
2: 피자 설기.
0: 이게 이미 직관적으로 두 가지가 합쳐졌는데 맛이 막 상상나잖아요.
2: 그럼 이거 두꺼운 설기도 있고 이제 씬 도우처럼 얇은 설기 네. 해가지고도
0: 그리고
2: 맛있겠다.
0: 이게 설기라는 게 이 쌀가루를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한 다음에 찜통에다 쪄가지고 그 모양을 살릴 수가 있어요.
2: 그렇지.
0: 그래가지고 이 설기라는 게 무서운 형식이거든요. 이런 음식이 언제 나오나 언제 유행하나 했는데 이제 저는 이 떡을 거의 한 15년 20년 전에 배운 사람으로서 요거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 좋습니다. 지금 벌써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어.
0: 벌써요? 안 되는데. 그리고 방금 전에 이거 이 떡집 영도라고 그랬잖아요.
2: 예?
0: 영도에 그 톤땡이라고 아주 기가 막힌 돈가스 집이거든요. 제가 늘 항상 부산 어디 맛집이요 소개하면은 제가 한번 가서 먹어보고 너무 감동 먹은 집이어가지고 돈가스 맛집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쪽 광안리에 가도 톤쇼땡이라고 있고 뭐 여러 군데 굉장히 많은데 저희 아마 소개 한번 했을 거예요. 근데 네 톤땡 여기 우리 작가님 고새 찾았어.
2: 네, 찾지 마. 지금 광고 들어야 된단 말이야.
0: 그래요?
2: 네. 말 길어지시니까. 네네. 자, 지금까지 소개된 분들 비타민 음료 이원희 셰프님까지 포함해서 드리고요.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올게요.
3: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4: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5: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6: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직장 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6: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0: 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3: 굿모닝 FM 태희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마실에서 프리미엄 꿀 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을 드립니다.
4: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3: 굿모닝 FM태입니다. 이원희 셰프님과 부산 2주차로 왔는데 역시 뭐 한참 네. 부족합니다.
5: 빠르네요. 네. 네. 그 사이에 저희는 광고 나가는 사이에 테디의 울산 넋두리를 잠시 듣고 왔습니다. 네. 아, 울산 뭐 쫀득이야? 고래고기야?
3: 지금 부산 사시는 분도 네. 네. 집을 얘기하기는 어렵나 봐요. 제 식품만 자꾸 얘기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울산. 네.
5: 울산 그래도 한번 저희가 곧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네. 8117님이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지난주 부산 특집 방송 듣다가 아이디어가 또 올랐어요.
5: 오.
3: 급식도 부산 특집으로 해보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5: 어머, 이거 보내주시고.
3: 그래서 예, 부산의 맛을 느껴볼 수 있도록 대표하는 음식들로 급식 메뉴를 구성해봤습니다. 사진 보내요.
5: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뭐 평균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식단 영양량 이런 거 다 계산되어 있는데 메뉴에 찹쌀밥, 돼지국밥, 부산 비빔당면, 나구새, 석박지, 호떡볼 이런 거 다 돼 있어요. 와, 너무 좋다.
3: 이런 거 좋다.
5: 네.
3: 지역별로 하는 거.
5: 나중에 부산 상차림 이런 거.
3: 예, 네, 너무 좋다. 시간이 없어서 인사드릴게요. 네. 여러분
5: 해먹구제.
6: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7: 유난히 길고 진하게 찾아오는 8월의 무더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멀리 떠나는 휴가도 좋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도심 속 미술관과 박물관인데요. 8월 한 달간 실내 문화시설을 찾는 방문객은 평소보다 약 4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야간 개장을 확대하거나 해설이 있는 무료 음악회를 여는 등 문턱을 낮춘 복합 문화 공간들이 많아졌는데요. 가족의 손을 잡고 동네 미술관으로 가벼운 문화 산책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친 마음에 시원한 예술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 8월을 가장 풍요롭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8: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남다있어.
1: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0: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4: 야, 시원하다.
3: 백년가게 맛집
0: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MBC 강훈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